0: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맘 마유
0: 마유, 맘, 그 bring 마유,
1: bring 마유
0: go to 쇼핑몰.
1: Oh, took Mayu to the shopping mall.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Yeah. 아,
1: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come back house?
1: Home, yeah.
0: come back home. 한 10분 있다가요. 10분 있다가.
1: Why?
0: After 10 minutes.
1: Oh, 10 minutes?
0: Yes.
1: Oh, just 10 minutes left.
0: Yeah, we have no much time.
1: Oh,
0: Yeah.
1: I like it being quiet. 네. 오늘 왠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0: 빨리 보고 싶어요.
1: 그렇습니다.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도록 할게요.
0: 네.
1: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3: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집이 오늘 왜 이리 조용하니? 이거는
0: 오.
1: 아빠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0: 그쵸?
1: 전화로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게 뭔가 조용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Why is the house so today?
1: 자, why가 뭐예요?
0: 왜 집이 이렇게 너무
1: 아하.
0: 조용하니 오늘?
1: 아.
0: 예. 그러면 여기에 조용하다.
1: 뭔가 형용사가 빠졌어요.
0: 그쵸. 우리가 또 조용히 할때 be quiet 쓰니까 저는 이거 quiet 한번 Q. 그다음에 you. Quiet.
1: Okay. Alright.
0: Yeah.
1: Quiet. Quiet.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0: 확신은 없어요.
1: Oh, well, 나쁘지 않아요,
0: 네.
1: 지금. Okay, so why is a house so quiet today? 정답? 맞습니다.
0: 오.
1: 자, 이거 약간, 와, 이거 맞나, 맞나? 아닌가? 이런 이유가 이게 T하고 E 마지막을 바꾸기만 해도 다른 뜻이었죠?
0: 맞아요.
1: Quiet 이러면 꽤나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So, quiet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quiet 하지 마세요.
0: 네.
1: 유의 강세를 좀 찍어서 읽을 때 거기 강세 주면요. 엇보다도 에에 가깝게 오히려 발음이 될 겁니다. So 약간 quiet, quiet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0: 네.
1: Alright, 자, 여기 지금 조용한 게 나온 김에
0: 예.
1: 만약에 아, 목소리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러워. 뭔가 시끄러워라고 할때 우리 L로 시작하는 거.
0: N 아니에요?
1: L.
0: L, love.
1: 왜요? 갑자기 아, love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0: Loud는요.
1: loud 맞습니다.
0: 근데 이거는요.
1: 소리가 큰도 되고요.
0: Noisy 이건
1: 맞아요.
0: 뭐죠?
1: 그것도 가능해요.
0: 아, 이것도
1: 이거는 좀
0: 돼요?
1: 잡음이 심한의 느낌,
0: 아.
1: noisy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아우 시끄러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잘
0: 예,
1: 어울려요.
0: loud.
1: loud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의문사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의문사 은근히 나왔죠, 그죠?
0: 네.
1: 오늘은 뭐였죠?
0: Why?
1: Why? 뭘 물어보는 거예요?
0: 이유.
1: 이유.
0: 그쵸.
1: Wh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Right? 얘를 빼면 Is the house so quiet tod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0: 네.
1: 오늘 집이 조용하니? 여기 상황에서 이상해요. 그렇죠?
0: 그쵸.
1: 그래서 도대체 조용한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Right? So, why 뒤에 질문 어순 이어주는 거 까보겠습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는 와,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0: 보람 많이 되실 거예요.
1: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왜 울고 있어? 너왜 울고 있니?
0: Why are you crying?
1: 그렇죠. Hey, why are you crying?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0: Crying이군요.
1: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0: 네.
1: 자, how about this? 너왜 나한테 문자했어? 자, 문자하는 건 방법이 많은데요.
0: 네.
1: 단순하게 텍스트라는 걸 동사로 써도 돼요.
0: 네.
1: 그리고 사실 메시지도 동사로 써도 됩니다.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왜 나한테 문자했어? 과거죠?
0: Why did you? 맞아요?
1: 네.
0: Why did you text
1: 어,
0: me?
1: 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Why did you? 그러면서 Why did you text me? Why did you message me? Right? Why did you send me a message? 이런 것들 다 가는 겁니다. Okay. So, right. 너 뭐다? 필요하구나. 너 나한테 텍스트 했어. 이런 느낌.
0: 용돈 필요해?
1: 그렇죠?
0: 이렇게 넘어가죠.
1: Righ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Why are you crying?
1: Why are you crying?
0: Why did you text me?
1: Why did you text me?
2: 본문 읽어볼게요.
0: He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자, 이때 미션입니다.
1: Mm-hmm.
2: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Oh.
2: 상황을 보고해주는, 그죠? 마유가 yeah. 이제, 다른 동생이겠죠, 그죠?
1: 그쵸. 네. Mom finally 드디어 took Mayu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To the 쇼핑몰. 쇼핑몰이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해서 저도 반복됐기 때문에
2: mm-hmm.
1: 학습이 됐습니다.
2: 네.
1: To the mall 할게요.
2: 오케이.
1: Okay. 네.
2: M-A-L-L. 쇼핑을 그냥 빼버렸네요. 오케이.
1: Mm-hmm.
2: Okay. 자, 맞는지 볼게요. Mom finally took Mayu where?
1: To the mall. Yes.
2: That's right. 자,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1: 쇼핑몰.
2: 쇼핑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1: mall.
2: I went to the mall 이런 식으로 mall 쓰게 됩니다. 대신에 mall보다는 A-L-L 혹은 A-L 스펠링은 이 모양이 걸려져야 돼요. 그래서 R에 더 가까워요.
1: 네.
2: So 한번 try 해볼게요. Mall. Mall.
1: Mall. Mall.
2: 네. 근데 한국에서도 mall이라고 그냥 하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1: 맞아요.
2: 나 어제 뭘 갔어 이렇게.
1: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2: 살짝, okay.
1: 요즘에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2: 오케이. 근데 해외에서는 뭐 둘 다 된다는
1: 네.
2: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I finall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take 누구 to 어떤 장소 하게 되면
1: 네.
2: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take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1: 네.
2: 데려가는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So take someone to 어디 하면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병원으로. 자, 그를 데려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Take him.
2: Him. 자,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2: 자, 그래서 take him to the hospital. 빨리 데려가라.
1: 긴급 상황이네요.
2: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평소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명령. 으로 쓴 거죠. 나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데려갔다 그 동물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엄마는 나를 데려갔어.
1: My mom took me to the zoo.
2: To the zoo. My mom took me to the zoo.
1: Yes.
2: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Okay. So take의 과거형은 took이구나 알아줘야
1: 네.
2: 되겠고 명령어도 가능, 평소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Yes.
2: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1: Take him to the hospital.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My mom took me to the zoo.
2: 네,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뭐 어린이날에 무슨 날에 뭐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든가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누가 너 공항에 데려다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죠, 그죠.
2: 너무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take라는 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2: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1: 네.
2: 냈을 때 아빠가 약간 이런 거요. 잠깐, 몇 시에 돌아오는데?
1: 돌아오기 전에 할 게 있나 봐요.
2: 한숨이라도 자고 싶어요.
1: 그쵸. wait, wait. What time are they? 몇 시에 그들이 돌아오냐?
2: 돌아오는 게 뭐죠, 돌아오는?
1: 돌아오는 거는 지금...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2: 돌아오다.
1: Coming back 해야겠다.
2: come back 아니라고요?
1: 왠지 여기 동사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동사를 두 개 쓰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나 뭔지 알겠다 하시는
1: 네.
2: 분들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그게 뭔가 작전이에요.
1: 네.
2: 정답? 맞습니다.
1: Yes.
2: Coming back, ing 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 come back, right? Back이라고 하는 게 도로, 그리고 come은 오다이니까요. 네. 돌아오다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come back 대신에 조금 더 격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아오다.
1: 아, 그래요?
2: 뭐 돌아가다. 둘 다 되는 그
1: come back.
2: 힌트 드릴까요?
1: 아, return?
2: 영화에서
1: 아, 예.
2: 와, 힌트 주기도 전에.
1: 그러네요. 와, 제가 이제 촉이 남달라졌어요.
2: 오케이. 자, return.
1: Yes.
2: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격식이긴 해요. Okay, so come back.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에서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What time? 몇 시.
2: 몇 시.
1: 네.
2: Right. 볼 게 하나 있습니다. What time이라는 게 있고요.
1: 네.
2: 그리고 whe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몇 시라고 했고요. when은 뭐죠, 우리?
1: 언제.
2: 언제. 어? 몇 시, 언제? 아마 조금 guess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1: 그러게요.
2: 차이가 조금 있죠. 어. What time은 정확하게 몇 시라는 개념이에요.
1: 정확한 대답을 요구할 때.
2: 시간, 시간.
1: 시간.
2: Right. But when은 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 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1: 아.
2: 포괄적이죠.
1: 그러네요.
2: 그렇기 때문에 when을 써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맥락이 확실하다면.
1: 네.
2: 하지만 when으로 잘못 물어보면 시간을 난 알고 싶은데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So, 몇 시에 그들이 돌아와? 아니, 몇 시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1: 네.
2: 근데 언제 그들은 돌아와? 이러면 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1: 그렇죠.
2: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어서 쉬운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죠.
1: 네.
2: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time으로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1: 오케이.
2: 몇 시에 뭐뭐뭐뭐이니? 가능하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일어나는 거 wake up 말고 뭐 있었죠? 무슨 up?
1: Get up.
2: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죠?
1: 그쵸.
2: 너 몇 시에 일어났니?
1: What time? What time? 일어났니요? What time did you get up?
2: That's it.
1: Oh.
2: What time did you get up?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1: 네.
2: Right. How about this? 진행형 해볼게요.
1: 네.
2: 아, 진행형 아니라 비동사 ing.
1: 오케이.
2: 뭐뭐 해 이런 느낌. 너 몇 시에 떠나? 어, 너 떠난다며? 어, 너 몇 시에 떠나? 팩트만 궁금한 거예요.
1: What time are you leaving?
2: That's it. What time are you leaving?
1: Yes.
2: Alright. 너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걸 나한테 정보만 줘.
1: 그 전에 밥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2: 하?
1: 예, 그 전에 아, 떠나기 전에 밥 차려줘야 돼요.
2: Sweet, sweet. 예. Alright. 자, 여기서 비동사 ing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확정된 미래 사실.
1: 네.
2: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들어갔죠?
1: 오.
2: 비동사
1: ing.
2: 보세요. 몇 시에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 말이 되나요?
1: 아니죠.
2: 안 되죠? 정해진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걸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가 몇 시에 돌아오니? 아빠, 엄마가 말했을 것 같은데.
1: 그쵸.
2: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예.
2: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did you get up?
2: What time are you leaving?
1: What time are you leaving?
2: 자, 이번에는요. 약간 어, 긴장한 느낌.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그쵸.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2: Check this out. 10분 있다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됐다?
1: 그렇죠. 좋다 말았다?
2: 아, 이미 지금 뭐 전화 온 거예요.
1: 그렇죠. B-I-N-G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2: Oh, yeah.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10분이니까 minutes. S까지.
2: 오케이.
1: Okay. 네.
2: Very, very good.
1: 저
2: Oh, they're coming back.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또.
1: 그쵸?
2: Right? Oh, 돌아와요. They're coming back. 언제? In 10 minutes. 정답? 맞습니다. 와, 비동사, 오늘 비동사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문까지 하면 세 개예요.
1: 네.
2: 여러분, 느낌 조금 더 오나요? 그들은 오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So, 아, 10분 있다 돌아와요. 팩트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해졌다고요.
1: 네.
2: 이런 느낌. So, minutes는 당연히 분을 얘기를 하겠죠. 스펠링을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2: 줄여서 참고로 min까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1: 예.
2: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in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1: 안쪽이요.
2: 아니니까 아, in 10 minutes. 그러면 한 7분, 6분쯤 올 수도 있겠구나.
1: 그렇죠. 10분 안에니까.
2: 이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립니다.
1: 네.
2: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
1: 네.
2: in 얼만큼 뭐 10 minutes, 뭐 3 days or 5 hours, in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채우고 딱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in 10 minutes는

0: 10분 딱 채우고 온다. 뭐
1: 네.
0: 10분 1초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1: 예.
0: 그 전에 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분 내에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때는 오히려 within을 써요.
1: Within.
0: Within or maybe in less than.
1: Yes.
0: Less than이 뭐뭐보다 덜이기 때문에요. In less than, 뭐 언제,
1: 아,
0: 얼마,
1: less
0: or
1: than.
0: within. 이걸 쓰면 확실하게 뭐 6분, 7분일 수 있으나
1: 네.
0: in 10 minutes는 이거는 10분 전에는 오진 않는 느낌. Alright?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거 I'll see you in 30 minutes 이런 말 많이 쓰죠?
1: 예.
0: 슬기 씨, I'll see you in 30 minutes.
1: 10분 있다 만나자.
0: 30 minutes, 30 minutes.
1: 아,
0: 30분 있다
1: 30분 있다
0: 만나자.
1: 만나자.
0: 그러면 지금 1시면은 몇 시에 볼 거예요? 올 거예요, 여기?
1: 1:30.
0: 1:30에 오겠죠?
1: 예.
0: 그런데 제가 아니 I'll see you in 30 minutes라고 했는데 왜 1:30에 나왔어요? 이러면 황당하겠죠, 그렇죠?
1: 그쵸.
0: 내 스스로 말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렇죠? In
1: 아.
0: thirty minutes라고 하는 거, 그 in이라고 나는 쓰는 거니까 뭐한 10분에 나가도 슬기 씨 있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1: 아,
0: 기대하면 안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1: 그렇죠.
0: So
1: 예.
0: in 쓰면 그만큼 채운다.
1: 예.
0: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있다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뭐 30분 있다가 만나, 뭐 3시간 있다가 만나, 채우는 거죠.
1: 그렇죠.
0: 가봅니다. 1시간 있다가는 영어로 뭐다?
1: In a hour.
0: All hour?
1: In an hour.
0: In an hour?
1: Yes.
0: 6개월 있다가는요?
1: In 6 months.
0: There you go. 가보게요. 나너 볼게. 오케이. 1시간 있다 보자. I will. 이러면서.
1: 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이러면 정확히 1시간 있다 나타나시면 됩니다.
1: Yes.
0: 약속해서.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그리고
1: 네.
0: 비동사 ing까지 섞어봅니다.
1: 예.
0: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정해진 거야. 우리 돌아와.
1: Oh.
0: 6개월 있다가.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Exactly.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이렇게 쓰면
1: Yes.
0: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 2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채워야 돼요.
1: 무조건 6개월은 채우고 그 뒤.
0: Exactly.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네. 아, 참고로 이 months 오랜만에 나온 김에요.
1: 네.
0: months하고 s를 붙이면 발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1: 맞아요.
0: th는 흔히 말해서 뭐 번데기 발음 whatever, right?
1: 네.
0: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가 나오니까 months 뭐 어떻게 해야 되지?
1: 저도 이거 할때꽤애
0: 네.
1: 먹어요.
0: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요. 이거는 원래 정말 빠르게 하면 원어민들은 실제로 지키기는 해요.
1: 네.
0: 하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months, months.
1: 어떻게 그렇게 해요?
0: 그러나
1: 네.
0: 워낙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면은요, 거의 ts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ts처럼요.
1: 아.
0: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months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1: 네.
0: months, months 하셔도
1: Months. Months. 네.
0: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in
0: See
1: you.
0: you.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Alright, 두 번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Alright, 자, 이거는 그들은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Alright, 그러니까 아빠 좋아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1: 네.
0: 느낌. 자, 갈게요.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깔끔하게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두 번째 미션은요, 10분 있다가요.
1: They're coming back in 10
0: 네, 이
1: minutes.
0: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직접 입으로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 take 목적어 to 어떤 장소입니다.
2: 네.
0: 데려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입영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진짜로.
2: 맞아요.
0: 안 돼요, 안 돼요.
2: 왜냐면 네. 틀리면 누가 혼내지도 않는데.
0: 그럼요.
2: 약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
0: 아.
2: Something like that.
0: 의미 없습니다.
2: 맞아요.
0: 소리를 내봐야 그게 또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꼭 소리 내주세요.
2: 네.
0: 자, 갑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 병원이라고 해야겠죠.
2: 네. Take him to the hospital.
0: 그죠. Hey, take him to the hospital. 영화에서도 나오는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죠?
2: 네.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동물원에 데려가셨어.
2: My mom took me to the zoo.
0: 그죠. 과거형이니까 took me가 맞겠죠.
2: Yes.
0: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요. 엄마가 마침내 마유를 데려갔는데 그 몰로 데려갔다.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Alright. 둘이 약간 짠 느낌이 있네요.
2: 예.
0: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My mom took me to the zoo.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자, 다음 볼게요. 인 시간, 기간, 얼마 있다. 그만큼 꽉 채우고 느껴주면서 소리 내서 가보겠습니다.
2: 네.
0: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나 한 시간 있다가 너 볼 거야.
2: I w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약속 시간에 맞춰주고 좀 응용 가능하겠죠.
2: 네.
0: 그쵸?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로 해볼게요.
2: B-I-N-G.
0: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2: Oh, yeah.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그죠.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2: 그래서
0: 사실 이거는요. in을 연습하다 보면 비동사 ing가 자동으로 연습이 될 거고요.
2: 맞아요.
0: 반대로 또 이거 연습하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 in을 계속 따라 붙이게 되겠네요.
0: 그래서요, 여러분들 핵심 패턴이나 표현들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2: 오.
0: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이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예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구하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2: 네.
0: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한번 교환해보세요.
2: 네.
0: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10분 있다가 와요. 아, 이것도 팩트로 해볼까요? 그들은
2: 예.
0: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2: They are coming back 10 minutes.
0: In 10 minut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도 올 수 있다 하면 in less than or within을 쓰시면 돼요.
2: 네.
0: 같이 읽어볼게요. I will see you in an hour.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잘하셨습니다.
2: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4: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4: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Oh,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10 minutes?
2: Yes.
1: Oh, that's quick.
2: Oh,
0: great job, you guys.
2: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wait for my birthday.
0: 그렇죠. Can't wait for 명사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기
2: 네.
0: 이용해서 지금 이거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그들이 몇 시에 도착했죠?
2: 오호.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영작을 해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문장 만드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2: 네.
0: 적어도 5개,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좌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무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잘 받고 싶고 공부는 너무 하기 싫어서 몸을 베베 꼬고 있을 때 많이 듣는 말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어 영어로 There'll be no prize without effort. You can't get what you want if you don't try. 정답은 카툰으로 확인해 볼게요.
1: Kevin, now that you've had dinner, you should study. You need to get an A on your test.
2: Oh, I'm so full. I'm getting sleepy.
1: Come on!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2: You're right. I'm not a little kid anymore. Well, I can't concentrate here. Let's go somewhere else.
1: What? Where?
2: A study cafe?
1: Study cafe? What's that?
2: In Korea, a study cafe is a place where students can go to study. You can even make a room reservation.
1: Oh, how interesting. Oh, there are so many things I don't know about Korea.
2: I'll teach you everything. Let's go.
1: Okay. You can study and I'll have coffee, cake, some macarons and...
2: Hey, hey, hey. That's not fai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밥도 먹었고 이제는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몸을 베베 꼬고 있는 케빈. 그런 케빈을 보면서 크리스티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케빈은 바로 스터디 카페로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많이 녹아 있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재밌게 배워볼게요. 자, 든든하게 저녁도 먹었고 이제 공부할 시간이거든요. 크리스틴이 한마디 합니다. Kevin, now that you've had dinner, you should study. Now that you've had dinner, you should study. 자, 저녁도 먹었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Now that 보셨나요? Now that은요, 뭐뭐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보통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요. Now that it's warmer, we should start jogging again. 자, 이제 날씨가

유명해졌으니까 우리 조깅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는 뜻이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케빈은요, 너무 배불러. I'm getting sleepy. 나 슬슬 졸린데 하면서 공부를 슬슬 피하고 있죠. 이렇게요, I'm getting 그리고 형용사 사용하면은요, 점점 어떠어떠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변화가 좀 더 강조되는 표현인데요.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I'm sleepy 라고만 하면 나 졸려가 되겠죠. 그런데 I'm getting sleepy 라고 하면 졸음이 슬슬 몰려오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차이 보이시나요? 슬슬 졸린데 그랬더니요. 크리스틴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네요. Come on!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는 거야. 오늘의 표현이죠. 맞습니다.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짧고 간결한 말입니다. No, 없으면 pain, 고통, 아야. No, 없어, gain, 이익, 즉 얻는 것이라는 뜻이죠. No pain, no gain은요. 아니, 고통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야. 잘하고 싶으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대가가 따르는 거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No pain, no gain. 모두 의미를 가진 단어라서 문장 속에서 모두 강조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No pain, no gain. 단호하게 한 번 더. No pain, no gain. 좋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케빈이 뜨끔했는지 바로 공부를 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 왠지 그래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틴은 스터디 카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스터디 카페는 말이지 학생들이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You can even make a room reservation. You can even make a room reservation. 심지어 공부할 방을 따로 예약할 수도 있어. 이렇게 카페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방을 따로 해서 조용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서 even 잘 봐주세요. even이라는 말은 심지어 뭐뭐까지도 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I can't even look at her. even이 없어도 말은 되죠. 그녀를 쳐다도 못 보겠어. 볼 수도 없어. 너무 화가 났던지 너무 부끄럽던지. 또는요. You can't even take a photo with them.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심지어 뭐뭐까지도 even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틴은 또 생각이 딴 데가 있네요. 그러면 네가 공부하는 동안 나는 커피랑 케이크랑 마카롱이랑 이런 거 먹으면 되겠다 하고 신이 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케빈이요. Hey, that's not fair. 불공평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fair이라는 말은요.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케빈처럼 뭔가 상황이 나에게 불공평한 것 같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할 때는요. It 또는 that 사용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Not fair. It's not fair. That's not fair. 또는 간단하게 no fair 이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어.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좀 더 도전을 격려하는 비슷한 표현도 있는데요. 도전해봐. 도전을 해야 뭐라도 되지.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말 그대로 비스킷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짧게 You gotta risk it for the biscuit도 있어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상황에 맞춰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수줍어서 고백을 못한다는 친구. 가서 말이라도 걸어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잖아. 어떡해요?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0: 한번더.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이런 표현도 있네요.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는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란 뜻이죠. Practice makes perfect.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테니스 처음 배우는 친구가 마음처럼 안 된다고 속상해하네요. 에이, 꾸준히 해봐. 연습하면 늘어. 어떻게?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Great.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녹아있는 생생한 영어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다음 카툰도 기대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1: So,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P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발음 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울 표현들 먼저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해보러 가겠습니다. Let's take a listen.
1: Quiz. I have a quiz tomorrow. Quick. Make it quick.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0: Okay. 오늘의 표현들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의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딱 바로 보이네요. 맞아요. 바로 모두 다 Q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그거 하나만이 아닌데요? 맞아요. 이 모두 다 Q 뒤에 또 U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여러분, Q 다음에는요. 정말 특수한 경우들, 뭐 고유 명사라든지 약어라든지 이런 특수한 예외들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항상 U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Q랑 U는요, 일반적인 모든 단어에서는 하나의 스펠링이라고, 철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글자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느냐? 이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Q. Q로 시작을 한다. Q, U가 있으면 Q로 시작을 한다.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의 단어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첫 번째 단어. 이거 그냥 퀴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영어로도 퀴를 바로 얘기하려고요. 근데 퀴로 바로 가지 말고 우리 지금 이 Q, U 한 세트 보이죠? 이 부분, Q 부분을 살려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Quiz. 그냥 퀴 바로 가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느리게 코이 이렇게 나눠 가야 정말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이 된다는 거. Quiz. 오케이? 나 내일 퀴즈 있어. 학교에서 퀴즈, 시험 본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해볼게요. I have a quiz tomorrow. I have a quiz tomorrow. Quiz 발음 어떻게 하는지

0: 알았죠, 이제? 자, 두 번째 단어는 빠른이죠. 빠른 또는 빨리. 자, 이것도 너무 그냥 퀵 이렇게 해버리기보다는 또는 심지어 킥이라고 말하는 분들 없죠? 킥은 여러분 차는 거죠? 차는 거 말고 우리 이거 쿠 발음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퀵. 빠른, 빨리. 퀵. 오케이? 예를 들어 빨리 해! 이렇게 말할 때이 단어 필요합니다. Make it quick. 예를 들어 친구가 뭔가 질문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 빨리 물어봐 이렇게 말할 때 Make it quick 이라고 할 건데 구로 시작한다는 거, quick. 오케이, 마지막 이것도 정말 흔한 단어입니다. 역시 캐스천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선생님이. 캐스처는 당연히 아니고 쾌라고 할 때도 너무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쾌로 가지 않고 우리 오늘의 꿀팁 기억하죠? 쿠로 시작하면서 간다. 쿠에, question, question.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question, 질문. 질문 하나 해도 돼? 라고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너무 question 또는 question은 당연히 아니고 question. Alright, one more time. Can I ask you a question? 오케이, 우리 이 Q, U 세트 발음 같이 이제부터 연습해봐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다룬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말하면서 입에 붙여 볼게요. 준비됐죠? 첫 번째, 퀴즈. 이거 어떻게 발음했죠? 그렇죠. 퀴즈. 쿠로 시작하면서 선생님 발음 듣고 따라해 주세요. 퀴즈. 퀴즈. Very good. 쿠로 시작하면서 계속 다음 단어 갑니다. 빠른, 빨리. Quick, quick. 그렇죠. 바로 그냥 quick 가지 말고 quick. Alright. 마지막 단어는 질문. 역시 퀘 바로 안 갑니다. Question. One more time. Question. Very good. Okay. 익숙해지고 있죠? 문장 속에서 이 단어들 만나볼게요. 나 내일 퀴즈 있어. 갑니다. I have a quiz tomorrow. Okay, one more time. I have a quiz tomorrow. Awesome. 아주 잘했어요. QU 발음 계속 연습합니다. 두 번째 문장. 빨리 해. Make it quick. One more time. Make it quick. Good job! 자, 이제 마지막 계속 익숙해지고 있는 이 QU 발음 가볼까요? 질문 하나 해도 돼? Can I ask you a question? One more time. 속도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Can I ask you a question? Awesome! Wonderful! 정말 잘했어요. 이제 이 QU 만나면, 이거 나 발음할 줄 아는데, 이렇게 반갑게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해볼 겸,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Quiz. Quiz. I have a quiz tomorrow. I have a quiz tomorrow. Quick. Quick. Make it quick. Make it quick. Question.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0: 자, 오늘의 학습 여러분.

어땠나요? Q라는 이 철자 뒤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항상 U가 따라온다는 사실 또 기억하면서 Q와 U 이 세트가 같이 있을 때 발음 어떻게 한다? Q로 도움 닫기 하면서 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같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Heart. H-E-A-R-T. Heart. Heart. Back. B-A-C-K. Back. Back. Bone. B-O-N-E. Bone. Bone.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body parts, 신체 부위 3편이에요. 친구들, 우리 몸에는 여러 부위가 있어요. 오늘 과연 뭐가 나올지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heart, 심장이에요. 친구들, 때로는 우리 heart가 굉장히 빨리 뛰죠? 긴장했을 때. 자, 심장은 영어로 heart, 잊지 말고요. 그 다음은 back, 등 또는 허리예요. 친구들, back는 뒤에 란 뜻도 있고요. 우리 신체 부위의 등 또는 허리를 back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bone, 뼈예요. 친구들, in order to have good bones, you have to drink a lot of milk. 튼튼한 뼈를 가지고 싶으면 우유를 많이 마셔야 돼요. 뼈, bone. Good job, everyon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심장, heart. Heart. Good job. 등, 허리. Back. Back. Excellent. 뼈, bone. Bone. Perfect.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봐요.
1: Heart. Heart. Back. Back. Bone. Bone.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My heart is beating fast. 내 심장은 빨리 뛰고 있어. 심장,

0: heart. Don't forget this word. 이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y heart is beating fast. Great job. Okay, let's try this one. Keep your back straight when you sit. 앉을 때 허리를 펴세요. 자, back는 뒤에란 뜻도 있지만 허리 또는 등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앉을 때 keep your back straight, 허리를 펴야 돼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 볼까요? Keep your back straight when you sit. Perfect. Okay, our third sentence. Milk is good for your bones. 우유는 뼈에 좋아. 친구들, do you drink milk every day? 우유 매일 마셔요? 써니는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우리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봐요. Milk is good for your bones.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배워봐요.
1: Elbow. E-L-B-O-W. Elbow. Elbow. Stomach. S-T-O-M-A-C-H. Stomach. Stomach. Tooth. T-O-O-T-H. Tooth. Tooth.
0: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바로 elbow, 팔꿈치예요. 친구들, can you show me your elbow? 바로 여기 있어요. 팔꿈치, elbow. 그 다음, stomach, 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배가 많이 아플 때도 있어요. 배, stomach. 그 다음은 tooth, 치아 또는 이예요. 친구들, 우리가 치아가 아야 하고 아프면 we have to go to the dentist, 치과를 가야 돼요. 친구들, 치아 하나는 tooth, 여러 개는 teeth. Don't forget.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팔꿈치, elbow, elbow. 배, stomach, stomach. Good job. 치아, 이, tooth. 여러 개면 teeth. One more time, tooth.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Elbow. Elbow. Stomach. Stomach. Tooth. Tooth.
0: 이제 예문으로 같이 적용시켜볼까요? How did you hurt your elbow? 팔꿈치를 어떻게 다쳤어? 친구들, 우리가 자전거 타거나 뛸 때 elbow 다친 적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말해보면 돼요. Now it's your turn. 같이 따라해봐요. How did you hurt your elbow? Very good. Okay, let's try this one. My stomach is full. 내가 배가 불러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뷔페 식당을 갔을 때 엄청 먹잖아요. 이때 아, 배불러. My stomach is full. 이렇게 말해도 돼요. Now, let's try. My stomach is full. 발음이 아주 좋아요. Okay, our last sentence. I have to pull out my tooth at the dentist. 나는 치과에서 이를 빼야 해. 어머나, 조금 무섭죠? 하지만 친구들, it's okay. 안 무서워요. 자, 이 또는 치아, tooth, 여기 보이죠? 그리고 치과는 dentist. Here's another keyword. Okay, now it's your turn. 같이 따라해봐요. I have to pull out my tooth at the dentist.

0: 문장이 살짝 길었는데 역시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처음으로 끝까지 한번 쭉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Heart, heart. Back, back. Bone, bone. Elbow, elbow. Stomach, stomach. Tooth, tooth.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연습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he can help? Gold!

0: Unit 41. EY.
1: Let's go. Phonics EY. E, E, E. E, money.
2: E, money.
1: E, honey.
2: E, honey.
1: E, monkey.
2: E, monkey.
1: E, chimney.
2: E, chimney.
1: E, valley.
2: E, valley.
1: E, donkey.
2: E, donkey.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에 소리가 나는 E와 Y 소리가 나는 Y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E E E Good job! 그럼 어떤 단어가 E 소리가 날까요? 첫 번째 단어는 돈, money예요. 끝에 E 소리 들렸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야 살 수 있어요. 돈, 영어로 Very good! 그 다음은 꿀, honey예요. 아주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맛있는 꿀 뒤에 E 소리가 나요. 영어로 honey, honey, honey. 너무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원숭이, monkey도 E 소리가 나요. 팔이 길어서 나무에 잘 매달리고 바나나를 좋아하는 원숭이, 영어로 monkey, monkey, monkey. Very good. 다음 단어는 굴뚝, chimney예요. 끝에 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집에서 불을 뗄 때 연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진 굴뚝, 영어로 chimney. Chimney, chimney.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다음 단어는 골짜기, valley예요.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가는 곳을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골짜기, 영어로 valley, valley, valley. Good job! 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당나귀, donkey예요. 말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살짝 더 작은 당나귀, 영어로 donkey, donkey, donkey. Very good!

0: 와우! 이렇게 이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알파벳 E와 Y가 붙으면 나는 소리를 배웠는데요.
1: Why?
0: 무슨 소리가 났죠? That's right. 신기한 E 소리가 나요. 첫 번째 단어는 돈. 우리가 물건을 살때꼭 내야 되는 거죠. 돈. 영어로 뭐예요?
1: Money.
0: Money. That's right. 자, 그러면은 로건이가 money 한번 써볼까요? M 소리 나는 알파벳은 어디 있을까요? Yes, M. 그 다음,
1: 오.
0: O. 잘했어요. N. 소리 나는 알파벳 뭐죠? N.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오늘 배운 E. 어떻게 쓰죠? That's right. 방향을 네. 자, 로건이가 money를 써봤어요. 이제 우리 세번 읽어볼까요? Very good. 다음, 이 소리가 나는 단어는 아주 끈적끈적하지만 달콤한 꿀. 로건, 꿀이 영어로 뭐죠? Yeah, honey. 로건, do you like honey?
1: Sticky.
0: 아, sticky. 아주 끈적끈적하대요. 자. 그럼 세번 발음해 주세요. 굿 잡! 로건, 이거는 퀴즈인데요. 동물이에요. 팔이 굉장히 길고 나무에 매달려요. 뭐죠?
1: Monkey.
0: 네, 원숭이 monkey. 이제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Monkey, monkey, monkey.
0: Very good. 다음 단어, 이것도 끝에 E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불을 뗄때 연기가 잘 나가게 하도록 만들어지는 굴뚝. 영어로 뭐죠?
1: Chimney.
0: Yes, chimney. 자, 이게 chimney 그림이에요. Now, let's color the chimney.
1: I need red.
0: Red. 빨간색.
1: Yes,
0: Here
1: I
0: we
1: can
0: go.
1: like that with this.
0: 자, 여러분, 한번 chimney를 볼까요? 짠! 끝에 E, Y, E 소리가 나는 chimney. Logan, can you say it three times?
1: chimney, chimney, chimney.
0: 너무 잘했어요! 다음, E 소리가 나는 단어,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파인 부분인데요. 골짜기라고 해요. 골짜기 영어로 뭐죠? Valley.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골짜기 그림이 있는데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1: I'm gonna draw this whole place
0: Oh,
1: blue.
0: please, blue. 자, 친구들, 그러면은 Valley 한번 볼까요? 와우! 아주 멋져요. 놀러 가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로건이가 세번 말해주세요.
1: Valley, Valley, Valley.
0: Good job! E와 Y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동물이고요, 말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더 작아요. 뭘까요?
1: Donkey.
0: That's right! E 소리가 나는 donkey. 자, 세번 발음해주세요.
1: Donkey. Donkey. Donkey.
0: We did it! Wow! Great job!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EY. Money.
1: Money.
2: Honey.
1: Honey.
2: Monkey.
1: Monkey.
2: Chimney.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on 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on.
0: It's time for warm-up.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Oh, this boy is searching for his cats. 고양이가 두 마리 있네요, 그쵸? Their colors are different. One is a white cat and one is a yellow cat. Where are they?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Are they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나요? 아닌 것 같죠? Aha, the white cat is on top of this thing. 자, 요 옷장 위에 있죠? 옷장은 영어로 closet이라고 해요. Then what about the yellow cat? Over there. 저기 있네요. 고양이들이 어디 위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저 노란 고양이는 에어컨 위에 있는데, 여러분, 에어컨? 영어 같죠? 그런데 영어가 아닙니다. 자, 어떤 말인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일단 우리는 대화를 먼저 들어볼까요?
2: Where's my hat?
1: It's on the chair.
2: It's not on the chair.
1: Then look on the table.
0: 자, 그럼 대화 내용을 쭉 한번 볼게요. Where's my hat? Where's my hat? 자, 뭔가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Where's는 where is를 줄인 표현인데요. 어디에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My hat는 나의 모자라는 뜻이고요. hat가 바로 모자라는 뜻이에요. 뭐 다양한 모자들 다 그냥 통틀어서 hat라고 하면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where's 뒤에 찾는 대상을 넣어주면 돼요. 폴은 어디에 있어요? 자, 사람 이름이죠. Where's Paul? Where's Paul? 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쓸 때는 뭐 우리 친구들 다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대문자로 써줍니다. Paul, 대문자 P를 썼죠? Where's Paul? 자, 또 뭘 찾아볼까요? 너 가방 어디 있어? Where's your bag? Where's your ba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 우리 강아지 어디 갔지? 내 강아지 어디 있어? Where's my dog? Where's my do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어?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Where's the computer? 특정 컴퓨터니까 the computer라고 한 거죠. Where's the computer? Where's the computer? 자, 이렇게 찾았어요. 뭔가 물건을. 그랬을 때 It's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죠. 모자가 의자 위에 있나 보네요. 여기서 it은 모자를 뜻하는 거겠죠. 자, 이제 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오늘의 주인공인 단어예요. on은 보통 어디 어디 위에로 해석이 되고 표면이나 가구 위에, 뭐 의자 위에, 책상 위에, 뭐 바닥 위에 요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뒤에 뭐가 올 수 있느냐? 세로로 된 표면이 있죠. 벽에, 문에, 뭐 요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on the wall. On the door 이렇게도 씁니다. 또 뒤에 뭐가 올 수 있느냐? 장소나 구역이 올 수 있어요. 특히 탈 것들 있죠. 버스, 지하철, 기차 아니면 비행기 다 on the bus, on the subway, on the airplane 이렇게 쓰고요. 해변, 해변도 어떤 장소나 구역이잖아요. On the beach 이렇게 쓰고요. 거리 뭐 길거리도 on the street 이렇게 꼭 on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on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쓰인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전자기기나 화면, 휴대전화의 화면을 본다. 뭐 on the screen.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라고 할 때도 on TV. 그리고 시계를 봐. on the watch. 뭐 on the cloc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on은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그때그때마다 계속 생각하면서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저와 함께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해볼게요. It's on 다음에 이제 다 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면이나 장소를 한번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책상 위에 있어. It's on my desk. It's on my desk. It's my desk 라고 하면 그건 나의 책상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책상에, 책상 위에 라는 의미로 on을 써주는 거예요. 식탁 위에 있어. 이것도 똑같겠죠? It's on the table. It's on the table. 바닥에 있어. 바닥도 어떤 표면이잖아요. 그래서 It's on the floor 라고 할 수 있어요. Floor가 바로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It's on the floor. 지금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하면서 이거 익숙해지면 돼요. It's on the floor. 자, 아까 버스도 물론 탈 것이긴 하지만 타면 어떤 표면, 버스의 그 아래 표면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It's on the bus. It's on the bus. 그 다음에 아까 표면이지만 세로로 된 표면도 쓸 수 있다고 했죠. It's on the wall. 벽에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t's on the wall.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이니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It's not on the chair. 어? It's on the chair. 에 not이 하나 들어갔네요. 그렇죠? Not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혹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t's not on the chair. 아니, 의자 위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It's not on the chair.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t's not on the chair. It's not on the chair. Good job. 그러면, look on the table. 그러면, 식탁 위에 봐봐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on the table 이 쓰였네요. 그쵸? 자, look는 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금 의도를 주고 볼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눈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봐야지 하고 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look이죠. 그래서 then look on the table. 그러면 식탁 위를 봐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on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look on 뭐뭐 이렇게요. 자, 선반 위를 봐봐. look on the shelf. shelf가 선반이죠. look on the shelf. 또 침대 위를 봐봐. look on my bed. 여긴 내 침대네요. 그렇죠? look on my bed. 해변을 봐봐. look on the beach. look on the beach. 휴대전화를 봐봐. look on your phone. 너의 휴대전화를 보니까 look on your phone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텔레비전을 봐봐. Look on television. Look on televisi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on을 언제 쓸 수 있는지 여러분 연습이 좀 됐나요? 이 표현들 계속해서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2: Where's my hat?
1: It's on the chair.
2: It's not on the chair.
1: Then look on the table.
0: It's level up time.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응용해 볼게요. Oh, the little boy is looking for his cats.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흰색 고양이는 어디에 있지? Where's the white cat? Where's the white c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책상 위에 있어.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책상은 desk니까 He's on the desk. 자, 고양이인데 왜 he예요? 네, 고양이, 뭐 거북이, 강아지,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이니까 의인화시켜서 마치 진짜 사람처럼 he, she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he's on the desk. 어, 진짜요? 딱 봤는데, 어? 식탁, 여기 책상에 없네요, 그쵸? He's not on the desk. not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He's not on the desk. 자, 그럼 closet. closet은 옷장이라는 뜻이에요. Look on the closet. 어, 옷장 위를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Look on the closet. He's on the closet. 그쵸? 흰색 고양이가 옷장 위에 앉아있네요. He's on the closet. 자, 그럼 이제 Where's the yellow cat? 노란 고양이를 찾아볼까요? Where's the yellow cat? 책장은 bookshelf이니까 He's on the bookshelf. 어, 책장 위에 있네. 다시 보니까 없네요. He's not on the bookshelf.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자, 여러분, 에어컨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영어로는 air conditioner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aircon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영어에서는 AC라고만 줄여서 써요. 영어는 보통 줄임말을 만들 때 한 단어의 앞에 철자만 갖다가 쓰거든요. Air, A, Conditioner, C만 갖다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에어컨 위를 봐봐. Look on the air conditioner라고 하거나 Look on the AC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Look on the AC. 거기에 있나요? He's on the air conditioner. 거기에 있네요, 그쵸? Air conditioner 대신에 He's on the AC.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on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봤는데 여러분 많이 익숙해지셨죠?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Chant along to the beat. Where is my hat? Where is my hat? Chair, chair. It's on the chair. It's on the chair. It's not on the chair. Wall, wall. Look on the wall. Look on the wall. Where is the white cat? Desk, desk. He's on the desk. He's not on the desk. Closet, closet. Look on the close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on. 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말했던 on의 사용법 잘 숙지하시고 많이 많이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Monday. Light bulb. I can say what people use when it's dark.
0: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굉장히 어두운 밤이에요. It's a dark night. 그리고 과학자가 이렇게 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선생님이랑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단어예요. Light bulb. Light bulb. 전구입니다. A scientist is holding a light bulb. 자, 과학자가 지금 전구를 이렇게 들고 굉장히 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쵸? 자, 전구 영어로 light bulb 기억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발음해 볼게요. 시작! Light bulb. 좋습니다. Bulb, bulb. Okay? 자, 그 다음 단어는요. Dark. Dark. 어두운이에요. 자, it's a dark night. 굉장히 어두운 밤이죠? 자, 어두운은 영어로 dark, dark.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dark, dark. 다크라고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텐데 다크가 아니라 AR 발음을 정확하게 해줄게요. dark, dark.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h, bright. Bright, 밝은 나왔네요. The light bulb is bright. 지금 전구가 굉장히 밝지요. 자, 밝은은 영어로 bright, bright. 자, 지금 보니까 스펠링이 B-R-I-G-H-T죠, 그쵸? I-G-H가 모여지면 I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Bright. 우리 친구들 차례. Bright. Okay, the light bulb is bright. 좋아요. 그 다음은요. Oh, 따뜻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Warm, warm. 지금 보니까 전구의 색이 굉장히 따뜻하죠. 그쵸? The light bulb has a warm color. 굉장히 따뜻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뜻한 영어로 warm 해볼게요. Warm. Warm, 따뜻한.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리딩 지문 들어보고 올게요.
2: Light bulb.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We use a light bulb. It is bright and warm. Thomas Edison invented it.
0: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speak time,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지문을 선생님이랑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물어봄. 자, 일단 처음에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라고 나왔어요.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이게 무슨 뜻인가 선생님이랑 한번 보자. 일단 use란 단어 볼게요. 바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Use, use. 그 다음에 dark는 무슨 뜻이었지? 어두운이란 뜻이었죠. Dark, dark.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하게 되면은 어두울 때 무엇을 use, 사용하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해요?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좋아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좋아요.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하나요? 얘들아, 무엇을 사용하니? 자, we use a light bulb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use light bulb. 단 한번 살펴볼게요. use는 선생님이 방금도 알려줬듯이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light bulb. 뭐예요? 전구지요. light bulb. light bulb. 자, 그래서 we use a light bulb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전구를 사용해요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we use a light bulb. okay.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use a light bulb. 좋아요. okay. 우리는 전구를 use 사용해요.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It is bright and warm. 나왔어요. It is bright and warm. Bright랑 warm도 어떤 뜻인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Bright는요, 밝은이었어요. 밝은. 아까 선생님이 The light bulb is bright라고 했었죠. 자, bright는 밝은. 그 다음에 warm은 뭘까요? 그쵸? 따뜻한이란 뜻이었습니다. Warm, warm. 따뜻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밝고 bright하고 그리고 warm, 따뜻해요라고 해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잘 들어봐. It is bright and warm.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It is bright and warm. 좋아요. 선생님이 저기 bright에 igh가 만나면 i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Okay. 좋아요. It is bright and warm. 그것은 밝고 따뜻합니다. Alrighty. 자, 그 다음에, oh, Thomas Edison invented it. 아까 그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었구나. 자,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멋진 발명가입니다. 그렇죠?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죠. 그리고 invent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invented는 발명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invent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invented it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그것을 발명했어요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it는 바로 전구가 되죠. 전구는 영어로 light bulb지요. Thomas Edison invented it.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omas Edison invented it. 좋아요. 토머스 에디슨이 그것을 발명했어요가 라고 해석이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Number one. What is a light bulb like? 전구는 어떤가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한번 보자. A. It is dark. Okay. Dark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봐. B. It is bright. Bright는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보고 한번 정답을 골라볼게요. 전구는 어떤가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전구는 bright하죠. It is bright. Alright. 자, number two. Thomas Edison made the light bulb. 토마스 에디슨이 light bulb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O지요. 그쵸?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 라이트 버블을 발명했다 했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Light bulb. 무슨 뜻? 전구죠.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하나요? We use a light bulb. 우리는 전구를 use, 사용해요. It is bright and warm.
그것은 bright, 밝고

0: worm. That's the tail. Thomas Edison invented it.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그것을 발명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선생님이랑 즐겁게 한번 chant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What's that? What's that? It's a light bulb. It's a light bulb. It's very bright. Your turn. It's very bright. Good job. It's very warm. It's very warm. Good job. The light bulb is a great invention. The light bulb is a great inven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오랜만에 챈트하니까 너무 재밌었죠? 자,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cartoon talk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짠! This is today's picture. 자, 아까 보니까는 a scientist is holding a light bulb. 그쵸? 과학자가 전구를 들고 있었죠? 근데 저 과학자가 바로 Thomas Edison이었어. 아, 그쵸? 자, Thomas Edison이 오늘 우리에게 전구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짜잔!
1: Hi, I'm Thomas Edison.
0: 이라고 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Hi, I'm Thomas Edison.
0: 와, 그쵸? 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I invented the light bulb라고 해요. 자, light bulb는 우리가 아는 전구죠. 그래서 invented는 무슨 뜻이었지? 자,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ed가 붙었으니까 발명했다.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invented the light bulb 하게 되면
1: 나는 전구를 발명했어요.
0: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I invented the light bulb.
0: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invented the light bulb. 좋아요. 오케이. light bulb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You can use it when it's dark 라고 나왔어요. 자, use가 무슨 뜻이야? 그치 그치, 사용하다란 뜻이죠. dark는 어두운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you can use it when it's dark 하게 되면은 당신은 어두울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You can use it when it's dark. 잘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전구 꼭 키잖아요. 뭐 이렇게 방에 불도 다 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It makes the room bright and warm 라고 합니다. 자, room은 방이란 뜻이고요. bright는 밝은이란 뜻, 그리고 warm은 따뜻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라이트볼브죠. 자, 라이트볼브는 방을 밝고 브라이트하고 warm,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 makes the room bright and warm. 잘했습니다, 얘들아. 아, 이 사람이 Thomas Edison이었군요. Thomas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use when it's dark. 나는 사람들이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dark 할 때,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해요? light bulb를 사용하자. 자, light bulb는 누가 만들었지? Thomas Edison이 발명한 거 기억하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Snow day!
1: Yee! Double the fun!
2: Ha-ha! Missed!

Someone's missing. Everyone, jump along!

0: 은우와 나는 집을 향해 서둘러 걸었다.
1: I don't like math homework, but I like math. I like science too.
0: 너는?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I like Korean and English.
0: 역시.
1: 응? What?
0: 너 가끔 시인 같아. 말할 때나 글짓기 시간에 보면. 은우는 얼굴을 붉히며 쑥스럽다는 듯 웃었다.
1: 뭐야? What?
0: 갑자기 칭찬하니까 어색하잖아. 그치? 내가 왜 그랬지?
1: Let's not do this.
0: 칭찬 금지? 그래, 진짜 친구라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법이니까.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이꿀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의 제목은 칭찬 금지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칭찬을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은우랑 지우가 이제 친구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들이다 보니까 서로 막 너 그거 잘하더라, 너 그거 멋있더라 이렇게 칭찬을 서로 안 해봤나 봐요. 근데 우연히 지우가 은우 칭찬을 했더니 은우가 막 쑥스러우면서 야 왜 그래? 우리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아니까 서로 칭찬하지 말자 라고 일기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drawing quiz 내줬잖아요. 친구들 지난 시간 일기에서 선생님이 그림이 나타내는 문장 찾아봤나요? 정답은 맞아요. Let's go home. 집에 가자 라는 문장이었죠.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일기 칭찬 금지 다시 살펴볼 텐데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네요. 오늘 단어들은 특이하게 과목 이름이에요.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math. math. 첫 소리 친구들 들렸나요? math. 맞아요. 소리로 시작했으니까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science. science. 찾았나요? 맞아요. 세 번째, Korean. Korean. 첫 소리가 크예요. 여기 있네요. 마지막, English. English. ing, 그죠? 요렇게 찾아줬어요. 자, 이제는 뜻도 찾아볼게요. 영어. 과목으로서의 영어. 또는 미국이나 영어처럼 이런 언어도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말할 수 있죠. 영어? Yes. English. English. 이번에는 과학 교과서가 보이네요. 과목 중에 과학 어떻게? Science. Science. 오늘 단어들은 과목 이름도 되고요. 이런 학문 이런 뜻도 돼요. Science. 과학. 수학! 수학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수학을 뜻하는 말? Math! 맞아요. Math! 마지막! 우리말, 한국어도 되고 과목으로 국어도 돼요. Korean! Korean!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단어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박자가 두 박자 이상인 단어들은 빨간 점이 찍혀 있어요. 이 점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줄게요. 첫 번째, math, math. 두 번째 단어는 science. 이렇게 두 박자예요. 그 중에 앞부분을 강조해서 science, science. 세 번째 단어는 Korean. 여기에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Korean. Korean. 네 번째 단어는 ing 부분 강조해 줄게요. English. English. Excellent. 자, 단어 배워봤으니까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도 하나씩 살펴봐야죠. 첫 번째 문장은 I don't like math homework, but I like math. Whew, the longest sentence we've ever seen. 우리 지금 일기 시작하고 가장 긴 그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은 잘 보면요. 쉼표 보이죠?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I don't like
1: math homework예요. I don't like는 친구도 알고 있죠. 나 싫어해. 뭘 싫어해요? Math homework. Homework는 숙제인데 그 앞에 math라는 말이 붙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math 뭐라고요? 수학. Math homework? 수학 숙제. 오, 나는 수학 숙제를 싫어해. I don't like math homework. But 이 but은 친구들 처음 보죠. But은 하지만이라고 앞에 했던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친구들이 콕 넣어주는 거예요. But, 하지만 I like math. 나는 수학은 좋아해. 무슨 뜻이에요? 수학 숙제는 싫지만 나는 수학은 좋아. 친구들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긴 문장이니까. I don't like math homework. But I like math. 좋아요. 그런데 지훈은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과학도 좋아한대요. I like science too. Science가 과학이고 쉼표하고 to 하면 뭐뭐, 도, 뭐뭐, 역시 이런 뜻이잖아요. 앞에 수학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과학도 좋아하고 이렇게 말을 덧붙여줬네요. 그러면서 은우한테 물어봤어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네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What's your favorite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subject,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subject가 과목이거든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은우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두 개 있네요. I like Korean and English. Korean and English. I like Korean, I like English. 이렇게 따로 말해도 되지만 뭐 똑같은 뜻에 좋아하는 것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and, 그리고 라는 걸 넣어서 I like Korean and English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네요. 그리고 둘이 막 얘기하고 장난치고 하면서 What? 이런 말 많이 해요. What은 우리 무엇이라고 친구들 물어보는 말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할 때 What? 이러면 뭐가? 아, 왜? 왜 그래?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What이에요. What? 은우도 한번 하고 지후도 What? 한 번씩 했죠. What? What? 그리고 마지막 나온 영어 문장은 Let's not do this예요. Let's가 하자. 근데 Let's not 하면 하지 말자라는 뜻이 되겠죠. 뭐 하지 마요? Do this. 이것 하다. 이거 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서로 칭찬하는. 쑥스러우니까 우리 칭찬 이런 거 하지 말자. Let's not do this. 이렇게 얘기해 줬네요. 자, 그럼 우리 일기 속에 나오는 영어 문장들 다 살펴봤으니까 이 중에 네 개만 뽑아서 리듬 살려 읽고 신나게 챈트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읽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I don't like math homework. I don't like math. 다섯 글자예요. 다섯 단어예요. 자, 이 중에 우리 친구들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네 개. 네 단어 강조해 볼게요. 강조 안 할 걸 찾는 게 빠르겠다. 어, 맞아요. 아니라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don't도 강조해야 되고요. 좋아하다도 강조해야 되고요. 무슨 숙제인지도 중요하고 숙제라는 말도 중요해요. 이럴 때는 I don't like math

homework. 친구들도 I don't like math homework.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은 But I like math. 하지만 난 수학은 좋아해. 여기는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쵸? 좋아한다? 뭐를요? 수학을. But I like math. But I like math. 강조할 때만 땅땅 주면 매끄럽게 읽을 수 있다.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거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세 군데.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 가장 좋아하는 과목. 이렇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너의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요. 상대방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your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는 이런 과목 좋아하는데 너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이렇게 친구들이 강조하고 싶다면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오늘은 보통 하는 말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자, 마지막 문장은 Let's not do this. 에요. 이거 하지 말자. 강조할 말은 두 개. 그쵸? Not 이런 건 무조건 해야 되죠. 뜻이 바뀌니까 하다 라는 동작. Let's not do this. Let's not do this. 이렇게 강조했네요. 그럼 우리 리듬 살려서 신나게 chant 불러볼까요? Here we go. I don't like math homework. But I like mat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Let's not do this. Yay! 짜잔! 오늘의 drawing quiz! 자,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 속에서 있는 영어 문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표현을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긴 문장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까 하는데 우리 친구들 맞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Are you ready? Here we go. 자, 이렇게 한 친구가 있네요. 표정이 밝아요. 뭔가 좋은가 봐. 그치? 하트로. 뭔지 모르지만 뭔가 좋다는 이런 느낌이 있고 자, 이 친구가 품에 뭔가를 안고 있네요. 자, 이쪽 품에는 책이 한 권. 이쪽 품에도 책이 한 권. 여기에는 잘 보이나 모르겠네. 기억과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있고요. A, B, C. 자, 이 친구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가 봐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국어 책, 영어 책 딱 끼고 할 수 있는 말. 나는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서 문장으로 표현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자료실에 가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요 그림 그대로 친구들 보고 쓰는 칸 마련되어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 스스로 그림 표현해보는 칸도 선생님이 마련을 해놨어요. 우리 친구들의 영어 솜씨도 뽐내보고 또 그림 솜씨도 뽐내보길 바라요.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의 일기는요, 지호랑 은우가 정말 친한 친구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야, 왜 이래? 칭찬하지 마. 서로 너무 친하니까 오히려 칭찬하는 게 쑥스러운, 어떻게 보면 귀여운 지호랑 은우의 모습 볼 수 있었네요. 재미있는 일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요. Drawing quiz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 재미있는 일기 또 기대해 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Do you have his number?
1: Yes, I do.
0: Then let's call him.
1: Good idea.
0: Hello?
1: Hey, Tim.
0: Where are you now?
1: I'm at home.
0: What's up?
1: Home?
0: 집? 집에 있다는 말인가?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2: Everyone,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랑 사랑 미소랑이에요.
0: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2: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친구가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집이라면 어, 나는 집이지.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대답하고 물어보는 거를 영어로 해볼 겁니다.
0: To do that though, we need to see what's inside here, our magic box. So let me grab two cards from this box.
2: 박스에서 카드 두 개를 뽑아볼게요.
0: Here is the first card.
2: 첫 번째 카드입니다. 짠!
0: Okay, let's spell it out.
2: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서 스펠링 읽어볼게요.
0: H-O-M-E H-O-M-E And the sound,
2: 소리, H니까 흐, 흐, 이런 바람이 나오는 소리 나고요.
0: O, M, 미음
2: 소리 나죠? 이런 거. 그래서 home이 됩니다. Home, home, home, home.
0: Your turn.
1: Home, home.
0: Alright, I'll put home back in the box as well. And here is the second card.
2: 짠!
0: Let's spell it out. S-T-I-L-L
2: 이렇게 같은 단어, 같은 철자가, 레터가 두 번 연달아 나오면 double이라고 해도 된다고 옛날에 말을 했었는데
0: S-T-I-L-L
2: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0: S-T-I-L-L double L.
2: Okay, now the sound. S니까 s, s 이런 소리. T, t, t, t, t. I니까 E, L이니까 l, real 발음이죠. 합치면 still 이렇게 돼요.
0: Still, still, still.
2: Okay,
0: still. Still.
2: Your turn.
0: Still. Still.
2: Okay, I'll put still back in the box.
0: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two cards one by one. And this was the first card. H-O-M-E. Home. Home.
2: Home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Home. 집. Home.
0: Now, home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Foam, roam, and comb. Foam,
2: 거품이라는 뜻이고요. Roam, 대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Capital R.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면 장소 이름일까요?
0: Roam,
2: 로마이죠. 도시 이름입니다.
0: Roam, roam. And finally, comb.
2: Comb. 이 뒤에 B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발음하지 않아요. 그냥 comb으로 발음합니다. comb은 빗, 머리 빗을 때 빗는 그 빗을 뜻해요.
0: Okay, so let's read the words out. Home, foam, roam, and comb. Once more. Home, foam, roam, and comb. Home,
2: 집. Let's sing it.
0: Home, 집, home, 집.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거 사실 몸에는 좋지는 않은데 야식 좋아하세요? 야식, 아 그래요. 야식 밤늦게 먹는 거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저녁을 최대한 일찍 드시고요. 한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요.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준 적 있었거든요. 바로 그 말. 뚱!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런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말을 알면 7시를 뭐 8시, 9시, 10시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10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면 여러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먼저 단어부터 만나볼게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자, 단어를 알면 많이 쉬워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짠! The first word is lose. Lose 라고 하는 단어군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You win, you lose 이런 말이 있는데요. Win 하면 예이! 이기다 라는 말입니다. Lose, 여기 있는 친구네. 이기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지는 거죠. 지다 라는 뜻도 있고 또는 뭔가를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구나. 지거나 잃어버리거나. 오케이? 자, 잘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말합니다. Lose. Lose. Very good. And next. Oh, wait. Wait. 라는 단어인데
1: 그림을 보세요. 품품 체중계 위에 올라갔습니다. 내 몸무게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자 여러분 weight 하면 무게 뭐 몸무게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 몸무게 재고 계시잖아요. weight.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서서 봤던 lose 잃다 라는 단어랑 이 weight랑 같이 있으면 즉, lose weight. Lose weight 하면 몸무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몸무게를 잃어버리는 게 뭐지? 살이 빠지다, 살을 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 단어 발음해 보겠습니다. Wait. Wait. Very good. And next. At least 라는 표현. 정말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마 이런 거 credit card, 신용카드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신용카드에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소, 최소한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적어도라는 말이죠. 따라해 보세요. At least, at least, at least, at least.
2: Very good. And next.
0: Easy. 자, 시험을 보는 친구가 있는데 표정이 야, 정말 문제 쉽네.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자신 있는 표정 아닙니까? 문제가 아, 쉽구나, 쉬워. 그래요.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Easy.
2: Easy. Easy. Easy.
0: Very good. 자, 이렇게 어휘들 축축축축 살펴봤습니다.
1: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가 됐어요. 바로 영어에 반할 준비.
2: How can I lose weight?
3: Oh, first, work out at least 40 minutes a day.
2: I can do it. That's easy.

0: for 7.
1: 와, 그렇구나. 여러분, 대화 내용 잘 들어보셨죠? 우리 A 친구가 고민이 있었네. 바로 살을 빼고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A가 말합니다. B한테. 아이고, 요새 살찐 것 같아. 샤이니도 요새 살찐 것 같아, 여러분. 힘들어. How can I lose weight? 내가 어떻게 lose weight? 나왔네요. 살을 빼다 라는 거죠. 몸무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즉 결국은 살을 빼는 겁니다.
2: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까요?
1: 라는 말이에요. 고민되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자, 같이 영어로 말해봅시다.
2: How can I lose weight?
1: How can I lose weight?
2: How can I lose weight?
1: How can I lose weight? 라고 물었더니 B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First, 자, 우선 말이야. Work out at least 40 minutes a day. 라고 해요. 자, 여러분, work out. 자주 나온 표현이죠? 뭐예요? 이렇게 운동하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운동하다, 친구들 잘 보세요. 콤마 다음에 work,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즉,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령문이구나. 그렇죠. 즉, 운동해라, 운동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40 minutes a day, 하루에 40분. 최소 40분은, 하루에 40분은 운동해! 라는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A가 방법을 궁금히 여겼으니까 B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겠죠? 따라서 말해봅니다. First, work out at least 40 minutes a day.
2: First, work out at least 40 minutes a day.
1: First, work out at least 40 minutes a day. 아, 잘했어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도 되고 좋죠? 오, 좋아요. 하루에 40분 이상이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A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 I can do it.
1: 나 할 수 있어요. That's easy. 그거 쉽네요. 라고 하는 거죠. Easy. 우리 단어 때 살펴봤던 거예요. 쉬운. 그거 쉽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해봅니다.
2: I can do it. That's easy.
1: I can do it. That's easy. Oh, I can do it. That's easy. 좋아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끝이 아닌가 봐요. B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0: Don't eat anything after 7.
1: 이라고요. 자, 친구들 일단은 뒤에부터 after 7 하니까 7 o'clock을 얘기하는 거예요. 7시 이후에. 그렇죠? 7시 이후에 Don't eat anything. 그 어떤 것도 먹지 don't 마세요.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잠깐만 친구들, 이거 해석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뭐뭐 하지 마 라고 해서 명령은 명령인데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부정 명령문 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뭐 하지 마. 부정 명령문. 아, 그래서 여기 앞에 don't가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명령할 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 동사 나왔어요. 그렇죠? eat. 먹다. 그런데 그 앞에 don't 붙어서 뭐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뭐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지금처럼 don't 동사의 원형 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해 볼게요.
2: Don't eat anything after 7.
1: Don't eat anything after 7.
2: Don't eat anything after 7.
1: Don't eat anything after 7.
2: 좋아요. 자, don't 동사의 원형. Don't 동사의 원형. 더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1: 말하지 마.
2: Don't speak. 하하. 말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Don't speak.
1: Don't speak.
2: Don't speak.
1: Don't speak.
2: Next. 교실에서 달리지 마요. Don't run in the classroom.
1: Don't run in the classroom.
2: Don't run in the classroom.
1: Don't run in the classroom.
2: How about this? Yeah.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1: Don't call me.
2: Don't call me.
1: Don't call me.
2: 자, 모두 다 don't 동사의 원형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부정으로 명령하는 방법 잘 알겠죠?
3: 어떻게 살을 뺄 수가 있죠?
2: Speak.
1: How can I lose weight?
4: 일단 하루에 적어도 40분은 운동을 하세요.
2: Speak.
1: First, work out at least 40 minutes a day.
3: 그거 할 수 있죠. 쉽네요.
2: Speak.
1: I can do it. That's easy.
4: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2: Speak.
1: Don't eat anything after 7.
2: 자, 영어에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 잘 맞춰보세요.
3: 첫 번째 문제. 오케이.
2: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마. 자,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띵!
3: Time's up.
2: 먹지 마니까요. That's right, don't! Don't eat anything after 7.
3: Don't eat anything after 7.
1: Don't eat anything after 7.
2: Very good.
3: And next.
4: 교실에서 뛰지 마.
2: Don't run일까요? Running일까요?
1: 3, 2, 1,
2: ding! Okay, the answer is
1: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2: Run. Don't run in the classroom.
3: Don't run in the classroom.
1: Don't run in the classroom.
2: Very good. Now let's move on. The next question.
4: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뭔가 쉬운 듯하네요.
2: 3, 2, 1, yay! Okay, time's up. The answer is yay! Easy.
1: 네, 친구들 오늘은요 이렇게 뭐뭐 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긴 하는데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다가 뭘 붙여요?
2: That's right. Don't.
1: 그렇죠. Don't. 동사의 원형. Don't. 동사의 원형. 그거 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2: Don't speak.
1: Don't speak.
2: 그렇죠. 야 뛰지 마. Don't run.
1: Don't run.
2: 야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1: Don't call me.
2: 그래요. 만약에 친구들 강조를 하고 싶다. 너 절대 뭐뭐 하지 마. 라고 한다면 don't 대신에 never로 말해도 됩니다. 오케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일반 동사 과거형 의문문으로 어떻게 만드나 기습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일반 동사 과거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반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규칙도 있었고 불규칙도 있었고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떠오르는 ED 이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잘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요. 문제 푸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여러분,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미 선생님이 오프닝 때 스포일러를 좀 했죠. 일반 동사 과거형은 규칙으로 바뀌는 게 있고, 동사원형 ed 붙이는 거요. 불규칙이 있습니다. 요두 개를 잘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학교 시험 출제 유형도 이와 같습니다. 일반 동사 과거형은 규칙과 불규칙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의문을 품죠. 선생님, 저 정말 불규칙 외우기 싫거든요? 안 외울 순 없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럼 선생님이 할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불규칙을 안 외우면 안 되고요. 한국어에도 불규칙 진짜 많은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서 쓰고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날씨가 맑아라고 할때 맑아라고 읽지만 날씨가 맑고 그리고 날씨가 맑고 중에 어떤 발음이 맞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불규칙이거든요. 뭐 발을 밟다, 뭐 발이 넓다 이런 거 발음하는 것들도 뭐 뒤에 넓고 넓으니 뭐가 붙는지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고 이런 거다 불규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다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들이 존재하는데 이 불규칙을 외울 수 있는 그나마 쉬운 방법은 예문을 통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문을 보고 그 예문 안에서 그 단어를 외워두시면 불규칙이어도 따로 외운다는 부담은 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는 데이브에게 편지를 썼다인데요. Writed가 있고 wrote. 가 있네요. Righted, wrote, 뭐가 맞을까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시간을 준다고 해서 맞추고 말고가 정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딱히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우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처럼 불규칙을 외워놓으면 바로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I wrote a letter, wrote Dave a letter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자, 선생님이 write라는 이 쓰다라는 동사를 골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로 선생님이 강사가 11년 차인데 정말 많은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불규칙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내는 탑5 동사에 이 write가 있어요. Righted, righted. 저거 뭔가 되게 있음직하잖아요, 동사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write를 고르곤 하는데 저런 동사는 없습니다. wrote를 고르셔야 해요. 자, wrote 한번 읽어볼게요. wrote.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배를 샀다인데요. 첫 번째는 규칙 변화네요. bought. 두 번째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bought. 뭐가 맞을까요? 그쵸. My도 불규칙으로 변하기 때문에 bought 요렇게 쓰셔야 되고요. My bought 요거를 요 문장 안에 외워서 we bought

0: boat. We bought a boat. 이런 식으로 문장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We bought a boat yes, last year.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인데요. 자, 요거는 첫 번째 거는 thought, 불규칙 변화를 했고요. 두 번째 거는 thanked, 규칙 변화를 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요것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동사입니다. thanked, 있음직하거든요. 근데 불규칙 변화를 해요. 그래서 thought가 맞고요. think의 과거형은 thought. 따라 읽어보죠. thought. th. thought. 맞아요. 그래서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다. You were lying.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규칙의 변화를 하는 동사의 과거형들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오랜만에 동사의 과거형 복습해서 조금 뭔가 헷갈리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할수 있는데요. 다음에 선생님이 과거 진행까지 다 배우고 나서 한번더 과거 규칙, 불규칙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I wrote Dave a letter. I wrote Dave a letter. Listening point two. We bought a boat last year. We bought a boat last year. Listening point three. She thought you were lying. She thought you were lying.
0: 자, 요번에도 의미 단위로 잘 끊어야겠죠? 나는 썼다. I wrote Dave a letter. I wrote Dave a letter. 나는 썼다. Dave에게 한 편지를. I wrote Dave a letter. 두번 듣겠습니다.
1: I wrote Dave a letter. I wrote Dave a letter.
0: We bought a boat last year. We bought a boat last year. We bought a boat last year. 우리는 작년에 배를 샀다. 두번 듣겠습니다.
1: We bought a boat last year. We bought a boat last year.
0: She thought you were lying. She thought you were lying. She thought you were lying. 그녀는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1: She thought you were lying. She thought you were lying.
0: Speaking point입니다. 나는 데이브에게 편지를 썼다인데요. 뭔가 보니까 대표적인 4형식 문장 같네요. 기억나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것도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썼다. I wrote. 자, wrote, W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R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나는 썼다. I wrote. 나는 썼다. I wrote. Dave에게 편지를 Dave a letter. Dave a letter. 나는 Dave에게 편지를 썼다. I wrote Dave a letter. 한번 더요. I wrote Dave a letter. 좋아요.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은 Dave에게 편지를 쓰지 말고 Allison에게 편지 한번 써볼까요? Allison 선생님이니까. 나는 Allison에게 편지를 썼다. I wrote Allison a letter. Allison a letter. 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자리를 사람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설명을 해줘도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쓰다의 과거형 썼다, wrote로 잘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배를 샀다 인데요. 우리는 샀다. We bought. 우리는 샀다. We bought. 배를 작년에 a boat last year. A boat last year. 우리는 작년에 배를 샀다. We bought a boat last year. We bought a boat. 여기가 약간 좀 rhyme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bought a boat만 해볼까요? Bought a boat. Bought a boat.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Bought a boat. 아, 좋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Full sentence. We bought a boat last year. 좋아요. 배를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합니다. 선생님도 사고 싶네요. 자,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인데요.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답니다.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다.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다. She thought. 한 번 더. TH. She thought. 좋아요.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you were lying. 자, 저 thought와 you 사이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된 형태입니다. 우리 접속사 that 배웠었죠? 그래서 뭐뭐 했다고 뭐뭐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절이 돼요. She thought you were lying. 한번 더요. She thought you were lying. She thought you were lying. Very good. 너무 잘했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브리링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들어보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Mary gave me a piece of chocolate. I never thought this would happen. I'm so happy. I want to express my thanks and love to her. I'm going to give her a rose tomorrow.
0: 설렘이 막 담겨 있는 것 같은 reading 지문이네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문을 살짝 선생님이 변형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Mary, Mary는 gave me, 주었다 나에게. gave라는 동사 보이시나요? give라는 주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불규칙이죠? gave. Mary는 주었다 나에게 a piece of chocolate. 초콜릿 한 조각을 주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piece of chocolate은 이제 뭔가 조각 초콜릿이라기보다는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하나 이런 느낌입니다. I never thought. 나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This would happen.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보지 못했다. 지금 설레는 겁니다. I'm so happy.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해서 지금 아이가 기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자, 다음 문장 보기 전에 단어 보겠습니다. express, 표현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읽어보죠. express.

0: 표현하다란 뜻이에요. I, 나는 want, 원한다, to express. 나는 표현하기를 원한다, my thanks, 나의 감사와 and love, 사랑을, to her, 그녀에게. 여기서의 her은 Mary가 되겠죠. 나는 나의 감사와 사랑을 Mary에게 표현하길 원한다. 그쵸. 초콜릿을 받았으니까 뭔가 그거를 표현을, 감사를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겠죠? I'm going to. 미래시 나왔습니다. 나는 I'm going to give. 줄 것이다. Her. 그녀에게 a rose. 한 송이의 장미꽃을 tomorrow. 내일. 이렇게 해서 뭔가 초콜릿을 받은 내가 메리에게 내일 장미꽃을 줘야지 라는 내용으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볼게요.
1: Mary gave me a piece of chocolate. I never thought this would happen. I'm so happy. I want to express my thanks and love to her. I'm going to give her a rose tomorrow.
0: 라이팅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난 토요일에 공원에 갔다 입니다. 자, 늘 그렇듯 주어 동사부터 찾아야겠죠? 나는 이 주어고요. 갔다 이게 동사죠. 나는 I 갔다. 자, 일단 동사 원형을 생각하면 가다죠. 가다는 go입니다. 갔다 과거형은 go'd, went가 되겠죠. I went 공원에, to the park 토요일에, on Saturda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어젯밤에 영화를 봤다 인데요. 주어는 그들은, 동사는 봤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they 쓰고 보다 과거형 봤다, see 과거형 saw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see도 불규칙으로 변하죠. see, seed 아니고 saw 이렇게 바뀝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그 신문을 읽었다 인데요. 자, 주어는 그녀는, 동사는 그쵸, 읽었답니다. 자, 그녀는 she 읽었다. 읽다에 해당하는 동사 read 과거형으로 바꾸면 똑같이 생겼는데 발음은 다르죠. read. 그래서 she read the newspaper 이렇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랜만에 일반 동사 과거형 복습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또 공부 열심히 해요. 안녕.

0: 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동명사 관련된 출제 포인트 중요한 내용 짚어갈 테니까 잠시 함께 하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할일 파악하기 문제인데, 대화의 흐름 그냥 잘 편하게 듣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을 좀잘 들어주셔야겠죠. 여자가 할일 골라줄 겁니다. 1번은 과제 제출하기, 2번은 안내문 만들기, 3번은 색종이 오리기, 4번은 문방구 가기, 마지막 5번은 가위 가져오기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어떤 걸 할지 지금부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Our club is holding a wildlife campaign tomorrow, right?
2: Yes, we need to make some posters for it.
1: We have to buy some materials to make the posters.
2: What do we need?
1: We need paperboard, colored paper, scissors, and glue.
2: I have two pairs of scissors, so we don't have to buy them.
1: That's great. Can you bring the scissors?
2: Okay, I'll get them right away.
0: 자, 여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같이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면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Our club is holding a wildlife campaign tomorrow, right?
0: 자, 첫 번째 빈칸은 Our club is holding이죠. 우리 hold의 ing 형태 들어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빈칸은 campaign. 우리가 campaign은 좀 익숙한 단어긴 한데요. 영어로 쓸 때는 사실은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러니까 G가 묵음이지만 캠페인에서 스펠링에서 살아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Our club is holding a wildlife campaign tomorrow. 우리가 홀드가 개최하다라는 뜻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동아리가 내일 야생 동식물을 위한 뭐 캠페인을 개최할 거잖아, 맞지?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2: Yes, we need to make some posters for it.
0: Yes, we need to make 들으셨죠? 그래서 need to make이지만 need to라고 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we need to make some posters for it. 우리 그 캠페인을 위한 포스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단다.
1: We have to buy some materials to make the posters.
0: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는 materials라고 했는데요. 재료, 어떤? 재료라는 영어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고, we have to buy some materials. 그래서 to make the posters, 포스터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좀 사야 하잖아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빈칸 한번 통으로 채워볼게요.
2: What do we need?
0: 어렵지 않죠? What do we need?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라고 준비물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 We need paperboard.
0: We need paperboard. 말 그대로 종이로 된 어떤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걸 말합니다. 그쵸? Paperboard 하면 판지 같은 거 있잖아. 그거랑, 자, 그다음 빈칸이죠?
1: Colored paper.
0: Colored. Paper. Colored. 아, 그때 두 발음은 살짝 약하게 들렸지만 들리긴 했어요. 그래서 colored paper. 그러면, 칠해진 종이니까 색종이가 되겠습니다.
1: Scissors.
0: 자, 그다음이 Scissors. 오늘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죠? 뭐니 얘들아? Scissors. 그러면 가위예요. 그쵸? 스펠링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렇게 쓰고요. 항상 가위는 다리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꼭 S를 붙여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가위와
1: And glue.
0: glue가 필요해. 접착제죠?
2: I have two pairs of scissors.
0: I have two pairs of scissors. 자, 그래서 가위는 원래들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위를 두 개, 세개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단위 명사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Two pairs of scissors 그랬으니까 나 가위가 두개 있어. 그러고 그래서
2: So we don't have to buy them.
0: We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죠. We don't have to. 우리 그래서 가위는 살 필요가 없어.
1: That's great. Can you bring the scissors?
0: 잘 됐구나. Can you bring the scissors? Can you bring the scissors? 들으셨죠? 빈칸은 bring. 그러면 가위를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했고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0: Okay, I'll get them right away.
1: I'll get them right away 라고 했습니다. Right away, 그럼 즉시, 지금 당장 이런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알겠어, 그럼 내가 당장 그것들 가지러 갈게. 그랬으니까 여기서 되면 seizures라는 거 글의 흐름 통해서 충분히 파악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대화 직후 할 일은 5번의 가위를 가져오겠죠.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출제 포인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접두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에 en, 발음으로는 주로 그냥 in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요. en이 붙었을 때 단어의 품사가 바뀌게 되고 또 어떤 뜻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니까 뭐뭐가 되게 하다 그리고 m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어에 en이 붙으면 동사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동사의 뜻 자체가 어떠어떠하게 하다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시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enable입니다. 우리 able 하면 원래는 이제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이란 뜻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enable이 되면서 가능하게 하다 라는 뜻이 말 그대로 됩니다. enable 그러면 가능하게 하다, 가능케 하다, 할 수 있게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enrich입니다. 역시나 우리 rich 하면 모르는 사람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유한, 부자인 이런 뜻이 있잖아. 자, 이러한 형용사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뜻이 품사가 동사로 바뀌면서 해석은 그렇게 하게 하다, 즉 부유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enrich는 부유하게 하다는 뜻도 있고 또 얘가 이제 맛으로 따지면 rich는 풍부한 뜻이거든. 맛이 풍부한, 풍성한 이런 뜻이 있는데 동사로 바뀔 때는 맛을 풍부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도 여러분들 enlarge 뜻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rge는 큰이란 형용사입니다. 근데 앞에 in을 붙여서 enlarge 그러면 말 그대로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하다, 크게 하다. enlarge, 확장하다, 크게 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in의 역할 감이 오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enhance인데요. 이때 enhance라고 하는 단어는 high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enhance 그러면 높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향상시키다, enhance, 향상시키다, 특히나 질이나 가치를 높아지게 하는 것, 향상시키다 라는 단어로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단어 앞에 in이 붙으면 뭐 enlarge, enrich, enhance,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동명사 두 번째 또 출제 포인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동명사의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바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뒤에 동명사를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러분들 투부정사 할 때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그거의 복습의 느낌으로도 보일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어 자리나 뭐 주격의 보어 자리 이런 자리는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돼 이걸 출제 포인트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목적어 자리인데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to로 바꿨을 수가 없다는 게 시험에 꼭 나오게 되죠. 자, 우리 그럼 여러분들 어법상 올바른 문장 한번 골라보세요. 1번 He kept to walk down the street. 2번 I forgot to feed my dog this morning. 3번 He practices to playing basketball. 4번 I will not give up, try to solve the puzzle. 마지막 5번.

I should remember submitting my report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이 하나 있네요. 올바른 문장 고르셨는지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그러면 봐야겠죠? 우리 투부정사 할 때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부정사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고도 했었고 주로 그런 동사들과 짝꿍이 됐었다면 동명사는 이제 이미 일어난 과거라든지 아니면 현재와 관련된 일, 즉 과거나 현재 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동사들과 짝꿍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투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들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를 좋아하는 동사들이 오른쪽에 있는데 요거를 주로 여러분들 암기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라기보다 그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미래의 느낌인지 현재나 과거의 느낌인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먼저 왼쪽 간단하게 보면 want to 하기를 원하다. decided to 하기로 결정하다. expect to 할 것을 예상하다. hope to, wish to 하기를 바라다. 전부 다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 그치? need to 할 필요가 있다. plan to 하기로 계획하다. promise to 약속하다. learn to 뭐뭐 할 것을 배우다. 앞으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투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들이었다면 자, 오른쪽에 동명사만 좋아하는 동사들을 볼게요. 첫 번째, enjoy ing. 뭐뭐 하는 걸 즐기다. 현재,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공통된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인데요. finish ing, give up ing, quit ing 하면 하는 걸 끝마치다, 포기하다, 그만두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둬버리거나 아니면 끝마치나 완료의 느낌은 완료되는 것 자체가 좀 현재 하다가 과거로 넘어가는 느낌이 강하죠. 그쵸? 중단은 현재 중단, 끝마치는 건 과거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의 동사들이 다 동명사를 씁니다. 자,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현재 느낌, practice ing, 계속해서 연습하다. 뭐뭐하는 걸 연습하다. 다 현재의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mind ing나 avoid ing는 뭐뭐하는 걸 피하다, 꺼리다인데요. 내가 지금 눈앞에 놓여있어. 근데 싫어, 하기 싫어, 피하는 느낌. 이런 것들도 다 ing만 짝꿍을 목적어로 취합니다. 마지막에 imagine ing. 이건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뭐 하는 걸 상상하다란 뜻인데요. imagine도 투부정사 좋아하지 않고 그냥 ing를 써요. imagine ing.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consider이 있습니다. 할 것을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ing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같이 추가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시 문장에 보시면 이 경우에는 지금 ing도 있고 투부정사도 있고 우리 투부정사 파트 할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둘 다 오지만 해석이 달랐던 동사들도 있었습니다. I stop talking to them. 무슨 뜻?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던 걸 멈췄다 라는 뜻이었고요. 자, 두 번째, I stopped to talk to them. 그럼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멈췄다. 얘는 현재, 얘는 미래지향적.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쓰이는 동사도 있었더라. 그치만 해석은 달랐더라. 요거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보죠. 1번, He kept, 자, 이거 keep의 과거형 되고요.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는 단어잖아. 얘는 ing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였어요. 그쵸? He kept walking down the street. 그는 계속해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자, 이번에 I forgot to feed my dog this morning. 자, 이 forget 동사는 to도 되고 사실은 ing도 오는데 해석이 달랐었고요. 이거 해석해보면 오늘 아침에 강아지에게 밥을 줄 것을 잊어버렸다. 뭐뭐 할 것을 잊다 라고 해석이 잘 되고 있네요. 그쵸? 자, 이 3번은 he practices ing, practice ing. to가 중간에 왜 들어가니, 그치? 지우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 he practices playing basketball. 그는 농구를 연습합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give up도 ing였죠. 중간에 멈추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건 전부 다 ing와 짝꿍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I will not give up trying to solve the puzzle. 나는 그 퍼즐을 푸는 걸 노력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틀렸죠? 자, 5번은 I should remember submitting my report tomorrow. 자, remember 같은 경우도 사실은 둘 다 되는 동사 중에 하나였지만 해석이 좀 달라지니까 문맥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remember ing는 했던 걸 기억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선 지금 tomorrow가 붙으면서 나는 내일 보고서를 제출할 거를 기억해야 되겠지. 내일 보고서를 제출했던 걸 기억해야 되는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ing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니까 투부정서로 바뀌어야 돼요. I should remember to submit my report tomorrow.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정답은 2번만 맞는, 해석적으로, 어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주 쓰이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표현을 외우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딱 많이 나오는 거 다섯 개만 머릿속에 넣을 거예요. 입으로 많이 따라하면서 의미랑 같이 매칭을 시키면 됩니다. 이 자리는 절대 to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는 be busy, ing. 한 번 더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많이 봤죠? 자, 두 번째는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3번은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얘는 좀 쉽다, 그쵸? 자, 그 다음은 by ing. 이것도 해석할 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함으로써. 자, 마지막엔 stop a from ing 또는 keep a from ing인데요. a가 뭐뭐 하는 거로부터 막다. 얘는 사실 여기가 전치사이므로 뒤에가 동명사가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표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A와 C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한번 짝지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be busy, ing. 그치? 그래서 당연히 doing이 맞고요. He is busy doing his homework. 그는 숙제를 하느라 바쁩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B번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인데 얘들아, 투부정사는 일단 안 돼요. 구조적으로 keep A from ing가 맞고요. My mom kept me from playing computer games. 우리 엄마는 내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으로부터 막았어. 즉,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우리 cannot help ing 이렇게 외웠죠? I cannot help taking part in the meeting.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뜻도 중요하니까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결국 전부 다 ing 형태를 쓰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에서 또 정말 중요한 출제 포인트 두 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암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복습 꼭 해주시고요. 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Have a nice day.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딱 보아도 이곳은 바로 사막이죠. 낙타가 있고요. 이렇게 모래 언덕을 사람이 낙타와 함께 지나가고 있어요. 사막을 영어로는 desert라고 해요. 스펠링도 확인해 볼게요. 자, 같이 발음도 해볼게요. desert, desert. 자, 강세가 앞에 있고요. 뜻은 모래가 덮여 있는 곳, 바로 사막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desert, desert. 자, 다음 단어 cover. cover는 덮다라는 뜻이고요. midnight, midnight는 미드가 원래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밤중에서도 딱 한가운데, 그래서 한밤중 혹은 자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camel. camel은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그 낙타를 영어로는 camel이라고 하고요. store, store는 동사로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fat, fat는 명사로는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형용사로도 I'm fat이라고 하면 뭐 뚱뚱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이따 우리 지문에서는 명사로 볼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보았었던 desert, 이런 사막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우리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Deserts are usually covered with sand. People say that most deserts are very hot and dry. There is little water in the desert. Sometimes there can be no rain for years. The land is very hot during the day. The land becomes cool after the sun goes down. The air usually becomes very cold around midnight. A camel is an animal that lives in the desert. It can live for a long time without food or water. It has a special body part to store fat. What an interesting place!
0: 잘 듣고 오셨죠?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들렸었는데 바로 desert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요. 전체 글의 소재라는 것, main topic or main idea라는 것꼭 기억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자, 사막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에서 셀수 있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serts are usually covered with sand. 사막들은요. 자, 뭘로 덮여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래로 덮여 있답니다. People say that most deserts are very hot and dry. 사람들은 말하죠. 뭐라고요? Most deserts니까 대부분의 사막들은 매우 덥고 건조하다고 말합니다. There's little water in the desert. 사막에는요, 물이 거의 없대요. 자, 여기 우리 사진을 보더라도 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모래로만 덮여 있는 곳이고요. 물을 찾기가 어려운 곳, 바로 사막입니다. Sometimes there can be no rain for years. For years라고 하면요, 수년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때때로, 자, 비가요, 수년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대요. The land is very hot during the day.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the land라고 하면 당연히 땅이죠. 그런데 어떤 땅이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지금 이런 사막의 기후가 있는 이런 배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땅은, 이와 같은 사막은 매우 더워요. 언제요? During the day. 자, day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원래 day가 어떤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밤낮이라고 할 때, night이라는 뜻도 있어요. 낮이라는 뜻도 있어서, 낮 동안에는 매우 덥습니다. The land becomes cool after the sun goes down. 자, 그런데 사막이라고 해서 해가 내리쬐는 것만 생각을 해서 항상 덥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뭐 한대요? 맞아요. becomes cool. 서늘해진대요. 언제? After the sun goes down. 맞아요. go down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요. 이 땅이 이러한 지금 기후가 점점 서늘해집니다. The air usually becomes very cold around midnight. 자, the air는 공기죠. 그래서, 자, 공기는요, 매우 추워진대요. 언제요? Around midnight. 자, 우리 midnight은 한밤중이란 뜻이었으니까, 자정쯤, 그때는요, 이런 기온이 매우 낮아지고 공기가 매우 차가워진대요. A camel이라고 해서 앞에서는 전반적인 날씨 혹은 기후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이제 사막에서 사는 동물의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자, A camel. 자, camel은 낙타였죠. 낙타는 is an animal that lives in the desert. 사막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It can live for a long time without food or water. 자, 여기에서 it은 당연히 앞 문장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가리키면 돼요. 그래서 자, 낙타는 살수 있대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살수 있는데 without food or water. 그렇죠. 물이나 음식이 없어도 오랫동안 살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It has a special body part to store fat. 자, 계속해서 it은 우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낙타라는 동물이고요. 낙타는 특별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어떤 신체 부위? To store fat. 맞아요. 자, store라고 하면 물론 명사로 가게란 뜻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사로는 저장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의미가 to store fat. 자, 어떤 신체 부분? 그렇죠. 지방을 저장하는 특별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대요. What an interesting place. 자, 얼마나 흥미로운 곳인가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금 다루었던 리딩 클레어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true or false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Number one, most deserts are hot and dry. 대부분의 사막들은 덥고 건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나요? 그렇죠. Obviously, the answer is true. 자, 정답 true이고요. 2번 볼게요. Deserts are very cold during the day. 사막들은 매우 춥습니다. During the day, 자, 우리 day가 낮이란 뜻도 있었죠. 자, 낮 동안에 매우 추웠나요? 아니요. 낮 동안에 매우 더웠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덥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false.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3번. The air becomes cold at midnight in the desert. 맞아요. 자, 한낮 동안에는 매우 덥다가, 자, 해가 지고 나서는 cool이라는 형용사가 있었죠. 자, cool이라고 하면 서늘한이란 뜻이고요. 자, 점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됐죠? 맞아요. midnight. 이렇게 한밤중이 되면은 공기가 차가워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의 statement, 3번의 내용은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Camels live in the desert. 다시. Camels live in the desert. 낙타들이 사막에서 삽니다. 자, 정답은 우리 true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보여줬던 그 사진 기억나죠? 맞아요. 이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사람과 낙타 사진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러한 이유를 조금 이따 Into the World에서도 쌤이 알려줄게요. 자, Speaking Clear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전체 이 문장에서 이시 가리켰던 것은 맞아요. Camel, 낙타였었고요. 낙타는 it has a special body part to store fat. 뭔가 특별한 신체 부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body part. part는 부분 혹은 부위란 뜻이고, to 부정사에서 이 to를 보았을 때, 자, 우리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자? 그렇죠. 뭔가 body part to store fat. 다시 body part to store fat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치 한 덩어리처럼. 왜요? 어차피 사운드가 같기 때문에. part도 to로 끝나고, to 부정사도 to, t의 사운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body part to store fat. 다시 body part to store fat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우리 전체 문장 소리 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 has a special body part to store fat. 다시 It has a special body part to store fat. 자, 이 부분 정말로 이렇게 발음하는지 원어민 소리로도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It has a special body part to store fat.
0: 네. 굳이 body part 하고 쉬고 또 to store 라고 하지 않고요. 마치 하나로 연음 처리로 발음을 했네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 부분 유의해서 지금 바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인투 더 월드 시간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요. 낙타라는 동물이죠. 자, 그러면 특이하게 낙타의 이 부분을 보면은 맞아요. 이와 같은 혹을 영어로는 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의 종류에 따라서 혹이 하나가 있는 아이도 있고요. 혹이 두 개가 있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 자, 일단 이런 낙타들이 How camel survive in the desert? 자, 이렇게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그러한 비밀을 살펴볼게요. Camels have humps, and many people believe these are used to store water for excess at a later time. 자, 다시 한번 험프는 혹이란 뜻이고요. 자, 낙타들은 혹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혹에 물을 저장하지 않나? 물을 저장하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하지만 camels humps actually store fatty tissue. 자, 우리 앞에서 fat라는 명사가 있었는데요. fatty tissue라고 하면 지방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 있다? 그렇죠. 물이 아니라 뭔가 지방을 저장을 해 놓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이 낙타에 뭔가 특별한 신체 부위가 있다라는 곳이 바로 이런 험프라고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겠네요. Which is used as source of nourishment. 자, nourishment은 영양분이라는 뜻이고요. 뭔가 음식이 부족할 때 여기에서 지방을 꺼내 써서 영양분으로 활용을 한대요. 자, 이게 바로 낙타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지문을 grammar clear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서답형 문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빈칸 AB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자, 일단 위치를 확인을 할게요. 자, A번의 위치는요, 우리 앞에 글의 도입부에 있었던 두 번째 문장이 있었고, 자, 두 번째 B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A camel is an animal blank lives in the desert. 자, 낙타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문장을 B번의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얘입니다. 바로 that이에요, that. 자, 영어에서의 that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 원어민들은 기본적으로 that을 어떤 접속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로도 쓰기도 해요. 자, 접속사 that의 가장 큰 특징은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로 that을 쓴다라면 뒤에는 어떠한 것도 빠져있지 않은 완전한 절의 형태가 온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접속사 that이 이끌고 있는 그절 자체는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접속사 대절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영어 원어민들은 이 대시라는 아이를요, 관계대명사라는 장치로 쓰기도 합니다. 자, 어떨 때 관계대명사를 쓰냐면, 무언가 공통된 명사가 반복이 되었을 때, 그두 개의 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그때 쓰는 장치가 바로 관계대명사인데요. 자, 앞에 가리킬 만한 명사, 다시 말해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 그 선행사를 꾸미는, 다시 말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사절의 that은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관계대명사라면 역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다는 것은 그 문장에서 필연적으로 본인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어서 뒤에는 그 성분이 하나가 빠져 있는 뭔가 불완전한 절의 형태가 온다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원어민들은 대슬려 지시대명사로 써 쓰기도 합니다. I like that. 나 그거 좋아해. I like that pen. 나그펜 좋아해라고 했을 때 뭔가 지시대명사 혹은 지시형용사로서 그것 혹은 그 something 그런 것으로 이런 것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that 자체를 영어 문장에서 혹은 말하기에서 부사처럼 쓸 수가 있어서요. It's not that hot. 그렇게 덥지 않네. It's not that expensive. 그렇게 비싸진 않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매우라는 강조의 뉘앙스로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세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특히 우리 내신에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빈번하게 나오는 아이는 바로 접속사댁과 관계대명사 댁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두개 자체가 접속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자체로서도 중요도를 갖게 되는 거죠. 왜요? 맞아요. 문장에서는 동사를 하나밖에 쓸수 없는데 동사를 또 쓰려면 접속사라는 필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문장의 제1원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속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대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이 부분 그대로 정리해서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자, A번 문장은 여기였죠. People say,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무엇을 말해요? 대부분의 사막들이 are very hot and dry, 매우 덥고 건조하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특이하게 이 전체 문장에 동사가 몇 개? 그렇죠. 동사가 say 하나, 두 번째 여기 are 하나, 동사가 두 개이니까 이 자리에는 반드시 뭔지 모르겠지만 접속의 역할을 한 아이가 반드시 들어가 주어야 해요. 자, 그런데 뒤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주어도 있고요, 비동사도 있고요. 비동사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 어떤 형용사, 그리고 뒤에 역시 dry라는 형용사로 쭉 연결이 되어서 이 전체 문장은 어느 하나 빠져있지 않은 완전한 절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완전한 절을 이끄는 아이는 접속사 that이라는 장치를 쓸수 있기 때문에 A번의 빈칸에는 that을 써야 합니다. 자, B번에서도 보면 a camel is라고 해서 비동사가 하나 나왔고요. 낙타는 동물입니다. 빈칸 뒤에 lives, 살아가요, 삽니다 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자, 동사가 두 개가 나오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동사가 두 개를 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사 앞에 자리니까 주어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 that을 써 주어야 되고 that 뒤에는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뭔가 불완전한 절이 따라오고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animal, 이 명사, animal을 꾸며주는 형용사의 처, 형용사 절의 역할까지 잘 해주고 있네요. 정답은 뭐였다? A에 들어갈 것은 공통적으로 that이었었고 다만 역할이 달라서 A번의 that은 접속사, B번의 that은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머 클리어까지 확인해 봤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OS 코이 정답 확인해 볼게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X입니다. 맞아요. 자, 부사는요, 명사를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다 수식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OX 퀴즈는 이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은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다. 자, 우리 앞에서 that이 영어 원어민들이 크게 네 가지로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복습하면 첫 번째는 접속사로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로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것이라는 의미의 지시 형용사 혹은 지시 대명사로 쓰기도 하고, 혹은 부사로서도 쓰인다고 했죠. 자, 그네 가지 중에서도 접속의 역할을 하는 아이, 접속사와 관계대명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잠깐 앞에 복습을 쭉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 스테이먼트를 보고 이것이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desert와 사막에 사는 동물, camel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Welcome. My name is Kevin 선생님. 여러분들의 favorite teacher. 오늘도요 재미난 영어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뭘 보고요? Part 2를 보고.

0: Oh, can we take a break? This hike isn't easy.
1: Sure. Let's sit down on that bench over there.
0: I feel much better now.
1: Kevin! What are you doing? Pick that up.
0: Well, there are no trash cans around here. Throwing away a little bottle in this big mountain won't hurt, right?
1: Plastics don't really decompose. And it's dangerous for animals. They can eat it.
0: Oh no, I didn't think about that.
1: When you put the bottle in the recycling bin, don't forget to take off the label on the bottle.
0: Got it. I'm sorry, Christine. I made a bad mistake.
1: Don't apologize to me. Just make sure you recycle your trash.
0: Okay, I promise to do that.
1: Ugh. When will you grow up, Kevin?
0: I hate to tell you this, but I think that's not going to happen.
2: Ugh. 네, 여러분, 복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숲속인 것 같아요. 오, 하고 싶었어요. 자, 크리스님. It's so great to be in the mountains. 오, 산 속에 있는 거 너무 좋다. The air is so clean. 공기가 너무 맑아. My head feels lighter. 오,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기분 좋아. 그러자 케빈이 Oh, can we take a break? Oh, 잠시 쉬었다 갈까? This hike isn't easy. Oh, 등산 정말 쉽지만은 않다. 그렇습니다. Take a break. 잠깐 쉬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Take a break. 유사 표현도 있죠? Let's relax a bit. 우리 조금만 쉬자. Let's relax a bit.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크리스니, Sure, let's sit down on that bench over there. 저쪽에 있는 벤치에서 좀 쉬자. Phew, I feel much better now. Wow. 아, 살 것 같다. 아. 어, 병을? 그러자 크리스니, Kevin,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는 짓이야? Pick that up. 당장 주워지 못해? Well, there are no trash cans around here. 이 근처에 쓰레기통이 없어. 그리고 throwing away a little bottle in this big mountain won't hurt, right? 그리고 이렇게 큰 산 속에 이 조그만한 병 따위 버리는 거 큰 문제는 아니야. 안 그래? 그러자 크리스틴이 Plastics don't really decompose. 플라스틱은 절대 썩질 않아요. And it's dangerous for animals. 그리고 야생동물한테 얼마나 위험한데. 왜냐? They can eat it. 왜냐면 그걸 또 먹는다니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다고. 그러자 케빈이 Oh, no. I didn't think about that. 아, 내가 그걸 깜빡했네. 생각을 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어. 하면서 버렸던 병을 다시 줍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When you put the bottle in the recycling bin, don't forget to take off the label on the bottle. 그리고 이런 병들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잊지 마. 레이블도 빼서 버려야 돼. 그러자 케빈이 Got it. 알겠어. I'm sorry, Christine. Christine, 미안해. I made a bad mistake. 내가 정말 실수를 한 것 같다. Don't apologize to me. 나에게 사과하지 마. Just make sure you recycle your trash. 꼭 분리수거하는 거 잊지 마. 그러자 케빈이 Okay. I promise to do that. 꼭 그럴게. When will you grow up, Kevin? 언제 철들래, Kevin? 그러자 케빈이 I hate to tell you this, but 나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I think that's not going to happen.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0: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그럴 일을 없을 거야. 절대 없을 거야. That's not going to happen. 정말 많이 쓰는 핵심 표현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이제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제이미, 요즘 인기가 엄청 많아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다는데 혹시 애교 발사 3초 가능할까요? 발사!
1: That's not going to happen.
0: 그렇죠, 여러분.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That's not going to happen.
1: That's not going to happen.
0: One more time.
1: That's not going to happen.
0: Very good. 유사 표현도 있죠?
1: That's impossible.
0: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이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That's impossible.
1: That's impossible.
0: 자, 또 다른 유사 표현. In your dreams. 꿈에서나 가능할걸? In your dreams.
1: In your dreams.
0: 따라해볼까요?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1: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0: Very good.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That's not going to happen.
1: That's not going to happen.
0: 오늘 밥수와
1: That's not going to happen. Kevin, 네, 생일 선물 비싼 거 사줘.
0: That's not going to happen. Okay. 카툰 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주어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표현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요?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Only a few people knew about this event.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이벤트에 대해 알고 있었어. A lot of my friends kept asking me since they had no idea. 진짜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계속 물어봤었어. 걔네는 전혀 몰랐으니까 말이야. Well, there were plenty of clues, but we were able to keep it a secret. 단서가 좀 많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그거를 비밀로 지킬 수 있었어.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어로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의미가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들이기도 하죠. A few와 a little이 있고요. 그 다음이 a lot of입니다. 이건 사실 A의 의미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A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냥 A가 우연히 쓰였다 정도, A로 시작하는 표현들이라 선생님이 같이 묶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a few랑 a little 같은 경우는 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해요. 이따가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a few와 a little은 아까 전에 a lot of는 많은 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얘는 조금 있는 소수의 이런 뜻입니다. 아주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a few랑 a little을 둘 다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내신에 여러분 한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시험에 안 내는 학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건데요. 아까 전에 다이얼로그에서 보면은 오직 아주 조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이벤트에 대해 알았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수의 조금, a few. 여기서 왜 a few를 썼을까요?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Can I have a little water, please? 요거는요, 저 물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물 조금만요. 이렇게 식당에서 뭔가 물을 요청할 때 쓰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왜 a little일까요? 여러분, 감이 좀 오나요?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 알았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래요, 거의 so close 정답입니다. 자, a few 같은 경우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들이 옵니다.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셀 수가 있죠. 반면에 a little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게 됩니다. water, 물은 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H2O 분자 일일이 하나씩 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little plus 셀 수 없는 명사, a few plus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뜻은 똑같지만 뒤에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에 따라서 표현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요게 많이 나오죠. 한번 짚고 갑시다. 살짝 문법이긴 하지만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a few와 a little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있는 소수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는 셀 수 있는과 없는인데요. 여기서 어를 빼버리면 놀라운 뉘앙스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어이쿠 세상에나. 자, 어떤 뉘앙스 차이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쌤이 적어놨죠. few와 little, 어 하나 빠졌다고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 돼요. 자, 요거를 잘 와닿게 하기 위한 예시 문장 선생님이 두 가지를 교과서에서 찾아가지고 좀 들고 왔는데요. I really like my new teacher. 나는 내 새 선생님이 진짜 좋아. And I made a few friends. 그리고 나는 몇 명, 조금의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 소수의 친구들을 사귀었어. 라는 뜻이 돼요. 반면에 He has few friends. 그는 친구가 거의 없어. Because of his difficult personality 하면 그의 어려운 성격, 즉 좀 까다로운 성격이겠죠. 자, 요 맥락을 보면 두 번째 문장은 확실히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요 해석 굉장히 잘 들어맞죠. 요런 둘 사이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어가 있고 없고가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되죠. 자, 두 번째 표현은 a lot of인데요. 요거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전에 요렇게 나왔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전혀 모르니까 나한테 엄청나게 물어봤었어. 요런 뜻이었었고요. 자, 요런 문장도 있습니다. Having a nap. 낮잠을 자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a lot of도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의어 부분입니다. A lot of는 똑같은 의미로 쓸수 있는 다른 표현들 되게 많아요. Lots of, tons of, plenty of, 전부 다 많은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일부러 대화에 요걸 넣어놨습니다. There were plenty of clues. 단서들이 많았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요 plenty of도 많은이라는 뜻이고, 이 위에 a lot of, lots of, tons of, plenty of 전부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뭔가 슉슉슉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감을 잡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보죠.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 퀴즈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 거 갈게요.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자,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닌 긍정적인 뉘앙스. 그리고 1분, 2분, 3분, 4분, 5분 셀수 있기 때문에 a few 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minutes라고 복수형의 명사가 사용이 된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Just give me a few minutes. Just give me a few minutes.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는 아직 돈이 조금 남았다. 조금은 남은 거예요. 긍정적입니다. 조금이긴 하지만 남기는 했어요. 자, 근데 money라는 거에 주의하셔야죠. 그쵸. 아까 minutes 같은 경우는 1분, 2분, 3분, 4분, 5분 셀수 있지만 돈이라는 개념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다라는 거 초등학교 때한 번씩 배우게 되는데 몰랐다면 이번에 알면 됩니다. 이 money라는 명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a little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죠. 그 아이들은 이번 헬로윈 때 사탕을 많이 받았다. 자, 많이.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배운 표현을 살펴보면 그쵸. A lot of를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 당연히 lots of, tons of, plenty of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 보죠. 엄마께서는 내가 많은 책을 읽게 하신다. 자, 많은 책. 마찬가지로 오늘 배웠던 걸 넣으면 a lot of도 되고요. 여기 lots of, tons of, plenty of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Only a few people knew about this event. A lot of my friends kept asking me since they had no idea. Well, there were plenty of clues, but we were able to keep it a secret.
0: 요렇게 오늘 또두 가지 표현 재미나게 살펴봤죠. 뭔가 오늘은 어로 시작을 하지만 완전히 의미가 반대되는 두 가지였습니다. A few, a little. 조금 있는이라는 뜻이었고요.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둘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도 짚어드렸으니까 한 번씩 복습 잘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0: 여러분,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From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우리 같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Heart. H-E-A-R-T. Heart. Heart. Back.

0: B, A, C, K. Back. Back. Bone. B, O, N, E. Bone. Bone.
1: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body parts, 신체 부위 3편이에요. 친구들, 우리 몸에는 여러 부위가 있어요. 오늘 과연 뭐가 나올지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heart, 심장이에요. 친구들, 때로는 우리 heart가 굉장히 빨리 뛰죠? 긴장했을 때. 자, 심장은 영어로 heart, 잊지 말고요. 그 다음은 back, 등 또는 허리예요. 친구들, back는 뒤에란 뜻도 있고요. 우리 신체 부위의 등 또는 허리를 back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bone, 뼈예요. 친구들, in order to have good bones, you have to drink a lot of milk. 튼튼한 뼈를 가지고 싶으면 우유를 많이 마셔야 돼요. 뼈, bone. Good job, everyon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심장, heart. Heart. Good job. 등, 허리. Back. Back. Excellent. 뼈, bone. Bone. Perfect.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봐요.
0: Heart. Heart. Back. Back. Bone. Bone.
1: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My heart is beating fast. 내 심장은 빨리 뛰고 있어. 심장, heart. Don't forget this word. 이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My heart is beating fast. Great job. Okay, let's try this one. Keep your back straight when you sit. 앉을 때 허리를 펴세요. 자, back는 뒤에란 뜻도 있지만 허리 또는 등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앉을 때 keep your back straight, 허리를 펴야 돼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 볼까요? Keep your back straight when you sit. Perfect. Okay, our third sentence. Milk is good for your bones. 우유는 뼈에 좋아. 친구들, do you drink milk every day? 우유 매일 마셔요? 써니는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우리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봐요. Milk is good for your bones. Great job!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배워봐요.
0: Elbow. E-L-B-O-W. Elbow. Elbow. Stomach. S-T-O-M-A-C-H. Stomach. Stomach. Tooth. T-O-O-T-H. Tooth. Tooth.
1: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바로 elbow, 팔꿈치예요. 친구들, can you show me your elbow? 바로 여기 있어요. 팔꿈치, elbow. 그 다음, stomach, 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배가 많이 아플 때도 있어요. 배, stomach. 그 다음은 tooth, 치아 또는 이예요. 친구들, 우리가 치아가 아야 하고 아프면 we have

0: to go to the dentist. 치과를 가야 돼요. 친구들, 치아 하나는 tooth, 여러 개는 teeth. Don't forget.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팔꿈치, elbow, elbow. 배, stomach, stomach. Good job. 치아, 이, tooth. 여러 개면 teeth. One more time, tooth.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Elbow, elbow. Stomach, stomach. Tooth, tooth.
0: 이제 예문으로 같이 적용시켜 볼까요? How did you hurt your elbow? 팔꿈치를 어떻게 다쳤어? 친구들, 우리가 자전거 타거나 뛸 때 elbow 다친 적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말해보면 돼요. Now it's your turn. 같이 따라해봐요. How did you hurt your elbow? Very good. Okay, let's try this one. My stomach is full. 내가 배가 불러란 뜻이에요. 우리가 뷔페 식당을 갔을 때 엄청 먹잖아요. 이때 아, 배불러. My stomach is full. 이렇게 말해도 돼요. Now, let's try. My stomach is full. 발음이 아주 좋아요. Okay, our last sentence. I have to pull out my tooth at the dentist. 나는 치과에서 이를 빼야 해. 어머나, 조금 무섭죠? 하지만 친구들, it's okay, 안 무서워요. 자, 이 또는 치아, tooth, 여기 보이죠? 그리고 치과는 dentist. Here's another keyword. Okay, now it's your turn. 같이 따라해봐요. I have to pull out my tooth at the dentist. 문장이 살짝 길었는데 역시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처음으로 끝까지 한번 쭉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Heart, heart. Back, back. Bone, bone. Elbow, elbow. Stomach, stomach. Tooth, tooth.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이렇게 연습하면 우리 모두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터지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오늘의 미션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 친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 쓰세요. Bella makes the cake. makes의 동사 원형은 make, 만들다 라는 뜻의 일반 동사죠.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여서 적어줬습니다. 벨라가 케이크를 만든다. 그런데 우리 벨라가 케이크를 만들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요, 뭐뭐 했다. 뭐뭐했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 과거형 달렸다, 먹다, 과거형은 먹었다처럼요. 자, 그래서 과거형으로 만들 때 우리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규칙 변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동사는 ed만 붙여주면 돼요. look, 보다의 과거형은 looked. watch, 역시 보다의 과거형은 watched. clean, 청소하다의 과거형은 cleaned.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e로 끝나는 동사는 e를 다시 적지 않고 그냥 d만 붙여주면 됩니다. liked, like 좋아하다의 과거형은 d만 붙여서 liked라고 써주면 돼요. move, 이사하다, 과거형, D를 붙여서 moved, 이사했다라고 적어줍니다. 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줍니다. study,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죠. Y 앞에 D, 자음이 왔네요. 그러면 Y를 뭘로 바꿔요? I로 바꾼다. 그리고 나서 ED를 붙여서 studied, 공부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try, 시도하다. 역시 y 앞에 r 자음이 와 있네요. try의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tried라고 써주면 시도했다. 과거형 완성입니다. 그런데 y 앞에 자음이 아닌 모음 aeo가 올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지 않고 그냥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play 놀다. y 앞에 A, 모음이 있기 때문에 ED만 붙여서 played. 이렇게 과거형 만들어줘요. 놀았다. enjoy. 마찬가지로 Y 앞에 모음이죠. 그래서 E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enjoyed. 즐겼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쉽게 단모음, 모음 하나. 단자음, 자음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줘요. stop. stop은 끝에 자음 하나, 그리고 모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op의 끝에 자음 P를 한번더 쓰고 나서 ED를 적어줍니다. stop 멈추다의 과거형은 stopped, 멈췄다. 다음으로 plan. plan도 자음 N으로 끝나는데 그 앞에 모음 하나가 있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 끝자음을 한번더 써야 되니까 N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서 planned라고 하면 계획했다라는 뜻의 과거형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 알아봤는데 다음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적어주세요. use.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죠. 이 동사는 E로 끝나고 있네요. 그러면 D만 붙여주면 됩니다. used.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stay. stay는 머물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입니다. y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를 봤더니 a, 모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y를 i로 바꾸지 않고 그냥 ed를 붙여주시면 돼요. stayed,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drop, drop. 떨어지다 혹은 떨어뜨리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인데요.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끝자음인 P를 한번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dropped, dropped. 이렇게 쓰면 떨어졌다 혹은 떨어뜨렸다. 과거형이 완성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불규칙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외워야 할게 있는데요. 먼저 A, B 유형. 즉, 동사원형과 과거형이 다른 유형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살펴볼게요. come, 오다. 오다의 과거형은 came, 왔다입니다. 또, give. give의 과거형은 gave. 주다, 주다의 과거형, 주었다, gave라고 적어줘요. run, 달리다. 과거형은 ran, 달렸다. begin, 시작하다, 과거형은 began. take, 가져가다, 과거형은 took. get, 얻다의 과거형은 got. see, 보다의 과거형은 saw. eat, 먹다의 과거형은 ate. have, 가지다의 과거형은 had. make, 만들다의 과거형은 made. send, 보내다의 과거형은 sent. spend, 보내다. 그런데 쓰다라는 의미죠. send는 무언가를 보내다라는 뜻, spend는 소비하다, 쓰다,
보내다 라는 뜻, 과거형 spent라고 씁니다. build, build는 짓다라는 뜻이고요. 과거형 built로 써줍니다. lose, 잃다, 과거형 lost. hear, 듣다, 과거형은 heard. lend, 빌려주다, 과거형은 lent. do, 하다의 과거형은 did. tell, 말하다의 과거형은 told. sell, 팔다의 과거형은 sold. leave, 떠나다의 과거형은 left. buy, 사다의 과거형은 bought. bring, 가져오다의 과거형은 brought. feel, 느끼다의 과거형은 felt. go, 가다의 과거형은 went입니다. 이렇게 동사원형이랑 과거형이랑 규칙 없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한 번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써보고 하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 동사원형이랑 과거형이 같은 단어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cut, 자르다. 과거형은 cut, 똑같이 생겼어요. 또 put, 놓다의 과거형도 역시 put이라고 씁니다. hit, 때리다, 치다. 과거형은 hit. hurt, 다치다의 과거형 hurt, 똑같이 생겼죠. let 하면 허락하다 이런 뜻인데요. 과거형 let,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read, 읽다의 과거형은 철자는 똑같이 적어주는데 발음이 달라집니다. read라고 해요. 읽었다, read. set, 놓다, 설정하다 라는 뜻이죠. 과거형은 set. spread, spread는 퍼지다 라는 뜻인데요. spread 과거형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퍼졌다, spread라고 써요. 이렇게 동사원형이랑 과거형이 형태가 같은 동사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도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퀴즈. 밑줄친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 적어주세요. 1번, I go home at 7 p.m. 나는 저녁 7시에 집에 갔다 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외에 과거형 뭐라고 써야 될까요? go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go의 과거형 went입니다. went. 그래서 I went home at 7 p.m. I went home at 7 p.m.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2번, They see the paintings at the gallery. 그들은 미술관에서 그림들을 본다인데 우리 보았다 과거형으로 바꿔줄게요. see 역시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see의 과거형은 saw. saw. They saw the paintings at the gallery.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David puts his phone on the table. 데이빗은 테이블에 그의 휴대전화를 놓는다. 놓았다. 과거형으로 바꿔줄까요? 지금 현재형이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여서 적어줬죠. 그런데 put의 과거형은 똑같이 생긴 put이었어요. 그래서 David put his phone on the table.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Bella makes the cake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Bella made the cake. 이렇게 쓸수 있겠죠. 벨라가 그 케이크를 만들었다. made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의문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6강인데요. 오늘은 우리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바로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포트앤 학습 목표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말해볼게요. 자, 우리 아프지 않고 건강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요. 또 건강한 음식들도 챙겨 먹고 또 매일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있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healthy. healthy. 건강한입니다. 자, 이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health가 들어있어요. 이 health는 건강이라는 명사거든요. 뒤에 y만 붙여서 healthy, 건강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것이죠. 참고로 이 반대말은 앞에 on만 붙여주면 됩니다. unhealthy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반대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healthy,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쓸 때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스펠링을 외우면서 써볼게요. healthy, H, E, A, L, T, H, Y. 자, 읽어볼까요? healthy. 강세는요, 이렇게 앞에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healthy가 되는 것이죠. 자, healthy 하면 건강한인데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eat healthy food라고 했어요. 나는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healthy food니까 건강한 음식이 되겠네요. I eat healthy food.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자, 하나 더 볼게요. Follow these tips and you can be healthy. Follow these tips 하면 이 조언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조언들을 따르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수 있대요? You can be healthy니까 너는 건강해질 수 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healthy와 unhealthy, 이 반대말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habit, 습관입니다. 여러분, 강세가 어디에 있죠? habit. 앞에 있네요. 앞에 강세 표시해 주시고 읽어 볼게요. habit. 네, 좋습니다. 오른쪽에 단어 한번 써볼 텐데요. 이 단어 쉬우니까 바로 스펠링을 외워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abit. H, A, B, I, T. 읽을 때는 habit. 네,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좋은 습관부터 보겠습니다. Drinking warm water is a healthy habit. Drinking warm water is a healthy habit.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요, healthy habit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습관이 되겠죠? healthy habit, 건강한 습관이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y eat too much junk foo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junk food라는 것은 healthy food일까요? 아니면 unhealthy food일까요? junk food, 말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음식이란 뜻이에요. junk food는 unhealthy food겠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많은 junk food를 먹는 것은 bad habit, 나쁜 습관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habit, 습관 기억하셨나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exercise, exercise. 쌤이 지금 강세를 어디에 두었죠? 맨 앞에 두었습니다. exercise 하면 운동도 되고요. 동작으로 운동하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exercise와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으로 work out, 운동하다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workout은 좀더 근력 운동에 가깝고요. 이 exercise는 보다 넓은 의미로 요가도 될수 있고요. 뭐 스트레칭도 될수 있고 더 넓은 의미의 운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exercise, workout.
중1 수준에서 모두 4.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이 스펠링 잘 보면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Exercise E X E R C I S E.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xercise. 네, 좋습니다.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exercise is good for your health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 명사로 쓰인 exercise를 볼 수 있죠. Exercise는 당신의 건강에 뭐 하대요?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때 exercise는 운동, 운동은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exercise는요, 이렇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여러분, exercise regularly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하면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exercise regularly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exercise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세 가지 단어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해 볼까요? 우리 먼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영어로 healthy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운동하다는 exercise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지키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다 할때이 습관은요, habit이라고 할수 있으니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면서 같이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연금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준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Woohoo!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역사부터 다양한 표현들까지 동작들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포츠, 오늘의 주제 과연 뭘까요? What's our topic of the day? What's our sports? Ooh, let's find out! Let's go! Okay, wow. 사진을 함께 볼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s we can see, there is a court. 코트가 있고, 바스켓. 바스켓. 그리고, 링에 그물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공. 이 공이 정말 큰 힌트인 것 같은데. 자, 이 세 가지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스포츠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저는 딱 떠올랐어요. Bingo! 맞습니다. 오늘의 sports, our topic of the day, 바스켓볼! 농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농구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와 정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네, 여러분. 농구는요, 미국에서 겨울 실내 스포츠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스켓볼, 농구에서도 영어 용어가 정말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이 가운데 선, center line, 중앙선이 보이는데요. 경기장을 2등분 해주는 선입니다. center line, 중심선 꼭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자, circle, 원이 있습니다. center circle, 중앙에 있는 원. 중앙원, 네. 오늘 center circle. 경기가 시작할 때 이 원 안에서 두 선수가 점프를 해서 거의 센터 분들이 하시죠. 점프를 해서 공을 따냅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을 번쩍 든, 네, 캐릭터가 있죠. 바로, 경기 규칙 적용과 그리고 파울 선언을 책임지는 바로 우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레퍼리 심판이 있습니다. 자, 정말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오늘의 영어 표현, 농구에 관한 표현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Jump, 뛰다, 점프하다. Dribble, 공을 드리블하다. 똑똑 떨어뜨리다. Basket, 바구니. 농구에서 바스켓, 득점. 네,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중요 표현. Jump, 점프하다, 뛰다. Jump, jump. 여러분, 점프볼. 네, 저희가 흔히 아는 점프볼은 미국에서는 tip off라고 부릅니다. 경기 시작할 때 점프볼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tip off라고 부른답니다. The jump ball at the start of basketball game is called tip off. Tip off. 네, 농구 경기 시작 시 하는 점프볼을 tip off라고 부릅니다. 꼭 외워두세요. 하지만 오늘의 중요 표현은 jump. Jump, 뛰다.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dribble, 공을 드리블하다, 물방울 등을 똑똑 떨어뜨리다. 하지만 농구에서는 dribble, 네, 드리블을 잘해야겠죠.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농구 선수가 드리블을 합니다. 따라볼까요?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참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 표현. basket, basket, 네, basket은 바구니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농구에서는 basket, 득점이라는 뜻도 됩니다. basket. 자,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네, 자, 골대, basket.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농구 선수들은 골대에 공을 넣는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배워본 표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et's go! Jump, 뛰다, 점프하다. Dribble,
공을 드리블하다. 물방울 등을 똑똑 떨어뜨리다. basket. 바구니, 농구에서 basket. 득점. 자, 첫 번째 문장. Our first sentence is the basketball player blank the ball. 자, 농구 선수가 공을 한다. 뭘까요? D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통통통통. 3, 2,

0: 1. 정답은 잘했습니다. dribbles.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따라해볼까요?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장.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lank. 자, 농구 선수들은 자 드리블까지 해요. 이 공을 슛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바구니. 바구니. 3, 2, 1. Basket이 되겠죠. 따라해볼게요.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네, 참 잘했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문장. The blank ball at the start of the basketball game is called tip-off. 자, 아까 설명드렸죠. 미국에서는 중앙선, 예, 경기 시작할 때 중앙선, center circle에서 네, 뭘 하죠? 이렇게, 네, 이걸 tip-off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무슨 볼? J로 시작하는 단어? 3, 2, 1, jump ball. 정답은 jump였습니다. The jump ball at the start of basketball game. At the start of the basketball game is called tip off. 참 잘했어요. 자, 이렇게 배워본 내용들을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go!
1: Basketball is a popular sport all over the world. Basketball is a sport that requires a lot of jumps. The jump ball at the start of the basketball game is called tip-off.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0: Basketball is a popular sport all over the world. 농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Basketball is a sport that requires a lot of jumps. 농구는 많은 점프를 필요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The jump ball at the start of the basketball game is called tip-off. 농구 경기 시작 시 하는 점프볼을 tip-off라고 합니다. The basketball player dribbles the ball. 농구 선수가 공을 드리블합니다. Basketball players shoot the ball into the basket. 농구 선수들이 골대에 슛을 합니다. 자, 오늘 배워본 표현들, 동작들과 함께 영어로 다시 한번 무한 반복으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0: I'll teach you everything. Let's go.
1: Okay. You can study, and I'll have coffee, cake, some macarons, and...
2: Hey. That's not fair.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밥도 먹었고 이제는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몸을 벨벨 꼬고 있는 케빈. 그런 케빈을 보면서 크리스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케빈은 바로 스터디 카페로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많이 녹아 있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재밌게 배워볼게요. 자, 든든하게 저녁도 먹었고 이제 공부할 시간이거든요. 크리스틴이 한마디 합니다. Kevin, now that you've had dinner, you should study. Now that you've had dinner, you should study. 자, 저녁도 먹었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Now that 보셨나요? Now that은요, 뭐뭐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보통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요. Now that it's warmer, we should start jogging again. 자,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우리 조깅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뜻이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케빈은요, 너무 배불러. I'm getting sleepy. 나 슬슬 졸린데 하면서 공부를 슬슬 피하고 있죠. 이렇게요, I'm getting 그리고 형용사 사용하면은요, 점점 어떠어떠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변화가 좀 더 강조되는 표현인데요,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I'm sleepy 라고만 하면 나 졸려가 되겠죠. 그런데 I'm getting sleepy 라고 하면 졸음이 슬슬 몰려오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차이 보이시나요? 슬슬 졸린데 그랬더니요. 크리스틴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네요. Come on!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는 거야. 오늘의 표현이죠. 맞습니다.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짧고 간결한 말입니다. No, 없으면 pain, 고통, 아야. No, 없어. Gain, 이익, 즉 얻는 것이라는 뜻이죠. No pain, no gain은요. 아니, 고통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야. 잘 하고 싶으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대가가 따르는 거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No pain, no gain. 모두 의미를 가진 단어라서 문장 속에서 모두 강조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No pain, no gain. 단호하게 한 번 더. No pain, no gain. 좋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케빈이 뜨끔했는지 바로 공부를 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 왠지, 그래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틴은 스터디 카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스터디 카페는 말이지 학생들이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You can even make a room reservation. You can even make a room reservation. 심지어 공부할 방을 따로 예약할 수도 있어. 이렇게 카페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방을 따로 해서 조용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서 even 잘 봐주세요. even이라는 말은 심지어 뭐뭐까지도 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I can't even look at her. Even이 없어도 말은 되죠. 그녀를 쳐다도 못 보겠어. 볼 수도 없어. 너무 화가 났던지, 너무 부끄럽던지. 또는요, You can even take a photo with them.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심지어 뭐뭐까지도 even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틴은 또 생각이 딴 데가 있네요. 그러면 네가 공부하는 동안 나는 커피랑 케이크랑 마카롱이랑 이런 거 먹으면 되겠다 하고 신이 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케빈이요. Hey, that's not fair. 불공평하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네요. 자, fair이라는 말은요,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케빈처럼, 아, 뭔가 상황이 나에게 불공평한 것 같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할 때는요, it 또는 that 사용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Not fair. It's not fair, that's not fair, 또는 간단하게 no fair이라고도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어.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좀더 도전을 격려하는 비슷한 표현도 있는데요. 도전해봐. 도전을 해야 뭐라도 되지.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말 그대로 비스킷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짧게 You gotta risk it for the biscuit도 있어요. 같이 얘기해볼까요?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상황에 맞춰 이야기해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수줍어서 고백을 못한다는 친구. 아, 가서 말이라도 걸어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잖아. 어떡해요?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한번 더.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이런 표현도 있네요.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는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란 뜻이죠. Practice makes perfect.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테니스 처음 배우는 친구가 마음처럼 안 된다고 속상해하네요. 에이, 꾸준히 해봐. 연습하면 늘어. 어떻게?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Great.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녹아있는 생생한 영어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다음 카툰도 기대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 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아빠가 퇴근하실 시간이에요. 언제 집에 도착하실지 궁금해요. Dad, when are you coming home? 아빠, 집에 언제 오세요? 아빠 대답은
1: 7시까지 집으로 갈게.
0: 클릭.
2: Dad, when are you coming home?
3: I'll be home by 7.
2: I'm hungry. Please hurry.
3: Ok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채워볼 네모들이 있어요. 네모 빈칸에는 아빠 부르는 말 그리고 7시 서두르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들 한번 채워볼게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도 지금 떠올려보고요. 아까 내가 무슨 말을 들었더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대화 속 문장 아빠 부르는 말 어떻게 불러요? 오, 그렇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dad, father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있지만 집에서 내가 내 아빠를 부를 때는 dad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dad. 조금 더 애기라면 daddy 이렇게 귀엽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빠 부르는 말 dad 이렇게. 아빠, dad. When are you coming home? 물어보네요. 물음표 있죠. 이 dad 빼고요.

0: 오는 거니까. 그렇지. 아빠, 언제 집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집에 언제 오실 거예요? Dad, when are you coming home? 전화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I'll be home by 7시. 일단 7시 먼저 채워볼게요. 7시는 어떻게 하지? 시, 시.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 몇 시, 몇분할 때는요. 우리가 시간을 얘기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몇 시, 몇 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시각을 말할 때는 그냥 7만 말해줘도 7시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언제? 하고 7 말했으니까요. I'll be home. 나는 집에 도착할 거야. By는 뭐뭐까지. 몇 시까지? 7시까지 도착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뭐래요? I'm hungry. 아빠, 저 배고파요. Please 서두르세요. 서두르다. Hurry. Hurry. 알고 있죠? Please hurry. 아빠 빨리 오세요. 저 배고프단 말이에요. 아마 밥 다, 저녁 밥 준비해 놓고 아빠 오시기만을 온 가족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I'm hungry. Please hurry, 아빠. 그랬더니, okay, 알겠다. 라고 대화 마무리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 볼게요. 자, 부르는 말, dad. 강조할까요? 해요. 중요하죠. 누구의 이름이라든지 부르는 말 중요해요. When are you coming home? 에선 어디 강조할까요?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잖아요. 언제 오실 거예요? 어디에? 집으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Dad, when are you coming home? 친구들도 Dad, when are you coming home? 이렇게요. 원래 when, where, What? 이렇게 WH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물어보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은 끝을 내리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끝을 올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친구들도 잘 들어보고 리듬 맞춰서 말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원래 규칙대로 내려서 얘기할게요. Dad, when are you coming home? 자, 그랬더니 아빠 대답이 I'll be home. By 7 이에요. 나 집에 도착할 건데 7시까지.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친구들? 그렇지. 집에 도착하는데 몇 시까지? 7시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I'll be home by 7. 이렇게요. 친구들도 I'll be home by 7. 자, 그랬더니 아이가 저 배고파요. 어서 빨리 오세요. 서두르세요, 아빠. 어디 중요해요? 배고파요, 중요해요. 그리고 제발 서둘러 주세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I'm hungry. Please hurr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친구들도 리듬 살려서 I'm hungry. Please hurry. 아빠 대답 강조해요. Okay. 친구들도 좋아요. 자,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앱으로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늘도 Speaking 누르고요. 가족 클릭해서 들어가요. Scene 16. 16번째 대화 함께 해볼게요. 리듬 잘 살려서 듣고 말하기.
1: Dad, when are you coming home?
0: Dad, when are you coming home?
2: I'll be home by 7.
0: I'll be home by 7.
1: I'm hungry. Please hurry.
0: I'm hungry. Please hurry.
2: Okay.
3: Okay.
0: 아빠 목소리까지 따라해봤어요. 친구들도? Well done. 자,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우리 대화 속에서 한 문장을 골라서 그 문장을 기본으로 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기.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please 하고 동작이에요. please는 원래 제발요 느낌이 있지만 공손하게 얘기할 때 please 꼭 붙이는 거 알고 있죠?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그래서 please 동작하면 그냥 동작보다는 더 예의 바른 표현이다. 그냥 동작을 말하면 뭐뭐 해 이런 뜻이지만 뭐뭐 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please를 붙인다. 대화 속 문장은 빨리 오세요, 아빠 서두르세요잖아요. Please hurry. Please hurry 였어요. 그러면 hurry 다음에, 대신에 다른 동작을 넣어서 우리만의 문장 만들어 봐요. 첫 번째 문장은 저 좀 도

0: 도와주세요예요. 나를 도와가 아니라 도와주세요예요. 나를 돕다니까 help me를 넣으면 되겠죠.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은요. 앉아주세요. 앉아는 어떻게 해요? 앉다. 몸을 내려서 앉는 거니까 sit down 이에요. 그냥 sit down 하면 앉아가 되겠지만 앉아주세요 부탁하는 말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이렇게 말해요. 자, 마지막 문장은요. 저좀 깨워주세요. 나를 깨우다라는 동작을 넣으면 돼요. 나를 깨우다. 깨우는 거는 wake up이고 나를을 중간에 넣어서 wake me up 이렇게 말하면 나를 깨우다예요. Please 붙여서 저좀 깨워주세요. Please wake me up. Please wake me up.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영어 말하기 실력이 쑥쑥 느는 게 선생님은 보이는데 친구들도 느끼고 있나요?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과도 연습하고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앱을 켜서 아직 연습하지 못한 다른 대답의 대화 있죠? 그것까지 꼭 연습해보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on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on.
0: It's time for warm-up.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Oh, this boy is searching for his cats. 고양이가 두 마리 있네요, 그쵸? Their colors are different. One is a white cat and one is a yellow cat. Where are they?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Are they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나요? 아닌 것 같죠? Aha, the white cat is on top of this thing. 자, 요 옷장 위에 있죠? 옷장은 영어로 closet이라고 해요. Then what about the yellow cat? Over there. 저기 있네요. 고양이들이 어디 위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저 노란 고양이는 에어컨 위에 있는데 여러분, 에어컨? 영어 같죠? 그런데 영어가 아닙니다. 자, 어떤 말인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일단 우리는 대화를 먼저 들어볼까요?
2: Where's my hat?
1: It's on the chair.
2: It's not on the chair.
1: Then look on the table.

자, 그럼 대화 내용을 쭉 한번 볼게요. Where's my hat? Where's my hat? 자, 뭔가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Where's는 where is를 줄인 표현인데요. 어디에 뭐뭐가 있어요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My hat는 나의 모자라는 뜻이고요. Hat가 바로 모자라는 뜻이에요. 뭐 다양한 모자들 다 그냥 통틀어서 hat라고 하면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where's 뒤에 찾는 대상을 넣어주면 돼요. 폴은 어디에 있어요? 자, 사람 이름이죠. Where's Paul? Where's Paul? 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쓸 때는 뭐 우리 친구들 다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대문자로 써줍니다. Paul, 대문자 P로 썼죠? Where's Paul? 자, 또뭘 찾아볼까요? 너 가방 어디 있어? Where's your bag? Where's your ba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강아지 어디 갔지? 내 강아지 어디 있어? Where's my dog? Where's my do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Where's the computer? 특정 컴퓨터니까 the computer라고 한 거죠. Where's the computer? Where's the computer? 자, 이렇게 찾았어요. 뭔가 물건을. 그랬을 때, It's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죠. 모자가 의자 위에 있나 보네요. 여기서 it은 모자를 뜻하는 거겠죠. 자, 이제 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오늘의 주인공인 단어예요. on은 보통 어디 어디 위에로 해석이 되고 표면이나 가구 위에, 뭐 의자 위에, 책상 위에, 뭐 바닥 위에 요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뒤에 뭐가 올수 있느냐? 세로로 된 표면이 있죠. 벽에, 문에, 뭐 요럴 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on the wall, on the door 이렇게도 씁니다. 또 뒤에 뭐가 올수 있느냐? 장소나 구역이 올수 있어요. 특히 탈 것들 있죠. 버스, 지하철, 기차 아니면 비행기 다 on the bus, on the subway. On the airplane 이렇게 쓰고요. 해변도 어떤 장소나 구역이잖아요. On the beach 이렇게 쓰고요. 거리, 뭐 길거리도 on the street 이렇게 꼭 on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on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요럴 때 쓰인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전자기기나 화면, 휴대전화의 화면을 본다. 뭐 on the screen.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라고 할 때도 on TV. 그리고 시계를 봐. on the watch. 뭐 on the clock.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요 on은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그때그때마다 계속 생각하면서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저와 함께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It's on 다음에 다 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면이나 장소를 한번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책상 위에 있어. It's on my desk. It's on my desk. It's my desk라고 하면 그건 나의 책상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책상에, 책상 위에라는 의미로 on을 써주는 거예요. 식탁 위에 있어. 이것도 똑같겠죠? It's on the table. It's on the table. 바닥에 있어. 바닥도 어떤 표면이잖아요. 그래서 it's on the floor라고 할수 있어요. floor가 바로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It's on the floor. 지금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하면서 이거 익숙해지면 돼요. It's on the floor. 자, 아까 버스도 물론 탈 것이긴 하지만 타면 어떤 표면, 버스의 그 아래 표면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It's on the bus. It's on the bus. 그 다음에 아까 표면이지만 세로로 된 표면도 쓸수 있다고 그랬죠. It's on the wall. 벽에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It's on the wall.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이니까 익숙해.

0: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It's not on the chair. 어? It's on the chair. 에 not이 하나 들어갔네요. 그렇죠? Not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혹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t's not on the chair. 아니, 의자 위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It's not on the chair.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t's not on the chair. It's not on the chair. Good job. 그러면, look on the table. 그러면, 식탁 위에 봐봐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on the table 이 쓰였네요. 그쵸? 자, look는 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금 의도를 주고 볼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눈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봐야지 하고 볼때 쓰는 표현이 바로 look이죠. 그래서, then look on the table. 그러면, 식탁 위를 봐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on. 다시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look on 뭐뭐. 이렇게요. 자, 선반 위를 봐봐. Look on the shelf. Shelf가 선반이죠. Look on the shelf. 또, 침대 위를 봐봐. Look on my bed. 여긴 내 침대네요, 그쵸? Look on my bed. 해변을 봐봐. Look on the beach. Look on the beach. 휴대전화를 봐봐. Look on your phone. 너의 휴대전화를 보니까 look on your phone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텔레비전을 봐봐. Look on television. Look on televisi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on을 언제 쓸수 있는지 여러분 연습이 좀 됐나요? 이 표현들 계속해서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듣겠습니다.
1: Where's my hat?
2: It's on the chair.
1: It's not on the chair.
2: Then look on the table.
0: It's level up time.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응용해 볼게요. Oh, the little boy is looking for his cats.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흰색 고양이는 어디에 있지? Where's the white cat? Where's the white c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책상 위에 있어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책상은 desk니까 He's on the desk. 자, 고양이인데 왜 he예요? 네, 고양이, 뭐, 거북이, 강아지,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이니까 의인화시켜서 마치 진짜 사람처럼 he, she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he's on the desk. 어, 진짜요? 딱 봤는데, 어? 식탁, 여기 책상에 없네요, 그쵸? He's not on the desk. not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He's not on the desk. 자, 그럼 closet. closet은 옷장이라는 뜻이에요. Look on the closet. 어, 옷장 위를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Look on the closet. He's on the closet. 그쵸? 흰색 고양이가 옷장 위에 앉아 있네요. He's on the closet. 자, 그럼 이제 Where's the yellow cat? 노란 고양이도 찾아볼까요? Where's the yellow cat? 책장은 bookshelf이니까 He's on the bookshelf. 어, 책장 위에 있네. 다시 보니까 없네요. He's not on the bookshelf.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자, 여러분. 에어컨.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영어로는 air conditioner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요걸 우리가 줄여서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영어에서는 AC라고만 줄여서 써요. 영어는 보통 줄임말을 만들 때, 한 단어의 앞에 철자만 갖다가 쓰거든요. air, a, conditioner, c만 갖다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에어컨 위를 봐봐. Look on the air conditioner라고 하거나 look on the AC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Look on the AC. 거기에

있나요? He's on the air conditioner. 거기에 있네요. 그쵸? air conditioner 대신에 he's on the AC.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on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는데 여러분 많이 익숙해지셨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Chant along to the beat. Where is my hat? Where is my hat? Chair, chair. It's on the chair. It's on the chair. It's not on the chair. Wall, wall. Look on the wall. Look on the wall. Where is the white cat? Desk, desk. He's on the desk. He's not on the desk. Closet, closet. Look on the close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on. 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말했던 on의 사용법 잘 숙지하시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Monday. Light bulb. I can say what people use when it's dark.
0: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굉장히 어두운 밤이에요. It's a dark night. 그리고 과학자가 이렇게 정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선생님이랑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단어예요. Light bulb. Light bulb. 전구입니다. A scientist is holding a light bulb. 자, 과학자가 지금 전구를 이렇게 들고 굉장히 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쵸? 자, 전구 영어로 light bulb 기억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발음해 볼게요. 시작! Light bulb. 좋습니다. Bulb, bulb. Okay? 자, 그 다음 단어는요. Dark. Dark. 어두운이에요. 자, it's a dark night. 굉장히 어두운 밤이죠. 자, 어두운은 영어로 dark, dark.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dark, dark. 다크라고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텐데 다크가 아니라 AR 발음을 정확하게 해줄게요. dark, dark.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h, bright. Bright, 밝은 나왔네요. The light bulb is bright. 지금 전구가 굉장히 밝지요. 자, 밝은은 영어로 bright, bright. 자, 지금 보니까 스펠링이 B-R-I-G-H-T죠, 그쵸?

0: IGH가 모여지면 I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Bright. 우리 친구들 차례. Bright. Okay, the light bulb is bright. 좋아요. 그 다음은요. 오, 따뜻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Warm, warm. 지금 보니까 전구의 색이 굉장히 따뜻하죠? 그쵸? The light bulb has a warm color. 굉장히 따뜻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뜻한 영어로 warm 해볼게요. Warm. Warm, 따뜻한.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리딩 질문 들어볼게요.
1: Light bulb.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We use a light bulb. It is bright and warm. Thomas Edison invented it.
0: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speak time,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질문을 선생님이랑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물어봄. 자, 일단 처음에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라고 나왔어요.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이게 무슨 뜻인가 선생님이랑 한번 보자. 일단 use란 단어 볼게요. 바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use. Use. 그 다음에 dark는 무슨 뜻이었지? 어두운이란 뜻이었죠. Dark, dark.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하게 되면은 어두울 때 무엇을 use? 사용하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해요?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좋아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좋아요.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하나요? 얘들아, 무엇을 사용하니? 자, we use a light bulb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use light bulb. 단 한번 살펴볼게요. use는 선생님이 방금도 알려줬듯이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light bulb 뭐예요? 전구지요. light bulb, light bulb. 자, 그래서 we use a light bulb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전구를 사용해요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we use a light bulb. okay.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use a light bulb. 좋아요. Okay. 우리는 전구를 use. 사용해요.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It is bright and warm. 나왔어요. It is bright and warm. Bright랑 warm도 어떤 뜻인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Bright는요. 밝은이었어요. 밝은. 아까 선생님이 the light bulb is bright라고 했었죠. 자, bright는 밝은. 그 다음에 warm은 뭘까요? 그쵸? 따뜻한이란 뜻이었습니다. warm, warm. 따뜻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밝고 bright하고 그리고 warm, 따뜻해요라고 해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잘 들어봐. It is bright and warm.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It is bright and warm. 좋아요. 쌤이 저기 bright에 IGH가 만나면 I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오케이? 좋아요. It is bright and warm. 그것은 밝고 따뜻합니다. Alrighty. 자, 그 다음에 Thomas Edison invented it. 아까 그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었구나. 자,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멋진 발명가입니다. 그렇죠?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죠. 그리고 invent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invented는 발명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invent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invented it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그것을 발명했어요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it는 바로 전구가 되죠. 전구는 영어로 light bulb지요. Thomas Edison invented it.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omas Edison invented. 좋아요. 토머스 에디슨이 그것을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Number one. What is a light bulb like? 전구는 어떤가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한번 보자. A. It is dark. Okay. Dark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봐. B. It is bright. Bright는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보고 한번 정답을 골라볼게요. 전구는 어떤가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전구는 bright죠. It is bright. Alright. 자, number 2. Thomas Edison made the light bulb. 토마스 에디슨이 light bulb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O지요. 그쵸?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 라이트버브를 발명했다 했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트버브. 무슨 뜻? 전구죠.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하나요? We use a light bulb. 우리는 전구를 use, 사용해요. It is bright and warm. 그것은 bright, 밝고 warm, 따뜻해요. Thomas Edison invented it.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그것을 발명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선생님이랑 즐겁게 한번 chant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What's that? What's that? It's a light bulb. It's a light bulb. It's very bright. Your turn. It's very bright. Good job. It's very warm. It's very warm. Good job. The light bulb is a great invention. The light bulb is a great inven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오랜만에 챈트하니까 너무 재밌었죠? 자,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cartoon talk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짠! This is today's picture. 자, 아까 보니까는 a scientist is holding a light bulb. 그쵸? 과학자가 전구를 들고 있었죠? 근데 저 과학자가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었어. 그쵸? 자, 토마스 에디슨이 오늘 우리에게 전구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짜잔!
2: Hi, I'm Thomas Edison.
0: 이라고 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 Hi, I'm Thomas Edison.
0: 와, 그쵸? 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I invented the light bulb라고 해요. 자, light bulb는 우리가 아는 전구죠. 그래서 invented는 무슨 뜻이었지? 자,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ed가 붙었으니까 발명했다.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invented the light bulb 하게 되면
2: 나는 전구를 발명했어요.
0: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I invented the light bulb.
0: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invented the light bulb. 좋아요. Okay, light bulb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You can use it when it's dark 라고 나왔어요. 자, use가 무슨 뜻이야? 그치, 사용하다란 뜻이죠. dark는 어두운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you can use it when it's dark 하게 되면 당신은 어두울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You can use it when it's dark. 잘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전구 꼭 키잖아요. 뭐 이렇게 방에 불도 다 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It makes the room bright and warm 라고 합니다. 자, room은 방이란 뜻이에요.

이고요. Bright는 밝은 이란 뜻, 그리고 warm은 따뜻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light bulb죠. 자, light bulb는 방을 밝고 bright하고 warm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 makes the room bright and warm. 잘했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었군요. 토마스 에디슨 invented the light bulb.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use when it's dark. 나는 사람들이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dark 할 때,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해요? Light bulb를 사용하자. 자, light bulb는 누가 만들었지? Thomas Edison이 발명한 거 기억하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u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랑 한번 키를 재보거나 달리기 시합을 해본 적 있나요? 같은 키일 수도 있고 또 달리기 속도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두 사람이나 사물이 같은 정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말해보는 그 표현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8. Making comparisons. Monday. You're as tall as me now. I can compare two things that are equal.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친구들이 키를 재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일까요? 아, 궁금한데 일단 먼저 단어 먼저 조금 확인해 볼게요. 우리 키 큰 사람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Tall, tall이라고 하잖아요. 키가 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all, tall, tall. 네, 그럼 그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short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tall을 배웠는데 그럼 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바로 height입니다. 여기 h-e-i니까 hate라고 발음하고 싶은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hate가 아니라 height라는 거 유의하세요. height는 사람으로 치면은 키도 되지만 사물의 높이를 말할 때도 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eight, height, height. Very good. 그리고 이제 우리 키가 같은 사람 이럴 때 이제 같은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ame이라고 합니다. same. 우리 쌤쌤 하는데 쌤 아니라 same. a 발음을 꼭 해주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same, same, same. Very good. 그리고 우리 달리기 시합할 때 빠른 사람, 빠른을 뭐라고 할까요? fast, 그쵸? 네, 따라해보세요. fast, fast, fast. Very good. 네,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그럼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Minsu, you're as tall as me now.
2: Yes, we're the same height.
1: But you're not as fast as me, right?
2: That's true. You always win.
1: Let's race agai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You're as 땡땡 as me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as 땡땡 as 이 as 두 개는 짝꿍처럼 붙어 다녀요. 그래서 as 형용사 as 이렇게 하면은 뭐뭐만큼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you're as 땡땡 as me 하면은 너는 나만큼 땡땡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너는 나만큼 키가 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키가 큰이라는 단어를 이 형용사로 넣어 줘서 You're as tall as me 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럼 너나 나나 키가 비슷해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You're as tall as me. You're as tall as me. You're as tall as me. Very good. 자,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너는 나만큼 힘이 세, 힘이 세. 자, 힘이 센 이 형용사는 strong. 그래서 you're as strong as me 라고 하면 너는 나만큼 힘이 세다, 강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You're as strong as me. You're as strong as me. You're as strong as me. Very good.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너는 나만큼 똑똑해. 자, 그럼 똑똑한은 영어로 뭐죠? smart. 그래서 You're as smart as me. You're as smart as me. You're as smart as me. 네, 너 나만큼 똑똑해. 나 똑똑한 사람인데 너도 좀 똑똑한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Very good. 그럼 이제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너는 나만큼 이래 보다 그냥 아예 우리는 뭐뭐가 같아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We're the same thing thing. 네, 우리 아까 same 배웠었죠? same은 같은. 그래서 the를 붙이고 the same 명사 하면은 우리는 무엇무엇이 같아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 key라는 명사를 한번 이 빈칸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we are the same height. 우리는 키가 같아라는 말입니다. Repeat after me. We're the same height. We're the same height. We're the same height. 네, 그럼 우리 키 말고 나이가 같아라고 말을 해볼까요? 나이, 나이는 영어로 뭐죠? 나이는 age. 그래서 we're the same age. 너랑 나랑 동갑이야 라는 말이에요. We're the same age. We're the same age. We're the same age. Very good. 나이 말고 크기. 우리 크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데. We're the same size. We're the same size. We're the same siz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는데, 우리 첫 번째 배웠던 우리 as 형용사 as. 이 짝꿍 표현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제 not를 넣어서 부정하는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you're not as 땡땡 as me라고 하면 너는 나만큼 땡땡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넌 나만큼 빠르지 않아. 내가 진짜 빠른데 넌 나만큼 빠르지 않아. You're not as fast as me.

You're not as fast as me. You're not as fast as me. 네, 우리 빠른이라는 단어를 그럼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연습을 해볼게요. 너는 나만큼 무겁지 않아. 내가 체중이 좀 나가는데 너는 나만큼 무겁지 않아. You're not as heavy as me. You're not as heavy as me. You're not as heavy as me. Very good. 자, 마지막 연습. 너는 나만큼 키가 크지 않아. 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키가 큰. 아까 뭐였죠? 키가 큰. Tall. 그쵸. 그래서 나는 좀 키가 큰 사람인데 너는 나만큼 키가 크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You're not as tall as me. You're not as tall as me. You're not as tall as me. Very good. 아,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붐 chant music start. You're as tall as me. You're as tall as me. We're the same height. We're the same height. You're not as fast as me. You're not as fast as me. Let's race again. Let's race again.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친구들이 키를 재는 것 같기도 하고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이제 민수야, 너 이제 나만큼 키가 크다 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민수, 너 이제 나만큼 키가 크다. You're 땡땡 now. 나만큼 키가 크다.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그 as 형용사 as 그 짝꿍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3, 2, 1. 네. You're as tall as me now. 네. 그럼 이제 나만큼 너 좀 키 큰 것 같아.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민수, you're as tall as me now. 민수, you're as tall as me now. 민수, you're as tall as me now. 네, 너 이제 나만큼 키가 크네.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우리는 키가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Yes, we're 땡땡. 그러면 우리는 키가 같아. 키가 같은 키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그렇죠. 같다, 같은. 그러면 same, the same. 그리고 뒤에 그 명사 height가 들어가서 Yes, we're the same height 하면 우리는 키가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Yes, we're the same height. Yes, we're the same height. Yes, we're the same height. 네, 하지만 너는 나만큼 빠르지는 않지 라고 그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But you're 땡땡 me right? 라고 물어보는데 너는 나만큼 빠르지 않다. 너는 나만큼 빠르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한번 해보세요. 3, 2, 1. 그렇죠. You're not as fast as me.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But you're not as fast as me, right? But you're not as fast as me, right? But you're not as fast as me, right? 맞아. 네가 항상 이기잖아. That's true. You, 땡땡, win. 항상 이기잖아. 항상을 한번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You always win. 자, 따라해보세요. That's true. You always win. That's true. You always win. That's true. You always win.
너 항상 이기잖아.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네요. 뭐뭐 하자 이렇게 제안할 때 우리 항상 쓰던 표현이 있었죠. 기억해 보세요. 3, 2, 1. 그쵸? Let's race again. Let's race again. Let's race again. 네, guys,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미있었나요? 우리 오늘은 as, 땡땡, as 이 표현을 통해서 두 사람이나 사물의 같은 정도임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제 여러분도 친구와 키, 나이, 달리기 속도 등을 비교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a new week has started. And what does it mean?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맞아요. New topic. 새로운 주제를 우리가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제는 social expressions라고 합니다. 좀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자, 근데 뜻은 좀 쉬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Monday. Meeting new people. I can use expressions for meeting new people.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함께 볼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고요. 자, in this picture, what is happening?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Oh, I can see some boxes. 상자들이 많이 놓여 있고요. And there is a truck. Oh, I can see some furniture. 오, 트럭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가구도 있고요. 아, 보니까 이 여학생이 지금 이제 막 이사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사하다라는 뜻은 move입니다. 자, 이사를 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에 이제 왔다라는 거겠죠. 자, 이웃. 동네라는 뜻도 함께 읽어볼까요? Neighborhood. Neighborhood. Good. 이사를 하면 새로운 동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겠죠? 우리 만나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Meet. Meet. Good.

0: 자, 우리 그림 속에 지금 이사 온 여학생,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남학생이 만났는데, 과연 이 둘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Hi, I haven't seen you before. Are you new here?
2: Yes, I'm new here.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1: That's exciting. Nice to meet you.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Are you new? 인데요. 자, 여기서 are you new? 그리고 장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 어디에 너는 새로 왔니?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여기 새로 왔니?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여기라는 뜻은 영어 단어로 뭘까요? 맞아, here입니다. 자, here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문장 읽어봐요. 여기 새로 왔니? Are you new here? Are you new here? Good. 이번엔 here, 여기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이 학교에 새로 왔니?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전학생이 올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이 학교에 라는 표현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바로 at this school입니다.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 학교에 새로 왔니? Are you new at this school? Are you new at this school? Good. 다음 표현입니다. My family moved here.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moved는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이사했다라는 의미죠. 주어 moved, 그 다음에 장소를 뜻하는 단어, 그 다음에 시간을 뜻하는 단어를 넣게 되면 누구누구는 혹은 누구누구가 어디어디에 언제 이사왔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here가 장소를 이제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리 가족은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 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자, 아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맞아요. morning인데요. 오늘 아침, 아, today morning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아,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today를 쓰지 않고요. this를 씁니다. 그래서 this morning이 오늘 아침이란 뜻이에요. Let's read the sentence. 우리 가족은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달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 입니다. 저번 달이란 의미도 되죠. 자, 우리 달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 혹시 알까요? 맞아요. 바로 month인데요. 지난달이라고 표현을 하면 앞에 last를 써야 됩니다. last month를 넣어서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난달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 We moved here last month. We moved here last month.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 can you around sometime. 자, I can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뜻은 내가 무엇무엇을 해줄게 혹은 무엇무엇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언제 한번 내가 이곳을 구경시켜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구경시켜주다, 이렇게 보여주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how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 읽어볼게요. 언제 한번 내가 이곳을 구경시켜줄게.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언제 한번 내가 내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 입니다. 자, 우리 소개하다 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introduce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Let's read. 언제 한번 내가 내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 I can introduce you to my friends sometime. One more time. I can introduce you to my friends sometime. Great work, everyone. Okay, guys, it's beat and speak tim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준비됐나요? If you are, hit the music, please.

Are you new here? Are you new here?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자,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표현들. Can you remember them all? 다 기억하죠? 우리 대화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고요. What was happening in this picture?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That's right. 이 여학생이 이제 막 이 동네로 she moved here. 이사를 왔죠. We can see boxes, furniture, and a moving truck. 이사하는 트럭. 가구, 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와중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자, let's read the sentence. 우리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봐요. Hi, I haven't seen you before. 안녕, 나는 너 본 적 없는 것 같아 라는 문장입니다. Are you new? 하고 빈칸인데 우리 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Here입니다. 너 여기에 처음이니 혹은 새로 왔니? 라는 문장이죠. 자, 이 부분 우리 쭉 같이 읽어볼까요? Hi, I haven't seen you before. Are you new here? One more time. Hi, I haven't seen you before. Are you new here? Good. 자, 우리 여학생의 답변 볼까요? Yes, I'm new here. 나 여기 새로 왔어. My family, here this morning. 아, 우리 가족이 오늘 아침에 이곳에 뭐뭐 했어. 무엇을 했죠? 이사했죠. 우리 이사했다라는 단어는 moved입니다. 우리 yes 부분부터 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es, I'm new here.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One more time. Yes, I'm new here. My family moved here this morning. Good. 자, 우리 반응 한번 볼까요? That's exciting. 신나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I'm Finn. 나는 핀이라고 해. 한번 더 읽어볼까요? That's exciting. Nice to meet you. I'm Finn. 자, 여학생의 답변 볼까요? Nice to meet you too. 나도 만나서 반가워. I'm Rosie. 나는 로지라고 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Nice to meet you too. I'm Rosie. Good. 우리 핀의 대답 볼까요? Welcome to the neighborhood. 어떤 뜻이죠? 아, 이 동네 온 걸 환영해 라는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다음 문장. I can... You around sometime.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show입니다. 내가 언제 한번 여기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문장이었죠. 우리 welcome부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elcome to the neighborhood.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One more time. Welcome to the neighborhood. I can show you around sometime. Great! 아, 이렇게 로즈라는 친구가 이사를 와서 지금 새로운 핀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죠?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일단 여기 새로 왔니? Are you new here?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했을 때 나 새로 왔어 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I'm new
here.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배웠던 표현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Montenegro.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
0: 쌤은 주말도 너무 행복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항상 그리워가지고 월요일이면 아주 신납니다. 월요일이 지치지 않아. 왜냐면 너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도 쌤이랑 에너지 팡팡 신나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eyes on Chrissy. 자, 오늘은 무슨 요일이다? 쌤이 알려줬지만 한 번 더 얘기해보자.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오늘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Today is Monday. Today is Monday. 월요일은 뭐 공부하는 날? 여기 캔디에 뭐라고 적혀있어? 어휘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영어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볼 텐데 요번 주는 새로운 주제가 있겠네요. 무슨 주제일까요? 공개합니다. 빠라란! Week 4. My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우리 저번 주에 favorite 단어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 Favorite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좋아하는이었지. Food는 음식이야. 아, 저번 주에는 과일이 너무 먹고 싶더니 이번 주에는 계속 배가 고플 예정이야. 그치?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번 주는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그러면 오늘의 단어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2: Rice Noodle Soup Sandwich Egg.
0: 짜자자, 오늘의 단어 다섯 개를 공개했는데요. 듣기만 해도 배고프다, 그치 얘들아? 자, 첫 번째 단어는 빠밤, rice, rice, rice. 쌀, 벼, 밥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뭐다? 쌀의 힘이다. 쌀을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 쌀, 밥은 얘들아 힘의 원천이야. 쌤도 항상 밥은 꼭 챙겨 먹는 것 같아. 자, rice. Rice. 이거는 굉장히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발음해줘야 돼. 그리고 R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혓바닥

0: 어디에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그렇지. 뒤에 목구멍 쪽에 있어야 돼. Rice. 뒤에다가 슝. 스케이트 타듯이 슝 나와야 돼. Rice. Rice. 오케이. 해볼래요? 시작. Rice. Rice. 오케이. 자, 문장에서 보자. I eat rice every day. 무슨 뜻이야? 다시 한번 읽어줄게. I eat rice every day. 자, 나는 먹어요. 뭘 먹어? Rice. 밥을 먹는데. 근데 every day. 매일매일 먹는데. 그치? 사실 우리 밥은 진짜 매일 한 끼는 꼭 밥을 먹는 것 같아. 쌤도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힘이 나거든. 자, 다시 읽어볼게요. I eat rice every day.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시작. I eat rice every day.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 두 번째 단어 가볼까? 오, 이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냐면 noodle, noodle. 바로 국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면 종류는 다 누들이라고 하지. 뭐, 라면, 잔치국수, 스파게티, 다 누들가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NOO를 길게 발음해주고, DLE를 짧게 발음해줘야 돼. 다시 들어봐. Noodle. Noodle. One more time. Noodle. Noodle. 끝에 들 말고, 를 소리를 내줘. Noodle. Noodle. 좀더 쉽지요? 문장에서 볼게요. Noodles are long and thin. One more time. Noodles are long and thin. Long은 무슨 뜻이야? 길은이란 뜻이야. 긴이란 뜻이야. 그 thin은 뭐야? 얇은이란 뜻이야. 우리 noodle 생각하면은 길고 가늘잖아. 그쵸? 국수는 길고 가늘어요. 해볼게요. 시작. Noodles are long and thin. One more time. Noodles are long and thin. 해볼까요? 시작. Noodles are long and thin.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단어는 soup. 수프, 국입니다. 왜 우리 시금치국, 계란국, 뭐 많잖아, 그치, 얘들아? 북엇국, 그게 다 수프야. 액체로 된 거. 밥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게 국이잖아, 그치? 밥국, 최고죠? 자, 이 수프는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앞에 S를 아주 살려줘야 돼. 스 소리를 내야 돼. 수프가 아닙니다. 왜 우리 양송이 수프, 옥수수 수프 아니에요. 수프. 강하게. 수프. 재밌지, 얘들아? 이거 하다가 너네들 되게 많이 웃잖아. 한번 다시 해볼게요. Soup. 오케이.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Soup is hot and tasty. One more time. Soup is hot and tasty. Hot는 뭘까? 뜨거운이란 뜻이에요. Tasty는 delicious랑 비슷해. 맛있는이란 뜻이거든. Soup는 뜨겁고 핫하고 테이스티 맛있대요. 그치 얘들아, 우리 국들은 다 뜨뜻하고 이렇게 맛있잖아, 그쵸? 자, 다시 읽어보자. Soup is hot and tasty. 해볼까요? 시작. Soup is hot and tasty. 좋아요. hot 할때좀 강렬하게 해줘. hot.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 단어 볼까? 또 크리스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어요. 진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들리는 거 아니지, 얘들아? 자, 이 단어는 sandwich. sandwich. 샌드위치 맞아. 근데 샌드위치라 발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sandwich. sandwich.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얘기해주면 더 잘할걸? sandwich. sandwich. 좋아요. 이 sand 부분을 빨리 해줄게요. sand, sand. 빠르게 아니고 조금 이게 천천히 해볼까? sand, sand. 그 다음에 which를 좀 빠르게 발음해줘야 돼. which. 붙여서 sandwich, sandwich. sand 아니고 sand라고 해보자. sandwich, sandwich. 오케이. 부드럽게, 우아하게. 오케이. 자, 예문에서 보자. I eat a sandwich for lunch. 런치는 무슨 뜻일까? 점심 식사예요. 그래서 나는 샌드위치를 언제 먹는데? 점심 식사를 먹는데요. I eat a sandwich for lunch. 나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어요가 됩니다. 다시 시작. I eat a sandwich for lunch. 잘하고 있어. 우리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안테나를 또 작동을 시켜야겠어요. 잘 들리나 볼 거예요. 자, 마지막 단어 나와요. 이거 뭐야, 얘들아? Egg. Egg. 바로 계란이란 뜻입니다. Egg. Egg. 맞아. Egg라고 그러잖아. Egg, egg. No, no, no, no. Egg. 끝에 끄를 조금 끄 소리를 내주자. Egg. Egg. 그 다음에 목을 살짝 긁는다 생각해봐. Egg. Egg. 오케이. 자, 계란이에요. 자, 우리 그럼 문장에서 보자. Eggs are healthy. One more time. Eggs are healthy. Healthy는 건강에 좋은이란 뜻이거든. 계란이 얘들아, 그거 알아? 완전 식품이야. 단백질 많이 들어있고 정말 건강에 좋거든. 그래서 Eggs are healthy. 계란은 건강에 좋아요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해볼까? 시작. Eggs are healthy. Healthy 조금 어렵지. 다시 해볼게. Healthy. Healthy. TH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뜨뜨뜨 고무줄 튕기듯이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퐁 뒤로 다시 넣어줘야 돼. 시작. Healthy. Healthy. Healthy. 어렵지만 연습하면 할수 있어요. Healthy. Healthy. 좋아요. 이렇게 5개 단어 우리 만나봤는데 어땠어요, 얘들아? 잘 따라한 거 맞지요? 그렇다 하면 우리 이 단어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Last chance 노래로 한번 익혀봅시다. Drop the beat. Dance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선생님 혼자 막 부르게 하면 안 돼. 부끄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크게 입 벌려서 쌤보다 더 크게 불러줘야 돼. 알겠죠? Rice, rice, I eat rice every day. I eat rice every day. Noodles, noodles, Noodles are long and thin. Noodles are long and thin. Sandwich, sandwich, I eat a sandwich for lunch. I eat a sandwich for lunch. Eggs, eggs, eggs. Eggs are healthy. Eggs are healthy. 아, 너무 재밌다, 그치, 얘들아? Excellent. Great job. 얘들아, 어때? 챈트 부르니까 좀더 신나지 않아? 오늘 쌤도 신나게 재밌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랬었길 바래요. 자, 챈트랑 단어를 공부했으니, 이제는 게임하는 시간이에요. Unscramble the words. Unscramble이 무슨 뜻이었더라? 마구마구 섞여 있는 알파벳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오늘 배운 단어들 조금 머릿속에 기억나야 되는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밤. 이거 뭐야, 얘들아? 무슨 순두부찌개 같지 않아? 너무 맛있겠다, 그쵸? 자, 국. 이 영어로 뭐였지? 국. soup. soup. 그냥 스프 아니랬어요. 스 소리 내줘야 되죠? soup. soup. 스한 다음에 우 소리를 내줘야 돼. soup. soup. 어떻게 발음할까? 아, 어떻게 스펠링을 하면 좋을까? 자, 해볼게요. 스 소리 나니까 스. s가 와야죠. 스. 그 다음에 우 소리가 나죠. 우 어떻게 나을까요? 뭐가 합쳐져야 될까? 어우라 우 유가 와야 돼. 그 다음에 피가 와야 되겠죠? soup soup. 오케이, 친구들이 해볼까? 시작. soup.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어우, 맛있겠다. 국수인데 국수가 영어로 noodle noodle. new 소리는 n o o. 그 다음에 do d L, E가 되겠죠? Noodle, noodle. 그 다음에는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이거 뭘까? Chicken gives this. 치킨이 준대. 오케이. 치킨이 뭐지? 닭이죠. 닭이 준대요. It's white outside and yellow inside. 밖에는 하얀데 안은 노란색이래. 뭘까? 3, 2, 1. 정답은? 짜잔! 에그였습니다. 쌤이 아주 건강에 좋다는 계란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이에요. 한번 듣고 잘 따라해봐.
1: Rice. I eat rice every day.

0: Noodle. Noodles are long and thin. Soup. Soup is hot and tasty. Sandwich. I eat a sandwich for lunch. Egg. Eggs are healthy.
1: Yeah. 얘들아, 잘 듣고 따라해봤어? 어때? 월요일인데 조금 지치고 그랬을 법한데 쌤이랑 하니까 어땠어? 에너지 팡팡, 긍정 팡팡. 오늘 좋았지? 자, 그럼 내일은 또 신나게 한번 영어 공부 또 합시다.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2: Bye.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나는 떡순이 그레이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탈리아의 베니스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영어로 설명해주는 꿈을 꿨거든? 그게 현실이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미리 연습을 좀 해보려고. 그곳에는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있다를 영어로 얘기하고 싶은데 2시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have였는지 have's였는지 has였는지 헷갈리는 거야. 아, 분명히 제인이랑 같이 공부했던 건데. 도와줄 거지?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유닛 2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일반 동사, 현재 시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도 열심히 달려서 그레이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일반 동사, 현재 시제가 언제 쓰이는지 우리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 반복적으로 하는 일. 계속 하는 일 있죠? 그는 일주일에 4일 일하러 간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4일 동안 일하러 가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He, 3인칭, 단수니까 go에 우리 s가 아니라 o로 끝나니까 es를 붙였습니다. He goes to work 4 days a week.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잭과 세라는 매주 토요일에 함께 공부한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함께 공부하니까 자, Jack and Sarah, 동사 원형, 이 원칙인데 복수네요. S부터요? 아니죠. 그대로 동사 원형, 공부한다 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네요. Study. Jack and Sarah study together every Saturday.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동사 현재 시제는 또 언제 쓰였을까요? 사실이나 진리 또는 속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또는 전해 내려오는 속담에 우리가 일반 동사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 The sun in the east. 떠오른다 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네요. The sun, 단 하나뿐인 3인칭 단수니까 rise에 s를 붙여야겠죠. The sun rises in the east. 자,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라는 속담. 현재 시제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해야 하는데, practice니까 3인칭 단수죠. 그러면 make예요, makes예요? practice, make에 s 붙여야죠, 그쵸? practice makes perfect. 그럼 우리 또 연습해봐야죠. practice makes perfect. 괄호 안에서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고르시오. The earth. 단 하나. 그러면 go, goes, goes인데, 자, s 붙는 두개 중에서 오로 끝나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두개 중에서, 자, goes a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진리입니다. They work, works, work, es 붙은 형태. they니까요. 어떻게 해야죠? 동사 원형 쓰면 되겠네요. They work at the hospital. 그들은 그 병원에서 일한다. The tower. 그 탑은 탑들 아니죠? 그 탑이니까 s가 붙어야 하는데, 자, es 붙을 이유 없습니다. The tower gets taller in summer. 그 탑은 여름에는 더 높아진다. 좋습니다. 네 번째. Venice have, has 중에서 뭘까요? 자, 그쵸. have인데 s가 안 붙고 이런 거 없습니다. have는 has로 특별하게 형태가 변화한다고 했었죠. Venice has a lot of visitors every year. 자, 베니스는 매년 많은 관광객들을 받는다. 5번입니다. Jack and Sarah 또 나왔네요. Study, studies, studies. 자, S가 붙을까요? Jack and Sarah. 두 명인데 복수니까 동사 원형 사용합니다. Jack and Sarah study together every Saturday.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표시도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고쳐 쓰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매 눈으로 봅시다. 1번. She has beautiful blue eyes. 그녀는 아름다운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 자, 현재 시제에 사용하여 하는데, she니까 3인칭 단수. s를 붙여야 하는 건 맞는데, 특별합니다. have라는 단어는 have's가 아니라 뭐라고요? 크게. 그렇죠. has라고 했으니까 이거 표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어떻게 바꿔요? has. 자, she has beautiful blue eyes. 이렇게 완성해 주어야겠죠? 자, 여기 또 she 나왔습니다. 자, she니까 주어만 표시한 거예요. 틀린 부분 아니에요. 그녀는 아침에 설거지를 한다. She does the dishes in the morning. 두에 s가 붙어야 하는 건 맞아요. 3인칭 단수니까. 그런데 오로 끝나잖아요. 동사 원형이 do, 두니까 s가 아니라, 그렇죠, es로 바꿔줘야 돼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맞게 고치면 does. She does the dishes in the morning. Do the dish, 설거지를 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또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3번은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One of her friends live next door. 자, 그럼 주어에서 먼저 끊어볼게요. One of her friends. S가 붙었으니까 복수인가 보다. 자, 앞에 있는 것까지 해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One of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 중한 명이니까 live 아니라, 그렇죠, lives라고 되어야 되죠. 자, lives. One of her friends lives next door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자, 네 번째. Sloths usually hangs upside down in trees. 나무늘보에 s가 붙었습니다. 나무늘보 여러 마리예요. Usually, 보통. 자, 동사. hangs 맞아요? 복수인데 틀렸죠. 자, 어떻게 바꾸나요? hang. 그냥 hang이어야 되겠죠? Sloths usually hang upside down in trees. 보통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알아보았는데 지문의 내용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문에 나왔던 단어들도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까지

0: 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귀여운, 뭐죠? 갈매기, 그렇지만 하는 행동은 귀엽지 않았습니다. 카페 음식을 훔쳐서 먹는다고 했었어요. 자, 갈매기 뭐였죠? Seagulls. Seagull이죠. 한 마리니까, 그쵸? 뜻은 갈매기. 자,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달려 있네요. 자, 매달리다 뭐였죠? 찾아봅시다. 그렇죠. Hang. 뜻은 매달리다. 자, 세 번째. 무슨 표시죠? 이 표시가 보이면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심하게 되죠? 자, 무슨 뜻? 위험이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먼저 이어볼까요? 위험으로 있고, 무슨 단어였죠? Danger 찾았습니다. Danger 이 표시가 하면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위험. 자, 4번.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단어부터 찾아볼까요? 자, 찾았다. 우리가 아는 단어. Ground. 아, ground라는 단어를 찾고 보니까 그림이 보이네요. 뭐였죠? 땅, 지면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여기 어디예요?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영어로 bathroom, bathroom. 자, 우리가 목욕을 하는 곳, bathroom. 자, 뜻은 화장실입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여러분이 지문에 있는 단어를 항상 외우고 복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단어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되어 있네요. Across. 가로로 되어 있는 네 개의 단어와 down. 세로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Across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유명한. 뭐였어요? 유명한. 우리 먼저 단어를 적어 놓고 시작할게요. 유명한. F로 시작하는 famous. 맞습니다. 자, famous. 그 다음에 철. 철은 뭐죠? 그렇죠. Eiffel Tower 하면서 배웠던 iron. 자, 방문객. 방문객. 그쵸? V로 시작하는 visitor. 자, 그 다음, 시간을 보내다.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S로 시작하는 뭐였죠? 들렸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spend. 좋습니다. 그럼, 해결하다. 해결하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거, solve. solve problem 하면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뜻이죠. 변하게 하다. 바꾸다. 변하게 바꾸다. 그래서 change. 자, 우리 단어들은 지금 다 뜻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찾기만 하면 돼요. 재밌겠다. 그쵸? 자, across. 가로 중에서 famous. 어디 있을까요? F니까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famous.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시력이 좋아서 빨리 찾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열심히 해봐야지. 2번. 철.
1: iron.
0: 어디 있을까요? 가로 중에서 I를 찾아서 I 다음 R이 있는 여기 있네요.
1: iron.
0: 자, 그다음 방문객 visitor V로 시작하는 V 그리고 그다음 I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visitor. 그 다음에 across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 spend S P E N D 찾아봅시다. 가로 중에서 여기 있네요. 그쵸? spend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down 세로 방향 중에서 이두 가지 단어 찾아봅시다. solve S로 시작하네요. 여러분이 빨리 찾을지, 선생님 빨리 찾을지, S, 여기 있다. S-O-L-V-E, solve. 자, 그 다음. 변하게 하다, 바꾸다, change. C-H-A-N-G-E. C

H. 어, 여기 있다. C, H, A, N, G, E, change. 그래서 우리가 여섯 개의 단어 뜻과 연결해보고 한번 찾아도 봤습니다. 자,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주어진 것에서 동그라미 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아이언.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방금 전에 했었죠? 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번, spend. 보내다. 무엇을 보내죠? 시간을 보내다. spend all day 할때 spend였습니다. 3번에 change. 선생님 힌트. change. 뭐죠? 변하게 하다, 바꾸다. 자, 4번에 unwanted. 자, un이 붙었을 때 뜻이 반대. want는 원하다인데 원하지 않는. 반갑지 않은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unwanted. a lot of. 선생님 힌트. a lot of. 그렇죠. 많은. 다음 6번. once a week. once a week. week가 뭐죠?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란 뜻이고요. 7번. be famous for. famous. 유명한 이란 뜻이었는데, be famous for 하면은, 자, 무엇 무엇으로 유명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뜻을 영어 단어로 바꿔봅시다. 날개. 뭐라고요? 선생님, 뒤에도 보인다고요? 아, 보이면 안 되는데. 자, 날개. 영어로 뭐였죠? 자, wing. 이건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W-I-N-G. wing. 자, 그 다음에, 해결하다. 해결하다. 뭐였죠? solve. solve. 자, 훔치다. 뭐였죠? steal. 자, steal. steal. 자, 땅, 지면. 뭐였죠? on the ground. on the ground 할때 ground였습니다. 땅, 지면. 위험. 우리 아까 그 느낌표 붙었던 표지판 생각나죠? 위험. D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크게. danger. danger. 위험. 자, 이번에는 위험의 반대입니다. 안전한. 맞죠? 안전한. safe. 좋아요. 매달리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죠? 뭐였죠? 우리 찾았었는데? hang. 자, hang. 매달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잘했어요. B.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 찾아봅시다. Cafes give water guns to, 카페들은 준다. 무엇을? water guns. 그대로 해석하면 됐죠? 물총들을 준다. 누구에게? 손님들에게. 그럼 손님들, 뭘까요? visitors, customers, 뭐였죠? 손님들. 그죠? customers. 카페스 give water guns to customers. 2번. Venice has a lot of, every year. 오, 이 문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자, Venice has a lot of, Venice니까 have 아니라 has 왔습니다. A lot of 관광객들. 우리가 아까 손님들이랑 헷갈릴 수 있었던 visitors. Venice has a lot of visitors every year. 매년 많은 관광객들을 받는다. They need to go to the, 그들은 뭐뭐 해야 한대요. 가야 한대요. 어디 가야 하나요? 화장실에 가야 한대요. 화장실. bathroom. bathroom. 자, 여러분, 적으면서 입으로 발음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bathroom. 따라해보세요. bathroom. 그렇죠. 적으면서 스펠링도 생각하면서 단어 발음도 꼭 해보기. 4번.
In winter, the tower goes back to its size. 자, 보겠습니다. In winter, 겨울에 사계절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 아까 본문에 나왔던 또 다른 계절 뭐죠? 선생님 갑자기 내는 돌발 퀴즈. 그렇죠. Summer. Summer은 여름이었죠. 그렇죠? The tower goes back. 그럼 우리 배웠던 문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 tower. 하나죠. 자, 3인칭 단수니까 go에 es 붙었습니다. 오로 끝나는 goes back. 돌아간대요. To its size. 자, 사이즈가 크기죠. 어떤 크기로 돌아간다? 보통의 크기로 돌아간다. 보통이라는 의미 여기 있네요. Normal. 이 normal이란 단어 넣어서 선생님이랑 크게 같이 한번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In winter, the tower goes back to its normal size. 자, normal. 발음하기 좀 어렵죠? normal. 자, 좋습니다. 5번. They, a seagull with water. 그들은, 여기까지 그들은. 자, 뒤에 뭔가가 와요. A seagull with water. 갈매기 있고, 물 있고, 쏜다 라는 뜻이 여기 와야 될것 같죠? 쏜다, 쏜다, 쏜다. 여기 바로 첫 번째이네요. shoot. They shoot a seagull with water. 이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크게 발음해 보는 거예요. 시작! They shoot a seagull with water. 그런데 shoot에 s 안 붙었죠? 그 이유 선생님 물어볼게요. shoot에 왜 동사원형 왜 썼어요? 그렇죠. they니까 3인칭 단수 아니어서 s나 es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어의 뜻도 알아보고 해석도 할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s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배우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자,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재밌는 퀴즈 복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Let's review! 네. 문장에 들어갈 알파벳들이 번호 순서대로 모으면 완성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slots usually hang up, down in 자, up, 뭘까요? 자, 뜻을 볼까요? 나무늘보들은 보통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자, 매달리다라는 뜻, hang은 들어갔습니다. 거꾸로, upside down.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upside. in, 어디에? 나무에. 나무 뭐죠? trees. t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유닛 1에서는 여기 번호에 맞게 한 번에 발생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더 생각하시라고 정답 칸에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모으면 뭐가 될지 지켜보세요. 자, but once week they down slowly 빈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래요. Once a week, once a week. 그들은 매우 천천히 내려온다. They climb down이었죠. climb, climb down. 매우 천천히, 천천히는 여기 있습니다. 매우 very slowly.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넣어보면 italy 합쳐지면 뭡니까? Italy. 자, 나라 이름이었죠? 이탈리아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뭐가 붙어야 하는지 크게 말해주세요, 선생님에게.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동사 원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뭐일 때요? 네, 여러분 이제 자다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뭘 붙여요?
S 또는 ES를 붙인다고 했었는데, 자, like의

경우에는 ES인가요? 아니죠. 그냥 S 붙었습니다. Likes. 그리고 leave도 그냥 S였죠. 발음하면 leaves. 그 다음, enjoy였습니다. enjoys. 오, Y? 오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Y 붙으면은 뭐, 변한다고 했었는데, I로. 자, 오, 뭐였어요? 모음이었잖아요, 모음.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가 붙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모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이, 이, 아이, 오, 유 이런 것들이 모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음과 Y가 붙으면 변형 없이 그냥 S만 붙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대부분의 일반 동사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S가 붙고 자, 모음 또 나오죠? 모음 더하기 Y는 S가 붙는다.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도 쓰고 여기에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떤가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붙긴 붙어야 하는데, DOS 아니었죠? DOES고요. DOES 아니고요. 발음도 DOES. 따라해보세요. DOES. 그렇죠. 그리고 WATCH. 보다에 S였나요? 아니죠. CH로 끝나는 것도 ES가 붙었습니다. WATCHES. FINISH도 마찬가지로 finishes, study. 자, y하고 es 붙였나요? 아니죠. 자음과 y죠. 그러면 studies 할 때도 d까지는 그대로지만 y가 i로 바뀌고 그냥 s 아니고 여기도 es. 그래서 ies가 붙은 거죠. y가 떨어지고 cry도 마찬가지죠. r, a, e, i, o, u 아닌 영어의 자음 플러스 Y니까 CR IES cries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O로 끝나는 거 CH, SH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ES가 붙는구나 한번 기억하고 또 이거는 다른 것이죠. 자, 자음과 Y가 붙은 경우에도 ES가 붙는데 다시 한번 I로 바뀌고 ES가 붙는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끝나는 말들. 자, 이제 알파벳도 잘 봐야 돼요.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의 알파벳을 보고 이럴 때는 S, 이럴 때는 ES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모음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 다 달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해부만 보면 별표가 치고 싶어요. 자, 중요하다고 딱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두개더 붙이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해부가 동사 원형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뭐로 바뀌었나요? 해브스 아니에요. 자, 뭐였죠? 해스였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have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as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이니까 선생님이 인칭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인칭이 있었죠? 그럼 다른 거, 세 개의 3인칭이 있었고, 또 나를 얘기할 때는 뭐였죠? 1인칭이었죠. 1인칭. 그리고 내 앞에 너 또는 너희들 2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는 숫자가 중요했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보다 숫자. 단 하나이면 단수, 두개 이상이면 복수였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문법 설명해 줄때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을 텐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문에서 나온 단어들 미리미리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더 쉽게 읽힐 거예요. 단어에서 막히면요, 여러분이 문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아, 이 단어가 뭐였지? 하면서 매끄럽게 해석이 잘 되지 않아요. 아, 이거 무슨 뜻이었지?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S 붙고 이런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려면 선생님 만나기 전에 뭘 공부해야 된다? 단어를 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공부하면서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0: 여러분, 이제 우리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까지 끝냈어요. 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 중에서도 우리는 비동사 현재 시제, 일반 동사 현재 시제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유닛 3에서는 과연 우리 어떤 문법 내용을 배우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Today's Quiz 나갑니다. 그곳에는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있다. It have인지 has인지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답을 올려주세요. 우리 그럼 유닛 3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Bye, everyone!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곳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유후.
0: Start of the week.
1: 네.
0: Alright. 자, 월요일은 항상 가정 영어입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 휴일에 좋다 말았던 아빠. 되겠습니다.
1: 왜요?
0: 자, 지금 엄마랑 동생이 외출한 상황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집에 지금 뭐 오빠든 뭐 누나든 형이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네?
0: 아니 슬기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인의
1: 그러면...
0: 시간이 주어졌어.
1: 그러면 정말 천국 같을 것 같아요.
0: 천국? 오케이.
1: 네.
0: 자, 오늘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1: 궁금한데요.
0: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오, 마유가 아기인 거예요. 어린 친구예요. 근데
1: 네.
0: 이제 뭐그뭐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right?
1: 얘기를 한 거죠. 상황 보고를 하는
0: 그렇습니다. 아,
1: 거죠.
0: 상황
1: 네, 그쵸,
0: 보고입니다.
1: 그쵸.
0: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미션이 굉장히 짧은데 이래요.
1: 강렬하군요.
0: 10분 있다가요.
1: 어?
0: 자, 근데 10분 있다가가 어떤 의미에서 10분 있다가인지는 내용을 봐야 돼요.
1: 딱 봐도 뭔가 커밍 순 한다는 얘기
0: 커밍
1: 같은데? 예.
0: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 저는 이거 좀100% 맞는 저 편이거든요.
0: 깜짝 놀랐습니다.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아, 이 엄마랑 아기가 없는 그 빈집의 공허함을 한번 만끽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House?
2: 예, why is it so quiet? No noise.
3: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2: Mom, Mayu.
3: 마유, mom, bring 마유.
2: Bring Mayu.
3: Go to 쇼핑몰.
2: Oh, took Mayu to the shopping mall.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3: come back house?
2: Home, yeah.
3: come back home. 한 10분 있다가요. 10분 있다가.
2: What?
3: After 10 minutes.
2: Oh, 10 minutes.
3: Yes.

0: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빨리 보고 싶어요.
0: 그렇습니다.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3: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집이 오늘 왜 이리 조용하니? 이거는 아빠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1: 그쵸?
0: 전화로 뭐 이렇게 들었는데 딥 이렇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뭔가 조용할 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1: Why is the house so today?
0: 자, why가 뭐예요?
1: 왜 집이 이렇게 너무 조용하니 오늘?
0: 아.
1: 네. 그러면 여기에 조용하다.
0: 뭔가 형용사가 빠졌어요.
1: 그렇죠. 우리가 또 조용히 할 때 be quiet 쓰니까 저는 이거 quiet 한번 Q 그 다음에 you, quiet,
0: okay.
1: t.
0: Alright.
1: Yeah.
0: Q-U-I-E-T, quiet.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신은
0: right?
1: 없어요.
0: Oh, well, 나쁘지 않아요, 지금.
1: 네.
0: Okay, so why is a house so quiet today?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자, 이거 약간, 와, 이거 맞나? 아닌가? 이런 이유가 이게 T하고 E 마지막을 바꾸기만 해도 다른 뜻이었죠?
1: 맞아요.
0: Quiet 이러면 꽤나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So quiet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quiet 하지 마세요.
1: 네.
0: U의 강세를 좀 찍어서 읽을 때 거기 강세 주면요. ot보다도 at에 가깝게 오히려 네. 발음이 될 겁니다.
1: Quiet.
0: So 약간 quiet, quiet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1: 네.
0: Alright, 자 여기 지금 조용한 게 나온 김에
1: 예.
0: 만약에 아 목소리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러워 뭔가 시끄러워라고 할 때 우리 L로 시작하는 거
1: N 아니에요?
0: L
1: L love
0: 왜 갑자기 아 love 이거 이상하잖아요
1: loud는요 네.
0: loud 맞습니다.
1: 근데 이거는요?
0: 소리가 큰도 되고요.
1: Noisy 이거
0: 맞아요.
1: 뭐죠?
0: 그것도 가능해요.
1: 아, 이것도
0: 이거는
1: 돼요?
0: 좀 잡음이 심한 느낌,
1: 아~
0: noisy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아우 시끄러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잘
1: 예,
0: 어울려요. loud라고 하는 거.
1: 자,
0: 지금 의문사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의문사 은근히 나왔죠, 그죠?
1: 네.
0: 오늘은 뭐였죠?
1: Why.
0: Why.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이유.
0: 이유.
1: 그렇죠.
0: 왜?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Right? 얘를 빼면 Is the house so quiet tod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1: 네.
0: 오늘 집이 조용하니? 여기 상황에서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조용한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Right? So, why 뒤에 질문 어순 이어주는 거 까보겠습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는 와,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1: 보람 많이 되실 거예요.
0: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울고 있니?
1: Why are you crying?
0: 그렇죠. Hey, why are you crying?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1: Crying이군요.
0: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1: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자, 문자하는 건 방법이 많은데요.
1: 네.
0: 단순하게 텍스트라는 걸 동사로 써도 돼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메시지도 동사로 써도 됩니다.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과거죠?
1: Why did you? 맞아요?
0: 네.
1: Why did you text me?
0: 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Why did you? 그래서 Why did you text me? Why did you message me? Right? Why did you send me a message?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Okay. So, right. 너 뭐다? 필요하구나. 너 나한테 텍스트 했어. 이런 느낌.
1: 용돈 필요해?
0: 그렇죠.
1: 이렇게 넘어가죠.
0: Righ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crying?
1: Why are you crying?
0: Why did you text me?
1: Why did you text me?
0: 본문 읽어볼게요. He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자, 이때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상황 보고해주는 그렇죠. 마유가
1: yeah.
0: 이제 다른 동생이겠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Mom finally 드디어 took Mayu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To the 쇼핑몰. 쇼핑몰이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해서 저도 반복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습니다.
0: 네.
1: To the Mom.

0: 할게요.
1: 오케이.
0: 네.
1: M-A-L-L. 쇼핑을 그냥 빼버렸네요. 오케이. 자, 맞는지 볼게요. Mom finally took Mayu. Where? To the mall.
0: Yes.
1: That's right. 자,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0: 쇼핑몰.
1: 쇼핑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0: mall.
1: I went to the mall 이런 식으로 mall 쓰게 됩니다. 대신에 mall보다는 A-L-L 혹은 A-L 스펠링은 이 모양이 벌려져야 돼요. 그래서 R에 더 가까워요.
0: 네.
1: So 한번 try 해볼게요. Mall. 네. 근데 한국에서도 몰이라고 그냥 하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0: 맞아요.
1: 나 어제 몰 갔어 이렇게.
0: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1: 살짝,
0: 요즘에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1: 오케이. 근데 해외에서는 뭐 둘 다 된다는
0: 네.
1: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take 누구 to 어떤 장소 하게 되면
0: 네.
1: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take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0: 네.
1: 데려가는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So take someone to 어디 하면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병원으로. 자, 그를 데려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요?
0: Take him.
1: Him. 자, 그 병원으로.
0: To the hospital.
1: 자, 그래서 take him to the hospital. 빨리 데려가라.
0: 긴급 상황이네요.
1: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평소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명령으로 쓴 거죠. 나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데려갔다. 그 동물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엄마는 나를 데려갔어.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To the zoo. My mom took me to the zoo.
0: Yes.
1: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Okay? So, take의 과거형은 took이구나. 알아줘야
0: 네.
1: 되겠고 명령어도 가능, 평소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 Yes.
1: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0: Take him to the hospital.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네,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뭐 어린이날에 무슨 날에 뭐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든가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누가 너 공항에 데려다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죠, 그죠.
1: 너무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take라는 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0: 네.
1: 냈을 때 아빠가 약간 이런 거요. 잠깐 몇 시에 돌아오는데?
0: 돌아오기 전에 할 게 있나 봐요.
1: 한숨이라도 자고 싶어요.
0: 그렇죠. Wait. What time are they? 몇 시에 그들이 돌아오냐?
1: 돌아오는 게 뭐죠? 돌아오는.
0: 돌아오는 거는 지금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 돌아오다.
0: Coming back 해야겠다.
1: come back 아니라고요?
0: 왠지 여기 동사가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동사를 두 개 쓰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나 뭔지 알겠다 하시는
0: 네.
1: 분들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그렇죠, 뭔가 작전이에요.
0: 네.
1: 정답 맞습니다.
0: Yes.
1: Coming back, ing 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 come back, right? Back이라고 하는 게 도로, 그리고 come은 오다이니까요.
0: 네.
1: 돌아오다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come back 대신에 조금 더 격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아오다.
0: 아, 그래요?
1: 돌아가다. 둘 다 되는 그
0: come back
1: 힌트 드릴까요?
0: 아 return
1: 영화에서
0: 예
1: 힌트 주기도 전에
0: 그러네요. 와 제가 이제 초기 남달라졌어요.
1: 오케이 자 return
0: yes.
1: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격식이긴 해요.
0: 오케이
1: so come back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에서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0: What time 몇 시
1: 몇 시
0: 네
1: right 볼 게 하나 있습니다. what time이라는 게 있고요.
0: 네.
1: 그리고 whe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몇 시라고 했고요. when은 뭐죠, 우리?
0: 언제.
1: 언제. 어? 몇 시? 언제? 아마 조금 guess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0: 그러게요.
1: 차이가 조금 있죠. 어. what time은 정확하게 몇 시라는 개념이에요.
0: 정확한 대답을 요구할 때.
1: 시간, 시간.
0: 시간.
1: Right. But when은 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 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0: 아~
1: 더 포괄적이죠.
0: 그러네요.
1: 그렇기 때문에 when을 써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맥락이 확실하다면.
0: 네.
1: 하지만 when으로 잘못 물어보면 시간을 난 알고 싶은데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So 몇 시에 그들이 돌아와? 아니, 몇 시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0: 네.
1: 근데 언제 그들은 돌아와? 이러면 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어서 쉬운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죠.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time으로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0: 오케이.
1: 몇 시에 뭐뭐뭐뭐이니? 가능하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일어나는 거 wake up 말고 뭐 있었죠? 무슨 up?
0: Get up.
1: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죠?
0: 그쵸.
1: 너 몇 시에 일어났니?
0: What time 일어났니요? What time did you get up?
1: That's it.
0: Oh.
1: What time did you get up?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0: 네.
1: Right. How about this? 진행형 해볼게요.
0: 네.
1: 아, 진행형 아니라 비동사 ing.
0: 오케이.
1: 뭐뭐 해 이런 느낌. 너 몇 시에 떠나? 어, 너 떠난다며? 어, 너 몇 시에 떠나? 팩트만 궁금한 거예요.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That's it. What time are you leaving?
0: Yes.
1: Alright. 너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걸 나한테 정보만 줘.
0: 그 전에 느낌. 밥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1: 하?
0: 예, 그 전에 아, 떠나기 전에 밥 차려줘야 돼요.
1: Sweet, sweet. Yeah. Alright. 자, 여기서 비동사 ing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걱정된 미래 사실.
0: 네.
1: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들어갔죠?
0: 오.
1: 비동사
0: ing.
1: 보세요. 몇 시에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 말이 되나요?
0: 아니죠.
1: 안 되죠? 정해진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걸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가 몇 시에 돌아오니? 아빠, 엄마가 말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이런 느낌인 거예요.
0: 예.
1: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up?
0: What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자, 이번에는요. 약간 긴장한 느낌.
0: 응?
1: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그쵸.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Check this out. 10분 있다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됐다?
0: 그쵸. 좋다 지금, 말았다?
1: 아, 이미 지금 뭐 전화 온 거예요.
0: 그쵸. B-I-N-G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1: Oh, yeah.
0: They are coming back in 10, 10분이니까 minutes. S까지.
1: Okay.
0: 네.
1: Very, very good.
0: 저,
1: oh, they're coming back.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또.
0: 그쵸?
1: Right? Oh, 돌아와요. They're coming back. 언제? In 10 minutes. 정답? 맞습니다. 와, 비동사, 오늘 비동사 ing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문까지 하면 세 개예요.
0: 네.
1: 여러분, 느낌 조금 더 오나요? 그들은 오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So, 아, 10분 있다 돌아와요. 팩트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해졌다고요.
0: 네.
1: 이런 느낌. So, minutes는 당연히
0: 분.
1: 분을 얘기를 하겠죠. 스펠링을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1: 줄여서 참고로 min까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0: 예.
1: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in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0: 안쪽이요.
1: 아니니까 아, in 10 minutes. 그러면 한 7분, 6분쯤 올 수도 있겠구나.
0: 그렇죠. 10분 안에니까.
1: 이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립니다.
0: 네.
1: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
0: 네.
1: in 얼만큼 뭐 10 minutes, 뭐 3 days or 5 hours in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채우고 딱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in 10 minutes는 10분 딱 채우고 온다.
0: 네.
1: 뭐 10분 1초 정도 될 수가 있겠죠.
0: 예.
1: 근데 그 전에 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0: 어.
1: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분 내에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때는 오히려 within.
0: Within.
1: Within or maybe in less than.
0: Yes.
1: Less than이 뭐뭐보다 덜이기 때문에요. In less than 뭐 언제 얼마
0: 아, less than.
1: or within 이걸 쓰면 확실하게 뭐 6분, 7분일 수 있으나
0: 네.
1: in 10 minutes는 이거는 10분 전에는 오진 않는 느낌.
0: Alright?
1: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거 I'll see you in 30 minutes. 이런 말 많이 쓰죠?
0: 예.
1: 슬기 씨, I'll see you in 30 minutes.
0: 10분 있다 만나자.
1: 30분 있다 만나자.
0: 30분 있다 만나자.
1: 그러면 지금 1시면은 몇 시에 볼 거예요? 올 거예요?
0: 1:30.
1: 1:30에 오겠죠?
0: 예.
1: 그런데 제가, 아니, I'll see you in 30 minutes라고 했는데 왜 1:30에 나왔어요? 이런 황당하겠죠, 그렇죠? 내 스스로 말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렇죠? 아. In 30 minutes라고 하는 거, 그 in이라고 나는 쓰는 거니까 뭐 한 10분에 나가도 슬기 씨 있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아.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말에서 in 쓰면 그만큼 채운다. 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있다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뭐 30분 있다가 만나, 뭐 3시간 있다가 만나. 채우는 거죠.
0: 그렇죠.
1: 가봅니다. 1시간 있다가는 영어로 뭐다?
0: In a hour.
1: A hour?
0: In an hour.
1: In an hour?
0: Yes.
1: 6개월 있다가는요?
0: In 6 months.
1: There you go. 가보게요. 나 너 볼게. 오케이. Okay. 1시간 있다가. 1시간 있다 보자. I will. 이러면서.
0: I'll see you in an hour.
1: I'll see you in an hour. 이러면 정확히 1시간 있다 나타나시면 됩니다.
0: Yes.
1: 약속에서.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네. 그리고 비동사 ing까지 섞어봅니다.
0: 예.
1: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정해진 거야.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0: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1: Exactly.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이렇게 쓰면
0: yes.
1: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 2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채워야 돼요.
0: 무조건 6개월은 채우고 그 뒤.
1: Exactly.
0: 네.
1: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an hour.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네. 아, 참고로 이 months 오랜만에 나온 김에요.
0: 네.
1: months하고 s를 붙이면 발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0: 맞아요.
1: 왜냐면 th는 흔히 말해서 뭐 번데기 발음 whatever.
0: 네.
1: Right?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가 나오니까 month, 뭐 어떻게 해야 되지?
0: 저도 이거 할 때 꽤 애 네. 먹어요.
1: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요. 이거는 원래 정말 빠르게 하면 원어민들은 실제로 지키기는 해요.
0: 네.
1: 하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months.
0: 어떻게 그렇게 해요?
1: 그러나 네. 워낙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면은요. 거의 ts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TS처럼.
0: 아.
1: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months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months 하셔도
0: months.
1: 괜찮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0: 네.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I will see in you.
1: See you.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All right. 두 번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1: All right. 자, 이거는 그들은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All right. 그러니까 아빠 좋아할 필요가 없네요.
0: 네.
1: 자, 갈게요.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네, 깔끔하게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0: 네.
1: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0: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네, 두 번째 미션은요. 10분 있다가요.
0: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네,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0: 네.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Ne, 직접 입으로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자, 첫 번째는 take 목적어 to 어떤 장소입니다.
0: 네.
1: 데려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병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0: 맞아요.
1: 안 돼요, 안 돼요.
0: 왜냐면 네. 틀리면

0: 누가 혼내지도 않는데
1: 그럼요.
0: 약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
1: 아,
0: something like that.
1: 의미 없습니다.
0: 맞아요.
1: 소리를 내봐야 그게 또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꼭 소리내주세요.
0: 네.
1: 자, 갑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 병원이라고 해야겠다.
0: 네. Take him to the hospital.
1: 그죠. Hey, take him to the hospital. 영화에서도 나오는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죠?
0: 네.
1: 자, how about this?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동물원에 데려가셨어.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그죠. 과거형이니까 took me가 맞겠죠.
0: Yes.
1: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요. 엄마가 마침내 마유를 데려갔는데 그 몰로 데려갔다.
0: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All right. 둘이 약간 짠 느낌이 있네요.
0: 예.
1: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My mom took me to the zoo.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자, 다음 볼게요. 인 시간 기간 얼마 있다 그만큼 꽉 채우고 느껴주면서 소리 내서 가보겠습니다.
0: 네.
1: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나 한 시간 있다가 너 볼 거야.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ll see you in an hour. 약속 시간에 맞춰주고 좀 응용 가능하겠죠.
0: 네.
1: 그쵸?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로 해볼게요.
0: B-I-N-G.
1: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0: Oh, yeah.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그렇죠.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in을 연습하다 보면 비동사 ing가 자동으로 연습이 될 거고요.
0: 맞아요.
1: 반대로 또 이거 연습하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0: in을 계속 따라 붙이게 되겠네요.
1: 그래서요, 여러분들 핵심 패턴이나 표현들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0: 오.
1: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예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구하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는 이유가
0: 네.
1: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한번 교환해보세요.
0: 네.
1: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10분 있다가 와요. 아, 이것도 팩트로 해볼까요? 그들은
0: 예.
1: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0: They are coming back
1: 10분 있다가?
0: in 10 minutes.
1: In 10 minut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도 올 수 있다 하면 in less than or within을 쓰시면 돼요.
0: 네.
1: 같이 읽어볼게요. I will see you in an hour.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잘하셨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3: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4: Oh,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4: 10 minutes?
0: Yes.
4: Oh, that's quick.
1: Great job, you guys.
0: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wait for my birthday.
1: 그렇죠. Can't wait for 명사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기
0: 네.
1: Right, 이용해서 지금 이거 영작해주세요.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그들이 몇 시에 도착했죠?
0: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영작을 해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문장 만드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0: 네.
1: 적어도 5개, 1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도전해주세요.
0: Alright,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난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내가 요즘 뭘 연습하고 있는지 알아? 영어? 아, 물론 영어는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뱉는 거지. 근데 내가 요즘에 저글링을 좀 연습 중이거든. 저글링 뭔지 알지? 어떻게 해? 이렇게 던져서 하는 거잖아. 내가 이두 개는 이 오늘 마스터했거든? 아, 근데 이세 개가 너무 어렵네. 한번 해볼까? 얘들아, 아, 대충해. 아, 안 돼, 안 돼. 아, 그런데 여기 봐봐. 얘들아, 너네 서커스 본적 있어? 아니, 요렇게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아니, 이거 저글링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봐봐. 여기 있는 이 남자가 핀을 도대체 몇 개나 던지는 거야? He are throwing pins. 왜요? 내 지금 정확하게 말했는데 he are throwing. 뭐가 틀렸지? 뭐가 틀린 거예요, 선생님? 보미쌤, 도와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초등 영문법 공부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어머, 우리 대충 레이디. He are throwing? 어머, 이건 아니죠. 뭐가 틀렸어요? 아, 우리 비동사의 현재형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주어를 잘 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현재 진행형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정리만 할뿐 우리 꼭 뒤에 독해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제도 오늘은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하고요. 아, 맞다. 현재 진행형 먼저 기본 구조 우리 친구들이 잘 가져가셔야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어떻게요?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뭐예요? 바로 동사에 ing 붙이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자, 거기와 관련돼서 의문문이나 그리고 부정문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도 함께 기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자, 현재 시점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형태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비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이세개 중에 하나 쓰고요.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였어요. 아예 선생님 그럼 am, are, is 이거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씩 갖다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뭐에 따라서? 바로 주어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추어서 이걸로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M은요, 언제 쓴다라고 했죠? M은요, 바로 I. I랑 M이랑 짝꿍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re 언제 써요? 또 are was 짝꿍인 게 있죠. 바로 you 그리고 복수 주어들 두개 이상 나오는 거. 자, 그러면 you are 그다음에 복수 주어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고 마지막 is. 자, is가 참 다양하게 쓰였어요.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1인칭, 2인칭 아닌 것들 뭐가 있을까요? she, he, it 그리고 this, that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수형 주어에 우리가 다쓸수 있었죠. 자, 그런데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동사가 있었거든요. 너그 친구 전화번호 알고 있어? 나 알아. 알고 있지. 어떻게 대답해요? I know. I am knowing.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아, 인식이나 소유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ing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o 대표적인 거 제일 먼저 앞에 나왔죠. 그래서 no에 ing 안 돼요, 안 돼. 그다음 have. 그런데 have에는요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have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have는 일단 가지다라는 뜻이 있죠. 자, 가지다라는 소유의 뜻이 있습니다. 뭐 do you have a pencil? 너 연필 있어? yes, I have. 나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가지다라고 할 때는요, in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가지고 있는 중이야.
뭔가 어색해요. 그쵸? 그래서 가지다라고 할 때는 ing 형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되느냐? 바로 이 have가요. 먹다. I'm having lunch. 나 지금 점심 먹고 있어. 자, 또는 나 시간 즐겁게, 파티 즐겁게 보내고 있어. I'm having a good time. 나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 겪고 있어. 이렇게 겪다. 무언가를 겪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된다? ing. 당연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have라는 동사의 뜻에 따라서 ing 붙일 수 있는지 붙일 수 없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진행형을 어떻게 바꿔 보았다? 의문문으로도 바꿔 보고, 그리고 부정문으로도 바꿔 보았는데, 의문문 또는 부정문으로 바꾸는 방법이, 비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비동사를 기준으로, 비동사가 있던 문장에 의문문과 부정문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다. 자, 어떻게 해요? 의문문 만들면 비동사 앞으로 달려 나가! 그쵸? am, are, is가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주어. 그리고 동사 ing 써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문은요, 어떻게 한다 그랬다?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마법의 단어 있죠? 뭐예요? not. 자, not이요. 어디 들어가야 된다? 바로 주어 뒤에? 아니, 아니. 비동사 뒤에. 그리고 동사 ing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동사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축약형 된다, 안 된다? 된다. is not 하면 isn't, 그리고 are not 하면 aren't. 이렇게 축약형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오, 많은 내용을 선생님 지금 완벽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Some people are try 또는 trying to fix the problem. 자, 해석을 보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주어, 그 다음에 are, 동사 나왔는데 비동사가 나왔어요. 오, 그런데 try도 동사거든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려면 동사에 뭐 붙이면 된다? ing 붙여서 현재 진행형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 뭐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해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된다? trying 해야 된다. 그래서 are trying. 여기까지 하고 어떤 노력? to 다음에 fix. fix 고치다라는 동사인데 to가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Trying, 노력해. 무엇을? 아, 나 이거 뭐 하기 위해? The problem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준다. 자, 두 번째. She, 다음에, 뭐뭐뭐뭐 우리가 골라야 되고요. Not wearing her hat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not이 나왔네요. Not은요, 지금 현재 진행형 부정문을 만들 때 어디 뒤에 쓰인다? 비동사 뒤에 쓰인다. 그래서, 아, 비동사 뒤에 어디? Is냐, does냐? 자, 지금 she니까 3인칭 단수죠. 그래서 she is not wearing her hat. 뭐를 쓰고 있지 않는다. 지금 그녀의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게요. 너는 지금 산책하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물어봤어요. 의문문. 현재 진행형 의문문.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거 뭐예요? 비동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do가 아니라 뭐가? are. 자, 여기서 비동사 are. 근데 주어 뒤에 볼게요. you 나왔죠? are랑 you랑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are you take, taking. 뭐예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에 ing. take에 ing 붙인 거? Are you taking a walk now? 오, 현재 진행형이 좋아하는 시간 단어 지금이라는 거 나왔죠?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할거 있죠? 뭐예요? 바로 take a walk. 뭐예요? 산책하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g 붙여서 우리가 바로 taking a walk라고 했는데, 자, 여기 take 원래는 a walk 해서 산책하다라는 이 문장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4번과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는요, 그녀는 그의 이메일 주소를 안다. 그런데 알고 있다. 진행형의 해석으로 가능해요. 뭐예요? 어떤 동사가? 바로 know라는 동사가 해서 she, 그녀는요, 알고 있어요. 근데 is knowing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어떻게 쓴다? She knows. 왜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에 뭐 붙인다? S 붙여서 She knows. 뭘 알고 있는데요? 바로 동사 나오고요. 동사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his email addre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5번. 아이들은 햄스터나 물고기 같은 동물들을 돌보고 있다. 돌보고 있다라는 중요한 동사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Kids. Kids 뭐예요? 아이들은 이라는 주어 나왔고요. 동사 찾아보도록 할게요. Is taking 또는 are taking care of. Take care of가 뭐다? 무엇을 돌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kids. kid에다가 s가 붙어서 뭐예요? 지금 복수가 나왔네. 에이. 그럼 복수 주어 다음에 어떤 비동사 나와야 돼요? are 나와야 되죠. 그래서 is가 아니라 kids are taking care of. taking care of.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어. 뭘 돌보는 거지? 무엇을 돌봐야 돼요? 아하. 아. animals.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 끊어 읽으면 좋아요? 아, 여기가 아니라 우리 애니멀까지 같이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동물들을 돌보고 있어요. 누가? 아이들이요. 자, 그런데 어떤 동물이냐면 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 like가 있죠? like. 전치사는요, 누구랑 친하다? 명사랑 친해요. 그래서 명사 한번 보니까 hamsters. 그리고 또 어떤 명사 나왔어요? fish. 그래서 햄스터나 이 물고기 같은 동물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해석을 보고 골라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틀린 부분을 찾아와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으니까 발음 문장까지 만들어 볼게요. He be checking his email now. 현재 진행형 좋아하는 시간 단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다죠. 나 그럼 현재 진행형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형 어떻게 만들더라? 자, 주어 나온 다음에 비동사의 현재형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동사에 ing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뭐야, 여기 he, be?
진짜 비가 나왔네. 비동사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진짜 비동사 이렇게 써주면 안 돼.

그죠? 현재형 am, are, is 세개 중에 하나 써 주셔야 돼요. 진짜 여기 비동사 이렇게 탁 써놓으면 안 돼요. 그럼 he는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도 아니고요, you 너도 아니야. 그리고 she, he, it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 check, check 하고 be가 아니라 뭘로 바꿔준다? is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s checking his email now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The bird is having a beautiful tail. 잠깐, 잠깐. 자, 해석을 볼게요. 그 새는 여기 주어. 그쵸? 자, 그리고 is having. 오, 이거 현재 진행인가? 여기가 주어, 동사가 되겠네. 그다음에 뭘 가지고 있냐면 a beautiful tail.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가 되겠네요. 뭐야?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어색해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든다 안 만든다. 에이, ing 붙이지 말자. 그래서 ing 붙이면 안 돼요. 여기서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ing.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 우리는 is having. 자, 여기 있는 is having 이렇게 우리 체크할게요. 자, 여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바로 have라는 동사, 그냥 원형이 와야 돼요? 아니죠. 앞에 볼게요. The bird.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더 생각해야겠죠? have가 아니라 s 붙여야 되는데, have에 s가 붙는 게 아니라 have는 어떻게 바뀌어요? 모양 전체가 바뀌죠? have가 아니라 뭘로 바뀐다? has. 그래서 the bird has a beautiful tail. 이런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3번과 4번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is가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러고 맨 뒤에 물음표 나왔죠? 지금 뭐예요? 의문문 만들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의문문 만드는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맨 앞에 우리 비동사. 비동사에 현재형이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동사 ing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주어와 이 비동사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겠죠. 자, is the machine. The machine. 3인칭 단수니까 is 나오는 거 맞아요. 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is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동사 ing 나와야 되는데, 뭐야? 동사 원형이 나와버렸네요. 자, 이거 무엇으로 고친다? 동사에 ing 붙이는 걸로 고쳐야겠죠. 자, 그럼 고치면 어떻게 해요? work에 ing 붙이면 working. 그렇죠. working이라고 바꿔주셔야 합니다. Is the machine working well? 자, 지금 잘 작동하고 있나요? 라는 거죠. 4번 보도록 할게요. The drone not flying over the castle. 아, 뭔가 읽었을 때 뭐가 빠진 기분이 듭니다. 자, 밑에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 drone은 그성 위를 날고 있지 않다. 있지 않다. 딱이 부분에서 이거 뭔다? 부정문이다. 자, 부정문이면 우리는 낫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낫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 끼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끼어 있어야 돼요? 비동사. 뒤에 우리가 not이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not 다음에 뭐 나와요? 동사 ing 나와야겠죠. 자, 그런데 not 앞에 지금 아무리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비동사가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비동사 찾아서 써 주셔야 합니다. The drone 뭐예요? 3인칭 단수죠. am, are, is 이세 개의 비동사 중에 우리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바로 is를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not. 남만 오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is 그다음에 not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축약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isn't라고 우리가 써주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축약형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아, 맞아. 내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현재 진행형, 부정문, 의문문, 그리고 현재 진행형에서 쓸수 없는 동사까지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독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현재 진행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마지막 독해 지문입니다. 자, 독해할 때 우리가 배웠던 문법,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가 독해 잘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 무엇이다? 바로
단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벌써 지난 시간에 독해

벌써 두 개의 지문이나 했어요. 거기에서 잘 몰랐던 단어들을 나는 선생님 단어장 만들어서 외우고 있어요. 와, 완벽해, 완벽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냥 단어들을 여기서 보고 흘려보내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이 따로 단어장 같은 거 만들어서 내가 오늘 읽었던 이 독해 지문에서 몰랐던 단어나 또는 수거 같은 것들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이게 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영어 단어 너무 몰라요.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그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문 볼 때마다 영어 단어 모르는 거 옆에 써서 같이 발음과 그리고 또 발음이랑 단어만 공부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 영문법 공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Not many people go to circuses these days. 오, not이 앞으로 튀어나왔네. 이 not 뭐예요, 선생님? 자, 여기 지금 부정하는 건데요. 자, 문장 전체를 부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not은요, 동사를 부정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동사 찾아볼까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주어죠. 자, 동사는 go, 그렇죠. 자, 그러면 not은요, 여기서 동사를 부정해요. 자, go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요즘 안 가요. 어디를? Go to circuses, circuses, circus 이게 아니라 circuses라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안 간다? Circus. 그쵸? Circus 저도요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these days 여기서 말하는 these days는요 알아주세요. 뭐예요? 요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서커스 많이 가요 안 가요? 아유 안 가요라는 거예요. And 접속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many circuses are having a hard time. 자 여기서 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 뭐다? 현재 진행형 나옵니다. 비동사 다음에 동사 ing 가지고 있는데 오호 이거 have가 ing 쓸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던데. 자, 그럼 일단 쓰여져 있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닌가 보다. 자, 겪다라는 거죠. hard time 뭐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금 겪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서커스는요. 주어 찾았고요. 여기 동사 찾았습니다. 겪고 있어요. 뭘?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그럴까? But 자, 앞에서 사람들이 서커스를 잘안 가니까 지금 서커스가 돈을 잘못 벌겠죠. 그렇죠? 서커스단인지. 그래서 서커스단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자, 지금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a circus in Germany. 젊은이 어디예요? 젊은이!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되죠. 젊은이 어디예요? 바로 독일이죠. 자, 독일에 있는 한 서커스는요? had. 헤드 뭐였더라? 바로 have의 과거형이었죠. 자, 그러면 나 주어 찾고 가야지. A circus 어디에 있는? In Germany. 얘는요, 중요하지 않아. 그냥 circus 일단 주어 찾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had. Had a great idea. Great은 멋진 생각을 가졌어요. 과거죠. 오, 어떤 멋진 생각인데? They decided. 자, 과거 계속 나옵니다. ED 나오죠? 그러면은 they 주어 찾았고요. Decided 뭐예요? 결심한 거죠. 결정한 거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to 나왔으니까 일단 끊고 가볼까요? To sell lion's poop. Poop? 이거 뭐예요, 여러분? Poop 바로 배설물이죠. 자, 배설물인데 뭘 무슨 배설물? Lions, 사자의 배설물을 여러분 sell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어요. 뭐 팔기로 결정했다. 무엇을 결정했는데? To 이하의 구문이 지금 뭐예요? 바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무엇을 파는 거예요? 자, 지금 사자의 배설물을 팔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Why? 왜? Is it a great idea? 이게 왜 이렇게 멋진 생각일까? 왜냐면 엄청 잘 팔렸대요. It is selling well. 그것은요, 잘, 여기 잘이라는 거죠. Is selling. 여러분, 뭐예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잘 팔리고 있는 중이에요. Many gardeners, 많은
cardinals 뭐예요? 가드날죠. 정원.

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ER부터서 정원사들을 말해요. 많은 정원사들이랑 and farmers 뭐예요? 농부들이요. 자, 그래서 and로 지금 묶여져 있죠. and many gardeners 그리고 many farmers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오, 주어가 길어요. 자, 주어 밑줄 쫙 하고 저 여기다가 주어 표시할게요. 그리고 나서 by 뭐예요? 삽니다. 자, 동사 뭘 사요? Eat 그걸 사요. Lion's poop 산대요. Lion's poop 사고요. From 어디로부터? The circus. 서커스로부터 무엇을 산다? 이걸 산대요. 왜 살까?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The strong smell of the lion scares off other animals.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The strong smell? 근데 smell 다음에 of가 붙었어요. 자, of는요, 여기서 소유격을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선생님, 소유를 나타내는 거 저는요, apostrophe하고 s로 배웠거든요. 자, apostrophe, 봄이, 제 이름이 봄이죠. 자, 봄이스 컵. 그럼 이건 누구의 컵이에요? 봄이의 컵이에요. 제 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선생님 오브를 붙여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개념이나 또는 사물과 같은 것들은 이렇게 오브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A of B라는 건요, 뭐예요? 자, 여기가 마찬가지로 The strong smell. 자, strong, 강한 냄새인데, 뭐에? 뭐에 강한 냄새예요? The lion.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다? 주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사자의 강한 smell, 냄새. 사자의 강한 냄새. 그래서, A of B는요, B의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사자의 강한 냄새가 scares. scared 뭐예요? I'm scared. 하면은 나 무서워 이런 거거든요. Scare 자체가요. 겁 주는 거예요. 근데 겁 주는데 뒤에 off가 나와 있어요. off라는 거는 어딘가 on 붙어 있다가 팍 떨어져 나가는 걸 off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겁을 줘서 떨어뜨려 나가는 게 하는 거예요. 겁 줘서 어떻게?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scares off other animals. 그러면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한다? 겁 줘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여기 주어 나왔죠. 사자의 강한 스멜, 냄새가요. 자, 그리고 나서 it is a natural way. to 나왔으니까 여기 한번 끊어 봐야지. it is 주어 동사 나왔네. it is 그다음 a natural way 뭐예요? 자연스러운 방법이래요. 자, 어떤 자연스러운 방법이냐면 몰라. 자연스러운 방법이 지금 뭐야?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죠. to 이하의 내용이 지금 이 way를 꾸며 줄 거예요. 어떤 방법인데 to protect their plants. 아하, protect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호할까요? Their plants. 식물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식물들을 보호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래요. 우리가 식물들을 보호할 때막 농약 막 뿌리고 이런 인위적인 거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놓으면 된다? 이 사자의 푹 뭐예요? 사자의 배설물을 우리가 놓으면 이 강한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The circus, 그 서커스는요, is now. 자, 주어 찾았고요. is now planning. 뭐 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어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어요? to 나왔으니까 나 to 앞에서 끊어야지. 왜냐면 to 뒤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뭔가 해석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끊어 가볼게요. 주어, 왜냐면 그리고 앞에 동사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the circus is now planning.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면요. to sell tiger's poop to. to 여기서 이 to는 뭐뭐 또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또 판대요? 바로 tiger's poop. 이제는 호랑이의 배설물을 이제 팔기로 계획하고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서커스가요. 사람들이 잘안 와가지고 돈을 잘못 벌었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Having a hard time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그게 바로 뭐다? 사자의 배설물을 파는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건 무엇이다? 1번, 서커스에서 맹수들의 역할. 2번, 서커스의 독특한 생존 전략. 3번째,
독일의 유명한 서커스 공연. 정답은 바로 독특한 생존 전략이었죠. 사자의 배설물을 파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질문부터 해석해야겠죠. Why do gardeners and farmers buy?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자, 앞에 이 주어가 왜이 사자의 배설물을 살까요? 왜 산다 그랬어요? To protect their plant.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의 양분으로 쓰려고, 서커스를 도와주기 위해 뭐였어요? 바로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번이었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정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진행형의 형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어의 비동사의 현재형 다음에 동사 ing 형태 잘 알아두세요. 친구들,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우리 잘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다채로운 문법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들어 봤고요. 오늘 일반 동사의 의문문까지만 배우면 일반 동사는 다 끝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드렸던 열공도장 챌린지 바로 I don't like 라는 문장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I don't like hot weather 이라고 하면 나는 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도 한번 자유롭게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좀 재미있는 질문을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문문을 배우는 만큼 일반 동사의 의문문 형태에 맞춰서 질문을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요. 호불호가 갈리는 질문을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 먼저 Do you like mint chocolate? 여러분은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시나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요, 이 파인애플 피자라는 게 있어요. 피자 위에 파인애플이 있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Do you like pineapple pizza? 이 두 가지 답에 대해서 오늘 배울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선생님의 취향도 다음 시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 한번 배우러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부정문 만들 때 그냥 not을 붙이지 않았고 어떤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다 했죠? 바로 do나 no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치.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do와 not 없이는 만들 수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만드는 이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do와 not의 도움을 받습니다. 한번 볼게요. I'll read comics. 나는 만화책을 읽어라는 문장인데요. 이제 너는 만화책을 읽니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너는이라고 하면요, you라고 써주면 되죠. 주어를 you라고 쓰는데 주어 앞에다가 우리 do를 붙입니다. 그래서 do you read comics?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너는 만화책을 읽니라는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요, do를 써주고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주는구나. 자, 그 다음에 보면 she rides a bike. 그녀는 자전거를 탄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녀는 자전거를 타니 라는 의문문, 이번에는 does를 써주죠. Does she ride a bike? 자, 왜 첫 번째 의문문은 do를 써주고 두 번째에서는 does를 써줄까요?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지금 주어에 맞춰서 우리 she에는요 not을 써주고 you에는 do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의문문을 쓸 때도 주어에 맞춰서 do나 not을 쓰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동사와 달리 일반 동사는 혼자 의문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비동사는요, 그냥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가면 됐죠. 하지만 일반 동사는 이 do와 does의 도움을 받는구나. 자, 그래서 do 또는 does를 문장 앞에다가 쓰죠. 주어 앞에다가 쓰고요, 제일 끝에는

아무튼 1인칭, 2인칭, 그리고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자, 일단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기 때문에 두로 시작을 해주죠. 그래서 두를 맨 먼저 앞에다가 붙이면 되는 겁니다. 두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자, 두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대로 의문문을 써 준다. 그 뒤에는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도 있고 없는 동사들도 있는데요. 뒤에 이렇게 목적어 등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spiders, 거미를 좋아하니라는 질문, Do you like spiders?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들은 혹시 질문이 있니? 라고 하면 Do they have any questions? 등과 같이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로 만드는 의문문이었고요. 자, 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저녁 식사 후에 후식을 먹니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after이라고 하면 뭐뭐 후에라는 전치사예요. 너는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니? 일단 주어를 보니까 you, 너라는 주어가 나와요. 그럼 앞에 뭘 써준다? 두를 써주죠. 자, 그리고 먹다라는 동사 어떻게 쓸까요? eat를 쓰면 됩니다. Do you eat dessert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후식을 먹니?이고요. 그 다음 예문,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주어를 보니까 they, 그들이라는 주어가 나오죠? they 앞에는 둘을 써준다. 그래서 do they, 그리고 필요하니라는 질문, need라는 동사 쓰겠습니다. need는 필요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do they need our help?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 라는 예문 완성됐습니다. 자, 둘을 활용한 의문문은요. 두 주어,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1으로 가서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고 yes나 no의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 확인하냐? 내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솔직하게 yes랑 no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Do you use your own shopping bags? 자, 너는요, 너만의 쇼핑백을 사용하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게에 가서 매번 일회용 쇼핑백을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가방을 들고 다니니라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yes,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yes에다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2번. Do you sort glass, paper, plastic bottles and cans? 자, 여기서 sort라는 좀 어려운 동사가 나옵니다. sort는요, 분류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당신은요, 병, 종이, 플라스틱 병과, 유리, 종이, 플라스틱 병, 그리고 캔을 분류를 하나요? 즉, 분리수거를 잘 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선생님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합니다. 네, yes에 체크를 해볼게요. 자, 3번을 한번 가볼까요? Do you use both sides of a sheet of paper? 자, both sides라고 하면요. 양면이라는 뜻이에요, 양면. 자, 양면인데요. 무엇의 양면이냐? A sheet of paper. 이거 우리가 예전에 봤던 표현이죠? 종이 한 장. 아, 그래서 종이 한 장에 양면을 다 쓰나요? 라는 질문인데, 선생님 쓰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종이는 비싸고 아까우니까. 자, 4번입니다. Do you pick up trash on the street? 자, pick up은 무슨 뜻이냐? 줍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시나요?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그 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학교에서 보이는 쓰레기는 줍지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까지는 줍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양심적으로 노우에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Do you take showers instead of baths? 자, instead of가 무슨 뜻이냐? 뭐뭐 대신이란 뜻이에요. 그럼 당신은요, bath, 목욕 대신에 샤워를 하나요? 우리가 목욕을 하면 물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치? 사실, 선생님은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욕조가 없습니다, 집에. 네, 그래서 강제로, 네, yes, 샤워를 한다. 자, 6번은요, do you turn off the tap? turn off라고 하면 무엇을 끄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the tap이라고 하면 수도꼭지란 뜻이나 수도꼭지를 끄다는 조금 어색한가요? 수도꼭지를 잠그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when you

brush your teeth. 양치를 할 때, 그러니까 양치를 할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고 수도꼭지를 잘 잠그나요? 이거는 너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Yes. 선생님은 그렇게 잘 하고요. 마지막 질문. Do you turn off? 아까 turn off, 끄다라고 했죠? 당신은 turn off the light. 불을 잘 끄시나요? When you leave a room. 방을 떠날 때, 내가 방에 있지 않을 때 불을 잘 끄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Yes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Yes가 5개에서 7개면 You're so green. 여기서 green은 초록색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너는 정말 친환경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정말 친환경적이십니다. 선생님, 지금 Yes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여기 해당이 됩니다. 혹시 2개에서 4개가 나온 친구들은요, You're doing well. 뭐, 적당히 잘하고 있고요. 0개에서 1개면 you need to be more green. 좀더 친환경적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yes, no 체크 표시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우리 의문문을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 1번을 보니까 당신은 하루에 세 끼를 먹나요? 라는 질문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너. 당신, you라는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do를 써주면 되겠다. 그쵸? 자, do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do you 하고 eat. 당신은 먹나요? 무엇을? 아, three meals. 세 끼를. 자, 언제요? 하루에. 그러면 a day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Do you eat three meals a day? 하루에 세 끼를 먹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2번을 가보니까, 자, 준수엔 준하가, 주하가 나옵니다. 근데 둘이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아, 서로를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준수와 주하가 주어면 둘을 써주면 되겠죠?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do, 준수 and 주하. 그 다음에 좋아하다. lik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누구를요? each other. 서로를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ach other까지 쓰면 do 준수 and 주아 like each other. 준수와 주아는 서로를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the animals가 되어 동물들은 In the zoo, 동물원에 사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다. 자, 그러면요, 동물들이라는 복수주어 나옵니다. 둘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Do the animals. 그리고 살다라는 동사. 여기 live 나와 있죠? live, 사나요? 어디에? In the zoo, 동물원에. 네. 자, 4번으로 가봅시다. 지금 my mom, 그리고 I, 나가 나오는데요. Look like가 무슨 뜻이냐? 무엇을 닮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내가 내 엄마와 닮았니? 라는 질문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나가 주어가 돼야겠죠? 자, do를 쓰고 그 다음에 I라는 주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do I? 그 다음에 닮다, look like. 자, 누구를 닮았냐고 물어보죠? 내 엄마를, 그래서 Do I look like my mom?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다 주어에 맞춰서 어떤 조동사를 활용한 의문문 만들어봤죠? 네, 지금 다 둘을 활용해서 우리 의문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하고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왔습니다. 방금까지 우리 둘을 활용해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does를 활용한 질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주어 앞에 뭘 써준다? does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요, 동사는요. 네, 여전히 이 동사 원형을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표가 있는데요. 지금 다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래서 뭘로 질문을 시작한다? Does로 시작합니다. 자, does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오죠. 여기 보면
he, she, it 그리고 단수 명사 등의 3인칭 단수 명사 주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명사는 변형 없이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필요한 나머지 말들을 적고 물음표를 써주면 되겠죠. 자, 예시로 한번 보면, Does he, 그가요, ask a question, 질문을 하나요? 라는 의문문을 만들어 볼수 있겠고요. Does she, 그녀는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두 친구가 하는 대화문을 한번 볼게요. Does he play sports after school? 자, 무슨 질문인가 하고 봤더니 그라는 주어가 그가 방과 후에 운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he라는 주어가 나오니까 앞에 does를 써주고요. play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죠. 자, 대답을 한번 볼게요. No, he doesn't. 자, 지금 대답을 어떻게 써요? 일단 그라고 물어보니까 다시 그라고 주어를 써주고, 근데 그는 방과 후에 운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정문의 형태로 No, he doesn't.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does로 질문하니까 대답은요. doesn't로 한거 보이죠? 우리 이거 대답하는 거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He studies. 그는요, 공부를 하거나 or reads books. 책을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문문에 대한 긍정, 부정의 대답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보면요. 지금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인 경우에 우리 어떻게 질문하냐? 다 두로 의문문을 써줍니다. 자, do I 라고 질문을 하면요. 나는 이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대답은요. 응,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yes, you do. 그치. 너를 지칭하면서 yes, you do. 또는요. 부정일 땐 No, you don't 라고 합니다. 긍정일 땐 그냥 do를 써주고 부정일 땐 do not을 축약해서 don't 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o you 라고 할때 너는 또는 너희들은 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대답은요. Yes 하고 I, 나 또는 우리들은 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yes, I 또는 we do. 부정의 대답은 no, I, we don't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do they. 그들은, 그것들은 이라고 우리가 의문문을 써주면요. 대답은요. 똑같이 they라고 지칭하죠. Yes, they do. No, they don't. 이렇게 우리가 긍정의 대답, 부정의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요. does를 써주고 그대로 대답도 does, does not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자, does he, she 또는 it. 그리고 does 단수 명사가 나오면요. Yes, he, she, it does. 긍정의 대답, 부정일 때는요. No, he, she, it doesn't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아, 지금 의문문 앞에 do not does가 써주면은 그대로 대답할 때도 do not does, do not does not으로 대답을 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당신은 반려동물을 기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기르다라고 할때 여러 가지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요. 보통 우리가 have라는 동사를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you라는 주어에 맞춰서요. do를 써줍니다. Do you have pets? 이렇게 하면 당신은 반려동물을 기르나요? 라는 질문이 되죠. 자,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의 대답을 해볼 거예요. 일단 당신은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대답을요. 나는 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no, I. 그리고 지금 do로 질문하잖아. 그대로 do, not. 합쳐서 don't라고 써주면 되겠죠. No, I don't. 이렇게요. 자, 그 아래에 보니까 그 제과점에 치즈케이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일단 주어를 보니까 the bakery, 그 제과점.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does를 써주면 되겠죠. Does the bakery 하고 치즈케이크가 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쓸수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have라는 동사를 써요. 이 have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요. 위의 맥락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다란 뜻이고 여기서는 치즈케이크를 보유하다. 치즈케이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oes the bakery Half cheesecake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제과점에 치즈케이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대답을 보니까 네,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과점이라는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 네, it. 그냥 그것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Yes, it. 그리고 does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긍정의 대답, 부정의 대답 써보는 연습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 연습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강아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 강아지 이름이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리는 뭐 눈이 크나요? 꼬리가 기나요? 등등의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변에 따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보니까 Does Bori have a long tail? 보리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나요? Yes, he does. 그렇대요. 그러면 꼬리를 길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보리는 큰 눈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 일단 보리라는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옵니다. 다 does로 일단 의문문을 시작해주면 되겠죠. 큰 눈이 있나요? Yes, he does. 오, 눈이 크대요. 자, 그러면 눈을 크게 그려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이거 눈 괜찮아요? 눈처럼 보이나요? 네.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큰 눈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보리는요, big ears, 큰 귀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 자, does Bori? 그리고 have big ears.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no, he doesn't. 그렇지 않대요. 귀가 작네요. 자, 그러면 작은 귀.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네, 귀가 작습니다. 그쵸? 자, 3번 질문. A big mouth. 보리는요, 큰 입을 가지고 있나요? 자, 그러면 does Bori have a big mouth? 자, 대답을 보니까 no, he doesn't.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보리는요, 입이 작아요. 자, 강아지처럼 생겼나요? 네. 자, 여러분이 좀더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러분이 그림을 완성해 보시면 돼요.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볼게요. 1번 질문을 보니까 Does Jenny like tennis? 제니는 테니스를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보니까 좋아하네요. 그러면 yes 하고요. 대명사 주어를 써주면 됩니다. Jenny라는 명사를 우리가 어떤 대명사로 써줄까요? Jenny는 여자 이름이거든요. She, 그녀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Yes, she does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Does Jenny like baseball? 자, 야구를 좋아하나요? 근데 보니까 야구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no, 부정문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she를 써주고 does 뒤에 not을 붙여서 no, she doesn't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4번 볼게요. 자, 3번은요. Does Chris? Chris는 like basketball. 농구를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Chris는 농구를 좋아하네요. 자, Chris라는 이름은 남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he라고 지칭하면 되겠죠. Yes, he does.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유리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유리는요, like baseball. 야구를 좋아하나요? 유리는 야구를, 좋아하네요. 유리는요, 여자 이름이죠. 그래서 yes, she does.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2번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장으로 가서 grammar in real life 볼게요. 되게 재밌는 게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스무고개라는 게임이 나오는데요. 해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네. 뭐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무고개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20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또는 사물이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맞춰보면 돼요. 자, 1번, A의 질문을 볼게요. Is this a girl or a boy? 자, 소녀인가요? 소년인가요? 라고 하니까 It's a girl, 소녀입니다. 라네요. 자, 소녀면은 일단 소녀는 지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Does she have purple hair? 보라색 머리를 가지고 있나요? No, she doesn't.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보라색 머리를 갖고 있는 맨디도 후보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이어서 Does she read many books? 그녀는 책을 많이 읽나요? Yes, she does.
Now I got it. 이제 알겠다. The answer is 답은 누구일까요?

0: 오, 여기 있잖아. 책을 많이 읽는 이 소녀 앨리슨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the answer is 앨리슨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그림과 일치하도록 다음 대화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는요, half brown hair. 머리가 갈색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써주면 되는데, 매트라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does Matt로 질문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 Does Betty have short hair? 베티는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나요? 머리를 묶고 있는 걸 보니까 꽤긴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답을 해줄게요. 자, no. 그리고 베리는 소녀이니까 she. 그 다음 부정문 doesn't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Grammar in Real Life 2번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 통해서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강의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뭘 배웠냐, 오늘? 일반 동사로 질문을 만드는 방법, 일반 동사의 의문문 배워봤습니다. 자, 의문문 쓰는 형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일단, 주어 앞에 우리 어떤 조동사를 써준다? do랑 does를 써준다. do나 does로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부정문도 우리 do와 does의 도움을 받았죠. 자, 이거 다음에 뭘 써준다? 주어를 써줍니다. do, does, 주어. 그리고 뒤에는 동사를 써주죠. 동사는요? 동사 원형으로. 자,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대답을 하는 연습도 해봤는데요. 먼저 긍정의 대답은요? yes. 그 다음에 대명사 주어를 써주죠. 자, 대명사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에 맞춰가지고 does 또는 do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긍정의 대답을 할수 있었고요. 자, 부정의 대답은요. 자, no를 써주고, 마찬가지로 대명사 주어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do랑 does를 써주는데 뒤에 뭘 붙인다? 부정의 대답이니까 not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do 또는 does not.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두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가지고 왔죠. 먼저 1번은 Do you like mint chocolate? 여러분이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트 초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2번 Do you like pineapple pizza? 파인애플 피자는 피자 위에 이제 파인애플이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체 이 파인애플과 피자 정말 이상한 조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솔직한 대답을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으로 해주시면요. 선생님이 확인하고 응원의 댓글 남겨드릴게요. 선생님이 민트 초코 그리고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는지 그 대답도 다음 강의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벌써 일반 동사까지 동사를 다 끝냈어요. 예전에 우리 동사 배울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동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어렵고 중요한 동사를, 비동사, 일반 동사를 우리 지금 다 끝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스스로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최고의 칭찬은, 물론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해드리지만, 최고의 칭찬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해줘야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마친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스스로, 아, 나참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많이 많이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다음에 봐요. 안녕.
1: Hey,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7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우리 이제 문법상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시제를 지금 공부해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단순 시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삼시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진행 시제가 되겠어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 삼시제로 이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설명이 다 가능했다면 진행 삼시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시제는 무조건 곱하기 3이라고 했죠, 제가? 현재가 있으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으니까 진행 시제도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기본 삼시제로 뭔가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 시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컨셉, 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어떤 때 단순 현재 시제를 쓰고 어떤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쓰는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 자 오늘 공부할 순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시제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진행, 과거진행, 미래진행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신 내용들 소화를 잘 하셨는지 퀴즈로 점검하는 과정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현재진행부터 좀 해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현재 시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단순 현재 시제는 여기가 지금 now라고 했을 때 자 동작 동사가 훨씬 많으니까 동작 동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반복돼 왔고 이 일이 미래까지도 반복되는 경우 이런 규칙적 반복의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바로 과학적 사실,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기 안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100도에 안 끓었고 미래에는 안 끓을 거다가 아니고 고정불변의 이거는 과학적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현재 시제를, 단순 현재 시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다 보니까 나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라고 하는 진짜 now에 발생하는 어떤 now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동작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바로 진행 시제가 태어났습니다. 자, 진행 시제는 여러분들 당연히 어때요? 자, 그렇죠. 진행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가 진행 상황을 표현을 못 하니까. 자, 그런데 표현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ing의 원래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ing는 분사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뭘 붙였어요? 시제를 나타내는 자, 비동사를 붙였어요. am, are, is 이런 걸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행 시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자, 이제 재미난 건 뭐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동작 동사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동사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니까 일단 동작 동사로만 범위를 좁혀서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 지금 현재 뭐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자, 그러면 요거를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좀 해볼 텐데요.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를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I'm eating breakfast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ow가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먹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는 진행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래쪽을 보시면 어때요? I always eat breakf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아침을 먹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내가 항상 아침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데 이거는 과거로부터 자, 미래까지 반복되는 그런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은 아니에요. 요게 바로 느낌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진행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좀 한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동작 동사만 얘기하고 상태 동사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어떤 이슈들일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들도 있다고 했고, 일부 상태 동사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진행형이 없어요? 왜 도대체 설명 안 해주세요? 자, 이런 여러분들 충분한 저에게 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상태 동사는 진행 시제가 없는 것이 맞아요. 네. 왜 그렇죠? 바로 상태 동사는 현재 동사를 쓰면,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시제로 쓰잖아요. 문장을 현재 시제로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지금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진행 시제로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상태 동사는 현재 진행 시제 없음이라고 제가 안 했고, 없었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현재 시제를 쓰면 그것이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진행 시제로 쓸 필요는 없지만, 현대는 말이죠. 현대 영어에서는 일부의 예외들만 못 쓰고 대부분 상태 동사의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의미도 어때요? 현재 시제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 관련된 이슈로 첫 번째 배우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요런 내용도 예문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증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My brother Albert lives in Vancouver. 제 동생 알버트가 실제로 밴쿠버에 살거든요, 이 친구가.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lives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live는 상태 동사죠. 밴쿠버에 지금 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my brother Albert is living in Vancouver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설명의 자, 함정은 뭐죠?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의미가 똑같다. 그러면 뭐가 궁금해져요? 그 일부의 예외가 누굴까요?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궁금하셔야 해요. 자, 걔네들이 누군가요? 바로 이런 동사들입니다. 일부의 예외적인 상태 동사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have부터 시작해서 like까지. 자, 동작이 죄다 없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은 제가 옆에다 한국말로 뜻을 써드렸어요. possess라고 하는 단어는 have와 똑같은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런 것이고요. belong 이런 단어도 있죠. belong이라고 하면 자, 이것은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belong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belong to a의 형식으로 자, 부사적 수식어가 to a로 자주 들어와요.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동사들은 어떻다? 전통적인 그런 관점, 전통적인 그런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태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면 지금을 나타내니까 진행형으로 쓸 필요가 없다가 전통적 입장이었거든요. 그거를 고스란히 현대형어까지 유지하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러분들 뭘로 외워두셔야 돼요?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빨간

색이 하나 있네요. 자, 저 include는 어때요? include는 학교 문법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예, include는 진행형으로 쓸수 없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특히 spoken English에서, 어때요? 이거는 진행형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파란색이 되기도 하고 파란색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빨간색으로 좀 써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저거를 왜 여러분께 알려드렸냐면, 사실 include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는 어떻게 된다? 바뀔 수도 있다. 자, include는 전통적인 단어였어요. 진행형으로 못 쓰는. 그러나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이 include는 이제 진행형으로 쓰는 그런 동사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 표준어 발음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 이거는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자장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어의 3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 서울의 중산층 사람들이 쓰는 게 표준어라고 하던데, 맞죠? 예. 짜장면이라고 하도 사람들이 쓰니까 자장면도 표준어로 오케이, 짜장면도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언어가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자, 좀 번거롭더라도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썼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수업 영어에서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좀 한번 따져보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allery. gallery는 이제 화랑이죠. 그림을 전시하거나 조각품을 전시하는 화랑입니다. 자, possesses is posses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number of는 many의 뜻을 가진 수거라 그랬죠? 많은 무엇입니까? 자, artist early wor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술가의 초기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possess는 보자마자 이제 뜻보다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진행형으로 쓰면 안 돼.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사실 원어민들은 어때요? 이게 되게 어색해요. is possessing이라고 하는 저 표현 자체가 어우 어색해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은 없으니까 이제 외워서 일단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possesses로 이렇게 쓰시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상태 동사의 현재 진행 이야기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MR is plus ING로 동작 동사의 현재 진행을 표시한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태 동사도 현재 진행 시제로 쓸수 있더라. 자, 그런데 상태 동사의 현재 진행 시제는 어때요? 단순 현재 시제와 같더라. 이것이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진행 시제와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now와 currently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 동작 동사의 현재, 자, 시제와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I'm eating breakfast now. 자, 상태 동사의 현재 시제와 자주 쓰이는 표현들은 뭐가 있겠어요? 똑같죠. I really want it now.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것을 정말로 원해. 지금 원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변동사항이 없이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될 대목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또 종합 과정에서 자,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작 동사의 현재 진행 시제는 아니, 지금을 관통하고 있는 진행 중인 동작이 아니고요. 이거 미래를 표현할 때도 쓴대요. 가까운 미래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래 시제의 단서가 주어졌거든요. tomorrow 이렇게. 그런데 답을 쓰려고 봤더니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현재 진행 시제를 정답으로 고르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를 요 예문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My mother is coming. 어머니께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시카고로부터.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brother네요. My brother is coming from Chicago.

자, 내 동생이 시카고로부터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 중이면 지금이어야 되는데 tomorrow가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쓸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니, 걔가 오고 있다고 그러면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끝까지 온건 아니죠. 따라서 곧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도착 중이라고. 그럼 도착 중이면 어때요? 도착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곧 도착할 거야. 요렇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처음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언어가 점점 쓰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만 쓰다가, 어때요? 뭐, tomorrow 정도에도 충분히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런 내용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의 특별 용법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현재 진행 시제가 사실은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데, 뭐 상태 동사의 진행이라든가 혹은 진행 시제의 특별 용법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할 만한, 우리가 좀 강의하고 논의하고 따져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 잘 해두시기를 바래요. 과거 진행 시제입니다. 자, 과거 진행 시제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과거로 옮겨놓은 거예요. 과거에 진행 중인 동작이나 사건을 표현한다. 비동사를 당연히 여러분도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죠. were나, 자, was를 써서 ing를 쓰시면 되고요. She was walking. 그 여자가 걷고 있는 중이었다. 어디로? 그 건물을 향해서 건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점은요. 어저께 5시에 요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요런 느낌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거 진행 같은 경우에는 뭐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래 진행은 또 당연히 특정한 미래 시점에 관통 중인 동작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자, 표현 방식은 어떨까요? 비동사를 미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will be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 요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미래 진행 시제를 여러분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진행 시제를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3분의 1씩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의 활용적 측면에서 보면 미래 진행 시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특정한 미래 시점에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거의 안 쓰죠. 그래서 활용도는 굉장히 낮은 표현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멋부려가지고 구어체에서 미래 진행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학교 문법에서도 그냥 미래 진행을 쓰고 단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다. 자, 예문으로 확인하시면요. They will be analyzing. 그들은 분석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무엇을? 바로 더 피드백을 내일 아침 몇 시에 분석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라고 하는 진행 상태를 굳이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분석할 거야라고 그냥 미래형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퀴즈로 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가 아닌 게 뭐냐? 현재 진행 시제는 앞쪽에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C. 진행형 시제로 쓸수 없는 상태 동사가 누굽니까? 자, 죄송합니다. 진행형 시제로 쓸수 있는 상태 동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진행형 동사로 쓰는 거 누구 있어요? 바로 think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진행형으로 못 쓴다라고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잊어버리셔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향후에 복습 과정에서 잘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시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아, 바로 현재 진행 시제를 가까운 미래 표현에 쓸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 3번으로 정답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퀴즈까지 종료하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시제와 그 특별 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꼼꼼하게 복습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포인트들 정리 잘 하셔서 내일과 모레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볼게요. 자, 안녕!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보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영어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영어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어휘들과 문법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주 가볍고 재미있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 이라는 책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유니콘과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원래 회전목마에 있던 그런 동물들이죠. 여행을 떠난 것 같은데요. 과연 어디로 떠났을까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런데 또 약간의 문제도 생겼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불특정 명사는 앞이 아니라 어디서요? 뒤에서 수식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과 반대의 예시들까지 제가 준비해 두었으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펼치기 전에 음원을 들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1: Apollo visited the Great Sphinx. He stood and gazed at it for quite a while. Hmm, he said, I wish I could ask my friends what they make of you. Next, Apollo decided he wanted to cool down. He flew further south and came to some grand waterfalls. This is so pretty, said Apollo. I wish I could show the children at the fair. For the first time, Apollo felt a little lonely. It was nearly nighttime, so Apollo looked for somewhere quiet to rest. He found a small village. Children were playing together as the sun was going down. Apollo saw a boy and a girl holding hands as they looked up at the Milky Way. He wondered what they were saying to each other.
0: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ollo visited the Great Sphinx. 아폴로는 visit 뭐죠? 방문하다이죠. 아폴로는 방문했습니다. 어디를 방문했냐면 The Great Sphinx.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나라에 있는 이런 조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집트에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 보면 스핑크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The Great Sphin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스핑크스를 방문했습니다. He stood. 그는 거기에 서서 and gazed at it. Gaze at이라는 것은 바로 응시하다. 쳐다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죠.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서서 쳐다보았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The Great Sphinx가 되겠죠. 그 스핑크스를 쳐다보았습니다. For quite a while, 잠시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잠시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He said,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I wish I could ask my friends what they make of you. I wish, 나는 바란다. I could ask.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Wish는 바란다, 뭐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을 것 같냐면 I could ask my friend,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 What they make of you, 그들이, 즉 내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make of

0: 러브는 무언가를 어떻게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크가 만들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친구들은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핑크스를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나도 지금 여기에 나라는 것은 아폴로가 되겠죠. 아폴로가 생각해, 아, 뭔가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라면, 아, 친구들도 이 스핑크스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Next. 그리고 그 다음에 아폴로 decided he wanted to cool down. 그리고 나서 아폴로는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He wanted to cool down. 그는 뭐 하고 싶다고요? 더위를 식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더위를 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집트. 이집트는 보통 덥습니까? 춥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보통 기후입니까? 이집트에 가면 사막도 많죠. 그래서 아주 더운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폴로가 이집트에 있으니까, 너무 더운데? 아, 이제 좀 시원한 데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Apollo decided he wanted to cool down 이라는 그런 문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He flew. 그는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further south. further 이라는 것은 더 멀리, far의 비교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더 멀리 있는 남쪽으로 날아갔고요. and came to some grand waterfalls.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some 어떤 grand waterfalls. grand라는 것은 우리 피아노를 칠 때도 가정에 있는 그냥 피아노도 있지만 혹은 키보드 건반도 있지만 혹은 우리 이렇게 연주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아 피아노의 그 두께가 엄청 저의 키보다 더긴 그런 피아노를 바로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랜드라는 것은 웅장한, 거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웅장한, 거대한 폭포에 갔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is is so pretty, said Apollo. 또 아폴로가 생각하죠. 와, 여기 참 예쁘다. 이 장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I wish I could show the children at the fair.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뭐 하면 좋겠다. I wish, 나는 바란다. 뭐 하면 좋겠냐 하면 I could show the children at the fair. Fair이라는 것은 저번에 나왔었죠. 유원지나 축제를 의미합니다. 축제에 있는 혹은 그 유원지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읽어보고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pollo felt a little lonely.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Apollo는 felt, 느꼈습니다. A little, 약간 lonely, 아, 좀 외로운데 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Apollo가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원래 Apollo는 그 회전목마에 있던 동물이었지만 지금 어떤 요정이 나타나서 그 먼지가루를 뿌려서 여러 나라로 이동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동물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행을 다니고 있죠. 그래서 각자 다 어딘가를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폴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게 내가 원하던 곳인데 거기 가니까 아이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 또 스핑크스에 가니까 이거 내 친구들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무언가 원하는 것은 같지만 이 느낌 아,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면서 마지막 문장.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pollo felt a little lonely. 좀 외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친구들도 여기에 함께 올 수가 있을까요? 혹은 또 다른 무언가를 함께할 날이 다시 올까요? 여기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ollo visited the Great Sphinx. He stood and gazed at it for quite a while. He said, I wish I could ask my friends what they make of you. Next, Apollo decided he wanted to cool down. He flew further south and came to some grand waterfalls. This is so pretty, said Apollo. I wish I could show the children at the fair. For the first time, Apollo felt a little lonely.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It was nearly night time. 거의 밤이었습니다. Nearly라는 것은 거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밤 시간이었다. 밤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So Apollo looked for somewhere quiet to rest. 그래서 아폴로는 look for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보는 것이에요. Look for 뭔가 for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look for이라는 것은 뭔가를 위해서 보는 거니까 찾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대열쇠 어디 갔지? 휴대폰 어디 갔지? 이렇게 막 찾는 거 있잖아. 여기 있나? 이렇게 찾는 거. 뭔가를 위해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두 단어를 합쳤을 때 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폴로는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냐면 somewhere, 어딘가, quiet, 어딘가 조용한, 조용한 어딘가. 뭐 하려고요? 쉬려고 조용한 어딘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He found a small village. 그는, 아폴로는 찾았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a small village.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Children were playing together as the sun was going down. 그 작은 마을, 여기 있는 이 마을은 아폴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처음으로 발견한 그런 마을이 되겠죠. 아폴로가 쉬기 위해서 발견한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어요. 뭐할 때요? 여기 있는 as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hile이나 when과 유사한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면 작문할 때 when을 많이 쓰거든요. when, 뭐뭐 할 때.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을 주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hile이라든가 어떨 때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as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할 때요? 뭐 하는 동안에 the sun was going down. 해가 서르르르 지고 있을 때, 해가 지려고 할 때, 해가 지는 동안에 아이들이 그 마을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서서히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아폴로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고요? 아, 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유원지에 오는 그런 아이들도 떠올릴 것이고요. 또한 또 다른 친구들도 떠올리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여기 있는 somewhere에 제가 밑줄을 쳐두었죠. 이 명사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특이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중학생들에게는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불특정 명사 뒤에는, 명사는 뒤에서 꾸미자, 뒤에서 수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아, 하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 tall building. 아주 큰, 키가 큰, 높이가 높은 빌딩이에요. 우리 빌딩이라는 것은, 빌딩이죠. 빌딩이라는 것은 특정한 명사예요. 불특정한 명사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에 빌딩이 있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빌딩이라는 그 모습을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An old book. book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에 there's a book. 여기에 책이 있어라고 하면, 아, 모두 다 떠올리는 책은 다르지만 종이로 되어 있는 무언가 안에 글자가 적혀 있고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정한 명사입니다. 특정한 명사,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명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그런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A tall building, a building tall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An old book, 오래된 책, 낡은 책이라고 하면은 an old book이지 on a book old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많은 경우에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이게 형용사의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하냐면, 뭔가 thing, 무언가 one, 무언가 where 등, 이거 이외에도 좀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특히 예시로 제가 나열해 드리면, something, nowhere, anything, 이런 표현들은 something이라고 무언가잖아요. 특정이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something이 무언가예요. 그 무언가라고 하면은 그 무언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목을 불특정 명사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불특정 명사라고 이름을 붙여둔 것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아무 것, 아무 데도 아닌 곳, 맞죠? Nowhere, 그 어딘가도 없는 것이죠. Anything, 그 무언가. 그래서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명사들은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special something. 이 표현 맞습니까? 특별한 무언가. 만약에 이 something이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명사였다면은 special something이 맞겠죠. 그러나 something은 무언가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pecial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틀렸습니다. 여기에 X. 크로스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omething special. I want something special. 나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해. 그래서 I want something special. 그래서 something, 이런 불특정 명사는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아,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개 되어 있죠. 무언가, 어떤 유용한 것. 그러면 anything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면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맞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본문에 나왔다시피,
그 무언가 어떤 곳이긴 한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 somewhere quiet, 조용한

어딘가라고 하면은 그 somewhere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quiet somewhere이 아니라 somewhere quiet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래서

0: 뒤에서 수식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서도,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Apollo's a boy. 아폴로는 어떤 소년과 and a girl holding hands. 어떤 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s they looked up at the Milky Way.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looked up, 보긴 보는데 looked up, 이렇게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at the Milky Way. Milky Way라고 하면은 Milky Way, 은하수를 의미합니다. 은하수를 보고 있던 그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He wondered. Wonder이라는 것은 궁금해하는 것이죠. 아폴로는 궁금했습니다. What they were saying to each other. 서로서로 무슨 말을 나누고 있는지, 서로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방금 읽어보았던 것을 들어보고요. 다시 귀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t was nearly nighttime, so Apollo looked for somewhere quiet to rest. He found a small village. Children were playing together as the sun was going down. Apollo saw a boy and a girl holding hands as they looked up at the Milky Way. He wondered what they were saying to each other.
0: 자,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것들을 모아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Gaze at. Gaze at. He stood and gazed at it for quite a while. Further. Further. He flew further south and came to some grand waterfalls. Grand. Grand. It's not a very grand house. Nearly. Nearly. It was nearly nighttime, so Apollo looked for somewhere quiet to rest. As children were playing together as the sun was going down.
0: 자, 오늘의 fun reading tips.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영어 학습법에 대한 조언을 한 가지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잔! 바로바로 영어는 듣고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꼭 사용하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은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런 영어 책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물도 있을 것이고요. 팝송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듣기나 읽기 자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자신문도 당연히 포함해서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사용하도록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BS에서 출시한 그 AI 팽톡이라는 앱도 영어 사용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극제가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쓰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하기 활동들을 좀 곁들여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었다면 가끔은 독후감, 이 book review 같은 것들을 한번 써봐도 참 좋겠죠. 혹은 영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셀프 촬영하면서 이 어떤 책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예를 들자면 이런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0초, 30초로 요약해서 말하기,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활동을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연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영어 실력이 항상 그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옛날 화석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일 것 같기도 합니다. 4,300만 년 전에 살고 있었던 고래가 화석으로 발견되었는데요. 다리가 4개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CEO들의 월급, 그리고 보상이랄까요? 보너스, 어마어마한데요. 이번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장마치 8천억 원이 넘는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요.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고 그리고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Today's Topics에서 담아냈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그렇군요. 이때 discovered는 요거 그렇습니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종의 고대 고래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생물체인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million-year-old fossil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in Egypt. With a length of 3 meters,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and swim in water like crocodiles,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cientists said.
2: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million-year-old fossil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in Egypt. With a length of 3 meters,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and swim in water like crocodiles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cientists sai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은근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단어 표현만 알면 조금 더 쉬워지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Fossil,
2: Fossil,
1: amphibious,
2: Amphibious,
1: predator.
0: 첫 번째 단어는 fossil이란 단어죠. 화석이라고 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단어고요. Fossil fuel이라고 하면 이게 화석 연료라고 해서 석탄과 석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태울 때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가 만들어져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mphibious라고 하는 말인데요. 양서류에 해당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륙 양용이죠. 육지에서도 살고, 그리고 물에도 살고, 육지에서도 돌아다니고, 물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차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Predator, 포식자라고 할때 씁니다. Predator, 보통 이제 짐승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 사람한테 쓰면 요건 대표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를 얘기할 때 Sexual predators라고 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원래 의미대로 쓰였습니다. 자, 어떤 고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 million year old fossil. 여기까지 볼까요? 43 million. 딱 듣는 순간에 4,300만 년딱 나와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고 이걸 또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꾸 숫자를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과학자들은 4,300만 년 전에 살고 있던 뭔가의 화석을 이번에 발견했는데요. 뭐의 화석일까요?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그리고 장소는 in Egyp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동물 종이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근데, 고래예요. 다리는 4개고요. 그리고 뭍에서도 움직일 수 있었고, 바다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양쪽 다 생활이 가능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이 발견된 곳은 이집트였군요. 이한 문장에 사실은 나올 정보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 기사는 그게 이제 활자로 된 데일리 뉴스페이퍼가 됐든 아니면 뉴스를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듣게 되는 이제 그 TV로 나오는 뉴스가 됐든 간에

0: 처음 부분이 항상 중요해요.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거다라고 절대 쓰지 않죠. 먼저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고 살을 붙여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항상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With a length of 3 meters, 길이가 3m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몸무게가 한 600kg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땅에서 걸을 수 있었고요. And swim in water, 물에서 헤엄을 칠 수 있었습니다. Like crocodiles, 악어처럼 말이죠.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cientist said. 그렇습니다. Likely니까 이거는 이제 추정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높은 등급의 포식자 중에 하나라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또 발견돼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million-year-old fossil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in Egypt. With a length of 3 meters,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and swim in water like crocodiles,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cientists said.
2: New species of ancient whale discovered in Egypt. Scientists have discovered a 43-million-year-old fossil of a previously unknown amphibious four-legged whale species in Egypt. With a length of 3 meters, the whale was able to walk on land and swim in water like crocodiles and was likely a top predator, the scientists said.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Tim Cook gets $750 million bon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Tim Cook,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요리하다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자, Tim Cook이라고 하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자그마치 7억 5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750 million 딱 듣는 순간에 7억 5천만 달러.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77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억입니다. 8,770만 원이 아니고. 자,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Tim Cook gets $750 million bonus.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Apple's share price has increased 1,200%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2: Tim Cook gets $750 million bonus.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Apple's share price has increased 1,200%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희망을 꺾으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요. 몇 가지 단어 표현 중요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세 가지 표현 확인합니다.
1: To strike a deal.
2: To strike a deal.
1: To take over.
2: To take over.
1: To take the helm.
2: To take the helm.
0: 첫 번째 표현은 to strike a deal 이란 표현이 되겠는데요. Strike a deal. 보통 우리가 거래를 맺다, 합의를 도출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make a deal 가장 많이 쓰죠. 그죠? Make a deal. 근데 strike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역하시는 것이 strike, 때리다, 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합의를 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Strike a deal. Make a deal. 그리고 심지어는 cut a deal 이란 말도 합의를 자르다가 아니라 합의를 하다, 계약을 하다라고 할 때 make, strike, cut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take over, 인계를 받다, 물려받다, 장악하다,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오늘 문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To take the helm,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죠. 배의 방향키입니다. 배의 방향키는 선장이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take the helm이라고 하면 키를 잡다, 지휘봉을 잡다, 책임을 맡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설명을 해주는 거죠. 팀 쿡이란 인물이 어디에 있고 어떤 직책을 담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에 해당하는 팀 쿡인데요.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이때 다 필요 없고 더만 들으시면 돼요. 더는 보도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청취자도 아는 거잖아요. 정해졌기 때문에 정관사 덥니다. 당연히 애플 하나밖에 안 나왔죠. 바로 애플의 주식 500만 주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IT 기업인 건 누구나 아니까요. 애플 주식 500만 주 이상을 받았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그렇습니다. 애플의 CEO 자리를 10년 동안 이제 10주년이 된 상황입니다. 아, 계약 조건이 10년 있으면 뭐 성적에 따라서 주식을 주겠다라고 한 건데 이번에 성적이 나왔더니 500만 주가 좀 넘게 나온 거예요.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그렇군요. 받자마자 팔았나요? 아, 이번에 받은 500만 주 이상의 주식 가운데 대부분을 팔아서요. 7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7억 5천만 달러 이상에 판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따지면 예, 일단 큰 돈입니다. 8,700억이 좀 넘는데요.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정말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A deal he struck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식을 받은 것이 자신이 맺은 계약의 일부, 다시 말하면 계약사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언제 맺은 계약이냐면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로부터 take over, CEO직을 물려받았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맺었던 CEO 계약의 일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ple share price has increased. 이때 buy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얼마나 올랐다라고 할 때, 이건 선택사항이니까요. 조금 이상합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애플의 주가가 말이죠. 지금까지죠. 현재 완료니까 자그마치 1200%가 올랐습니다.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2011년 애플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직을 맡은 이후로 말입니다. 즉 2011년 애플의 CEO직에 등극한 이래 지금 10년 동안 주가가 1200%, 12배로 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식을 받게 되었고 그 주식을 팔았더니 8,700억이 나오더라. 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사이에 애플 주식이 거의 두 배로 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는 많이 힘들어하지만 또 상당히 많이 기업 가치가 오르고 돈을 번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비대면 학습 플랫폼 같은 경우 그리고 모바일 기기라든가 역시 컴퓨터 부분, 그리고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 부문을 만들고 있는 IT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흑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Tim Cook gets $750 million bonus.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Apple's share price has increased 1,200%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2: Tim Cook gets $750 million bonus. Apple chief executive Tim Cook has received more than 5 million shares in the technology giant as he marks 10 years in the job. He has sold most of the shares for more than $750 million. It is part of a deal he struck when he took over from co-founder Steve Jobs. Apple's share price has increased 1,200% since he took the helm in 2011.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을 가지고 활용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To strike a deal, 거래를 맺다, 합의를 타결하다. 보통 이제 거래를 맺다 할 때 make a deal, cut a deal, strike a deal, 그리고 마무리하다, 도장 찍는 개념으로 seal a deal이란 말도 쓰긴 하는데요. 도장을 찍는 거니까요. 합의를 타결하다 할 때 이제 reach an agreement 혹은 come to an agreement이라고 해서 역시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물론 strike 대신에 reach란 말을 써도 괜찮아요. 도달하는 거니까 뭐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노사는 이제 노조 측하고 사측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달까지 모든 직원들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렇죠? Reach an agreement 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Strike a deal, reach a deal 뭐 다 쓸 수 있겠죠.

0: 노사는 합의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합의 내용이 다음 달까지 모든 직원들 접종 다 해!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Walt Disney has struck a deal with its unions. 이게 끝이에요. 이건 사측이잖아요. 유니언은 뭐예요? Labor Union,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Walt Disney has struck a deal with its unions. 어떤 내용이에요? That will blank all of its workers to be fully vaccinated by next month. 그죠? 이때 by는 기간을 잡는 거니까 다음 달까지 모든 직원들 to be fully vaccinated, 접종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협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받는 것은 union이 아니고요. deal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협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화하다라고 할 때 동사 하나밖에 안 씁니다. 뭘까요? 그렇죠? require라는 동사를 씁니다. That will require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요구하다라는 얘기는 의무화하다라는 얘기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뭔가의 권리를 담을 땐 allow를 쓴다 그랬죠. Allow somebody to do something은 누가 뭐뭐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라는 의미로 쓰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Strike a deal, require to do something. 자,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Walt Disney has struck a deal with its unions that will require all of its workers to be fully vaccinated by next month.
2: Walt Disney has struck a deal with its unions that will require all of its workers to be fully vaccinated by next month.
0: 빙원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Wide pay gap. 그죠? 임금 격차가 크다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임금 격차라고 하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고요. 좀 전에 이제 팀 쿡 애플 CEO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의 CEO 평균 연봉은 1170만 달러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331배에 달합니다. 이게 몇 년 전 자료긴 한데요.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와우 그죠? CEO들의 평균 연봉 근로자 평균 연봉의 331배 자 CEO 평균 연봉이라고 할 때 CEO들의 보상, 보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일단 CEO pay라고 하시거나 com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compensation 하면 뭔가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종류의 보상이 다 여기에 되는 거죠. CEO가 시간과 노력을 갈아넣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compensation입니다. 그래서 pay나 compensation은 포괄적인 의미로 항상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the average yearly compensation for CEOs.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죠? 최고 경영자들의 연평균 보상이니까 전체 연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CEO인가 봤더니 at Fortune 500 US companies. 포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에서의 CEO 평균 연봉인데요. 여기 stands blank 11.7 million dollars. 그죠? 숫자가 얼마다라고 할 때 reach를 쓰거나 stand at. 그죠? 그래서 이것은 stands at 11.7 million dollars. Meaning,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ey are paid 331 times as much as blank working Americans. 그렇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서민들, 일하는 직원들, 근로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Ordinary working Americans.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서민이라고 할 때 ordinary working Koreans.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때 ordinary란 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Extraordinary. 비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이라는 얘기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전체 문장 듣고 정리합니다.
1: Wide pay gap. The average yearly compensation for CEOs at Fortune 500 U.S. companies stands at $11.7 million, meaning they are paid 331 times as much as ordinary working Americans.
2: Wide pay gap. The average yearly compensation for CEOs at Fortune 500 U.S. companies stands at $11.7 million, meaning they are paid 331 times as much as ordinary working Americans.
0: 오늘 봤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Fossil.
2: Fossil.
1: Amphibious.
2: Amphibious.
1: To strike a deal.
2: To strike a deal.
1: To take over.
2: To take over.
1: To take the helm.
2: To take the helm.
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오늘은 21강 문장의 패턴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일형식과 삼형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일형식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고요.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4형식 문장이에요. 4형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건데요. 둘다 목적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간접 목적어라고 하면 어떤 걸 가리키냐면 주어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 간접 목적어입니다. 반면에 직접 목적어는요, 주는 것을 나타내는 말, 즉, 뭐뭐을, 무엇을 해당하는 말이 바로 직접 목적어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수지에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바로 간접 목적어겠죠.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직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거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형식 문장 살펴볼 건데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간접 목적어가 뭐라고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말. 직접 목적어는요, 을을,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The teacher gave them some advice. 이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는 the teacher, 선생님이고요. 동사는 gave, 주었다가 되겠죠. 그 뒤에 them, 그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니까 바로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ome advice, 조언을 주었다라고 하네요. 조언을 Some advice는 직접 목적어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문장이 바로 4형식 문장입니다. 우리 예문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She showed him her pictures.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녀는 주어, showed, 보여주었다, 동사. 그에게 간접 목적어 him이 나왔고요. 무엇을? Her pictures,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문장이에요. 좀더 볼게요. Andrew bought his girlfriend a ring. 주어는 Andrew. Andrew가 주어고요. 동사는 bought. 사주었다. 누구에게? His girlfriend. 그의 여자친구에게요. 무엇을? A ring. 반지 하나를. Andrew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반지 하나를 사주었다. 4형식 문장입니다. 마지막 예문, Mom makes us pizza once a week. Mom이 주어고요. 동사는 makes, 만들어 주신다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us가 간접 목적어죠. 피자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once a week, 이건 뭔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문장 끝에 붙어서 문장을 더 풍부하게,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친구는 아닌데요. 있으면 더욱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 바로 부사어구죠. 그래서 once a week은 부사어구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문장입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한번 우리에게 피자를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 4형식 동사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이 4형식 동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이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다, 건네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동사들이에요.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Give, 주다죠. Give him some money. 그에게 돈을 주다. Give는 4형식 동사입니다. Send, send는 보내다. 보내다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요. Send him an email. 그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다. 4형식으로 씁니다. Lend him some money. Lend는 빌려주다. 빌려주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에게 돈을 빌려주다. 4형식 동사입니다. Make him pizza. 그에게 피자를 만들어주다. 만들어주는 것도 주는 거죠.
자형식 동사고요. Teach him English.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다. Teach도 지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을 주는 거니까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Show him her pictures. 그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다. Show도 사형식이고요. Write him a letter.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쓰다. 쓰다 역시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입니다. Buy him a ring. 그에게 반지 하나를 사주다. 사주다도 사형식 동사고요. Pay him $10. 그에게 10달러를 지불하다. 지불하는 건 돈을 건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ay, 지불하다도 사형식 동사입니다. Ask him a question. 그에게 질문을 하다. Ask도 질문을 건네는 거죠. 그래서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사형식 동사들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렇죠. 주다, 건네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바탕으로 이 단어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A. 다음 문장에서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찾아 우리말로 옮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왔습니다. 그럼 몇 형식이에요? 사형식이에요. 당연히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앞에 주어도 있을 거고요. 우리 이제부터 간접 목적어를 I-O, 직접 목적어를 D-O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이제 같이 찾아볼게요. 1번 George showed Sophia his diary. George는 보여주었다. 누구에게? Sophia에게 무엇을? 그의 일기를.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는 두 개가 나왔는데요. 간접 목적어는 Sophia. 왜요? Sophia에게니까 Sophia가 간접 목적어겠죠. 직접 목적어는 뭔가요? 그의 일기를. His diary가 바로 직접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는 George, 동사는 showed. 간접 목적어 Sophia, 직접 목적어 his diary로 된 사형식 문장이에요. 해석하면 George는 Sophia에게 그의 얘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번도 해볼게요. I lent my sister some money. 주어 동사 나왔고요. 그 뒤에 나의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my sister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뭐예요? 돈을. some money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rent부터 money까지 괄호 묶어주고요. 해석 적어볼게요. 빌려주었다. 내 여동생에게 돈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I bought my sister a fashion magazine. 주어는 I, 동사는 bought. 나는 사주었다. 나는 사주었다 라고만 해서는 문장이 의미가 불완전하죠. 누구한테 무엇을 사줬는지 뒤에 따라 나옵니다. My sister, 내 여동생에게 무엇을? A fashion magazine, 패션 잡지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bought부터 magazine까지 이렇게 괄호 묶어주세요. 해석도 해볼게요. 사주었다. 내 여동생에게 패션 잡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이요. My girlfriend read me a poem. 내 여자친구가 읽어주었다. 나에게 시 한 편을.

주어는 my girlfriend. 자,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동사는 read. 요거는 과거형입니다. 왜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라는 거겠죠? 읽어주었습니다. 나에게. 나에게 me가 바로 간접 목적어고요. 무엇을? 시한 편을 a poem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될까요? read부터, 동사 read부터 직접 목적어 a poem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읽어주었다, 나에게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이요. The teacher sent us an email. 주어는 선생님, the teacher이고요. 동사는 sent, 보냈다, 과거형으로 쓰였죠.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an email.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인 sent부터 직접 목적어인 an email까지 괄호 묶어주고요. 우리 해석해 볼게요. 보냈다, 우리에게 이메일 한 통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셨다. 자, 이어서 6번도 볼게요. This coin brings me good luck. 자,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this coin, 이 동전이죠. 그리고 동사는요, brings, 가져오다입니다. 가져오다. 여러분, 우리 가져오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향성이 있죠.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ring도 사형식 동사입니다. 나에게, 나에게 행운을 가져온다 라고 썼네요. 나에게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행운에 해당하는 good luck, good luck이 직접 목적어겠죠? brings부터 good luck 괄호 묶어주세요. 이제 해석해 볼까요? brings, 가져온다. me, 나에게 good luck, 행운을요. 그래서 가져온다, 나에게 행운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I always tell my parents the truth. 주어는 I, I가 주어져.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은 뭘로 시작해요? 주어, 동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동사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요. 사이에 always라는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사 파트에서 배웠죠? 빈도부사라는 친구죠.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인 tell 앞에 always가 들어가 준 거예요. 나는 항상 말한다. 누구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부모님에게니까 my parents가 간접 목적어고요. 그 뒤에 the truth, 진실을, 진실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직접 목적어 되겠습니다. tell부터 the truth까지 이렇게 괄호 묶어주시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묶어줬고요. 해석해 볼게요. 말한다, 누구에게? 내 부모님에게. 무엇을? 진실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My boss pays me $10 an hour. 주어는 my boss, 내 상사입니다. 동사는요, pays, pays, 지불하다. 지불하는 것도 돈을 건네주는 거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라고 했죠.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10. 10달러를. $10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부터 직접 목적어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n hour. 여기서 an hour은 시간당이라는 뜻이에요. an 대신에 per. per이라는 표현을 써서 per hou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 상사는 나에게 시간당 10달러를 지불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도 적어볼게요. 지불해 준다. 나에게 10달러를. 그 다음 9번입니다. He told his children the importance of family.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그가 주어죠, he. 동사는요, taught. taught은 teach의 과거형입니다. 가르쳤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누구에게? his children.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이 바로 간접 목적어 되겠습니다. 무엇을요? The importance of family.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랍니다. 자, 그래서 동사부터 직접 목적어까지 괄호 묶으면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해석해 볼게요. 가르쳤다. 누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요? 가족의 중요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우리 마지막 가볼게요. 10번. Nancy cooked me a delicious meal last night. 자, Nancy가 주어고요. 동사는 뭐예요? cooked. 요리해 주었다. 요리해 주었다. 이것도 요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에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가 간접 목적어. 무엇을? A delicious meal. 맛있는 식사. 맛있는 한 끼를요. 자, 그러면 동사부터 직접 목적어까지 괄호 묶으면 cooked부터 delicious meal까지가 되겠죠. Last night, 어젯밤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친구, 바로 부사어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부터 해석해 볼게요. 요리해 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A delicious meal.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로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표현이 다 나와 있고요. 우리가 순서에 맞게 적어주는 거예요. 영어 문장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문장의 순서를 잘 적는 문제, 요런 거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우리 1번부터 가볼게요. The teacher. 주어는 이미 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어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일단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자, 표현 중에서 동사 찾아볼까요? gave. 주었다. 동사 자리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표현을 봤더니 us 있고요. lots of homewor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상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주셨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는 목적어 두 개가 나오는 사형식 문장으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적어 두개 중에서 뭘 먼저 적어줘야 될까요?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써야죠. 그래서 us를 gave 뒤에다가 적어주고요. 무엇을? 많은 숙제를, lots of homework, 직접 목적어를 제일 뒤에다가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적어볼게요. The teacher gave us lots of homework.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나왔고요. 마지막에 직접 목적어 lots of homework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어 동사를 먼저 적으세요. 그리고 동사를 봤을 때이 동사가 뒤에 어떤 친구들을 필요로 하더라 의미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The teacher. 자, 주어는 똑같이 선생님이에요. 그다음 동사 찾아볼까요? showed.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가 이번에는 동사입니다. 우리 이 동사도요,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는 동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 볼게요. 우리에게. The result of the test. 시험 결과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The teacher showed us the results of the test. 이렇게 적어주면 끝이에요. 다음 3번. That store. 저 가게. 저 가게가 주어고요. 그 다음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는 sold. 팔았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팔다. 역시 사형식으로 쓰는 동사죠. 다른 표현을 봤더니 그녀에게 her을 동사 뒤에 적어주면 되겠고요. 무엇을? A broken camera. 고장난 카메라를 직접 목적어를 제일 마지막에 써주면 완성입니다. That store sold her a broken camera. 저 가게는 그녀에게 고장난 카메라를 팔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4번. My little sister. 내 어린 여동생이 주어입니다.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는 showed. 보여주었다가 되겠죠. 자,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다. 사형식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우리 어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간접 목적어를 동사 뒤에 적어주고요. Her dolls. 그녀의 인형을.
그녀의 인형을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다.

아가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My little sister showed them her dolls. 내 어린 여동생은 그들에게 그녀의 인형을 보여주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금만 더 해볼게요. 5번. This book. 이 책은. 이 책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 동사는 뭐예요? Shows. Shows. 보여준다. 이번에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foreign cultures, 외국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동사 뒤에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먼저 적고 직접 목적어는 그 뒤에 적는 거예요. This book shows us foreign cultures.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6번, I blank for his birthday. 자, 주어는 I고요. 우리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동사는 boat, 사주었다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었다. 역시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죠. 케빈에게 선물 하나를 사주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주어 동사, 그 다음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인 케빈 먼저 써주고 마지막에 직접 목적어 a present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그 뒤에 for his birthday는요. 예쁘게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어구 되겠습니다. 7번 Jake. Jake가 주어죠. 그 다음 동사는 뭐예요? Jake가 teaches, 가르친다. teaches가 동사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사형식 동사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찾아볼까요? 나에게, me. me가 간접 목적어 되겠고요. 무엇을? funny English expressions. 재미있는 영어 표현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Jake teaches me funny English expressions.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다음 8번입니다.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Gave. 주었다. 주었다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어 두 개 채워볼게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를 동사 뒤에다가 적어주고요. 무엇을? Some trouble. Trouble 하면 골칫거리라는 뜻이죠. 그 수학 문제가 나에게 골칫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math problem gave me some trouble.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쓴다. 이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다음 유형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에마는 그에게 귀여운 인형을 하나 사주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굉장히 큰 힌트가 보입니다. 바로 에게, 을. 이걸 바탕으로 간접 목적어가 뭐고 직접 목적어가 뭔지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주어는요, 는이 붙어있는 에마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동사는 뭐예요? 사주었다. 사주었다 동사 영어로 boat, boat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간접 목적어를 써줘야 되니까 그에게 힘을 먼저 써주고요. 직접 목적어는요. 귀여운 인형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A cute doll.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적어주세요. Emma bought him a cute doll. 주어, 동사. 그 다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적어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2번부터 또 해볼게요. Sarah가 지난주에 나에게 긴 편지 한 통을 써 보냈다. 여러분 우리말로 된 이 부분에서 먼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Sarah가. 가가 붙어 있으니까 Sarah가 주어겠죠. 잘 쓰여 있고요. 동사는요. 동사는 다가 있는 써보냈다, wrote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가 간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는 긴 편지 한 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순을 바꿔서 적어줘야 돼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wrote 먼저 적고요. 간접 목적어인 나에게, me 적은 후에 직접 목적어, 긴 편지 한 통까지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Sarah wrote me a long letter last week. 지난주에 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부사어구입니다. 다음 3번이요. 그는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주어가 뭐예요?

그는 he. 동사는요, 질문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aske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자, 그런데 많은 질문을 했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질문을 하다라고 할 때, asked somebody lots of questions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asked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her, 직접 목적어가 lots of question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4번도 볼게요. 그 아기는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주어가 뭐죠? 그 아기는, 는이 붙은 the baby가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즐거움을 준다래요. 준다. 주다 영어로 give죠. 그쵸? 이건 현재 시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주어가 the baby,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give가 아니라 여기에 s를 붙여서 gives. gives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는 그들에게이니까 them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직접 목적어는 큰 즐거움을이라고 했어요. 큰 즐거움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great pleasure이라고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The baby gives them great pleasure. 요렇게요. 자, 다음 5번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여동생에게 곰 인형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 주어가 뭐예요? 그 여자아이는 the girl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요? 동사는 만들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만들다가 make인데 과거 시제니까 made라고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 이 make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동생에게 곰 인형을 이렇게 적어줬죠. 간접 목적어 먼저 적어야 되겠어요. 여동생에게 her sister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다음 직접 목적어는 곰 인형 하나입니다. a teddy bear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죠. 주어는 the girl, 동사는 made.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her sister, 직접 목적어는 a teddy bear 되겠습니다. 6번.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하나 내주셨다. 주어가 누구예요? 선생님은 the teacher이 주어. 동사는요? 내주셨다예요. 내주셨다. 선생님이 주신 거 give라고 할수 있겠죠? give. 이때 주의할 거. 내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시제는 과거로 써야 되겠어요. gave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쵸? 누구에게?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는 us라고 하면 되겠고요. 직접 목적어는 어려운 과제 하나, a difficult task.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The teacher gave us a difficult task. 다음 7번도 볼까요? 나는 잭에게 나의 차를 $1,000에 팔았다. 주어는 누구예요? 나는 I가 주어죠. 그리고 동사는요? 팔았다. 팔았다 역시 과거형입니다. sell이 팔다인데요. 팔았다니까 sold라고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요? Jack에게. Jack에게가 간접 목적어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요? 나의 차를. 나의 차, my car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이제 빈칸 채워볼게요. I sold 누구에게? Jack에게. Jack 무엇을? 나의 차를, my car.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For $1,000. 요거는 부사어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제시카는 나에게 사랑의 표시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보냈다. 우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어는 누구죠? 제시카는 이라고 했으니까 제시카가 주어. 동사는요, 보냈다입니다. 보내다는 영어로 send인데요. 보냈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야죠. sent라고 해야겠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me 간접 목적어를 sent 뒤에다가 적어주고요. 무엇을? 빨간 장미 한 송이를 a red rose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표시로라고 하는 것은 뒤에 as a sign of love 하고 부사어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Jessica sent me a red ros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형식 문장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퀴즈로 마무리해 볼게요.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Grandma blank. 할머니께서 나에게 선물을 보내셨다. 영어로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형식, 5형식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으로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능 영어사 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따라 정말 격하게 많이 환영하고 싶네. 예, 왜 그럴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이거 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나? 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어법을, 그쵸? 네. 하지만 여러분, 구문이, 어법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어법 코드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사실은 수능이 정말 오래 전부터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그죠? 1학년 문제들도 굉장히 문장이 길게 나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냥 딱딱 의미 단위로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봤을 때는 끊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문, 어법.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비단 이한 문제를 위해서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좀더더 나의 독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단계다.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건 뭐지? 내가 이거 좀 개념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풀다 보면,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누구든 다한 번씩 시도는 할수 있어.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꺾이면서 그냥 꺾인 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한번 구부러져도 그냥 그게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후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선생님이랑 12개의 문제 쭉다 풀면서 총 3강에 걸쳐서 4개씩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강들에 비해서는 훨씬 이 문항수가 적다라는 건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선생님이 좀 콕콕 짚으면서 해석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신 공부를 위해서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해석도 같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구문의 이 문장 구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내가 어법 문제에서 꺾이지 않을 수 있는지, 이걸 토대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법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선생님이 일단 뭐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정말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요것만큼 여러분들 요세 강에 걸쳐서 이거 잘 생각하면서 보자고. 그러면 나중에는 아, 쌤이 이 말이구나라는 걸좀 아실 겁니다. 지금 일단 발문은 여러분들 어법상 틀린 문제죠. 물론 이제 다음 파트 이제 어휘추론 문제인데, 어휘추론과 어법성 판단 문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두 문제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는 이렇게 밑줄 어법. 밑줄 어휘, 1번부터 5번까지의 밑줄 어휘로, 어법으로 나오고, 나머지 하나의 유형은 세트형이라고 해서, 맞아요. 여러분들 가끔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세트형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렇게 A세트, B세트, C세트, 우리 문제 안에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아, 이런 유형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세트형의 문제든 혹은 이렇게 밑줄 어법이든, 발문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의 흐름은 똑같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일단 잘 봐야 된다라는 걸 당부하고 싶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장을 기본적으로 이루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주어와 동사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 이두개다 중요하죠? 주어 문장에서 진짜 주인이 되는 말이니까 주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주어와 동사 가운데서도 특히 이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문법 구조상 여러분들이 꼭 하나는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야 되는 건 누굴까요? 생각해 본적 없는데? 생각해 본적 없을 수 있어.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하지만 명령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엔 주어가 없어. 왜? 늘 해라고 하는 건 앞에 you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지. 하지만 누구는 생략하지 않아요. 그렇지. 동사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주어 동사 다 중요하지만 어법 구조만에서는 구조 그 면에서는 동사는 정말 주어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뭐 자동사 타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뒤에 목적어를 쓰느냐 안 쓰냐가 이제 자타동사가 되겠죠. 능동의 의미를 주어랑 동사를 봤을 때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부터 시작해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동사의 의미와 동사의 기능, 그리고 얘가 문맥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요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빈출어법. 선생님이 정말 많은데,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써봤어요. 그 중에서, 이거 뭐야? 요, 하나, 둘, 셋, 넷. 요네개다 한꺼번에 선생님이 여기다 넣었어요. 왜? 동사 파트에 해당이 되니까. 왜 동사지? 일단 태도. 능동태, 수동태도 동사, 그냥 동사냐, 비동사, PP의 수동태냐, 이게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 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투담이 동사 원형이지.
동명사도 동사에

다가 ing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동사의 변형 형태야. 그래서 여러분,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사실 그냥 동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사가 문장에서 본 주어에 맞는 수로로 본 동사 자리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사에 가깝다, 동사에 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준동사 개념 물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준동사 준동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준동사는 동사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본동사의 기능은 하지 않고 동사에 준하는 기능만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구사, 관계사 접속사, 병렬구조 너무 하나같이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걸 그냥 설명하면 사실은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 문법 개념은 사실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관계대명사가 뭐야? 뭐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가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거는 막 달달달달 나와. 하지만 문장 내에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막 하기보다는 문장에서 실전으로 한번 문제로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훨씬 잘 이해가 될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전 시간에 끝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 문제가 1번이 말이야. 지금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생각해보고, 얘는 왜 틀리는지, 얘를 뭘로 고쳐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보면서, 물론 그냥 봤을 때 단순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문법 문제, 어려운 문제 3점을 달고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해석을 통해서 맥락상으로 파악하게끔 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일단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일단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쭉 해석하면서 의미를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but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첫 문장은 좀 앞부분이니까 살짝 보고 갈까요? 네. We, 우리는요, 인간이죠. We are exceptionally smart. Exceptionally라고 하면은 정말 이 exception이라는 표현이 except가 뭔가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제외적으로 다른 애들 말고 다른 애를 다 제외하고 독보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혹은 여기서는 대단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대단히 똑똑해요. 그리고 this, 이렇게 똑똑하다는 건 helps us. 우리를 뭐하도록 도와줘요?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Wide range of니까 다양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폭넓고 그런 다양한 환경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란 말이야. 그죠? 네, 영장류의 영리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환경에 거기서 꺾이지 않고 잘 살아나고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but, 하지만,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우리는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아요. 라고 나와요. 우리는 전혀 충분히 똑똑하진 않습니다. 뭐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진 않느냐? 그 뭐뭐 할 정도라는 표현을 enough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해석을 해야 이게 조금 보여요. 자, as individuals,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개인으로서, 개별 주체로서 우리는 충분히 뭐할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아요, 절대.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방금 전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들에 적응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대요. 근데 어떤 적응의 문제냐가 어떻게 해결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는 어떤 문제야? They confronted modern humans. 현대 인류가 직면한, 현대 인류에게 직면된 그 직면한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지금 enough to 부정사를 쓸수 있느냐? 당연히 쓸수 있죠. 뭐뭐 하기에 충분한이라는 의미로 enough는 뒤에 to 부정사를 취하게 됩니다. 투는 이때 전치사 투냐, 투부정사 투냐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란 의미로 뒤에서 얘네들이 수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그 수식의 의미를 받을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smart라는 의미가 형용사가 지금 그 의미를 수식받고 있죠. 그죠? 충분히 똑똑하진 않습니다.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뭔데? As it spread across the globe. 그것들이 그 세계에 우리가 직면한, 인류가 직면한 그런 문제들이 세계, 전 세계에, 퍼져나감에 따라 현대 인류가, 여기서는 이 네이가 가리키는 건 modern humans네요. 그죠? 현대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서, 널리 퍼짐에 따라서, 이 현대 인류를 직면한, 현대 인류가 직면한 이런 다양한 문제들,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그래서 뭐에 대한 거?
맞아요. enough to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봤더니 be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동명사예요? 현재분사예요? 모르죠. 그래서 ing니까 일단 뭐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뭐는 아니야. 맞아요. 동사는 아닙니다. 자, 이때 얘는 동사냐 준동사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야? 준동사는 더 이상 문장 내에서 본동사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자리가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니면 동사가 이미 있어서 필요가 없다면 이때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자리가 동사 자리는 아닐까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의심을 해보라고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주어를 먼저 찾고 그 주어에 맞는 수로 본 동사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왜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가 주어랑 동사가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부분이 짧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로 내기 좋은 거야. 자, 볼게요. Package. Package는 뭐 묶음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 명사 그리고 쭉쭉 붙어서 명사, 명사, 구 이렇게 나옵니다. 자, used by예요. Use가 아니라 used by니까 뒤에 의해서 뒤에 어떤 대상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의 묶음은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사용해요? By any group of foragers. Forag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먹이를 찾아 헤매는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Forage라는 동사는 수렵 채집을 하는 먹이를 찾아 헤매다라는 뜻이고 그걸 찾아 헤매는 foragers,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어떤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사용하는 이런 것들의 모음, 묶음은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올 차례야? 그렇지. 동사가 나올 차례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본 동사 자리가 동사가 아니네요. 그럼 동사가 될 만한 게 있는지 볼까? 쭉쭉쭉쭉 가면서 선생님 여기 동사 있는데 to가 붙었잖아. 이 to 부정사는 준동사지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 그렇지. 동사 자리가 되겠지. 답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being이라는 동명사든 분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는 동사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마저 볼게요. 3, 4, 5번도 보겠습니다. and watch는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뭐라고요? in이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여러분 이게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뭘 하니? 전치사랑 관계되면서 일단 나오면요. 저는요.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구조를 봐요. 매우 잘했어. 그런데 어떤 문장의 구조가 나와야 되니?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 뒤에 성분이, 주요 성분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 먼저 확인해 볼까요? We leave only because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 Only because는 오직 우리가 뭔가기 때문에 라는 부사절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쭉 날아가요. 선생님 그러면 we live, 우리는 산다. 뭔가 너무 짧지 않아요? 짧아도 있지 완벽할 수 있다. 해가 뜬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 자체가 뜬다. 해가 떠오른다만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세요. we live. live라는 동사는 살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으로 취하지 않은 게 자동사라고 부르죠. 더군다나 보어가 없어도 되는 보충해주는 말이 없어도 되는 걸 우리가 완전 자동사 혼자서 완전 쓰일 수 있어라는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산다. 괜찮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다는 부연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는 산다라는 일단 완전한 문장인 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다양한 환경에 각각의 환경에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environment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 원래 문장은 We live in the environment가 되겠죠? 어떤 환경이라는 설명은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원래는 in the environment라는 그 설명이 뒤에 있었던 in이라는 전치사가 environment가 앞에 선행사 동일하기 때문에 선행사가 빠지면서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뒤에 있었던 in을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준 겁니다. 자신의 목적어 들어있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in which가 된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아주 짧지만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괜찮은 문장. 다시 말하면 답이 아닌. 우린 이미 답을 구했잖아. 그죠? 4번, 5번도 보겠습니다. 자, 4번, 5번도. 지금 보시면 motivated 라는 표현이 나와요. We are motivated.
자, motivate라는 동사는 동기를 부여하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전치사를 수반한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는 동기를 부여하면 뒤에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이라는 의미가 돼야 되죠. 근데 목적어가 없이 우리는 뭐 하도록? To learn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맞죠? 그래서 해석상으로 괜찮고, 얘는 부여하다,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부여받다라고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수동태 좋습니다. 자, 5번은요.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형용사, 부사,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5번이죠? 네, 5번. 형용사와 부사. 자, 4번은 뭐였어? 방금 전에, 네, 얘는 수동태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묻는 거였어요.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보고, 주어가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얘가 수동태인 BPP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형용사는 있지,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합니다. 보어로서요. 얘는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야. 누가? 형용사는. 형용사는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야. 그러면 부사는요? 명사를 뺀 나머지예요, 여러분. 명사를 뺀 나머지가 뭐야?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면 얘는 부사들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한번 해석해보시면 되겠죠? 자, 뭐야? This psychology, 이러한 심리는요, allows, 허락합니다. 가능하게 하죠. 누가 뭐 하도록? 우리 앞에서 이거 allow 투부정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전 시간에도. 그죠? 자, 인간의 집단이, 인간의 개체군이니까, 인간의 집단이 to accumulate, 축적하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뭘요? Pools of additive information. 방대한 적응하는 적응적인 정보들을 축적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데, 근데 이 정보는 어떤 정보인데? Greatly exceed. 굉장히 뛰어넘는, 대단히 능가하는 정보가 되겠죠. 무엇을 능가해? The inventive capacities of individuals. 개별적인 개인들의 발명의 능력들을 대단히 능가하는, 굉장히 능가하는 적응적인 정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건 누구야? 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왜 형용사라고 같이 썼냐면 대부분은 부사가 나오는 자리는 형용사가 아니니? 그리고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는 부사가 아니니?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어법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의 어법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부터 한번 해석 쭉쭉 하면서 1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 공을 들여야 되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해서 이렇게 똑똑한 게 굉장히 광범위한, 아주 넓은, 폭넓은 광범위한 환경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로는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개인들로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어떤 문제? 적응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적응적인 문제가 뭔데? 현대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럼에 따라서 이 인류가 직면한, 인류에게 직면한 이런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만큼 개별, 개체로서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개별로 모든 이 당면한 문제들을, 뭐, 이를테면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자, the package. 어떤 묶음이에요? 도구나, 아니면 이건 채집이란 뜻이죠? 채집 기술, 그리고 생태학적인 지식, 사회 설비, 시설. 근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건데? 바로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이런 것들의 한 묶음은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와야 될까? was 정도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is 라는 동사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비동사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Far more complex. 너무 복잡해서 to 구문입니다. 뒤에 건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어떤 개인이, 이건 너무 복잡해서 그 어떤 개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혼자 한 명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We are able to learn.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All the things we need to learn, to know.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each of the many different environments. 각각의 많은 다양한 환경들에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근데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할수 있죠? Only because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습하는 걸 훨씬 잘합니다.

누구보다요? Than other species are. 다른 종들이 그런 것보다요. 요 are라는 것 다음에는 good at. Are good at learning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종들이 배우는데 잘하는 것보다 우리는 걔네들보다 훨씬 잘해요. 이런 의미예요. 선생님이 이걸 왜 굳이 썼을까? 초록색으로도 되어 있지. 맞아. 얘는 대동사예요. 대동사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문제로 나올 텐데요. 대동사는 명사, 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라면 대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구의 의미가 쭉 반복되니까 그 반복되는 걸 그냥 하나의 동사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동사로 받을 때 앞에 동사가 지금 비동사였죠? 그러니까 비동사로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였을 경우는 do, does, did 중에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라고 나왔으니 other species are good at learning from others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요 우리는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지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아요.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요. We do not understand why our models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왜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 그럴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 특히 부모들의 행동을 따라하잖아요. 말로 따라하고. 왜저 부모가, 모델이 되는 저 부모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자꾸 그걸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심리는요, 인구 집단이 바로 뭐할수 있도록 해줘요? 막대한 적응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 정보는 어떤 정보인데? 바로 개인들, 개체들, 개인들이 발명할 수 있는 개인들의 발명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고 능가할 수 있는 적응적인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축적하고 쌓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하나의 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2번을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일단 문제를 풀면서 먼저 어법 코드를 먼저 상세히 살펴봤어. 이제 두 번째 2번부터는 쭉 해석하면서 맥락상으로 어법의 코드들도 한번 같이 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oney에 관련된 거예요. 꿀입니다. 꿀. 자, 꿀은요. Can be eaten. 먹혀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섭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Myself. 그 자체로 섭취될 수 있습니다. 꿀만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이렇게 섭취될 수 있고, and mixed with, 섞일 수도 있습니다. Other ingredients, 다른 성분이나 재료라는 뜻이죠. 다른 재료들과 함께 섞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 꿀입니다, 꿀. 그죠? Natural honey or pure honey, 이렇게 되겠죠? 자, 천연 꿀, 혹은 pure니까 얘는 순수한 꿀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천연 꿀이나 혹은 순수한 꿀은요, can has had no additive preservatives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 뭔가 첨가가 된 첨가물질 혹은 첨가물이나 preservatives 얘는 이제 보존제가 되겠죠? 보존제, 방부제 같은 그런 보존제나 or synthetic 합성 성분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순수한 꿀, 천연 꿀에는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또한 뭐라고 일컬어지는 as undiluted. 자, dilute라는 단어가 물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희석하다, 물개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희석되지 않은, 물개되어 있지 않은 이라고 일컬어 또한 지면서 그것은 is usually more expensive than diluted honeys. 물개 희석이 된, 물개된 그런 꿀보다 더 비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바로 뭐예요? 여기 있는 지금 referred가 물어보는 건 지금 PP 형태잖아요. 근데 앞에 주어가 없이 마치 동사처럼 보이는 애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죠, 분사. 그죠? 자, 분사는 그럼 종류가 무엇인가를, 뭐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 구문에서는 문장 내에서 같은 문장의 주어와 동일할 때 생략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referred에 주어가 없죠. 그랬다는 얘기는 같은 문장의 주절에 있는 주어인 it을 가지고 나오셔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어랑 분사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일컫는 건지 혹은 그것이 일컬어지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사의 주체가 되는지 혹은 대상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refer to는 일컫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refer to A as B. A를 B로 일컫다라는 뜻인데, 목적어 일단 없고, 자, 그것이, 대개는, 이렇게 물거지지 않은, 물게 되지 않은이라는 그것은,
즉 묽어지지 않은 그 꿀은 묽은 꿀, 다른 거랑 희석돼서 묽은 그 꿀보다 더 비싸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일컬어지면서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이 대상이 일컬어지는 대상, 얘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일컬어지는 대상이 돼야 되니까 referred가 적절하다. 즉 과거분사 형태가 적절하다. 앞에는 being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BPP 이렇게 됐겠죠. 보통은 being은 생략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분사구문을 묻는 것이고 분사구문에서 분사 형태를 부를 때 같은 문장의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와 분사와의 관계, 동사의 관계를 먼저 보자. 능동인 경우에는 그래서 ing, 수동인 경우에는 과거분사 형태를 취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Natural honey, 계속 이어서 볼게요. 천연꿀은요, can also be called, 또한 불리웁니다. Blended honey, 섞여진 혼합꿀이라고 불리울 수 있대요. 그러면 꿀들을 섞겠죠. 같은 꿀인데 꿀들을 혼합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자 일단 뭐가 나왔어요? Which라는? 맞아요. 관계대명사로 보통 우리는 위치를 많이 보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뒤에 있는 문장이 어때? 가장 관계대명사의 큰 특징은? 그렇지. 이거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그 기능이 뭐냐? 얘는 관계,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요. 뒤에 있는 문장에 명사가 빠져서 그걸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가 빠지면 우리가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요.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지. 그리고 소유격 형용사가 빠지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 그치? 그래서 명사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혹은 구조상으로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의미를 제안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what을 뺀 나머지 who나 which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의 전체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which가 맞다면 어때야 돼?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Honey is from various sources.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꿀들은요. 아카시아 꿀도 있고 무슨 꿀도 있고 무슨 꿀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그 꿀은요. are blended together. 한 대 섞이게 됩니다. 누구에서가 아니라 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법입니다. By human processors, 인간 가공을 하는 사람, 그죠? 인간인데 가공을 하거나 꿀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그 꿀을 유통하는 사람에 의해서 섞이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꿀은 어때? 섞입니다. 한 대 섞이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금 전치사구는 다 빼버려도 꿀은 한 대 섞입니다. 섞입니다.까지만 해도 괜찮죠. 뭐야? 완전한 문장이네? 그죠?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건 관계 대명사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봐봐. 이 혼합된 꿀에서는요. 그 꿀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출처에서 온 이 꿀들이 섞이게 됩니다. 한 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in which 아니면 where 이렇게 관계 부사로 바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 이렇게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늘 1대1 공식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는 where도 가능하다. 이 꿀에서는 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섞이게 돼요? 단계별로 섞이게 되죠. 단계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뭐 한 후에요? 꿀이 has been collected, 수집된 후에. 꿀이 그 벌들에 의해서 채집이 되잖아. 그 후에 그 꿀들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걸 처리하는, 가공하는 가공업자나 아니면 그걸 유통하는 사람이 꿀들을 적당히 섞는다는 얘기야. 왜 섞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꿀별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blending, 이렇게 혼합하는 것. blend가 혼합하다, 섞다 이런 뜻이니까요. 혼합을 하는 것은요, is frequently done. 자주 되어집니다. 뭘 위해서요? as well as,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뭘 뿐만 아니라? marketing reasons, 마케팅 이유뿐만 아니라 맛을 위해서도 빈번히 행해집니다. 꿀을 왜 섞냐? 마케팅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맛을 위해서도 섞는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뭐하기 때문에? some consumers, 일부 소비자들이 꿀을 섭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find, 알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를요? 더 어두운 색깔의 darker honeys, 더 어두운 색깔의 꿀들이 too strong, 어떻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향이 덜한 걸 같이 섞거나, 그죠? 무향인 게 있어서 그냥 다른 향, 좀 향긋한 향을 섞거나,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것들을 다른 꿀들과 섞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섞는구나, 혼합을 하는구나.

혼합의 이유가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 지금 strong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그치, 품사로 봐야 돼. 형용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형용사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라고요? 그렇지, 명사를 위해서 태어난 녀석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목적어, 목적보호죠?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고 알아냅니다. 목적어, 목적보호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도 발전적으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목적어에 대한, 즉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예요? 목적보어, 즉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가 적절합니다. 이 자리는 부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얘는 필수 성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좋은 문제, 3번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맞는 어법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Mixing different types of honey together. 자, 아까도 이게 혼합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또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볼게요. 다양한 유형의 꿀들을 한데 섞는 것은요, can make it more palatable. make라는 동사도 목적어, 목적보호를 쓰는 오형식 동사야. 어떻게 만들어요? 그 꿀을, 그렇게 믹싱한 그런 꿀들이 어떻게? palatable. 입맛을 좀더 맞게 한대요.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게끔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also gives 이렇게 만들고 또뭘 주죠? A more uniform flavor. 아, 좀더더 획일적인 한결같은 그런 맛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에요. 늘 한결같은 맛 그리고 사람들이 입맛에 더 맞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는요? For producers, 생산자들 그리고 and retailers, 그걸 판매하는 판매상, 소매상들에게는 중요한 고려 요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데요? 자, who를 쓴 걸로 봐서는 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선행사를 producers and retailers로 보고 그 다음을 봤더니 동사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주어가 없는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이 producer와 retailers를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생산자와 소매자들은요, 뭐라고 생각하고 느껴요? The need to guarantee reliable. 뭐할 필요성을 느끼죠? Guarantee,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하게 할수 있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뭘 보장해? Reliable, 신뢰할 수 있고 놀랍지 않은, 일반적으로는 부드러운 맛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누가 느껴? 판매하는 판매상, retailer, 그죠? 소매상이나 아니면 생산자가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맞죠? 자, 그러면 주어가 뭐니까? 복수형의 명사구니까. 동사는 feel 이라는 동사구, 괜찮죠? 그죠? 이 자리는 동사가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위치, 주어랑 동사의 스위치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객들한테 늘 한결같은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Clover, 클로버 꿀인가 봐요. 우리나라에는 클로버 꿀이 맞나? 손님 잘 모르겠지만. 클로버는요,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neys in the US.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그런 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부드러운 풍미와 맛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것의 단수의 명사를 받아서 it가 와야 돼?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해석상으로 해서 누구를 어떤 명사를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clover, 단수 형태니까 it가

그래서 얘는 in which or 맞아요. where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3번 문제도 한번 쭉 해석하면서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are, 비동사네요. 비동사는 일단 동사 자리인지도 보고 비동사인 경우에는 특히 수일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방금 전에 주격관계되면서 수일치 봤던 것처럼 주어 찾아서 동사에 수일치 시켜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real. 이번에도 뭐야? 형용사네. 그럼 이 자리가 형용사가 맞는지 혹은 그렇지 부사가 맞는지 아까 바로 전 문제에 make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라고 이야기했고 목적어 목적보호를 쓴다고 이야기했지? 그럼 이 자리에 목적보호로 real이 나온 것 같으니까 really가 아니라 really 맞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이 자리는 동사 자리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동사인지 이 자리는 무엇인지 그렇지 준동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오 이거 뭐야 방금 전에 이거 봤던 거야. 이 자리가 형용사야 부사야 이거 따져보면 되겠지. 5번은 앞에 뭐 있니? is removed 비동사 pp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능동인지 그렇지 수동인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거 왜 쭉 쓴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뭘 묻는지 알아야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쭉쭉 해석하면서 가보자고요. Changes in the degree of closeness. Closeness가 친밀함 정도가 되겠죠?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는요. Are. 자 changes are.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어때? Okay.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are quite important. 꽤 중요합니다. 뭐 하는데요? And managing emotional intensity. Intensity, 강도입니다. 강약의 그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강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꽤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뭐야? 이 친밀함의 정도의 변화를 주는 거, 감정의 강약을 주는데,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take라고 하면, Take an example처럼 어떤 것을 예로 들어보자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친절하게 for example이 나오긴 했어요. 자, 무엇을 예로 들어보죠? Emotions induced by television. TV에서 유도된, 얘가 유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TV에서 유도가 된 감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Closeness and familiarity. 친숙함과, 친근함과 친숙함은요,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데요? In making, 만드는데, the fictional environment, 그 허구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데, 보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make라는 동사가 5형식,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만든다.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니까, 에이, 저거 가짜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걸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친밀함이나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TV 안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아 저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네 저거 진짜 사실적이구나 이렇게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따라서요. 그에 따라 따라서 most TV shows 대부분의 TV 프로그램들은요 are set 배경이 설정됩니다. In the present 현재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in a time within the memory of the viewers 시청자들의 그 기억 내에 있는 어떤 시간대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있을 법한 어떤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야 익숙하니까 오 사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대부분의 이 등장인물들은요. are supposed to,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유형이 되기로 되어 있어요? with whom, 어떤 유형? we are familiar,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Such closeness,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친밀함 그리고 익숙함은요. Make it, 여기도 나왔죠. 그것을 easier for us, 우리에게 더 쉽게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을이 뭘까? 뭘 더 쉽게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for us, 우리가 뭐하도록? Perceive the imaginary story to be the real one. 상상의 이야기를 뭐라고? 진짜 이야기로 인식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을 더 쉽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make라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is이 나왔었어요. 이 경우는 뭘 의심해봐야 되냐면 이 is이 가목적어인지 한번 형식상의 목적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다 목적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뒤에 to보 정사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물론 문장 전체 대절도 감옥적어, 진목적어를 쓸 수 있는 진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퍼코드이긴 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일단 동사는 이미 있어요. 본동사가 이미 있다고요. 그럼 이전에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뭐야? 그치? 어떻게 됐든 얘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의 형태가 들어와줘야 돼요. 준동사가 to부정사, ing, 현재분사, 과거분사. 요 셋 중에 뭐가 되느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감옥적어, 진목적어, 진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to부정사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자리는 어쨌든 perceive라는 그냥 동사 원형은 올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perceive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과 5번 마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n other circumstances. 방금 전까지는 그럼 무슨 내용이었어? 친근함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다 사실적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숙하니까 야 이거 진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다른 경우 어떤 경우인데? Such as when violence, 부정적인 겁니다. 자 폭력이 shown on TV, TV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다른 상황에서는 the closeness variable, variable, 변인, 변수라는 뜻이요. 친밀함의 그 변수는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 가깝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To reduce emotional intensity, 감정적인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서요. 즉 뭐야? 나랑 좀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되겠죠. 폭력이 나랑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보겠어요? 안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정의 강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television entertainment, TV 오락물은요? tends to place, 이런 폭력성을 보여주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tends to place, 설정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폭력 같은 게 사회적인 문제잖아.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떤 문제? Involving violence in another time and place. 이 사회적인 문제가 관련된, 포함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어디다 놔요? 또 다른 시간대나 장소에 놓게 된대요. 이를테면은 현재가 아니라 조선시대 아니면 아주 먼 미래 뭐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둬요.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됐는데 letting us, let이라는 사역동사입니다. 아까 make와 마찬가지로 목적 보호자리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죠. 자, 우리에게 뭐 하도록 하죠? Watch those fictionalized characters. 그렇게 허구화된 등장인물들이 뭐 하도록? Search for solutions to our problems.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보게끔 하면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상의 그 허구화된 인물들이 찾는 것을 보게 한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 얘는 왜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Watch라는 지각동사의 특징입니다.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지각동사도 목적 보호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찾는다라는 능동의 관계일 때 동사 원형을 이렇게 취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나온 거예요. 뭘 수식하는 걸 봐야 될까? 명사가 아닌 애만 수식하면 된다 얘기했어요. 자, in settings, 어떠한 배경에서요? Safely distanced from their own. 자신들이 우리가 스스로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거리가, 안전하게 거리가 있는 그런 배경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상화된, 가상으로 설정된, 허구로 설정된 그 허구 인물들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걸 보게끔 하죠.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찾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폭력은 나랑은 가까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런 친밀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동사. 여기서는 동사인데 PP로 바뀐 거죠. 과거 분사 형태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므로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부사 자리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였으니까 형용사가 와줘야 되겠고요. 자, when violence occurs in a contemporary setting. 그럼 만약에 이게 현대 문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폭력이 동시대의 배경에서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it is generally to the product. 이것은 누구의 산물이 돼야 될까? 우리의 산물이면 우리가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산물? Of the interaction of police and criminals. 아, 우리와는 좀 다른 인물, 다른 대상인 경찰과 범죄자 사이의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산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it is removed. 그건 제거가 됩니다. From the lives of the good citizenry. 훌륭한 시민, 즉 선량한 시민들의 삶에서 그것은 제거가 되죠. 자, 여기 지금 이시 두 개가 나왔어. 그죠? 뭐야? 그건 바로 이렇게 현대의 상황일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뭐의 산물일까? 그것이라는 건 violence가 되겠죠.
폭력이라는 건 바로 이둘 사이에서 나타난

산물이 되겠고, 그리고 그 폭력은 선량한 시민들과는 관계없이 그건 선량한 시민의 삶에서는 제거가 된 상태로 봐줘야 사람들이 그걸 그 프로그램을 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가 리키는 게 바로 뭘까요? 바이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수동이냐 능동이냐는 뭐와의 관계를 보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주어랑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의 관계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폭력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가 되죠. 뒤에 것으로부터 제거가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바로 뭐가 돼? 그렇지. 대상이 되는 수동의 형태가 되어야 돼서 it's removed라는 과거 분사 형태가 적절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 5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네,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형태는 ingpp. 이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어법 코드들을 다 활용한 문제가 4번이에요. 역시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한번 쭉 전개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Think of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When you decide to get up and get a drink of water, for example.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요. 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마셔야지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럴 때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관련된 단계, 그것도 여러 단계. 예를 들면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저벅저벅 걸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몸을 일으켜서, 허리를 일으키고, 몸을, 머리를 일으켜서, 다리를 땅에 두고, 그 다음에 한발한 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관련된 그런 여러 개의 단계들을 조직하고 고려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의식적으로 조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일어나서 그냥, 아, 목말라 하면서 가서 문 열죠. 냉장고 문 열잖아. 굳이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계속 볼게요. Imagine, 상상해 보세요. 자, 어떤 경우를요? If, 만약에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that needed to be contracted or relaxed just to stand up and walk. 단지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걷거나 stand up,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뭐가 될 필요가 있어? 수축되거나 혹은 이완될 필요가 있는 모든 각각의 근육들을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if는 바로 가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에 반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고 있지 않잖아. 이러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라는 건 현재 일어날 법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우리는 뭘 쓰죠? 그렇지.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에는 가정법 과거의 시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1번. 좋아요. 자, it'd be tiresome and very slow. 자, 그렇게 하는 것. 앞에. 모든 근육들 하나하나를 막 여러분들이 막다 통제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고려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tiresome. 성가시고 and very slow. 매우 느린 과정이 될 겁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요? patient recovering from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 nose. 자, 일단 nose가 동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좀 의심해 볼 만한 게 얘는 안다. 무엇을 안다.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답에 그냥 마침표는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인지 일단 as라는 접속사 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접속사가 만드는 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이절 안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patient는 patient인데 어떤 patient냐?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환자예요. 근데 이뇌 손상은 affecting the motor system.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motor라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뇌 부상,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은 알고 있듯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무엇을 알고 있다는 내용은 뒤에 생략이 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주어가 뭐야? patients. 동사? knows. 맞네. 그럼 넘어갈까? 안 되지. 뭘 봐야 돼? 주어동사 수일치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을 때는 주어동사 수일치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patients는 복수형이 주어요. 그러면 knows가 아니라 뭐가 될까? 그렇지. know가 돼야 돼요. 2번. 자, 이렇게 수일치 문제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knows를 know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성가시고 굉장히 느리게 될 거예요. Autopilot.
자동 조종 장치? 그죠? 자동 조종의

그런 일부, 우리 뇌 자동 조정의 일부는요, do it for us. 우리를 위해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걸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일어났다가, 걸어갔다가, 뭔가 내가 짚기 위해서 팔을 근육을 들어 올리고, 이거 의식적으로 다 하지 않아도 자동 조정 장치, 우리 뇌 한 부분이 그걸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어랑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이까지 다 나와줬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freeing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이 for more important jobs, 더 중요한 일들을 하게끔 bring up, 자유롭게 해주면서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서 할 때 이렇게 분사 형태로, 현재 분사 형태로 freeing up,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요 라는 의미에서 현재 분사로 적절합니다. 앞에 있는 상황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다. 이러한 여력을 우리에게 마련해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 형태 좋습니다. 의미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선생님 잠깐 시간을 줄게요. 이거 뭘까요? 보통 it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뒤에 that 나오나? 이렇게 봐요. it, that, 가져오신 주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3학년 문제에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얘는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대절이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요. 왜냐면 가, 주어, 진, 주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대절이. 그럼 주어 역할하는 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뭐야? 벌써 주어가 빠져있어, 얘들아. 그죠? 주어는 뭔데요?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러한 자동 과정,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들을, 처리 과정들을 지지해줍니다. 이런 뜻이야. 누가 지지한다라는 걸까요? 얘 관계대명사 아니야. 이시 그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얘는 중간에 있는 입과 대 사이에 있는 이 초점, 가운데에 들어간 the order parts of our brain 이라는 이 초점이 실제 주어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맞아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입과 대 사이에다가 이 X가 되는 이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the order parts of our brain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X예요. 이 강조가 되는 건 보통은 문장 내에 주어,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강조됐죠? 목적어나 부사구 혹은 부사절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사다, 부사구, 부사절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입니다. 이렇게 앞에 초점 부분을 나중에 해석하시는 게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적인 처리 과정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건 다름 아닌 우리의 뇌의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자, 이 과정은 바로 어떤 과정인데? Allow us to move, hear, see, and use many of our social skills. 우리가 움직이고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다양한 많은 사회적인 그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동적인 그런 과정들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게 다름 아닌 우리의 오래된 뇌의 부분입니다. 라는 얘기야. 옛날부터 우리가 해온 거란 이야기야. 그 자동적으로 너무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잘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의 that 괜찮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More recently evolved. 그러면 더 최근에 우리가 발달시킨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옛날부터 했던 능력이고 인류가 처음부터. 나중에 상대적으로 더 늦게 발달한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말하고 언어가 이제 나오면서. 그죠? 읽고 쓰고 그렇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비교적 좀 더 나중에 나온 최근에 발전된 그런 능력들은요. are far less automated. 훨씬 덜 자동적입니다. 그치? 우리가 많이 신경 써서 봐야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 의미를 또 쓰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so 그렇기 때문에 most of time 대부분요.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자, what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본동사로 보여지고 본동사 앞에 있는 건 그럼 뭐겠어? 그렇지, 주어가 되겠죠? 주어를 이끄는 what은 뭐냐? 자, 주어를 이끄는 what은 보통 이거죠.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what은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the thing that 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 이란 의미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이나 which와는 좀 다르게 선행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행사가 없어요. 별도의 선행사가 없다는 건 명사인 선행사를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The thing that. 그러니까 얘가 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주어의 역할. 다시 말하면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왜 해석이 될까요? The thing이 뭐뭐 하는 것이란 의미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공통 특징으로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접속사 대세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명사절을 이끌죠. 둘다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건 동일하지만 접속사 대신 뒤에 맞아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 관계대명사 was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품사로는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건 동일하지만 뒤에 오는 문장의 구조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as과 접속사 대신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자, 계속 볼게요. 대부분이요.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Very crude and a fast analysis that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awareness.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식하지 않은 채로 일어나는 그런 very crude, 매우 투박하고 빠른 그런 분석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빠르게 팍팍팍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된 능력이니까 덜 automatic.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봤을 때잘 찾아내지 못하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if과 that 사이에 이 X 가운데 초점,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걔가 강조하고자

있습니다. 뭐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강조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여기서는 order parts라는 사람의 한 신체의 일부이지 사람을 나타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강조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후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법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시 출현하지 후가 출현하지는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한 번씩 쭉 살펴볼까요? 1번은 뭐였다? 가정법 과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우리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의미니까 가정법 과거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나중에 나오면? 맞아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렇지. 멀리 주어가 있어. 그 주어와 동사 사이를 가로막는 애들이 굉장히 길어. 이럴 때 주어 동사 스위치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맞아.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which frees up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이제 선행사로 받는 which 문장 관계대명사 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요? 우리의 의식적인 그런 마음들이 정신이 더 중요한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신경 안 쓰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는 분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4번은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고, 마지막에 5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what. 어떻게? 관계대명사 what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렇지, nothing that 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 안에 얘의 성격이 다 들어와 있어. 선행사는 이미 품고 있는 관계대명사야.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명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명사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이미 있으므로 선행사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꼭꼭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을 골라봤고요. 오늘의 똑똑복화, induce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끌다, 야, 일로 와, 설득하다, 유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inducement, ment를 붙이면 명사 형태가 됩니다. 이거 어디예요? 그렇지, 예쁘게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uce, inducement.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법 첫 번째 시간 어땠어요? 뭔가 정신이 혼미하고 어려워? 괜찮아. 정리 오늘 확실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 역시 2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잘 정리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법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유후.
0: Start of the week.
1: 네.
0: Alright. 자, 월요일은 항상 가정 영어입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 휴일에 좋다 말았던 아빠. 되겠습니다.
1: 왜요?
0: 자, 지금 엄마랑 동생이 외출한 상황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집에 지금 뭐 오빠든 뭐 누나든 형이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네.
0: 아니 슬기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1: 본인의
0: 그러면, 시간이 주어졌어.
1: 그러면 정말 천국 같을 것 같아요.
0: 천국? 오케이.
1: 네.
0: 자, 오늘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1: 궁금한데요. 네. 자,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오, 마유가 아기인 거예요. 어린 친구예요. 근데
1: 네.
0: 이제 뭐그뭐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right?
1: 얘기를 한 거죠. 상황 보고를 하는
0: 그렇습니다. 아,
1: 거죠.
0: 상황
1: 네, 그쵸,
0: 보고입니다.
1: 그쵸.
0: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미션이 굉장히 짧은데 이래요.
1: 강렬하군요.
0: 10분 있다가요.
1: 어?
0: 자, 근데 10분 있다가가 어떤 의미에서 10분 있다가인지는 내용을 봐야 돼요.
1: 딱 봐도 뭔가 커밍 순 한다는 얘기
0: 커밍
1: 같은데? 예.
0: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 저는 이거 좀100% 맞는 편이거든요.
0: 깜짝 놀랐습니다.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아, 이 엄마랑 아기가 없는 그 빈집의 공허함을 한번 만끽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House?
2: Why is it so quiet? No noise.
1: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2: Mom, Mayu.
1: Mom, bring Mayu.
2: Bring Mayu.
1: Go to shopping mall.
2: Oh, took Mayu to the shopping mall.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Come back house?
2: Home,
1: Oh,
2: yeah.
1: come back home. 한 10분 있다가요. 10분 있다가.
2: What?
1: After 10 minutes.
2: Oh, 10 minutes?
1: Yes.
2: Oh, just 10 minutes left.
1: Yeah, we have no much time.
2: Oh, I like it being quiet.
0: 네. 오늘 왠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빨리 보고 싶어요.
0: 그렇습니다.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4: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4: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집이 오늘 왜 이리 조용하니? 이거는
1: 오.
0: 아빠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1: 그쵸?
0: 전화로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들릴
1: 그쵸,
0: 거잖아요. 그게
1: 그쵸.
0: 뭔가 조용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Why is the house so, today?
0: 자, why가 뭐예요?
1: 왜? 왜 집이 이렇게 너무 조용하니, 오늘? 예. 그러면 여기에 조용하다.
0: 뭔가 형용사가 빠졌어요.
1: 그쵸. 우리가 또, 조용히 할 때, be quiet 쓰니까. 저는 이거 quiet 한번, Q. 그 다음에, you. quiet.
0: Okay.
1: T.
0: Alright. Quiet. Quiet.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1: 확신은 없어요.
0: Well, 나쁘지 않아요, 지금.
1: 네.
0: Okay, so why is a house so quiet today?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자, 이거 약간, 이거 맞나, 맞나? 아닌가? 이런 이유가 이게 T하고 E 마지막을 바꾸기만 해도 다른 뜻이었죠?
1: 맞아요.
0: Quiet 이러면 꽤나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So quiet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quiet 하지 마세요.
1: 네.
0: U의 강세를 좀 찍어서 읽을 때 거기 강세 주면요, 엇보다도 에에 가깝게 오히려 발음이 될 겁니다. So
1: 화이트.
0: 약간 quiet, quiet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1: 네.
0: Alright, 자, 여기 지금 조용한 게 나온 김에
1: 예.
0: 만약에 목소리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러워, 뭔가 시끄러워라고 할때 우리 L로 시작하는 거.
1: N 아니에요?
0: L.
1: L. Love.
0: 왜요? 갑자기요? Love.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1: Loud는요.
0: Loud. 맞습니다.
1: 근데 이거는요.
0: 소리가 큰도 되고요.
1: Noisy 이건
0: 맞아요.
1: 뭐죠?
0: 그것도 가능해요.
1: 아, 이것도
0: 이거는 좀
1: 돼요?
0: 잡음이 심한의 느낌,
1: 아.
0: noisy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시끄러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잘
1: 예,
0: 어울려요.
1: loud.
0: loud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의문

0: 의문사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의문사 은근히 나왔죠, 그죠?
1: 네.
0: 오늘은 뭐였죠?
1: Why?
0: Why?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이유.
0: 이유.
1: 그렇죠.
0: 왜?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Right? 얘를 빼면 Is the house so quiet tod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1: 네.
0: 오늘 집이 조용하니? 여기 상황에선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조용한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Right? So, why 뒤에 질문 어순 이어주는 거 까보겠습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는 와,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1: 보람 많이 되실 거예요.
0: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울고 있니?
1: Why are you crying?
0: 그렇죠. Hey, why are you crying?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1: Crying이군요.
0: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1: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자, 문자하는 건 방법이 많은데요.
1: 네.
0: 단순하게 텍스트라는 걸 동사로 써도 돼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메시지도 동사로 써도 됩니다.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과거죠.
1: Why did you? 맞아요?
0: 네.
1: Why did you text me?
0: 어, 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Why did you? 그러면서 Why did you text me? Why did you message me? Right? Why did you send me a message? 이런 것들 다 가는 겁니다. 오케이. Okay. So, right. 너 뭐다? 필요하구나. 너 나한테 텍스트 했어. 이런 느낌.
1: 용돈 필요해?
0: 그렇죠.
1: 이렇게 넘어가죠.
0: Righ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crying?
1: Why are you crying?
0: Why did you text me?
1: Why did you text me?
0: 본문 읽어볼게요. He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자, 이때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상황 보고해주는 그렇죠. 마유가
1: yeah.
0: 이제 다른 동생이겠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Mom finally 드디어 took Mayu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To the 쇼핑몰. 쇼핑몰이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해서 저도 반복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습니다.
0: 네.
1: To the mall 할게요.
0: 오케이.
1: Okay. 네.
0: M-A-L-L 쇼핑을 그냥 빼버렸네요.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볼게요. Mom finally took Mayu where?
1: To the mall. Yes.
0: That's right. 자,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1: Shopping mall인데
0: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1: mall.
0: I went to the mall 이런 식으로 mall 쓰게 됩니다. 대신에 mall보다는 A-L-L 혹은 A-L 스펠링은 이 모양이 벌려져야 돼요. 그래서 all에 더 가까워요.
1: 네.
0: So 한번 try 해볼게요. Mall.
1: Mall.
0: 네. 근데 한국에서도 몰이라고 그냥 하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1: 맞아요.
0: 나 어제 몰 갔어 이렇게.
1: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0: 살짝, 오케이.
1: 요즘에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0: 오케이. 근데 해외에서는 뭐 둘 다 된다는
1: 네.
0: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take 누구? to 어떤 장소 하게 되면
1: 네.
0: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테이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1: 네.
0: 데려가는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So take someone to 어디 하면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병원으로. 자, 그를 데려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Take him.
0: him. 자,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자, 그래서 take him to the hospital. 빨리 데려가라.
1: 긴급 상황이네요.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평소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명령으로 쓴 거죠. 나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데려갔다. 그 동물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엄마는 나를 데려갔어.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To the zoo. My mom took me to the zoo.
1: Yes.
0: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Okay? So, take의 과거형은 took이구나 알아줘야
1: 네.
0: 되겠고 명령어도 가능, 평소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Yes.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1: Take him to the hospital.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네,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뭐 어린이날에 무슨 날에 뭐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든가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누가 너 공항에 데려다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죠, 그죠.
0: 너무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take라는 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Mom

0: finally took Maya to the mall.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Peter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잠들었을 때 아빠가 약간 이런 거요. 잠깐. 몇 시에 돌아오는데?
0: 돌아오기 전에 할 게 있나 봐요.
1: 아, 네. 한숨이라도 자고 싶어요.
0: 그렇죠. 네. Wait, wait. What time are they? 몇 시에 그들이 돌아오냐?
1: 돌아오는 게 뭐죠? 돌아오는.
0: 돌아오는 거는 지금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 돌아오다.
0: Coming back 해야겠다.
1: 어? Come back 아니라고요?
0: 왠지 여기 동사가 있어가지고 동사를 두 개 쓰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나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그게 뭔가 작전이에요.
0: 네네네.
1: 정답? 맞습니다.
0: Yes!
1: Coming back, ing 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 come back, right? back이라고 하는 게 도로. 그리고 come은 오다이니까요.
0: 네.
1: 돌아오다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come back 대신에 조금 더 격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아오다.
0: 아, 그래요?
1: 돌아가다. 둘 다 되는 그
0: come back.
1: 힌트 드릴까요?
0: 아, return?
1: 영화에서
0: 예.
1: 힌트 주기도 전에.
0: 그러네요. 와, 제가 이제 촉이 남달라졌어요.
1: 오케이. 자, return.
0: Yes.
1: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격식이긴 해요. Okay, so come back.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에서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0: What time? 몇 시?
1: 몇 시?
0: 네.
1: Right. 볼 게 하나 있습니다. What time이라는 게 있고요.
0: 네.
1: 그리고 whe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몇 시라고 했고요. when은 뭐죠, 우리?
0: 언제?
1: 언제? 몇 시 언제? 아마 조금 guess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0: 그러게요.
1: 차이가 조금 있죠. What time은 정확하게 몇 시라는 개념이에요.
0: 정확한 대답을 요구할 때.
1: 시간, 시간.
0: 시간.
1: Right. But when은 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 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0: 아~
1: 더 포괄적이죠.
0: 그러네요.
1: 그렇기 때문에 when을 써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맥락이 확실하다면.
0: 네.
1: 하지만 when으로 잘못 물어보면 시간을 난 알고 싶은데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Okay? So 몇 시에 그들이 돌아와? 그러니까 몇 시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0: 네.
1: 근데 언제 그들은 돌아와? 이러면 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어서 쉬운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죠.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time으로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0: 오케이.
1: 몇 시에 뭐뭐뭐뭐이니? 가능하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일어나는 거 wake up 말고 뭐 있었죠? 무슨 up?
0: Get up.
1: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죠?
0: 그쵸.
1: 너 몇 시에 일어났니?
0: What time 일어났니요? What time did you get up?
1: That's it?
0: Oh.
1: What time did you get up?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0: 네.
1: Right? How about this? 진행형 해볼게요.
0: 네.
1: 아, 진행형 아니라 비동사 ing.
0: 오케이.
1: 뭐뭐 해 이런 느낌. 너 몇 시에 떠나? 너 떠난다며? 너 몇 시에 떠나? 팩트만 궁금한 거예요.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That's it. What time are you leaving?
0: Yes.
1: Alright. 너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걸 나한테 정보만 줘.
0: 그 전에 밥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1: 하?
0: 예, 그 전에 떠나기 전에 밥 차려줘야 돼요.
1: Sweet, sweet. Yeah. Alright. 자, 여기서 비동사 ing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걱정된 미래 사실.
0: 네.
1: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들어갔죠?
0: 오.
1: 비동사
0: ing.
1: 보세요. 몇 시에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 말이 되나요?
0: 아니죠.
1: 안 되죠? 정해진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걸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가 몇 시에 돌아오니? 엄마가 말했을 것 같은데.
0: 그쵸.
1: 이런 느낌인 거예요.
0: 예.
1: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up?
0: What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자, 이번에는요. 약간 긴장한 느낌?
0: Mm?
1: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그렇죠. wait.

0: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Check this out. 10분 있다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됐다?
0: 그렇죠. 좋다 말았다.
1: 아, 이미 지금 뭐 전화 온 거예요.
0: 그렇죠. BING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1: Oh, yeah.
0: They are coming back in 10, 10분이니까 minutes. S까지.
1: Okay.
0: 네.
1: Very, very good. So, oh, they're coming back.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또.
0: 그쵸?
1: Right? Oh, 돌아와요. They're coming back. 언제? In 10 minutes. 정답? 맞습니다. 와, 비동사, 오늘 비동사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문까지 하면 세 개예요.
0: 네.
1: 여러분, 느낌 조금 더 오나요? 그들은 오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So, 아, 10분 있다 돌아와요. 팩트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해졌다고요.
0: 네.
1: 이런 느낌. So, minutes는 당연히 분을 얘기를 하겠죠. 스펠링을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1: 줄여서 참고로 min까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0: 예.
1: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in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0: 안쪽이요.
1: 아니니까 아, in 10 minutes. 그러면 한 7분, 6분쯤 올 수도 있겠구나.
0: 그렇죠. 10분 안에니까.
1: 이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립니다.
0: 네.
1: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
0: 네.
1: in 얼만큼 뭐 10 minutes, 뭐 3 days or 5 hours in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채우고 딱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in 10 minutes는 10분 딱 채우고 온다.
0: 네.
1: 뭐 10분 1초 정도 될 수가 있겠죠.
0: 예.
1: 근데 그 전에 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분 내에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때는 오히려 within.
0: Within.
1: Within or maybe in less than.
0: Yes.
1: Less than이 뭐뭐보다 덜이기 때문에요. In less than, 뭐 언제, 얼마.
0: 아, less than.
1: Or within. 이걸 쓰면 확실하게 뭐 6분, 7분일 수 있으나
0: 네.
1: in 10 minutes는 이거는 10분 전에는 오진 않는 느낌.
0: Alright?
1: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거 I'll see you in 30 minutes. 이런 말 많이 쓰죠?
0: 예.
1: 슬기 씨, I'll see you in 30 minutes.
0: 10분 있다 만나자.
1: 30 minutes, 30
0: 아,
1: minutes. 30분 있다 만나자.
0: 30분 있다 만나자.
1: 그러면 지금 1시면은 몇 시에 볼 거예요? 올 거예요?
0: 1:30.
1: 1:30에 오겠죠?
0: 예.
1: 그런데 제가 아니 I'll see you in 30 minutes라고 했는데 왜 1:30에 나왔어요? 이런 황당하겠죠, 그렇죠?
0: 그렇죠.
1: 내 스스로 말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렇죠?
0: 아.
1: In 30 minutes라고 하는 거, 그 in이라고 나는 쓰는 거니까 뭐 한 10분에 나가도 슬기 씨 있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0: 아.
1: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in 쓰면 그만큼 채운다.
0: 예.
1: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있다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뭐 30분 있다가 만나, 뭐 3시간 있다가 만나. 채우는 거죠.
0: 그렇죠.
1: 가봅니다. 한 시간 있다가는 영어로 뭐다?
0: In a hour.
1: A hour?
0: In an hour.
1: In an hour.
0: Yes.
1: 6개월 있다가는요?
0: In 6 months.
1: There you go. 가보게요. 나 너 볼게. 오케이. 한 시간 있다가. 한 시간 있다 보자. I will. 이러면서.
0: I'll see you in an hour.
1: I'll see you in an hour. 이러면 정확히 한 시간 있다 나타나시면 됩니다.
0: Yes.
1: 약속에서.
0: Mm.
1: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그리고
0: 네.
1: 비동사 ing까지 섞어봅니다.
0: 예.
1: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정해진 거야.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0: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1: Exactly.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이렇게 쓰면
0: yes.
1: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 2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채워야 돼요.
0: 무조건 6개월은 채우고 그 뒤.
1: Exactly.
0: 네.
1: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an hour.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네. 아, 참고로 이 months 오랜만에 나온 김에요.
0: 네.
1: month하고 s를 붙이면 발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0: 맞아요.
1: 왜냐면 th는 흔히 말해서 뭐 번데기 발음 whatever.
0: 네.
1: Right?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가 나오니까 month, 뭐 어떻게 해야 되지?
0: 저도 이거 할 때 꽤 애
1: 네.
0: 먹어요.
1: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요. 이거는 원래 정말 빠르게 하면 원어민들은 실제로 지키기는 해요.
0: 네.
1: 하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months.
0: 어떻게 그렇게 해요?
1: 그러나
0: 네.
1: 워낙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면은요. 거의 ts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TS처럼.
0: 아.
1: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months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0: 네.
1: months 하셔도 months. 괜찮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0: 네.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I will see in you.
1: See you.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All right. 두 번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1: All right. 자, 이거는

0: 그들은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right. 그러니까 아빠 좋아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1: 네.
0: 느낌. 자, 갈게요.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깔끔하게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10분 있다가요.
1: They're coming back in 10
0: 네,
1: minutes.
0: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직접 입으로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 take 목적어 to 어떤 장소입니다.
1: 네.
0: 데려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입영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진짜로.
1: 맞아요.
0: 안 돼요, 안 돼요.
1: 왜냐면
0: 네.
1: 틀리면 누가 혼내지도 않는데
0: 그럼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
0: 아,
1: something like that
0: 의미 없습니다.
1: 맞아요.
0: 소리를 내봐야 그게 또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꼭 소리 내주세요.
1: 네.
0: 자, 갑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 병원이라고 해야겠죠.
1: 네. Take him to the hospital.
0: 그렇죠. Hey, take him to the hospital. 영화에서도 나오는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동물원에 데려가셨어.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took me가 맞겠죠.
1: Yes.
0: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요. 엄마가 마침내 마유를 데려갔는데 그 몰로 데려갔다.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Alright. 둘이 약간 짠 느낌이 있네요.
1: 예.
0: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My mom took me to the zoo.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자, 다음 볼게요. 인 시간, 기간, 얼마 있다. 그만큼 꽉 채우고 느껴주면서 소리 내서 가보겠습니다.
1: 네.
0: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나 한 시간 있다가 너 볼 거야.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약속 시간에 맞춰주고 좀 응용 가능하겠죠.
1: 네.
0: 그쵸?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로 해볼게요.
1: B-I-N-G.
0: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1: Oh, yeah.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그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in을 연습하다 보면 비동사 ing가 자동으로 연습이 될 거고요.
1: 맞아요.
0: 반대로 또 이거 연습하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 in을 계속 따라 붙이게 되겠네요.
0: 그래서요, 여러분들 핵심 패턴이나 표현들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1: 오.
0: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이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예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구하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1: 네.
0: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한번 교환해보세요.
1: 네.
0: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10분 있다가 와요. 아, 이것도 팩트로 해볼까요? 그들은
1: 예.
0: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1: They are coming back
0: 10분
1: in
0: 있다가?
1: 10 minutes.
0: In 10 minut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도 올 수 있다.

0: 하면 in less than or within을 쓰시면 돼요.
1: 네.
0: 같이 읽어볼게요. I will see you in an hour.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Oh,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3: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5: Mom finally took Maya to the mall.
4: Oh,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5: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4: 10 minutes?
5: Yes.
4: Oh, that's quick.
0: Great job, you guys.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wait for my birthday.
0: 그렇죠. Can't wait for 명사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기.
1: 네.
0: Right, 이용해서 지금 이거 영작해주세요.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그들이 몇 시에 도착했죠?
1: 오호,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영작을 해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문장 만드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1: 네.
0: 적어도 5개, 1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도전해 주세요.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이번 주에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1: That's right.
0: 이번 주 주제는
1: Daily Routines.
0: Daily Routine입니다. Daily Routine. Daily 하면은 매일의. Mm-hmm. 날마다의라는 형용사고요. Routine mm-hmm. 하면은 정해진 틀이죠. 그래서 yeah. daily routine 하면 매일의 일과 정해진 하루의 일과를 말해요. Mm-hmm.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내고 내일은 이렇게 보낼 거 no. 그런 건 루틴이 아니에요.
1: Yeah, things that you do on a regular basis.
0: It has
1: right?
0: to be the same.
1: The same.
0: Every day.
1: Yeah, for sure.
0: 그래서 daily routine이 이번 주의 주제고요. 서로 다른 다섯 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오늘의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0: Talking about this. I used to have a strict daily routine.
1: 네, 예전에는 일과가 엄격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Strict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은 진짜 딱 그 엄격하게 짜여져 있고 yeah.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Mm-hmm. 그래서 예전에는 일과가 엄격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0: Okay.
1: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0: 미국에서 살고 계신 조던 씨입니다.
1: Exactly.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0: Sounds great. 조던 씨,
1: 나와주세요.
2: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1: 네, 전에는 일과가 나름 꼼꼼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이 요약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0: Okay. So Jordan said,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1: 네, back in college,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는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엄격한 일과를 유지했었는데 딱 뭐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But now that I am unemployed, 지금 실업자 상태, 실직 상태 또는 일을 안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I let it go to the wayside. Let it go to the wayside. 이 wayside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있다,
0: yeah.
1: 방치 just,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0: Just kind of let it go wherever 네. it goes.
1: 그냥 하루를 방치 상태로 두고 yeah.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네요. Okay.
0: Okay. Yeah, let's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Back in college, I used to maintain a strict daily routine. But now that I'm unemployed, I let it go to the wayside.
0: 'Cause we stick to a strict routine here on the show, you know that we're going to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Yeah, to the wayside. Like, it doesn't have a purpose
1: It
0: anymore.
1: doesn't
0: It's just
1: have
0: sitting there.
1: value.
0: 네, value.
1: 그렇죠.
0: Yeah, something like
1: 약간
0: that.
1: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중한 물건이라면 밖에 내놓지 않겠죠.
0: 예.
1: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내놓는 건데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는 것을 let something go to the wayside.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0: Yeah.
1: 그럼 다음 부분을 들어볼까요?
0: Sounds great.
2: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and you have a set schedule, it's a lot easier to pick specific times to plac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or you want to get done in the day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0: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and you have a set schedule,
1: when 하면서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When you're in school or you're working. Mm-hmm.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mm-hmm. 학교 재학 중이거나 mm-hmm. or you're working 일을 하고 있어서 mm-hmm. and you have 그러니까 A or B and C니까 mm-hmm. A 해서 C일 때 또는 B 해서 C일 때 이 상황입니다. Yeah.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 you have a set schedule. 일하면서 you have a set schedule.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이 있을 때에는 right. 어떻다고요?
0: Mm-hmm. Then she says, It's a lot easier to pick specific times to plac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1: 이 중간에 문장 중간에 있는 place를 mm-hmm.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0: Yes.
1: 이게 장소가 아니에요.
0: Yeah, no, it's not a 장소. 네. It's where you put something.
1: Put이라는 의미로 yeah. 쓰였습니다.
0: Where you put it.
1: 두다, 배치하다. Mm-hmm.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It's a lot easier. 훨씬 쉽습니다. 무엇이 to pick specific times, 특정 구체적인 시간대를 mm-hmm. 고르는 것이 쉬워요. Mm-hmm. To place, 놓을 시간대인 거죠. Mm-hmm. 근데 무엇을 놓을 시간대냐면 the things that you need to get done,
0: yeah.
1: 해야 하는 일. 이 문장의 구조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Mm-hmm. The things you need to do에서
0: yeah.
1: 한 단계 더 나아가서 You need to get these things done.
0: done.
1: 근데 그 things가 앞에 온 거죠. Things mm-hmm. that you need to get done.
0: done.
1: 해내야 하는, 완료해야 하는 일들을 하루 중에 3시,
0: mm-hmm.
1: 4시, 아침 뭐 9시 어디에 place 할지 이 specific times가 있겠죠.
0: Yeah.
1: 하루 일과 중에.
0: There are specific times and they're around your work or school schedule. It's much easier that way.
1: 네, 일정표를 짤 때 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yeah. 마치 장소처럼 spots, places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놓는다라는 의미라서
0: yeah.
1: place가 쓰였습니다.
0: Mm-hmm.
1: 네, okay.
0: Perfect. And she says next, or you want to get done in the day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1: 이것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0: Mm-hmm.
1: You need to get done 하고 끊겼잖아요. 이제 mm-hmm. 길이상 그렇게 끊은 건데 mm-hmm. or you want to get done.
0: Right.
1: 그래서 해야 하는 일 아니면 그날 하고 싶은 일인데요.
0: Yeah.
1: In the day 그날 이걸 아까 place라고 했잖아요.
0: Mm-hmm.
1: 놓는다
0: mm-hmm.
1: 장소가 아니고 놓다란 동사로 쓰였고
0: yes.
1: 어디에 놓는가 하면 around 겹치지 않게 놓는 걸 말해요.
0: Right.
1: 여기에 캘린더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어떤 앱을 쓰시거나 종이에
0: right.
1: 쓰시거나 2시 3시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0: yeah.
1: 거기에 놓을 순 없잖아요.
0: Yeah, you can't put it there. You have to put it around,
1: around.
0: It, either before or after
1: 맞아요.
0: Or the next day or the day before.
1: Exactly.
0: If you look think of a calendar.
1: 네. 앞에 놓거나 그 다음에 놓거나 전날, 다음 날
0: mm-hmm.
1: around만 가능한 거죠.
0: It's around. Yeah.
1: 네.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mm-hmm. 없으니까. So around your obligations that you already have. 의무가 뭐라고요?
0: Obligation. Obligation.
1: 네. 여기서는 의무라고 꼭 번역하지는 않고 그냥 해야 하는 일이죠.
0: Yeah, stuff that you have to do. 네. I have obligations today. Even if it's, you know, meeting with someone to have coffee, that could still be an obligation.
1: 네, 그래서 그날 아니면 다른 날 해야 하는 일이나 일정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0: right.
1: 가리키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0: mm-hmm.
1: obligations, engagements,
0: appointments,
1: plans.
0: Oh yeah, that's a good one. The most simple one, plans.
1: 네. plan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원해서 일정이 잡힌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가장 반대쪽으로 왔을 때 똑같이 일정인데 해야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0: yeah.
1: 누구를 어디에 데려다 줘야 된다 아니면 뭘 찾으러 가야 된다. Those are obligations.
0: Yeah, they're obligations because they're things that you have to do.
1: 네.
0: Not necessarily, oh, I just want to do it, so I'm doing it.
1: 그게 다 해야 하는 일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0: That's right.
1: Okay.
0: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ve graduated and I don't have any more classes to do and I'm not

핵심 패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back when I 하면 제가 예전에 뭐뭐 했을 때란 뜻이고요. 두 번째 now that I 하면 이제 제가 뭐뭐 하니까 뭐뭐 한 상태니까 뭐뭐 했으니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입니다.

0: 다시 한번 볼까요?
1: Lacey says,
2: I used to have a strict routine to get ready for school so I wouldn't forget anything 이라고 했네요. 먼저 so I wouldn't forget anything.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엄격하게 짜여진 정해진 그런 순서가 있었던 거죠. To get ready for school. 학교 갈 준비를 할 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런데 but I forgot my routine. 그 순서를 잊어버렸대요. Yeah, that's
1: right.
2: A problem.
1: It's very interesting, Lacey. And James says,
2: I used to be a strict scheduler. 일정을 엄격하게 짜는 사람이었대요, 예전에. I would write for 2 to 3 hours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두세 시간 정도 글을 쓰곤 했고, or 글을 쓰지 않으면 I would hate myself for the rest of the day. 하루 종일 스스로가 미웠대요. 그 일정을 어겼으니까.
1: Right.
2: Now I'm lazier. 이제 저는 I'm lazier, 더 게으르고 healthier, 더 건강해졌고 and more of a negotiator. 협상가가 되었다. 더 협상하는 편이 되었다라는
1: 거. Right. Not so like strict, right?
2: 그냥 일정 좀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이야기겠죠? I mean, it's good that he mentioned the fact that he's healthier.
1: That is good. It's nice to be healthier. All right, perfect. So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2: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2: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홈런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의 홈런왕이었죠. 베이브루스인데요. 이 베이브루스가 본인이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한번 더 읽어볼게요. 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자, 이 문장을 보면 뭐 홈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면 아 이렇게 해서 베이브루스가 홈런왕이 될 수 있었구나 그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이 문장 속에 동사 let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let을 복습해보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let이 사용된 문장을 꼽아봤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볼 문법 포인트는 let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조금 길죠?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까? 이 쓰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eep

나오고요. 명사가 나옵니다. 목적어예요. 그리고 from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오면 이두 번째 나온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보라색의 명사로부터 파란색의 명사를 지켜주다, 막아주다 이런 식으로써 이 표현이 활용되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keep란 동사가 prevent, 방지하다라는 뜻의 동사죠. prevent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뭐뭐를, 뭐뭐로부터 막다라는 오늘의 표현 함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장 읽고 해석해 보는 연습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Nothing can keep me from loving you.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nothing. 아무것도 can keep me.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nothing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을 수 없대요? From loving you. loving이라는 거 여기서 동명사거든요. 동명사 명사잖아요. 그래서 from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순 없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게 의역되면요. 아무것도 나의 어떤 그 너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순 없어. 정도의 뜻으로 해석되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손발이 너무 오그라들어서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몇몇 분들에게는 이게 취향 저격일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이네. 오늘 나는 이 문장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외워주심으로써 오늘의 표현 기억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t meeting kept me from finishing the project. That meeting kept me from finishing the project. 그 미팅이 kept me, 나를 막은 거죠.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은 겁니까? Finishing. 여기 또 동명사가 쓰인 걸볼수 있죠? Finishing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았대요. 이게 역시나 우리나라 말로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 미팅이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았다? 의역을 하면 그 미팅 때문에 내가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돼요. 내가 오후에, 오늘 오후에 그 프로젝트 열심히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전에 잡혀있던 그 미팅이 너무 길어진 거죠. 그래서, 아, 그 미팅이 길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프로젝트 못 끝냈잖아. 와 같은 상황에 쓰이기에 적절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게, 표현만 보면요. 그럼 뭔가 이게 실제로 사용될 때 해석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문장들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그런 표현이 또 문법적인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였던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Striking out.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이란 뜻의 동명사구입니다. 근데 그게 혼자 쓰인 게 아니죠? The fear of striking out라고 되어 있잖아요. Fear는 두려움이니까, 자,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장 앞에서부터 해보면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never let 허락하다는 뜻이죠. 절대로 허락하지 마라. 절대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뭘 놔두지 말라는 겁니까? The fear of striking out. 삼진아웃 당하는 것의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자, 이것이 뭔가를 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죠. 뭘 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Keep you, 너를 막는 거죠. From playing the game,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 하는 거, 이게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야구 경기를 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삼진아웃 당하는 것의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 야구 경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막도록 하지 마. 즉, 삼진아웃이 두려워서 야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서 오늘의 문장이 의역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브루스가 삼진왕이 아니죠. 홈런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삼진을 많이 당했기 때문인 거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 메시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운전 중에 졸음을 막아줘요. 커피를 마시는 것, 자, 동명사 쓸게요. Drinking coffee.

이것이 keeps me, 나를 막아주는 거죠. 뭘 하는 걸로부터 막아주는 겁니까? 잠에 드는 것, 졸음을 막아준다는 것, 잠에 드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잖아요. 자, from 써서 또 동명사예요. From falling asleep. 운전 중에 while ing까지 써볼게요. 와, 이 문장 안에 배울 게 너무 많아. while ing 하면 뭐뭐 하는 중에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이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Drinking coffee keeps me from falling asleep while driving. 한 번 더. Drinking coffee keeps me from falling asleep while driving. 자,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운전 중에 졸음을 막아준다라는 의미의 문장 만들어 봤고요. 자, 이건 어때요? 교통체증이 심해서 제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교통체증이 심해서라는 거. 먼저 주어는 이렇게 가져갈게요. The heavy traffic. Traffic이 heavy하다는 거, 체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막은 거죠. 나를 막은 거예요. Kept me.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은 겁니까? 도착하는 것으로부터 막은 거예요. From arriving. 근데 어떻게 도착하는 거죠? 그 설명에 붙여주는 거죠. 자, 해서 at the office. 사무실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부터 막은 건데 요게 포인트예요. On time. 제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제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heavy traffic kept me from arriving at the office on time.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아까 제가 살짝 스포일러를 좀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삼진을 또 많이 당해서요. 삼진 왕이기도 했대요. 삼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그의 메시지. 굉장히 울림이 있죠? 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의 요가 자세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계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you should be able to 였죠. 아까 제가 because your legs are bent, you should be able to hold on with your hands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should be able to. 너는 할 수 있어야 해 이런 표현처럼 들리고 실제로도 그런 표현이 맞긴 맞는데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쓰이냐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해가지고 옆에 슈퍼마켓 보일 거야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보일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옆에 슈퍼마켓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표현이 딱 맞아요. You should be able to see the supermarket. 아니면 뭐 거 가다 보면 우회전 될 거야 이렇게 할 때 You should be able to turn righ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You should be able to feel the stretch right on the back of your thighs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당기면 허벅지 바로 뒤쪽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갑시다.
1: Are you stepping outside right now?
2: Yeah, for a bit. Do you need anything?
1: I have this weird migraine creeping up on me.
2: Oh no,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Hold on.
0: 네,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1: Are you stepping outside right now? Stepping outside.
0: 이렇게 폴짝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나가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Are you stepping outside right now? 지금 잠깐 어디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Yeah, for a bit. Do you need anything?
0: Yeah, 잠시. For a little bit. For a bit. 같은 표현이죠. So, for a little bit. Do you need anything?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랬더니
1: I have this weird migraine creeping up on me.
0: 이렇게 얘기합니다. Weird migraine. 이상하게 그럴 때가 아닌데 아니면 뭐 좀 이상하게 migraine, 편두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편두통 같은 게 creeping up on me. creeping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편두통이 스멀스멀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런
1: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0: 오늘의 표현 여기에 딱 나왔어요.
1: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0: 나 지금 밖에 나가면은 너한테 너를 위한 약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이었죠.
1: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0: Medications를 딱 줄여서 그냥 meds. meds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찾을 수 있을 거야. Hold on. 잠깐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 대화도 같이 살펴볼게요.
3: Mom, where's my blue skirt?
4: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if you weren't in a rush.
3: Mom, I'm late for school. I don't have time for that.
4: See? That's why I tell you to get up earlier.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어요. 엄마와 딸과의 대화입니다.
1: Mom, where's my blue skirt?
0: 엄마, 내 파란색 치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1: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0: 오늘의 표현 여기서 나왔죠?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너가 볼 수 있을 거야.
1: If you weren't in a rush.
0: 너가 지금 허둥지둥 상태가 아니었다면 지금 막 서둘러야 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랬더니 딸이
1: Mom, I'm late for school.
0: 엄마, 나 지금 지각하겠어. I'm late for school. 지금 학교에 늦을 것 같아.
1: I don't have time for that.
0: 나 지금 그럴 시간 없어. For that. 엄마의 뭐 지금의 대화 또는 엄마의 지금 가르침을 위한 시간은 없어.
1: See?
0: 거봐, 보이지?
1: That's why I tell you to get up earlier.
0: 그래서 엄마가 맨날 얘기하잖아. 빨리빨리 일어나라고, 그지? 이런 대화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할게요.
5: So, as weird as it sounds, the dead bug pose is a great pose for opening your hips and stretching out the back of your thighs. And we did it so well. Good job. All right, next time we will do the happy baby pose. You're gonna like that even more. 그래서 오늘요, 우리 같이 죽은 벌레 자세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발 딱 붙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허벅지랑 이제 골반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자세니까요. 일어나시자마자 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피 베이비 자세 할 거예요. 그것도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아, 영어 표현은 you should be able to 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뜻으로도 쓰이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안녕, bye!

0: Welcome back to the Shimanyong. It's Shinaki Bay. Go, go. Let's sing.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Jenny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꼬맹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에밀리라는 친구가 과연 몇 살인지, 네, 오랜만에 우리 숫자 캐치 좀 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Should we look around 11-year-old Emilson's car? His driving skill is excellent.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ith. There is no big playground, but children of Uros grow their dreams playing on the big lake.
2: Muy bien. Gracias, gracias.
0: Well, how old is he? There you go. 11살이라고 캐치하셨겠죠? 잘하셨어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he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수업에 집중했던 아이들. 이런 의미죠?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A life conformed to fate. 운명에 맞는 삶.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3: 2.
4: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0: 네, 잘 캐치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수업이 끝나자 수업에 집중했던 아이들이요,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그는 아직 어리지만 운명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길지 않은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렇게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이번엔 한 번 더 자막과 함께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Should we look around 11-year-old Emilson's car? His driving skill is excellent.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ith. There is no big playground, but children of Uros grow their dreams playing on the big lake.
2: Muy bien. Gracias, gracias.
0: Are you ready to enjoy practicing your pronunciation part? All right,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자, who, were, in, 기능어예요. Children. 자, 각각의 단어에 강세가 있는 단어들이 바로, 네, 내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hildren. So. 이건 정말 이런 강하게 그 강조하는 단어니까 강세가 들어가고요. So focused. 발음하실 때 focused 아니라 focused.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전치사 in이 약한 기능어죠. dissound와 자음, in의 e가 모음이죠.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din, focused in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focused in class 이렇게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네, 억양이 느껴지시죠? Google listening 2.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잘하셨어요? Give it a shot in that sentence as well.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One more time.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life conform to fate. A 2, 기능어. Life conformed fate. 내용입니다. Life, 끝까지 발음하는 게 아니라 강세 있는 부분만 힘주세요. Life, 그리고 F 발음, 입모양 잡아주셔야 되겠죠. 윗니로 아래니서 살짝 긁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고 conformed, 뒷부분에 강세 있습니다. Conformed, 역시 F 발음, F 아니고 F, to 약하게 fate. F 발음 많이 나오네요. 신경 써주세요. Google listening 1. A life conformed to fate. Okay, Google listening 2. A life conformed to fate.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A life conformed to fate. All righ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One more time.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4: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3: 2.
4: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As the class ends, 수업이 끝나자.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연습한 부분이죠. Blank 했습니다. 수업에 정말 집중했던 아이들이 start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걸요? Playing around. 장난치기를 시작합니다. Blank look around 11-year-old Emerson's car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shall we? 뭐 할까? Shall we look around 11-year-old Emerson's car? 에밀슨의 자동차를 한번 둘러봐야 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밀슨 몇 살? 11살 에밀슨의 자동차를 한번 둘러볼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둘러봐야 할까요? Okay. His blank is excellent 라고 하는데 여기 빈칸에 driving skill, 운전 솜씨가 되겠죠. 그의 운전 솜씨가 아주 네 훌륭합니다. He's still young, 그는 아직 어려요. 여전히 어립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주어만 살짝 바꿔서 the night is still young 하면 초저녁이다 라는 그런 회화 표현도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알려드리고요. But lives a life, 삶은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Conform to fate 했습니다. 운명에 맞는 삶을 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re's no big playground. 큰 그 놀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children of Urals blank playing on the big lake 했습니다. 빈칸에 grow their dreams. 그들의 꿈들을 모아면서 네 키워가면서 우로의 아이들은 playing on the big lake 큰 호수에서 놉니다. 놀면서 큰 호수에서 놀면서 그들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놀이터는 없지만 이렇게 꿈을 그 상황에 맞게끔 현 생활에 맞게끔 꾸어가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 자라고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Should we look around 11-year-old Emilson's car? His driving skill is excellent.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There is no big playground, but children of Urals grow their dreams playing on the big lake.
2: Muy bien. Gracias, gracias.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 학습. Okay,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I'm glad I could help out. 제가 신세를 졌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this situation we can use anywhere. 일할 때도 누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정말 감사할 때 아니면은 뭐 누가 선물을 해줬을 때 정말 감사할 때 How can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take a look.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thank you very much. 아시죠? Right, of course. This is what you learned in school. Thank you very, very, very much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I can't thank you enough.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I can't thank you enough.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 이런 거 아시죠?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정말 큰 도움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I'm glad I could help out. I'm glad I could help out. 네,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외우세요. I'm glad I could help out.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뭐, I'm happy I could help out. I'm glad I could help out. 네, 오히려 아니에요. No, no, no, no, no. 이렇게 하지 말고 I'm glad I could help out. 영어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Alright, 자, 제가 신세를 졌어요. 네, 신세를 졌어. 이 신세를 지다는 거는 한국 이 문화에서 많이 쓰죠. 아우, 신세 줘서 어떻게 해요? 아우, 어떻게 갚죠? 막. How do we say this? I owe you on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네, alright, so. We can use this in formal situations, but oftentimes it's a little bit informal. 어쩔 때는 내가 다음에 쏠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So, I owe you one. 자, owe 할 때는 보통 이게 돈을 누가 빌렸을 때 I owe him money because I borrowed money.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그쪽에서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I owe you one because I'm indebted to you. 이런 표현도 있어요. To be indebted to you. Okay,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Bu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ne more time.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m glad I could help out. I owe you one. I owe you one. Alrighty,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thank you enough. 정말 감정 있게 해야 돼요. I can't thank you enough. Right.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은 I can't thank you enough. 자, this is a very generous gift. I can't thank you enough. This is a very generous gift. I can't thank you enough. 자, 이것은 매우 후한 선물이에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선물 받을 때 그냥 뭐 선물도 무조건 감사하지만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thank you very much. Is that enough? No. I can't thank you enough. Oh, 너무 감사합니다. Next one. You're so kind. I can't thank you enough. You're so kind. I can't thank you enough. 자, 정말 친절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정말 뭔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필요했을 때 도움을 준 거예요. You're so kind. I can't thank you enough. 자,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죠.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thank you very much 갖고 안 돼요. So, I can't thank you enough. What can I do for you?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자, I owe you one. 빚이 그쪽에 있어요. 뭔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Gather versus collect. Gather versus collect. 오늘 비교할 단어들 gather 그리고 collect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gather입니다. 이거는 모이다 혹은 모으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TH 발음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직은 잘 안 되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TH 발음은 th 하고 the 이런 발음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둘 다는 살짝 메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메롱은 혀가 살짝 나와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Gather. Gather. 그래서 살짝 보이죠? 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Gather. Gather. Very good. Gather. 네, 연습 많이 많이 하세요. Okay, gather의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Gather는요, 흩어진 것을 한 곳으로 이제 모을 때 주로 gather라고 합니다. 물론 물건들도 gather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일 때도 사실 gather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할 때도 그래서 when people are coming together in one place 어떻게 보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럴 때도 gather라고도 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t's gather the boxes.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Gather, 모이다, 모으다, gath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gather the boxes. 우리 같이 상자를 모으자.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 차이가 뭐냐면 뭔가 상자가 흩어져 있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et's gather the boxes. 해볼게요. Let's gather the boxes. Very good. 두 번째는요.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우리 물건들을 모아서 가야만 해. 그래서 뭔가 어디 사무실에 이제 여기저기 핸드폰이 여기 있고 가방은 저기 있고 잠바는 저기 있고 이렇게 흩어진 느낌에서 이제 우리 물건들을 모아서 챙겨서 가자. 이런 느낌입니다.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네, 물건을 영어로 things라고 많이 표현하죠. 아시죠?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이거는 식구들이 TV 주위에 모였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모일 때 여기 위치, 저기 위치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곳으로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gather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t's read this out one last time.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다음은 collect입니다. 네, collect는 수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llect. Collect. 여기서는 O 발음이지만 호 이런 느낌 아니고 collect 여기는 거의 A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call 할 때 collect, collect A 하고 U 사이인 것 같아요. Collect, okay? 그리고 강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Collect, collect. 네,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그래서 커보다는 lect에 좀 더 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d differences. Collect,
취미나 연구의 목적으로 뭐를 모을 때 collec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collect when we are gathering many different things, especially as a hobby, right? 그리고 뭔가 거둬들일 때도 collect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둬들일 때도 사실 gather하고 약간 겹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I used to collect postcards.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Collect, 수집하다. Collect.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너는 어렸을 때 우표를 수집했어? 네, 여기서는 취미 생활로 뭔가 수집할 때는 collect, gather보다는 collect.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그러면 yes, I collected stamps. 아니면 yeah, I collected coins. 뭐 이런 식으로 collect. 취미 생활에서 뭔가 수집할 때는 collect가 훨씬 적합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used to collect postcards. 나는 엽서를 모으곤 했어. 그래서 똑같이 취미 생활로 뭔가 엽서를 모으는 거는 collect postcards. I used to collect postcards. How about you? I used to collect postcards. How about you?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내 물건들을 챙겨서 떠났어. 네.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네, 이 문장에서는 사실 I gathered my things and left도 괜찮아요. 근데 gather는 조금 더 뭔가 흩어진 어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네, 정리해 드릴게요. Gather, 이거는 모이다, 모으다. 뭔가 흩어진 거를 모을 때 gather.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도 gather. 그리고 collect는 수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뭔가 취미생활 관련돼서 collect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Great job,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제가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좀 골라봤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영어로 이제 바꿔보는 연습도 하지만, 절대로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들도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누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주운전 방조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는요. 자, 그래서 음주운전 원인, 사고, 단속, 처벌, 안전운전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운전 중에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 원인이라고 한다는 건뭐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음주운전 전반에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driving. 운전이죠? driving. 그 앞에 뭘 붙입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drunk driving. 기본적인 단어부터요. drunk driving. drunk driving. 힘을 앞에다 주세요.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Drunk driving.
0: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 또 나왔는데, DUI란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알아두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0: DUI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그래서 뭐 미드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를 따왔고요. 여기서 U를 따왔고요. 여기 I를 따서 DUI. 이게 뭐라고요? 음주운전이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번갈아 저희도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절대 철자 순서 밖에 안 됩니다. DUI, DUI 몇 번만 읽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 DUI,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0: Good. 자, 이거 뭐냐면요. 음주운전이란 명사죠. 술 먹고 운전하다.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그럴 때. 그럼 술을 먹어야죠. Drink and drive. 그죠? Drink and drive 하면 안 돼. You should not drink and drive. You should not drunk driving. 이게 안 돼요. You should not drunk driving.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명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동사로 쓰려면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You should not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명사, 명사, 동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0: 왜 여기서부터 하냐? 우리가 음주운전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영작을 하거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쓰는지가 정리가 돼야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should not drink and drive 이렇게 동사로 풀어줄 수 있는데 주어를 사람으로 잡아볼까요? People should never. 이건 아주 강력한 부사죠.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자, 그래서 여기선 drunk driving이란 단어를 쓰기엔 좀 애매하고요. 주어를 이걸로 잡을 거면 이렇게 동사로 풀어줘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0: 가장 기초적인 문장부터 잡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음주운전한 사람, 음주운전자, driver죠, driver. 근데 어떤 driver요? Drunk driver. Drunk driver, 그죠? 들어보세요.
1: Drunk driver, drunk driver.
0: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험에 빠지게 하다, 위험하게 하다, 그쵸? 본인도 위험하죠. 아니, 술 먹고 운전을 하면 당연히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게 운전대도 제대로 못 잡을 텐데 자, 그러면 본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남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험이란 단어는 danger잖아요. Put the driver in danger. 자, put in danger. 느낌 오시죠? 콜로케이션. 자, 위험에 빠뜨리다. 누구를? driver. 운전자 본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Put the driver in danger. 들어보세요.
1: Put the driver in danger. Put the driver in danger.
0: 그런데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others. Put others in danger. 그죠? Put others in danger. 들어볼게요.
1: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0: 간단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입에 붙여놔야만 쓸 수 있어요. In danger, in danger. 오케이.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럴 때는 음주운전을 뭐로 잡을까요? 명사로 잡을까요? Drunk driving을 주어로 잡는 거예요.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S가 붙어야 되죠? 3인칭이고 현재 시제니까 S 붙여서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런 문장들 영작할 때 틀리면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0: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오케이. 그 다음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음주운전은 정말 근절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든 뿌리기 뽑아야 되죠, 우리가. 사회 캠페인을 통해서든 강화된 처벌을 통해서든 규정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어떤 개선된 인식. 여러 가지 이제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또 확산이 더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사고는 drunk driving accident 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뒤에서 꾸며 볼까요?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이렇게 뒤에서 꾸며 주는 형태로 잡아 볼게요. drunk driving accidents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요. accidents that are 생략했겠죠? 그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하고 caused by drunk driving. 음주운전으로 유발된 사고.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한번 더요.
1: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0: 좋습니다. 자, 뿌리 뽑다는 뭐 그대로 뿌리를 뽑아 볼까요? 뿌리? 뿌리가 영어로 뭐예요? root 투자 root 뿌리 뿌리 이걸 동사

할수 있어요. Root out. 자, 뿌리셔봐요. 뽑아요. Root out. 그죠? Root out. 강세를 앞에다 줘요? 뒤에다 줘요? 뒤에다 줘야죠. 왜? 구동사는 무조건 힘을 뒤에 줘야 돼요. Root out. We need to root out drunk driving. Root out. Root out. 쉬우면서도 아주

0: 인식. awareness. 좀 어려운 단어예요. awareness. awareness. ness가 아니라 ness. awareness. awareness. 조금 더 높은 인식을 greater awareness라고 그래요. greater awareness. 이거 발음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1: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0: 좋습니다. 문장이 나올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 자, greater awareness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작하면 됩니다. 이런 거. 이 부분을 갖다가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즉,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강세 주세요. 부정어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Never okay.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이 더 높아져야 돼요. 됐습니까? 문장 가시죠.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Okay? 들어볼게요.
1: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0: 이 문장 그대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영작 연습하는 문장들은 정말 엄선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오늘 이제 원인을 얘기하면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이제 원인이고 그죠? 그 인식 제고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세 가지만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자, drunk driving 자체는 음주운전이란 명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사 두 개를 붙여서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그죠? 들어보세요.
1: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0: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하다. danger 앞에 in이죠?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강세 두 군데 들어보세요.
1: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0: 개선된 인식 가장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단어인데요. 오늘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들어보세요.
1: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0: 자, 이번 주는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일단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예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EBS English 앱 다운로드 받아서 방송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놓고 들어와서 저랑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짚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게 아플 때, 되게 몸이 어딘가 아플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아, 저 어디가 아파요? 바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의 핵심 패턴 보시죠. 바로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얘기를 하고 나서요. hurts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저 어디가 아파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저 허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바로 아픈 부위 hurts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대상을 아프게 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신체적으로 아프게 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정말 감정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들 바로 동사 hurt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가해하는 대상이요, 아프게 합니다. 피해 대상을요, 라는 어순구조가 돼서 가해, hurts, 피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아파야 되니까 피해 대상이

0: 내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해하는 것이요, 아프게 해요, 저를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해하는 게 그냥 아픈 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에 이제 뭐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문화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아픈 부위를 이 자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 머리가, 내 허리가, 내 다리가 나를 아프게 해. 라는 의미가 되면서 아픈 부위 hurts me. 그런데 이 me를 빼고 그냥 아픈 부위 hurts로 얘기를 해서 어디가 아파요? 라는 거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픈 부위를 다양하게 얘기를 해서 저 어디가 아파요? 라는 표현을 아픈 부위 hurts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우, 저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허리라는 거는요, 명사로 b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y back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허리가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허리가 저를 아프게 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냥 my back hurt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허리 아파요. 가보도록 하죠. 시작. My back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back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허리가 아파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머리가 아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그쵸, 바로 head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My head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머리가 아픕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head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head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머리가 아파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왼쪽 팔 목이 아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팔은 그쵸, 영어로 a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팔 목은 arm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여러분 팔 목은 바로 wri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my wrist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저 팔목이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left나 right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왼쪽 팔목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my left wrist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왼쪽 팔목이 아프다, 오른쪽 팔목일 때는 my right wrist hurts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left wrist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left wrist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왼쪽 팔목이 아프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온몸이 아프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my body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몸이 좀 아파요 라는 의미라면 온몸이 그냥 다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강조해서 whole body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whole body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온몸이 다 아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My whole body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whole body hurt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한 것이었습니다. 두 개 이상을 다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눈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my eyes 하고 나서는 hurts가 아니고 그땐 s를 빼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저 두 다리가 아파요 이런 얘기들 할 때는 legs hurt 이렇게 해서 S를 빼주실 때는 여러분이 S를 빼주셔야 되는 거, 두 개 복수일 땐 S 빼주세요.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아픈 부위 뒤에 hurt 혹은 hurts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My back hurts. My back hurts. My head hurts. My head hurts. My left wrist hurts. My left wrist hurts. My whole body hurts. My whole body hurt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으로 저 지금 허리가 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My back hurts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라고 과거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urt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hurt입니다. 그러니까 저 허리가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My back hur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ed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hurt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hurt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다 여러분들 hurt로 얘기를 해요.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back hurt. 한 번만 더. 시작. My back hurt. 해서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hurts라고 해서 s를 붙이는 거고 과거일 때는 hurt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 온몸이 아파요 라는 거 그렇죠. My whole body hurts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온몸이 다 아픈 거지? 라고 해서 이유를 한번 궁금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유, 여러분들 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why가 일단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why 뒤에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질문을 얘기를 할 때는요 why does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 그리고 hurt로 얘기를 하면 왜 제 그 부분이 아픈 거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why 하고 나서는 Does my whole body hurt? 라고 얘기를 하면 왜 온몸이 아픈 거죠?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y does my whole body hurt?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유를 얘기를 할 때 Why does 아픈 부위 hurt?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팠을 때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아픈 부위가 hurt 혹은 hurts로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하나일 때는 hurts고 두 개 이상일 때는 s를 뺀 hurt로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안녕하세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오늘도 긴 설명 필요 없고요. 여러분, 마음 준비 되셨으면요. Are you all set?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해 볼게요. 도전이 가장 설레게 사람을 만듭니다. 자, 사람을 설레게 하는 도전의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는 거.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 내 마음가짐이 모든 일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겠죠? Okay, I believe you're all set now.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g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무심은 뭐지? 괜히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전체 흐름만 딱 보세요.

아,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야,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가 아니고 B야.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It's not A, it's just B.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A, 그 다음에 뒤에 B가 나오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just를 하나 더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It's not A, it's just B. 됐죠? 이렇게 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예문 중에 앞에 부분 잡으러 떠나가 볼게요. Okay,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기억나시죠? 이게 아니라 저거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 문장을 딱 드렸어요. 자, 연습해 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뭐 숙제도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아, 앞에 나왔던 뭐뭐 해서가 아니라 뭐뭐야. 뭐뭐야는 일단 제쳐두고 앞에 부분만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무심하다는 얘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신경 쓰다 뭐예요? Care. 결국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뭐예요?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not that I don't care. 발음은요, I don't care. 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고요. 빨리 하니까 I don't care처럼 들립니다.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럼 it's not that 까진 쓰세요. 그다음에 내가 너를 안 좋아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don't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it's not 아니야. 복잡한 것 같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야,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문장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안녕. 이런 내용은 없어요.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대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it's not that 하고 쓰시면 돼요. It's not that I'm lazy. 그래서 lazy. 그러면 lazy. lazy. 아시겠죠? 자, 됐고요. z 발음 하나 살려보세요. lazy 아니고요.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살짝 갈리면서 혀 끝을 딱 붙여보세요. z, z, z. 아시겠죠? 그래서 lazy. 오늘은 wednesday. 이렇게 막 우리말에는 wednesday가 맞는데 wednesday 하면 웃기잖아요. 왜냐면 영어에 있는 발음을 우리말에 갖다 써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라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 그래서 it's not that I'm smart. It's not that I'm smart.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장면 떠올리시고요. 역시 이것도 싹 덮어드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Your turn.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not that I don't care. 됐죠?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Your turn. 네,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 왜 자꾸만 게으르다고 그래? 이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Your turn. 네, it's not that I'm lazy. 해서 바로 이거죠. 내가 똑똑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거라고. 결과가 좋은 이유는. 자, your turn. 네, it's not that I'm smar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더 귀에 그리고 머릿속에 장면까지 다 쏙쏙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Step 2.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양쪽이 대비되죠? 그럼 앞에 건 이미 다 했습니다. It's not that I don't care.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It's just. 강조인 거예요. It's just that. 똑같은 구조죠. It's that은 똑같은데 not이냐 아니면 just냐. 요 차이밖에 없잖아요. It's just that. 나 몰랐다니까. I don't know. 그 당시 몰랐다면 I didn't know. 그래서 연결하시면 아주 멋지게 논리를 펼치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just that I don't know. 자, 그 다음에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앞에 나왔죠?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그쵸? 그 다음에 It's just that I need more time. 그래서 It's just that I need more time. 아니면 여기다 mor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time 대신에 아, 내가 좀 공간이 필요할 떨어져 있어야 될것 같아. I need space. I need more space.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의 규칙이 있을 따름이라고.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죠. It's not that I'm lazy.

lazy. It's not that I'm lazy. 되게 쉽죠. 앞에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it's just that. 그 다음에 내가 규칙이 있다. 내가 규칙을 가지고 있다. I have my own rules잖아요. own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그렇죠? my rules 쓰셔도 됩니다. It's not that I'm lazy. It's just that I have my rules. 이 사이에 own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나온 거 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만 딱 잡아가세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스스로 설득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사실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try it again, please.

Why did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B가 반응이 뭐예요? 어, 그래? 어, 그럼 얼마나 염려하는지 나를 그렇게 보살피는지 보여줘.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just that I don't know.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은 그렇다면 하는 것이 then이에요. Then, show me. 뭘 보여주는 거예요? How much you care. 네가 얼마나 care about me.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는지 보여줘. 뭐 이것도 너무 길다 그러면 Hey, Dan, show me the money. 자, 이거 영화 대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show me how much you care about me. About me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that leads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맨 마지막 이제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s many times as you want. Just right here. ebs.co.kr. 여러분, 다음 될 때까지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다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H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돌아오는 길에 루벤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함께 들어볼까요? Shall we?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0: It's hunting. 사냥을 보여주길 원한 모양이에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우로스 사람들.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양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catches the prey. 먹이를 잡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2. Reuben catches the prey. Reuben catches the prey.
0: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사냥은요,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우로스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거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Reuben catches the prey. 루벤이요, 먹이를 잡습니다. Okay.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자, 그럼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놓쳤던 부분, 또는 잘못 들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0: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자, 눈으로 빨리빨리 기능어 찾아보세요. Of, who, to. 요걸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달하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People 하지 마시고 people 앞에는 p 던지시고 들이마시면서 p 하시면 돼요. People.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끝발음 하실 때 selves 하지 마시고 themselves. 에! 이 부분에 강세 주셔서 v 발음만 입술 잡아주시면 돼요. selves. selves. themselves 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거 listening 1.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Be a copycat. Okay, 그거 listening 2.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거 listening 3.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Well done. Give her a shout in the sentence as well.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One more time.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간단합니다. Catches the prey. Catches 보다는 cat. 이 부분에 강세 꽝 주시고 catches the prey 더는 정관사 기능어죠? 요건 짧고 약하게 훅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catches the prey. Okay, Google listening 2 catches the prey. Google listening 3 catches the prey.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Reuben catches the prey. One more time. Reuben catches the prey.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2: 2.
3: Reuben catches the prey. Reuben catches the prey.
0: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도 잘 익히실 수 있었겠죠? 비교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도움 됩니다.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 class should continue. 수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Blan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빈칸에 on the way back.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의미죠.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Reuben이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죠. It's hunting. 사냥이네요. Hunting blank people of Uros 이어지는데 여기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죠. Be familiar. 여기서는 to가 쓰였어요. Be familiar with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to가 쓰여서 be familiar, 몸에 친숙한, 익숙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hunting, 사냥은요. 사람들에게 익숙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People of Uros라고 했으니까 우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자신들 스스로가 제공을 해야 돼요. 즉, 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There's blank on the boat. 자, 배 위에 뭐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attention, 긴장감을 말하죠.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배 위에 긴장감이 돕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Reuben catches the blank 했는데 자, Reuben은 잡아요. 뭘 잡아요? Prey. 이 먹이를 잡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pray, P-R-E-Y, 이것과 이거, 기도하다, pray. 철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다르고 소리는 같아요, 여러분. 구분해서 또 함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의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give a shot.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0: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넋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충분히 들리게 됩니다. 아셨죠? 발음 연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Remember versus recall. Remember versus recal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remember 그리고 recall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remember.

사전에서 기억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스펠링은 RE이지만 발음은 RI 느낌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remember 이렇게 힘 주실 필요 없고요.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Remember. 네, 두 번째, 딱 중간에, mem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Remember. Very good. Okay, remember. 이전에 사실을 생각해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Remember. Okay?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냥 좀 기억할 때 이런 거를 remember라고 합니다. So, remember is a word most often used when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bring back from the past into your memor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at you said. Do you remember her name? Remember, 기억나다.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나는 우리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아, 기억난다. I remember where we parked. 그래서 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I remember where we parked. 따라해볼게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member what you said. I remember what you said. 네, 원어민들은 여기 what you said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what you 이렇게 ch 발음으로 연결시켜줘요. I remember what you said. 난 너가 한 말을 기억해. Okay?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뉘앙스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해. I remember what you sai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Do you remember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너 그녀의 이름 기억하니? 네, 그래서 기억하다, 기억나다. 이것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you remember her name?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 you remember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Recall. Okay. 자, recall. 이거는 기억해내다 혹은 상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recall, remember 하고 비슷하게 여기 recall 이렇게 힘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에, 가벼운 I로 recall. Recall. 이거는 콜 아닙니다. 입술로 오 이렇게 나면 안 되고 c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Recall. Recall. Recall. Very good. Okay. Recall. Recall은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볍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릴 때 혹은 사실을 기억해내려고 뭔가 노력할 때 recall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recall means to remember something, but it does take a little bit more effort than just remember.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y to recall what happene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her name. Recall.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Re가 아니고요. Recall. Recall. Very good. 첫 번째 문장입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디테일을 필요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왜 경찰들이 이제 뭔가 조사를 할 때 영화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이렇게 witness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Okay? Try to recall what happened. 그래서 뭔가 조금 기억 속에 노력을 하면서 기억하다라는 느낌 있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나는 근데 좀 노력하면서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감이 있어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여기서도 제가 연결했죠? 츄 발음으로 what you said.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네, 여기서는 충분히 I can't remember what you said도 괜찮아요. 근데 느낌은 좀 더 기억 속으로 이제 막 들어가면서 노력하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her name. 나는 그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노력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지 않아. I can't recall her name.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recall her name. I can't recall her name.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Remember. 이거는 기억나다. 그리고 기억하다. 이거 다 remember라고 하고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recall 같은 경우는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뭔가 조금 더 노력을 주면서 기억을 내는 거죠. 기억해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emember, recal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Well don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Good job! Al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음주운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같은 표현들 연습을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관련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일단 정리를 잘했고, 오늘은 사고 쪽 단어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째, 사고가 일반적으로 나다 라는 그런 콜로케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accident라는 단어는 다 아시니까 그 앞에 뭐 친구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get into an accident. 콜로케이션이란 건 쉬운 영어 단어를 붙여서 그 조합으로 쓰는 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영어가 늘어요. 특히 회화 쪽은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양쪽에 강세 주시고 요거 한 세네 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0: 오케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입에 붙여야 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방, 뒤쪽에서 이렇게 박는 게 있고 정면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건 일반 사고 관련된 용어들인데 우리는 추돌, 충돌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collision이라고 하는 명사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후방이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rear and collision. 쌤, 이게 뭡니까? rear가 뭐예요? 자, 후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차 운전할 때 바로 운전석 정면에 있는 그 미러를 우리는 백미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백미러라고 안 하고요. 백미러는 뒤쪽에 있는 거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rear view mirror라고 그래요. rear, 뒤쪽을 view, 후방을 보게 해주는 거울. rear view mirror, 정면에 있는 거울은 양쪽은 side mirror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rear end, 뒤쪽이죠? 뒤쪽을 이렇게 들이받은 거죠. 후방 추돌을 이렇게 부릅니다. rear end collision. 들어보세요.
1: rear end collision. rear end collision.
0: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정면 충돌 어떻게 할까요? 팡! 이거. 자, 요거는, 차의 앞을 뭐, 후드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후드를 잘 안 쓰고요. 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별거 다닌 단어들인데 이렇게 합쳐 쓰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우리말 배울 때도 한자가 어렵거든요. 후방, 정면, 추돌, 충돌.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배운 말들인데 모국어니까 한국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어가 우리 좀 자연스럽게 배워서 쉽는데 그들한테는 어렵듯이 우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 두 개 붙여가지고 단어들 만들어지는 것들. 자, 그래서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자, 정면 충돌 뭐라 부른다고요? head on collision. 이번 기회에 저랑 이 두 단어는 외워줄게요. 들어보세요.
1: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0: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자들이 더 쉽게 사고를 낼 수 있죠. 그럼 당연하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일단은 뭐 운전 자체를 잘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drunk drivers가 사고를 get into an accident 할 수 있다. 더 쉽게 이 부분만 풀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쉽게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간단합니다.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조동사엔 절대 힘을 주면 안 돼요. can get into 하면 안 되고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비교급엔 강세를 줍니다. 들어보세요.
1: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0: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사망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요. 상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많이 신문 기사라든가 이제 보도 내용 같은 거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쓰이나 보니까 get someone killed. 조금 이제 직설적이긴 한데 그 음주운전 자체를 하면 you can get someone killed. 사망 사고를 낼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killed. get someone killed.
0: get someone killed. ED를 붙여 줘야 돼요. 자, 사망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사망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있어요.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은 가져가는 겁니다. claim, 조, 이게 claim이에요. the lives, 생명을 앗아가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앗아가다라는 콜로케이션이 한국말에도 있듯이 영어에는 claim the lives, 이게 콜로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보고 조합해서 자꾸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Claim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망사고가 날 수 있다. 들어보세요.
1: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0: Good. 상해 사고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You can hurt someone 해도 되지만 you can get someone hurt. 이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누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즉 상해 사고를 낼 수 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0: 여기엔 ED를 안 붙여요. You can get someone hurted. 이런 말은 영어에 없어요.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get someone hurt. 이건 관용적으로 get someone killed.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장이 넣어볼게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여기에 사람을 주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란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런 의미로 이걸 주어를 잡을 수도 있죠.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0: of others.
1: 자, 선량한 시민, 선량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nnocent.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그렇죠? 선량한 사람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0: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1: 피해자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Victim이라고 하죠. Victim. 들어보셨죠, 그거는? Become a victim. 피해자가 되다.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 이렇게도 자,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표현도 들어볼게요.
0: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Become victims.
1: 자, 이렇게 이제 인사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가지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이렇게 대물파손 같은 그런 사고들도 있으시죠? 다른 차량들을 파손할 수 있잖아요. Damage를 동사로 써도 돼요.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혹은 여러 차량이면 damage other cars 해서 2중, 3중, 4중 막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사고도 아까 말씀드렸고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파손하다. 들어보세요.
0: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1: 좋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영어로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아까 그 표현 쓰면 될 것 같고요. 복수형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일반화되는 문장이니까. 주어를 innocent people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종종 된다. 종종이 아니라 자주 된다는 얘기죠. Often은 되는 경우가 많다.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잠시만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자, 들어보세요.
0: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1: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사고가 나다. 어떤 콜로케이션이었죠? Get into an accident. 들어보세요.
0: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1: Okay.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사가다. 자, 동사 기억나시죠? Claim.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볼게요.
0: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1: Last but not least.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그죠? Become a victim. 물론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 해서 일반화시킬 수도 있고요. 문장을 들어보세요.
0: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사고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 교환도 다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해요? 라고 해서 어떠한 것이 확실한지를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Are you sure? 하고 나서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거 확실해요? 라고 확실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re you sure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질문으로 우리가 썼던

것이 바로 그렇죠. 바로 너 확신해? 너 확실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Are you sure?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패턴은 뭐였어요? 그렇죠. 그냥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0: 무엇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인데? 결과를 되게 뭘로 얘기를 하죠? 숫자 같은 결과는 바로 resul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뭐야? 그 결과, 이 결과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얘기를 해서 뭐야 이거? 이 결과 이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그 날짜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 며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날짜 그거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날짜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date라고 얘기를 하고 요일을 day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Are you sure about the dat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날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날짜 확실한 거 맞죠?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얘기를 했을 때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은 그치 바로 time으로 얘기를 하니까 Are you sure about the time?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tim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time? 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주소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주소 확실한 거 맞죠?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소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쵸? 바로 address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그 주소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이번엔 그 주소가 확실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double check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한 번 더 되물어서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sure about 무엇? 해서 그 무엇에 또 여러분이 다양하게 명사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약간 변형을 해보거나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응용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는 거를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신합니다. 확신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단 확신 안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not sure. 여러분이 확신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확신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쵸, 바로 I am not sure 하고 나서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결과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쵸, 바로 I am not sure about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저 그거 아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re you sure about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해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거꾸로는 그쵸. I am sure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응용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주소가 확실한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그거 맞는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바로요, Don't be sure 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대개 영어에선 입버릇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be so sur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처럼 그 주소가 맞다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요, 너무 맹신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들 하고 싶어요? 그러면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으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으로. 그거 너무 확신하지 마. 한 번 더 확인해봐. 한 번 더 점검해봐.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항상 지금까지는 그쵸? Are you sure?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쵸? I am sure, I am not sure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응답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요, 확신하는 것들 물어보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so fabulous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도전해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고쳐보고 계속해서 가는 시간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I'm back with my hat, a new hat. It has its special name. 이게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hat이긴 하지만 Frank Sinatra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모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Fedora, F-E-D-O-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도 한번 배워보시라고 제가 오늘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쁜 모자는 옆으로 빼더라. 그래서 Fedor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무엇에서든 여러분 재미를 찾는 방법 나름대로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생깁니다. 오늘도 출발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Okay, challenge yourself.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다 함께 거기 있는 내용 자체를 한번 슬쩍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나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 여자가 나한테 발끈했지? 그럼 발끈하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직도 모르겠다가 요리법인 거고 발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리 재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뭐뭐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패턴은 많이 쓰이니까.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I still don't know.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Still don't know. Why? 이게 연결되는 구조죠. 자, 무엇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아직까지도 알지 못할 때 이런 패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연습도 할 겁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한번 딱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아직도 모르겠어가 네 번 나오고요. 왜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뭐 그녀, 그, 그들, 네. 그러니까 너란 얘기겠죠. 떠나다, 전화했다, 사과했다, 싫어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직도 그 원인이 뭔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 여자가 왜 떠났지, 나를? 나를 왜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갔을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간단하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뒤에다가 me만 쓰면 나를 두고 떠나간 거고요. Why she left me. 이런 식으로요. 그가 왜 전화를 했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왜 전화했지?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아닌데.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me.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어? 나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I still don't know why you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싫어한 거니까 hate him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 싫어하는 거죠. hated him 해서 hated까지 가셔야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다시 your turn time 준비되어 있으시죠?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 Your turn. 그렇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가버린 거죠. 자, 그가 왜 전화를 했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Okay,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어렵지 않죠? 그들이 왜 사과를 했지? 이상한데 뭔가 꿍꿍이 속이 있나? 자,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그렇죠?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y apologized. 그래서 still don't know why.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를 미워했었는지, 싫어했었는지 나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 똑같이 understand 써도 되지만 I still don't know why. Your turn. 맞습니다. 자,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you hated hi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살짝 더 볼까요? Alright, let's find out more. 그녀가 나한테 왜 발끈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발끈하다만 신경 안 쓰시면 90% 이상 다 아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I still don't know why. 그렇죠? Still don't know why she 하고 나오겠죠. 예. snapped가 뭐냐면요. snap이 여러분 원래는 이거잖아요. 빰. 빰, 빰, 빰, 빠람. 이게 그래서 snap your fingers. 이게 손가락 딱딱 하는 거 snap your fingers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snapshot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뚝 부러지는 것도 snap이라고 하죠. 그렇죠. It snapped. 그러면 가지가 부러졌다. The branch snapped. 그래서 누가 하고 화를 갑자기 발끈내는 것을 snapped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to가 아니고요. 지정해서 대상. 그래서 그때는 at을 쓰셔야 돼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게 at me에서 at은요. 여러분 요 질문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것과 비교될 때 숫자 앞에 주로 at이 쓰여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숫자 뭐 at age 6, at 25 뭐 이런 식으로 나이 뭐 그다음에 다 속도, 전화번호, 주소 다 at이 쓰이는데 참고로요. 우리가 at night 밤에라고 할 때는요. at을 씁니다. 근데 아침에 할 때에는 in the mor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질문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in the morning 말고도요, in the evening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during the night 이런 표현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그 아침에 벌어지는 일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점으로 보이지 않고 그 안에 3차원으로 들어가서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in the morning이라고 많이 씁니다. at morning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고요. at night은 뭐냐면 밤에는 물론

물론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in the evening처럼 일이 많이 벌어진 경우엔 in. 그렇지 않고 대비돼서 쓰이는 경우에는 at night. 아시겠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더라. 그냥 외워도 되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으시면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이 표현이 부담스러우시면은 why she got angry at me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어요. 밤늦게 저 전화를 했었지.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나왔던 거죠? 예, 그런데 called me예요. 그럼 밤, 그러면 바로 나왔네요. at night. 기억나시죠, 여러분? at night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왜 나한테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나한테, 그러면 to me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 me까지. So apologize to m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우면, you know what to do. Just one sentence is enough for your happiness. Try it again.

Why did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그녀가 왜 나한테 발끈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아유, 그냥 울컥했던 거지 뭐. 자, 그러면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그죠? 탁 이렇게 발끈한 거죠. 했더니 야, 그냥 감정에 휩싸인 거라고. 격정적이었을 뿐이야. She was just emotional. 그래서 emotional이란 단어가 감정이란 뜻이지만 구어체에서 뭔가 울컥하거나 I'm sorry, I'm getting emotional.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or, you know, repeat this program and practice more, visit our website.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you know what to do.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stay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All right,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팝송들을 보면요, 내가 직접 전하기에 조금 쑥스럽거나 부끄러운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노래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스틴 비버가 부른 Sorry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안에 보면요, 가사가 모두 미안해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문장, 아주 우리의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에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같이 살펴볼게요.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한 번 더 읽어보죠.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자, 여기서 어떻게 저스틴 비버는 그 본인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 let you down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동사 let의 활용을 해보는 시간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여기서 let은 일반적인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사역동사가 되려면 let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down은 동사 원형은 아니거든요. 그냥 let을 활용한 하나의 표현이구나,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는 거구나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오늘의 공부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먼저 드려보자면 let someone

down이 하나의 표현이 되고요. 약간 의외죠? 실망시키다. 그 누구를 실망시키다라는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 down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밑으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 나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콩글리시 같으면서도 콩글리시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down이라는 게 형용사로 찾아보면요. 기운 없는, 의기소침한 이란 뜻으로도 또 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건 사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Let someone down이 그 someone 누군가로 하여금 기운 없게 그런 기분이 들게끔 허락하다 놔두다 만들다라는 뜻으로서 결국 실망시키다라는 의미까지 갖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이게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놓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요거 정말 외우기 좋죠. Please 뭔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This time 이번에 라는 의미로 이제 맥락을 보자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실망시켜 온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시켜 오다가 자 이번만큼은 나를 좀 실망시키지 말아줘 라는 맥락에서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문장. 이게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종종 나옵니다. 주인공이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이나 친구가 됐든 누군가를 많이 실망시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번에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하고서는 주인공이 잘 해내서 반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그런 영화 잠깐 몇 문장만에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죠?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 문장도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She's angry because I let her down. 한 번 더 시작. She's angry because I let her down. She's angry. 그녀는 화가 난 거죠. Because, 왜냐면요. I let her down. 내가 그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let me down, let her down, let you down 어떤 단어를 쓰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줘야 실생활에서 막힘없이 쓸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다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많은 소리 내면서 연습을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게 그 저스틴 비버의 Sorry라는 내용의 후렴구에 나오는 그 가사거든요. I know that I let you down.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알아요. 뭘 알아요? That I let you down.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을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의 의미를 전할 때 그냥 무조건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너 실망시킨 거 알아. 요렇게 사과를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Is it too late? 너무 늦었나요? 뭐 하기에? To say. 내가 말하기에. 뭘 말하는 거예요? I'm sorry. 내가 미안하다는 것을. Now?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사과 방식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조건 그냥 가서 I'm sorry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답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때문에 미안한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몰라 그냥 다 미안해 이러면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또 그거 갖다 싸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장 보면 내가 너를 실망시킨 거 알아. I know that I let you down. 그리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에 너무 늦었니?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과의 방법이구나. 아 이게 그냥 팝송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배울만 하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실망할 거예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자 이 문장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을 할 때 할 만한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실망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만들게 되면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망할 거다. 그럼 선생님이 실망을 당하는 건가? 그럼 뭐 수동태를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영어 문장, 영어 영작하는 게 어려워지게 된단 말이죠. 이걸요. 그래서 살짝만 바꿔볼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선생님을 실망시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뒤에 부분을 살짝

바꿔보면 오늘의 let someone down 표현을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팁이에요. 자, 해서 만약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좀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에 안 적혀 있어도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if you로 시작합니다. If, 그리고 만약에 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문장 만들어주면 되죠. If you don't pass the test,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뭐뭐 할 거야. You will, 그리고 오늘의 표현이에요. Let your teacher down. 문장이 완성이 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만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f you don't pass the test, you will let your teacher down.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봤고요. 우리나라 말 자체를 살짝 영어스럽게 한번 바꾼 게 포인트였죠? 이 문장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팀 전체가 실망했어요. 축구 경기에서 누가, 철수가 페널티 킥을 얻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골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골을 못 넣었어. 팀 전체가 실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팀 전체가 실망했어요라는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려면은 아, 이게 또 수동태인가? 어려워요. 조금 수정해서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그는 팀 전체를 실망시켰어요 라고 바꿔주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때니까 when으로 시작하죠. 때. 그리고는 그가 이제 못 넣은 거잖아요. 그가 놓친 거예요. He missed the goal. When he missed the goal. 그가 골을 놓쳤을 때 그는 이제 실망시킨 거죠. He let the whole team down.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he missed the goal, he let the whole team down.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뭔가 사과를 할 때 무조건 I'm sorry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문장 활용해서 사과의 그 미안한 마음 제대로 전달하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의 자세 복습하고 계시거나 편하게 계셔도 되는 거 아시죠? 예, 오늘의 영어 표현 what happens happens. What happens happens 라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if you can't straighten your legs, that's okay. Whatever happens happens. 그렇게 얘기했어요. What happens happens.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손 밖에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또 무슨 표현이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렇게 돼도 괜찮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갈게요.
1: I'm so nervous about the test results. What if they're bad? What happens, happens. That's out of your hands. You're right. You're so right. Let it go. Breathe.
0: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I'm so nervous about the test result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so nervous. 지금 너무 긴장이 됐대요. About the test results. Test results 하면은 시험 결과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됐어라고 얘기한대요. 여기서 꿀팁. Test results 하면은 사실 병원에서 하는 검진 결과도 test results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 What if they're bad? 만약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What happens, happens. 여기에 오늘의 표현 딱 나옵니다. What happens, happens. 일어날 일은 일어나.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That's out of your hands. 네 손 밖에 있어. 좀 직역 그대로이죠? That's out of your hands.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You're so right. 정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 it go. 그냥 털어버려. Breathe. 숨 좀 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What the heck? Why is my balance so low? Man, think about the parties you had this weekend. Oh yeah, I am screwed. You'll save up again. What piles up, piles up. What doesn't, doesn't.
0: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어요. What the heck? 이럽니다. 이거 뭐야? 무슨 상황이야?
1: Why is my balance so low?
0: 왜 이렇게 낮아? Balance. 잔.

잔액이에요, 잔액. 그래서, 내 통장에 잔액이 왜 이렇게 낮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Man, yeah. Think about the parties you had this weekend. 네가 이번 주말만 해도 한 파티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Oh yeah, 아, 맞다. I am screwed. 나 완전 망했어. 나 완전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screwed. 그랬더니 친구가 You'll save up again. Save up. 다시 저금하다. 뭐 다시 이렇게 착착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You'll save up again. What piles up? Piles up. 원래 쌓이는 건 쌓이고, What doesn't? Doesn't. 안 쌓이는 건안 쌓이고, 나갈 건 나가고, 들어올 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를 넣어도 what happens happens, what piles up 이렇게 껴맞출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Yay, we did the happy baby pose. I was so happy to do that with you guys. All right, so next time we will be doing some ab work. Are you ready for that? I'm ready. Okay. 아, 오늘 우리 해피 베이비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침대에서 쫙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복근 운동 조금씩 시작해 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영어 표현은,우리, what happens, happens. 이렇게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Whatever happens, happens.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니까 괜찮아.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be missing you so much,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 have sort of matching outfits today.
1: Right, but kind of opposite, right?
0: 네. 반대로 뒤집히긴 했지만 우연히 이렇게 됐네요. Uh-huh. Anyway, I just wanted to mention that.
1: Uh-huh.
0: So,
1: mentioning.
0: What is this week's topic? 이번 주의 주제는 뭔가요?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daily routines or
0: daily
1: routines.
0: Routine. Yeah, daily routines and routines. 그러니까 정해진 일과 있죠. 매일 이렇게 이런 mm-hmm. 순서로 한다라는 것을 uh-huh.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볼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 are talking about this.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0: 네, 정해진 일과는 positive impact,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We have Kayla,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Kayla 씨, 나와주세요.
2: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0: 앞에서 봤던 문장에서 살짝 확장을 해준 상태죠.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볼게요.
1: So Kayla said, having a daily routine can

0: stop watching that funny comedic show if it's so entertaining.
1: Oh, you do it when you're doing something you
0: Yeah.
1: do in the morning,
0: Okay.
1: like your face routine
0: All
1: or your
0: right.
1: makeup or doing your hair.
0: It's
1: Yeah.
0: easier for me to understand now.
1: Yes.
0: 자, 그러면 케일라 씨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2: I think that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really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For example, I have a daily morning routine.
1: I think that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really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0: 이 문장까지는 굉장히 복습의 성격이 강하죠. 계속해서 조금 짧은 버전, 약간 긴 버전, 그리고 가장 긴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충격, 단어부터 볼게요.
1: Impact, impact.
0: Impact, im 이 부분에 강세가 있고요.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can have a really positive impact
1: Impact.
0: on your life. 정해진 일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삶에 가장,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했고요. Impact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게세 가지, 주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impact, effect,
1: Effect.
0: 그리고 in,
1: Oh, influence.
0: yes, that was a hint
1: I was
0: for
1: like,
0: you.
1: wait, which one is he talking about?
0: Sometimes we kind of connect, but sometimes we
1: Sometimes we
0: don't
1: don't.
0: know what the other person is thinking about.
1: Right.
0: 그래서 다시 한번 impact,
1: Effect,
0: effect 그리고 influence
1: influence.
0: 세 가지 중에 뭐 어떤 걸 쓰더라도 영향은 그 위에 약간 덮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on을 씁니다.
1: That's right.
0: to나 뭐 다른 것보다도 on. Alright.
1: Great. And she says, for example, I have a daily morning routine.
0: 예를 들어서 I have a daily routine 하려다가 I have a daily morning
1: Morning
0: routine.
1: routine.
0: 매일 아침 하는 어떤 정해진 루틴이 있대요.
1: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And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in general.
1: And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0: And even 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made. 그냥 작은 변화를 준 것뿐이지만. 여기서 that I made를 한번 빼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이것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1: Yeah.
0: 그냥 사소한 변화일 뿐이지만. 그런데 that I made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이, 아, 이 변화를 케일라 씨가
1: Yes,
0: 만들었구나.
1: she made it because a change can come from anywhere. Could be a change of environment, change in weather, change in management if it's at your job, but it's a change that she made
0: 맞아요.
1: herself.
0: 네. 그래서 번역에는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변화가 외부적인 요소에서 온 것인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것인지가 네. I
1: I
0: made.
1: made.
0: Even though it's just a small change that I am experiencing 뭐 이렇게 되면은 외부적인 걸 수도 있어요.
1: Yeah, like someone else did something,
0: 네.
1: right?
0: 네. 이 작은 부분으로 의미가 달라졌고요.
1: Change that I made, she says,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in general.
0: 네. 작은 변화였지만 I think it had quite a big effect on my life. 또 on 나왔죠? In
1: In
0: general.
1: general.
0: 제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1: All right, so what is this change? Let's find out.
2: So every morning when I get up and I'm getting ready for work or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I will turn on my computer and I will listen or watch some sort of stand-up show or a comedic talk show or just some funny program to get me laughing and to just kind of start my day with a smile.
1: So every morning when I get up and I'm getting ready for work or whatever plans I have for the day.
0: 네, 그래서 매일 아침 every morning when I get up 아침에 일어나서 뭐할 때, and I am getting ready for work 일할 준비, 일하러 갈 준비 아니면 출근할 준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Or 꼭일 때문에 외출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그게
1: Of
0: 뭐가
1: course.
0: 됐든지 간에 보통 일정을 가리킬 때 우리가 그 하루 일정은 스케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은 plans. You
1: Plans.
0: have plans for the day.
1: Yeah, any plans you have for that day.
0: 네, 좀 격식을 갖춘 말로 또는 병원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패턴, even though it is just 이것을 이용해서 아직 월요일일 뿐이지만 또는 아직 월요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피곤해요 라고 말할 때는 even though it's just Monday, I'm so tired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Even though it's just Monday, I'm so tired.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Repeat after me. Even though it's just Monday, I'm so tired. One more time. Even though it's just Monday, I'm so tired.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그냥 무료 사은품 그냥 나눠주는 거 그런 거였지만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I really liked it, even though it was just a free gift. 중간에 넣었죠? I really liked it, even though it was just a free gift. 사은품으로 주는 것을 free gift라고 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really liked it, even though it was just a free gift. I really liked it, even though it was just a free gif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one.
0: 다음 패턴은 have a big effect on something인데요. 이 패턴에서도 그리고 같이 만들어 볼 이 다음에 나오는 두 문장에서도 impact 아니면 influence로 effect를 바꿔주셔도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Friends can have a big effect on decisions 아니면 on your decision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발음 연습해보죠.
1: Friends can have a big effect on

0: 네, 오늘은 데일리 루틴, 일상적으로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것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in a predictable daily routine. For your daily routin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your mental health, it needs to be a realistic routine.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Okay, so Act P says,
0: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in a predictable daily routine. 이 말 재밌네요. Predictable 하면 예측 가능한 이란 뜻이고, daily routine 정해진 일과 예측 가능한 정해진 일과 하면 놀라운 거, 예상 못한 거 없을 것 같잖아요.
1: Right, 그런데 그 it's the same.
0: 네, 그런 속에서 you can find very positive surprises. 아주 긍정적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날 거라는 건지 아니면 predictable daily routine을 가지고 있으면 positive result가 생길 거라는 건지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1: Yeah, but either way, something positive can come from it.
0: Come
1: right?
0: out of it, right? Mm-hmm. 그다음.
1: All right, Agnes says,
0: For your daily routine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your mental health, for A to do B 하면 A가 B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그런 뜻인데 자신의 정해진 일과가 당신의 자신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it needs to be a realistic routine.
1: Yeah.
0: 현실성 있는 현실적인 루틴이어야 합니다.
1: That's true.
0: 뭔가 계획을 짰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러면 right? 스트레스 받겠죠.
1: Yeah, you want to do like 12 things before you leave the house. Like yeah. maybe it's not realistic and you'll feel stressed, mm-hmm. right?
0: 이런 계획을 짤 때 mm-hmm. 현실성을 생각을 해서 짜라는 yeah. 이야기였습니다.
1: And start with baby steps if yeah. you're new to the game. Mm-hmm. All right, perfect. So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We always appreciate it.
0: Thank you.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콜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달콤한 레시피 하나 준비됐습니다. I have a very special sweet recipe for you. 어? 진짜? 진짜 있어요? 거짓말 아니야? 솔직히 거짓말이요. 왜냐면 오늘 거짓말 만들어요. 바로 공갈팡. 네, I'm making lying bread.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우리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hot dog mix. 괜찮아요. 왜냐면 공갈팡도 똑같은 hot dog mix 써도 돼요. We have warm water. 이것은 살짝 따뜻한 물이요. 너무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 We have jam. 혹시 잼 아세요? 그 호떡 만들었을 때 안에 있는 거, 그 달콤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네, 여기는 그 브라운 슈가하고 땅콩하고 계피 파우더입니다. We have canola oil, canola you.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왔습니다. 바로 yeast. 영어는 yeast, Y 시작하는 단어예요. 이 yeast 살아있는 거예요. It's alive. 우리 공갈팡 부풀었게 만들어 수 있어요. Now we're ready to start. 이제 우리 시작해도 돼요. Now it's time to make the dough. So first we add the warm water. Yeast 넣고. So we put in the warm water and the yeast and we mix. 너무 뜨거운 물 넣었을 때 그 이스트는 죽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살짝 따뜻한

0: 비율 되게 좋습니다. And we mix the yeast and water together. You can smell the yeast. 그 yeast 냄새 참 특별해요. 그 빵집들을 갔을 때 그 냄새예요. 그 구운 빵, 그 만든 빵 냄새 되게 좋습니다. And now we add the 호떡 mix. Be careful. 좀 조심해요. 잘못했을 때 가로 왔다 갔다 갈 수 있어요. 이제 일 시작합니다. 우리 아주 열심히 반죽 만들어야 돼요. So let's mix slowly. 그리고 왜냐면 반죽 살짝만 만졌을 때 맛이 없다. Okay, I mixed with the spoon. 제가 숟가락 믹싱 했지만 이제 손으로 해야 해. 제가 반죽 만져요. 그래서 장갑은 필요해요. 안전하게 깨끗하게. And as you do it, you can smell the yeast. 이렇게 하면서 그 yeast 냄새 또 날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아직 안 끝났지만 벌써 반죽 느낌이 나요. 조금 더 해야 해. 혹시 오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아요. It feels a little bit like slime. 그 슬라임 아세요? 그 슬라임 느낌이 살짝 나요. 하지만 슬라임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거 좋은 느낌이요. 솔직히 한 번 빵 만들었을 때 또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I think our dough is ready. Now we can make it into little 공갈빵. So first we need a little oil. 네, 카놀라유 조금 이렇게 그래서 빵죽 만들었을 때 문제 없이 만들 수 있어요. So now we take some dough. 우리 반죽은 조금 쓸 거예요. 이렇게 take the dough. Oh, it smells good. 그 냄새 되게 좋아요. We make a hole. 이런 작은 구멍 만들어요. So we take one spoon and we put it inside. And we fold. Yeah,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like this. 그래서 다시 공은 만들어 주세요. And back to the bowl. 우리 다시 공 만든 거예요. We have to make it flat. 우리 공갈빵 납작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밀대 하나 필요해요. So we put a little oil on the board. And a little oil on the rolling pin. 그 보드하고 밀대 카놀라유 조금 넣을 거예요. And now we roll. 왜요? 왜냐하면 에어프라이더를 갔을 때 펑! 부풀을 거예요. It will expand. It will blow up like a balloon. 풍선처럼 펑! 그래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갈빵이요. That's why we call it lying bread. There's nothing inside. 원하는 모양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오늘은 저런 동그라미 도전할 거예요. 여기서 살살 밀대 쓰세요. 그리고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We have to make it really thin, really flat.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잼 살짝 볼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해요. 네.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오! 이쪽도 보세요. 여기도 나오고. 좋아요. Okay, it's ready for the air fryer. 우리 180도 10분만 필요해요. We only need to put it in 180 degrees for 10 minutes. Okay, 만졌을 때 조심해야 해요. 조심해요. 아이고. Okay. Okay, we're ready for the air fryer. Okay, 이제 10분 기다려야 돼요. We have to wait 10 minutes for it to cook. 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에어프라이어 기계 없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오븐에서 해도 돼요. 아니면 프라이팬에서 해도 돼요. You can cook them in the oven or in a frying pan. 하지만 프라이팬 요리했을 때 기름 필요 없습니다. 10분 됐어요. The 10 minutes is up. Let's see. 오호!
1: 이거 보세요. 와,

0: It looks so good.
1: 많이 통통해졌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봉갈판 완성됐습니다.
2: The lying bread is finished.

0: Oh, yeah.
1: It's so sweet. I love the sugar, the peanuts, the cinnamon. Good. 짬뽕, sugar, 계피 파우더 다 같이 진짜 완성된 건갈빵 만들어요. 오늘은 진짜 달콤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I hope you like it too. 그리고 다음엔 또 맛있는 거 준비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싶었는데 사실 어디 다른 데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first of all, Christopher needed ships for his voyage. 자,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today. Voyage는 여행이에요. 근데 voyage라고 하면은 좀 긴 여행이에요. 뭐 하루만에 뭐 가는 거는 조금 voyage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가 필요했는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배가 싸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queen, king and queen of Spain. 자, 왕하고 여왕들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배를 지원을 해 주겠다. 대신 네가 이제 다른 데를 발견을 해서 이 새로운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어떤 treasure, 보물을 갖고 오면은 그런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배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three ships를 줬죠. 산타 마리아, 니뇨, 앤 핀타. 자, 다 이제 배가 이제 빵빵하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친구들 이 바다로 여행을 하면은 날씨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배가 뭐 손상을 입고 또 막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compass, 우리 이 단어 배웠죠? 나침반이죠. 이게 고장이 났어요. It broke.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가 어디를 발견을 했어요. 자, Bahamas, right? And he discovered that later he was in Central America, 중앙 아메리카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사실 he didn't know it existed until then. 자, this is our second word, to exist, 존재하다. 그러니까 Christopher Columbus는 여기 있는 곳,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존재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Alright.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었죠. Let's continue reading. Christopher found peaceful, friendly people living in the Bahamas. He saw they had gold, so he took some of them prisoner and made them give him the gold. Then he took some of these prisoners back to Spain. He made three more voyages to the Americas before he died. Okay, 친구들, 여기 도착했는데, 아, 여기에서는 금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좋은 보물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갖고, 이제 스페인으로 갖고 갔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peaceful and friendly, 친절했는데, 사실 콜럼버스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스페인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죠. 네. 사실 좀 이 원주민들은 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Alright? 자, 이제 우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대해서 배웠고, 이제 다음 누구 대해서 배울지 한번 읽어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Who was Neil Armstrong? Neil Armstrong was born in 1930 and grew up in Ohio in the USA. He was very interested in airplanes as a boy. He had a license to fly an airplane at the age of 16 before he could drive a car. Neil as a young man when he worked as a test pilot. Neil's classmates wrote about him in his high school yearbook saying, he thinks, he acts, 'tis done. 자, Neil Armstrong도 굉장한 이 탐험가였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Alright, so 어려서부터 이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he had a license to fly an airplane at the age of 16 before he could drive a car. 자, 이 license는 면허증이에요. 미국에선 친구들 16살 되면은 많은 주에서 이제 주마다 달라요, 법이. 근데 16살 되면은 이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니어 암스트롱은 운전이 아니라 비행기 면허증을 딴 거예요. 와, 그래서 이만큼 이 비행기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he thinks, he acts, 'tis done. 생각을 하면은 자, 행동으로 딱 가고 그다음에
끝난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Neil Armstrong은

0: 굉장히 뭐를 딱 하면은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Alright,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Okay, 자, Neil Armstrong 대해서. What did he do as a young man? He was a pilot at 16. Now,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about him next time. 자, thank you everyone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soon. Take care. Bye.
1: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fucking fan.

It's useful.

Percy. Best of luck to you. Farewell for now.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여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또 한 권이 끝나가는 경우나 그리고 오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인데 그것을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가정법 스텝 업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을 읽기 전에 우리 음원으로 먼저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2: Apollo, Ruby called.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
1: Leo the lion was there too.
3: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1: Next, Etta the hippo crashed back down to the ground.
2: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Africa was so muddy.
1: Then Mala arrived.
4: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1: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3: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1: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5: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1: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0: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0: 향기로운 그 향수인 줄 알았어요. 아, 향수 냄새 좋다 하는 그 향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응?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아, 이게 어휘력이다 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향수병을 앓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진짜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향수가 아니고요.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안 헷갈리겠죠? Apollo felt so homesick. 아폴로는 너무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즉, 친구들과 그 환경들 있잖아요. 나의 고향, 그걸 그리워하고, 바로 그 회전목마가 되겠죠. 유원지요. 그래서,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그래서 그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to the fairground. 바로 축제마당, 유원지. 그 축제하는 곳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Ruby the elephant. 코끼리인 루비도 had also returned. 역시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return이라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pollo, Ruby called. Apollo라고 루비가 외쳤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라고 되어 있네요. 아프리카에서는 the elephants, 코끼리들이 can't be friends, 친구가 될수 없어. 누구랑요? With the lions, 사자랑은 친구가 될수 없더라고. 라고 하면서 루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원래 여기 있었던 이 친구들은 여기 있었던 동물들은 회전목마에 있었잖아요. 회전목마에서 각기 다른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서로 친구인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이 루비라는 코끼리는 아프리카로 날아갔나 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코끼리들이 사자랑 친구가 될수 없네? 사자들이 공격을 하네? 코끼리가 공격을 하네? 이런 식의 친구 관계, 이 적대 관계인 거죠. 포식자와 그리고 포식자가 아닌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을 공유할까요? Leo the lion was there too. Leo the lion. 사자인 리오도 거기에 왔습니다.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그러면 사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모든 코끼리들이 모두 ran from me. 나로부터, 즉, 리오, 나로부터. 달아났어. ran from me. 나로부터 막 달려갔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멀리 달려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도망갔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When I try to play, 내가 놀려고 했을 때, 전부 다 달아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입장에서는, 사자랑 친구가 될수 없고, 사자 입장에서는, 코끼리들이 다 나한테서 도망가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Next, Ella the hippo. Ella라는 the hippo. 하마는 crash back down to the ground. 땅에 쿵 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아유, 다행이다. Oh, thank goodness는, 아, 참 다행이다. 라는 이런 감탄사에 속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Africa was so muddy. 라고 하네요. 아프리카는 너무나, muddy는 진흙이 많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흙의 질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그녀가 이야기를 하죠. 하마가 아프리카는 너무나 진흙투성이고 너무나 질퍽질퍽했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도착하냐면 Then Mala arrived. Mala라는 동물은 바로 기억나십니까? 호랑이입니다. Mala라는 호랑이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나는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회전목마에 있었던 이 동물들이 참 순수하고 착하네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Apollo, Ruby called.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 Leo the lion was there too.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Next, Etta the hippo crashed back down to the ground.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Africa was so muddy. Then Mala arrived.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계속 보도록 할까요?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냐 하면 지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에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냐면 that the sun was coming up. 이제 해가 서서히 뜨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I wish. 나는 바란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뭔가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모두 다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게 뭐냐면 가정법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마법, 그 요정 가루, 요정 먼지에 의해서 회전목마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각자 원하는 나라에 방문하고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을 텐데 라고 바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 가정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With a loud ding, 아주 큰 띵! 하는 이 소리와 함께 The fairy appeared again. 그 요정이 다시 appeared. 띵!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요정이 없었는데 띵! 하면서 appear 했답니다. 이 문맥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다, 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다, 출현했습니다. 다시 나타났어요. And so it is.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he smiled. 여기서 she는 바로 그 fairy가 되겠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다시 한번 더. Once more. 다시 한번 더. Scattering. Scatter이라는 것은 촤. Scatter 뭐 했습니까? 뭔가 가루 같은 것을 촤. 이렇게 흩뿌리는 것이죠. 흩뿌리면서 무엇을요? 요정 먼지나 가루를 촤 하고 이렇게 흩뿌리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요정이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를 만나보기 전에 우리 오늘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보도록 할까요? 띡띡띡.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을 step up, 약간 수준을 높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제가 319강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추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그 319강에서 다뤘던 것을 살짝 복습해보면 이두 가지 예문을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 wish. 나는 바란다. 나는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We had more time.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여기 I wish 할때 wish는 현재 시제이고요. We had은 과거 시제이죠. 과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시제가 맞지 않죠. 보통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현재 시제와 일치시키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앞에는 wish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had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시제가 맞지 않죠.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현재에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무언가 이 맞지 않는 어긋남, 내용의 어긋남을 좀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어긋남을 표현한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을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가정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왜 과거 시제지? 앞에 뭔가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 바란다는 내용은 지금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시제를 이렇게 뒤틀어 놓은 것이죠. 현재 시제면 wish면은 뒤에도 현재 시제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 시제? 시제가 뭔가 뒤틀려 있는데 맞지 않네. 왜 이렇게 돼 있냐? 뭔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뒤틀려 있는 무언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아까 전에 그 있었던 그 문장이 되겠죠. 나는 바란다. 우리 모두가 다시 그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겠다. 지금 그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 보니까 could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앞에 wish는 현재 시제이고요. 시제가 맞지 않네. 지금은 우리가 회전목마에 올라가 있지 않는데 우리가 다 회전목마에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시제를 약간 뒤틀어 놓으면서 어긋나게 만들어 놓으면서 상상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번 319강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와 가고 조금만 뒤틀려 있었다면 이렇게 좀 많이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I wish I had studied for the test라는 거. 요거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I wish 나는 바란다. 자, 여기 보니까 had studied는 바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가 있고요. 그 이전에 순서를 보면 현재는 지금이고요. 현재 이전에 일어나는 게 과거이고요. 과거 이전에 일어나는 게 과거 완료라는 시제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두 시제 앞

0: 앞에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조금 뒤틀려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번 쭉쭉 이렇게 뒤틀어 놓으면서 현재의 일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란다. I had studied for the test.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상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현재 시제를 여기에 위에는 과거 시제를 썼다면 한번더 어긋나게 두 칸을 어긋나게 현재인데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를 쓰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I wish I had studied for the test. 나는 시험 공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즉, 공부를 안 해서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공부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sh, 나는 바란다. 무엇을 바라냐면 It hadn't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안 왔더라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 wish라는 것, I wish, 나는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이죠. 밖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소풍을 가야 되는데 혹은 밖에서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이 날씨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날씨가 괜찮은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밖이 진흙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면 지금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의 소망이지만 그 내용은 실제로는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 wish 나는 바란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 했으면 어제 비가 많이 안 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현재의 소망인데 과거의 내용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과거 시제라든가 과거 완료 시제가 쓰면서 어떤 내용을 가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오면 제가 복습할 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할까요?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got back on the carousel. 어디에 다시 올라갔냐면,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회전목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 봐요. And later that day,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감에 따라서,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웃었냐면 바로 큰 기쁨, glee라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쁨에 겨워서 큰 기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enjoying, 즐기면서 the ride. 여기서 the ride라는 것은 바로 놀이기구가 되겠죠. 놀이기구. 여기에 회전목마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회전목마를 즐기면서 even more than usual, 일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즐기면서 회전목마를 타면서 기쁨에 겨워서 미소를 지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책을 끝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운을 들어보고 한번 복습할 겸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Fairground. Fairground. There is a fairground next to the beach. Homesick. Homesick.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Appear. Appear.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Scatter. Scatter.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Glee. Glee.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0: 단어의 앞부분에 this 같은 이런 것들을 접두사라고 하거든요. 머리에다가 붙인다. 접 붙인다. do는 머리 do이거든요. 그래서 아, 단어 앞에다가 this 같은 이런 접두사를 붙였을 때 그 단어에 이런 특정한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this 같은 경우는 부정이나 반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onnect는 바로 연결하다이죠. 연결하다. 뭔가가

떨어져 있었는데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disconnect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연결하는데 그 부정이에요. 반대가 되니까 바로 연결을 끊다가 되겠죠. 그다음 또 다른 것은 approve는 바로 승인하다가 됩니다. 허락하고 승인하는 것인데 disapprove라고 하면은 어떤 게 되죠? 승인을 하는 거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하지 않다가 되겠죠. 승인하는데 그게 반대, 즉 부정 혹은 반대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disapprove, 승인하지 않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 dis가 붙으면 부정이나 반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외워두고, 아,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요. 기대하지 않은 소소한 행복.
1: 오.
0: 이라고 해서 뜻밖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0: 네.
1: 소확행이라고
0: 아.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서
0: 맞아요.
1: 나에게 소확행이
0: 아하.
1: 뭐 육아 끝나고 밤에 치킨 먹는 거 뭐
0: 아.
1: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0: 작은 거, 작은 거.
1: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0: 아, 그런 게 진짜 네. 뭐 클 필요도 없다.
1: 맞아요.
0: 작은 거 하나로 행복하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1: 네.
0: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행복이 벌어집니다.
1: 어?
0: 내용 들으면
1: 뭘까요?
0: 아 이거 하고 공감하실
1: 궁금한데요.
0: 거예요.
1: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오불 찾았지롱.
1: 오,
0: 비행복.
1: 아, 너무,
0: 있죠,
1: 이거 완전
0: 솔직히. 에, 주머니 딱
1: 럭키잖아요. 오.
0: 이렇게 뒤졌는데 꼬깃꼬깃한, 오! $5.
1: 심지어 100원, 뭐 10원도 아니고, 지폐가
0: 그러니까요.
1: 나온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에,
0: 엄청납니다. 네.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이거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1: 네.
0: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 그쵸?
0: 아, 이거 그냥 뭔가 얻은 것 같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예, 또그 행복을 다른 행복으로 채우는 거.
0: Yes.
1: 더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거죠.
0: Alright. 자, 이
1: 예.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뜻밖의 기분 좋은 일,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Good mood?
2: Yea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Look good?
2: Yeah, you look happy.
1: I'm happy.
2: Why? What's
1: Yeah, I know.
2: up?
1: Happy.
2: Why?
1: 아, 오래된 자켓 안에서 오브를 찾았거든.
2: Jacket?
1: 재킷.
2: Nice.
1: Old jacket. My old jacket.
2: Old jacket.
1: 요즘에는 안 입어. No wearing. But
2: Okay.
1: yeah, I found the $5 in pocket.
2: $5!
1: Yeah.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are you
1: What?
2: going to do with the $5? How are you going to spend it? What are you going to buy?
1: Going 어디 가냐는 건가? Spend.
2: How? Yeah,
1: $5.
2: how are you going
1: How?
2: to use
1: 아,
2: it?
1: 오케이.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뭔가 입이 심심하잖아.
2: Huh? You're
1: 그
2: going to talk?
1: 과자. Snack.
2: Snack.
1: Yes. Yeah,
2: Oh!
1: buy some snacks.
2: Oh, that sounds good. We could share,
1: Jom
2: yeah.
1: jukka? Jom jukka?
2: Me and you together.
1: Okay.